우리도 이 오토바이 타보면 안 돼? 제발 부릉부릉 씽씽 달리고 싶다.

완전 빙글빙글 돌았네.

너는 내가 선장이야. 준비됐지, 선한 친구? 배를 오른쪽으로

0: 이러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우린 진짜 마법사들이야. 12달의 마법사들. 그 마법 지팡이는 날씨를 다스릴 때 쓰는 거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1: 그치만 12월 할머니, 벌써 다 얼려놔서 심심해요. 이런...

0: 너희 형 2월은 늘 얌전히 지내잖니. 내일은 그 마법 지팡이 2월한테 넘겨라. 그럼 난 아이스크림이나 만들어야겠다. 여기 얼음 좀 넣어줄래?
1: 꽤 얌전히 지내잖니. 알게 뭐야?
2: 일어나! 나 여기 있었구나. 멀자! 나랑 같이 썰매 타고 돌래? 완전 빠르고 신나지 않았어? 그럼 우리말이야.
1: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2: 그럼 우리 경주할까?
1: 아,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0: 얌전히 있어요. 지팡이로 장난 안 치고요.
1: 그래, 그래. 자, 이거 한번 먹어볼래? 왜? 맞아, 나도 별로야.
0: 내 지팡이! 내 지팡이가 안 보여.
2: 일단 진정해봐.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0: 아이스크림이지? 자, 한번 먹어볼래?
1: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저 자리 좀 넣어보세요. 여기요. 그리고 꿀도 듬뿍 뿌리고요. 자, 얼른 찾아보자. 알았지? 여기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
2: 글쎄, 아닐 수도 있지. 그럼 어디 있는데?
1: 혹시 저기? 여기?

괴롭게 됐어.

0: 그, 그래.
1: 아마 꼬리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이번엔 이 열매를 한번 넣어보세요.

0: 어셔.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야지. 12월 할머니! 이원아!
1: 어? 우리 불렀어?
0: 그게 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오, 정말 축하해! 이제 2월 차례야! 거의... 날씨 잘 다스리고 얌전히 지내야 해.
2: 사방이 눈뭉치에 얼음투성인데 아이스크림이 안 만들어지진 뭐니.

0: 있었구나. 나랑 같이 썰매 타고 놀래?
1: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0: 이래도 안 돼?
1: 알았어.

마술을 보여준다고? 나도 마술 할 수 있지롱. 한번 볼래? 마술이!

꾸준히 멋진 맛을 보여준다.

이제부터 진짜

날 줄 모르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좀 더 날아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날아보라고 이렇게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지기 없기다. 좋아, 시작!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아. 뭐해, 곰마. 돼지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써보는 건 어떨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람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지금 해야 한다.
1: 우리 눈꽃 열쇠만 찾아서 얼른 나오는 거야, 알았지?
2: 야! 좋아, 다들 조심해야 해.
3: 좋아, 가보자.
4: 좋아.
0: 붕어빵이다.
1: 여기도 붕어빵, 저기도 붕어빵, 붕어빵 천국입니다.
2: 정말 맛있어요.
3: 분홍 붕어빵.
4: 난 파란색, 고소하고 달콤하고.
0: 눈꽃 열쇠다.
4: 나가는 문도 바로 앞에 있고. 저 시계는 뭐지?
3: 시계가 시계지 뭐야. 배고프니까 우선 먹자.
4: 진주 마카롱도 있어.

0: 얘들아, 눈이 내려오고 있어.
1: 이게 무슨 일이야?
2: 가부 먹치기!
0: 저기에 눈꽃 열쇠를 넣는 건가 봐.

0: 블루진주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 봐.
1: 여기는 또 다른 방이야.
2: 여기 봐, 미끄럼틀도 있어.

0: 간다! 우와!
1: 비켜보여! 앞으로 간다! 후후!
0: 우와! 우와! 음식들이 가득 차 있어.
2: 얘들아, 전등도 끄고 냉장고 문도 닫아야지.

0: 너무 어질러 놓아서 잘 자리도 없네. 정리 좀 하고 자야겠어.
1: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0: 어? 하프!
1: 뭐 어때?
2: 졸린데 이제 자 자, 얘들아.
3: 맞아.
4: 잠깐, 이 바람, 이 날씨는 캠핑의 날씨다! 나랑 캠핑할 친구!
0: 어? 블루진주 빛이 약해졌어!
3: 밤이라서 블루진주도 잠을 자나 봐.
0: 그런가? 잘 자, 블루진주야.

좋다. 맑은 공기, 하늘 가득한 별들. 좋지, 꼬모라. 이건 화풍별, 저건 꼬머리별. 저 못생긴 별은 뭉크별. 와,

야!

0: 여기 안전한 거 아니었어?
1: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저기 눈꽃나무가.
2: 빨리 섬을 빠져나가자. 괴물들이 더 많아졌어.
0: 어떻게 하지?
2: 에라 모르겠다. 합작한다. 하프 뿌리치기. 가자. 윙크 몸통치기.
0: 그래, 마법을 써야겠어. 제발 괴물들을 멈출 수 있는 마법이 나와야 해.
1: 응, 그래 맞아. 마법 젤리.
0: 코가 흑치.

0: 푸비안.
1: 뭉크, 빨리.
0: 뭉크, 뭉크, 뭉크, 뭉크. 야호!
1: 와, 잘했어, 뭉크.
0: 내가 좀 잘하지. 눈꽃섬을 향해 출발!
1: 출발!

0: 그래.
1: 안녕, 민트. 뭐야? 괴물 천지잖아.
2: 잘 잤다.
3: 잘 가고 있는 것 같네.
2: 바다 색이 변했어. 와, 아직 마법이 안 풀렸네.
3: 이제 아침이니 곧 풀릴 거야.
2: 추워. 아빠, 잠깐만. 내가 침낭을 줄게.

0: 야, 이제 괴물은 지긋지긋해. 이제 못 쫓아오겠지.
1: 얘들아, 잘 돌아오고 있니?
2: 와, 랄라님이다!
3: 랄라님, 우리가 블루 진주를 찾았어요. 지금 눈꽃섬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4: 블루 진주를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너희는 모두 아무 일 없는 거지?
5: 네, 랄라님, 우리는 괜찮아요.
6: 야츄! 아, 전 추워요.
4: 무슨 일이니, 하프?
5: 마법 젤리 때문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7: 랄라님, 그런데 블루 진주가 좀 이상해요.
4: 블루 진주가?
7: 블루 진주가 빛나지 않아요.
4: 처음부터 빛이 없었니?
5: 아니요. 처음엔 밝고 신비한 빛을 냈는데 점점 빛을 잃어갔어요.
4: 어? 그럴 리가? 블루 진주는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어.
1: 그 강한 힘이 약해졌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4: 바다가 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3: 블루섬의 바다도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전부 변해버렸어요.
7: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눈꽃하우스에 있을 때 빛이 점차 사라졌어요.
4: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5: 그냥 별일 없었어요.
8: 맞아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잤어요.
7: 아, 맞다. 그런데 막 전등 다 켜놓고 냉장고 문도 닫지도 않고 그랬잖아.
3: 난 아니거든. 난 밖에서 캠핑했거든. 난 냉장고 건들지도 않았다고.
8: 네가 불 켜놓는 거 봤는데.
4: 얘들아! 분명 블루 진주의 푸른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7: 랄라님, 무슨 일이에요?
4: 전설에 따르면 블루 진주를 찾는 과정 속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했어.
3: 비밀의 열쇠요?
8: 어떻게 된 일이지?
5: 랄라님, 랄라님!
2: 랄라님, 랄라님!
4: 얘들아, 조심히 오렴. 나중에 얘기하자.

0: 네? 랄라님, 무슨 일이 있으... 네?
1: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아. 혹시 다른 친구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줘.
2: 랄라님, 저도 도울게요. 같이 가요.
3: 저도요.
1: 고마워, 폴라. 나나는 여기서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줄래?

0: 뭐야? 여기 어디야?
1: 토드! 어? 이쪽으로 빨리!
0: 너! 너!
2: 어떻게 된 거지?
3: 무슨 일이지? 랄라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4: 쓰레기 괴물들이 왔을지도 몰라.
3: 쭈쭈바가.
5: 아, 쭈쭈바 먹고 싶다.
3: 바프, 이 상황에 쭈쭈바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니?
4: 바프, 네가 버린 저런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더러워지는 거야.
5: 내가 안 버렸거든.
4: 나 저번에도 네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는데.
5: 고프, 너도 저번에 꽃에 물 준다고 물 틀어놓고 안 잠근 거 봤거든. 물 펑펑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3: 참나, 너희들 또 싸우니?
1: 생각해보면 눈꽃하우스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물도 막 쓰고 우리 모두 그랬어.
5: 그래 그래 맞아. 뭉크도 윙크도 호프도 다 그랬으면서 나만 뭐라 그래. 또 쟤네야?
1: 앞이 안 보여. 일단 물 위로 올라가자. 아프, 너의 꼬리 돌려치기를 보여줘야겠다.
5: 싫은데?
1: 뭐?
3: 아, 됐어. 내가 갈게. 올려줘.
4: 아프, 아까는 미안해. 우리 모두 그랬던 건데.
5: 나 혼자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그랬으면서 저 쓰레기 괴물들 치우는 것도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 왜 나만 해야 하냐고.
1: 맞아. 미로 동굴에 있던 그 문구, 모든 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4: 우리의 문제?
3: 어? 저것 봐! 블루 진주의 빛이 돌아왔어!

0: 어떻게 된 거지?
1: 너 돌아왔구나.
2: 위로 동굴에 있던 문자, 그게 비밀의 열쇠인 거야.
0: 진짜?
3: 그니까 그 열쇠가 어디 있는데? 어디에 꽂아? 언제 꽂았어?
0: 하프!
3: 왜? 조용히 좀 해.
4: 그래. 불러 진저 내꺼 그라.

0: 달라님 위험해요. 달라님.
1: 얘들아.
2: 랄라님!
0: 랄라님, 어떻게 된 거예요?
1: 얘들아, 눈꽃섬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통신이 어려울 것 같아.
3: 네? 무슨 일이에요?
1: 블루진즈와 너희가 꼭 필요해. 얼른 서둘러줘. 이대로라면
0: 랄라님 얼른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대로라면 하프와 친구들이 돌아올 곳이. 얼른 가세요.
1: 몰라 안 돼. 위험해.
0: 어서 서두르세요.
1: 원래대로 돌려줄게.
4: 눈꽃섬 내꺼 크라. 블루진주 내꺼 크라.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꾸렁꾸렁 따가요. 지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먼저 이를 닦고 노는 건 어때요?
1: 이를 꼭 닦아야 해요?
2: 저는 안 닦아도 돼요.
0: 아, 한번 해볼까요?
2: 여긴 입속이야.
1: 초콜릿이 묻어있어. 우리가 닦자.

0: 와우!
1: 성공! 기분 좋아!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그 뭐였지? 안녕.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그게 뭐야?
0: 하나야. 하나의 팔뭉치.
1: 너무 귀엽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우와 우와. 하나 둘 털뭉치 두 개. 계속 반지렁을 피울 건가 봐.
0: 이제 어떻게 하지?
1: 친구들한테 말하자. 가자.
2: 얘들아, 나 좀 봐. 하나, 둘, 셋. 팔뭉치 세 개.
3: 우와, 정사각형 털뭉치야.
2: 제발.
1: 세지.
3: 세워보라고.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털뭉치 네 개.
4: 어머, 이게 뭐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손가락에 팔뭉치 다섯 개. 굴려요. 됐다.
3: 안 돼, 그만.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뭉치 여섯 개.
5: 여기서 다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털뭉치도 같이 만나고 우리 정말 행운이지. 가자 털뭉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뭉치 일곱 개. 나 치는 간지러 많다지롱. 엄청난 행운이지. 오, 간지럼 그만 타고 싶은 거지? 그럼 칠로 변신해보는 건 어때?
6: 어떡해?
5: 내가 보여줄게. 1, 2랑 6.
4: 1 더하기 6은 바로
5: 7. 이제 좀 살겠다.
1: 나도!
3: 나도! 나도! 나도!
5: 2랑 5.
4: 2 더하기 5는
1: 바로
5: 7. 이제 살겠네. 3, 2랑 4.
3: 더하기 4는 바로
5: 다들 웃음 멈춤. 우린 정말 행운이야. 이제 어떡하지? 8.
7: 걱정하지 마. 옥토블럭이 있잖아. 옥토블럭 간지럼. 1, 2, 3, 4, 5, 6, 7, 8. 간질간질. 더 간지러워.
8: 지방세, 팔방세, 고구마세.
9: Into yellow things
10: and red things.
11: A sorting game.
10: But where are we going to put the things we've sorted?
9: A train with two wagons.
10: That will help us. All the red things. things can go in the red wagon.
9: And the yellow things can go in the yellow one.
10: It's the sorting express. This lorry is red.
9: And this umbrella is yellow.
10: Red lolly!
8: Yellow lolly!
10: Red lolly!
8: Lello yolly! I mean,

어,

0: 숫자 2단지기 게임할래? 넌 빨강팀, 난 파랑팀.
1: 재밌겠다. 선은 내가 그릴게.
0: 내가 더 크니까 먼저 할게. 10
2: 빼기 2는?
3: 바로 8.
2: 자, 한다. 준비, 출발.
3: 오토블록 경기 1, 2, 3, 4, 5, 6, 7, 8 시작. 왼쪽이지롱. 지금은 오른쪽. 이제 머리 위에. 이젠 안 보이지롱.
2: 유후!
3: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옥토블록 점프.
2: 점수는 파랑팀 2점.
1: 이제 내가 더 크지? 내 차례다. 9
2: 빼기 2는?
4: 바로 7.
2: 준비, 출발! 2대 2!
4: 운이 좋았네. 네가 더 크니까 네가 해.
3: 8!
2: 빼기 2는?
0: 바로 6! 재미있는 게임, 주사위 게임. 주사위 던지면 몇이 나올까?
4: 아마 6? 오! 오! 역시 맞았어.
0: 행운이지?
2: 반칙! 진로 방해!

0: 해서
1: 4대 2.
2: 행운은 다음 기회에 내 차례. 7
0: 빼기 2는
3: 바로 5.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4: 인증입니다.
5: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노피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커피 구조대 고양이와 어린이를 구하라!
0: 차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군요.
2: 이 투명 차가 맛있어.
3: 반가워요, 우리 친절한 이웃들. 내가 맛있는 간식 좀 공짜로 나눠줄까?
4: 말씀은 정말 고맙긴 한데요, 시장님.
3: 고마우면 나 좀 도와줄래? 친구가 생겼어. 캐시라는 분이지. 내가 이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애미랑 에디를 하루 동안 돌봐주기로 했단다.
5: 시장님 되게 착하시네요.
3: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문제는 애들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도 몰라.
4: 같이 놀아줄 만한 거 없으세요?
3: 놀아줄 거? 고양이면 몰라도 애들은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
5: 아, 그렇지. 알아저씨네 농장 구경하러 가시는 건 어때요? 거기 동물도 쓰다듬고요.
6: 와, 그거 괜찮아.

0: 이 단추를 눌러보자.
1: 우리 그냥 눈으로만 보자 얘들아. 야옹이들 도와줘.
0: 뭐야? 왜 잘난 척하냐?
2: 맞아. 넌 중에 이거 뭔데?
0: 좋네. 그럼 내 차례.
1: 야옹이들아.
3: 안녕 우리 아가들.
1: 갑자기 보니까 좋네요.
3: 그냥 애들이랑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0: 완전 잘 지내요 엄마.
2: 예. 험딩어 시장님 댁 고양이들이 어찌나 귀여운지 이거 시간 가는 걸 모르겠더군요.
1: 아이들이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3: 어머 다정해라. 그래서 어떤 놀이로 애들을 즐겁게 해주실 거죠?
1: 아, 그게 농장에서 동물을 만질까 해요. 애들도 좋아할걸요.
3: 어쩜 멋있기도 해라. 우리 애들은 한 번도 농장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너희들 생각은 어때?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1: 예의도 바르지. 좋네. 자, 이제 동물들 만지러 농장에 가자. 안녕.
4: 가비, 베티나, 양 선생님, 어린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무서워하지 마. 우리 애들은 싸듬는 거 좋아해.
2: 이게 뭐야?
0: 아, 진짜.
1: 큰 동물한테 겁내는 애들일 줄이야. 엄마한테 재미없다 이러면 어떡하지?
0: 야, 네가 하면 나도.
4: 선생님한테 카메라 달라고 할까? 우리 농장 체험하러 온 사람들 찍는 거 좋아하거든.
1: 아, 얘들아, 아무 일도 없지? 나 같으면 빨랑 만지고 다른 거 한다.
2: 아, 먼저 해.
0: 아니, 싫어. 쟤들 지금 왜 저래? 날렸어!
1: 안 돼. 얘들아, 기다려. 내가 갈게. 아하, 괜히 돌밭 좀 됐다가 이게 뭔 꼴이야. 커피 구조대를 불러야겠네.
5: 네, 험딩어 시장님. 애들이랑 잘 지내고 계시죠?
1: 그게 나 쫄딱 망했어. 동물을 보더니 애들이 도망쳤거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난 농장 데려가서 놀면 된다 했던 너희들 때문이야.
5: 다 괜찮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바로 갈게요. 커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커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날개가 부른다!
0: 마샬!
2: 내 꼬리도 역할률이 뛰어달라.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에미랑 에디가 농장에 놀러 갔는데 가축한테 쫓기게 됐나 봐.
2: 살려줘!
1: 애들이 겁을 먹고 달아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숲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을 막고 이유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제이스, 네가 애들을 더 쫓아가지 않도록 확성기로 가축들을 몰아줘. 에미랑 에디한테도 그만 뛰라고 말해주고.
0: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연장이랑 불도저로 가축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울타리를 지어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찾았어, 라이더. 이제 몰아볼게. 확성기. 오오, 가비. 진정해, 베티나. 괜찮아. 이리로 와. 그렇지. 잘했어, 얘들아. 오.
1: 정말 고생했어, 체이스. 러블,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볼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잘했어, 친구들. 이제 애들을 쫓아가서 안심해도 된다고 알려주자.
3: 역시 숲을 산책한 건 최고지, 응?
4: 동물이 갑자기 쫓아왔다고요?
5: 네, 험딩어 시장님 때문이죠.
3: 왜 나보고 그래? 누가 강아지 간식 갖고 다니래? 쟤네가 냄새 맡고 온 거였네.
4: 뭐야, 저희가 넣어놓은 거 아니거든요?
3: 야옹이들. 아, 됐다. 어디에?
4: 거기야!
3: 이 야옹이들 캐리어 버리고 당장 도망쳐!
5: 아, 쟤는 아까 그 젖소보다 더 무섭네.
4: 저거 봐, 기어다니는 애야. 귀엽네.
5: 저기도 기어다니는 애 있는데.
4: 아니, 저기 전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찍찍대는 애는.
5: 저거 빵지야! 너무 깜깜해. 살려줘! 진짜 미리와!
1: 꽉 잡으세요, 험딩어 시장님! 스카이! 지금 바로 헬리콥터로 구조하러 와줄래?
6: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1: 스카이가 올 때까지는 곰을 막고 있어야 하는데.
2: 아, 맞다. 적당한 게 있어. 이따 먹으려고 아껴둔 간식이 있거든.
1: 잘됐다. 체이스, 곰 옆에다 쏴줄래?
7: 발사대?
3: 어쩐지 주머니 속 간식을 보고서 저 곰이 쫓아왔구나. 흔들지 마, 이 곰탱아.
6: 빨리 허리를 차세요, 시장님.
1: 아주 잘했어, 스카이. 안 돼, 애들이랑 고양이들이 동굴에 갇힌 것 같은데. 체이스, 견인고리를 써보자. 경찰차 타고 안으로 들어와. 이 구덩이 안에야. 꺼내주자.
7: 견인고리.
1: 자, 얘들아, 다들 이거 잡아. 체이스가 끌어당길 거니까.
7: 견인고리 당겨.
5: 꺼내줘서 고맙군요.
8: 안녕하세요. 애들이랑 놀만해요, 험딩어 선생님.
3: 아, 사실은 내가 캣이 당신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요.
4: 존경하는 험딩어 시장님.
5: 시장님 보니까 정말 좋아요.
3: 진짜? 나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은 처음인데.
8: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참, 할 말은 뭔데요?
3: 그게 저 방금 이 말이랑 같아요.
5: 오늘 참 재밌게 놀았어요, 어머니. 존경하는 험딩어 시장님처럼 좋은 선생님도 없을걸요?
4: 네, 동굴에서 귀여운 반려동물도 찾았어요.
8: 동굴?
3: 신호가 약한가? 전화가... 왜 이래?
8: 동굴요?
3: 그나요? 그래,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인데 말도 곱게 해야겠지. 고맙다, 퍼피 구조대.
1: 또 애들이랑 놀다 사고가 나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8: 자, 모두 웃어요.
4: 퍼피 구조대와 고장난 운시. 우와, 이 온실 개막식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얘들아.
5: 녹색 리본도 달았어.
7: 자, 녹색 카펫도 대령이요.
2: 이제 사람들만 오면 되겠네.
5: 나도 좀 줘. 나도. 오! 종이 아닌데?
3: 와, 이거 정말 근사하다,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7: 그건 뭐예요?
3: 이 장치는 바로 온실한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계야. 밖은 엄청 추워도 안은 따뜻하게 말이야. 우와, 여러분 어서 오세요.
8: 안녕.
9: 안녕.

0: 길이 좀 미끄럽네요.
1: 자, 구대 시장님을 모십니다. 최고의 정원 사장. 오!
2: 요호!
3: 고마워요. 식물을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인사해, 지카레타.
2: 구대 시장님, 우리 온실 여는데 어드벤처의 최고의 정원사가 와주시다니.
3: 저도 참 신나요.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 귀한 튤립도 잘 키워줄 테니까요. 안 그래, 지카레타야?
2: 야, 최고의 정원사는 나여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민들레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잘 크니까, 그치 얘들아? 차라리 저 튤립을 그냥 빌려올까? 내 거라고 우기면 나가는 식물 대회마다 싹 다 우승하겠지? 그럼 내가 녹색 카펫 위를 걷고 녹색 리본을 차릴 텐데. 근데 어떻게 가져오지? 구대 시장님, 이걸로 우리 온실을 정식으로 개장시켜 주시겠어요? 잠깐! 그 전에 먼저 우리 야옹이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야지. 아주 특별한 깜짝 선물이 있다는데요. 아니, 저건 애들이 눈으로 빚은 구대 시장님네 튤립이래요. 열심히 만든 거 잘 좀 보여드려.
4: 아니, 뭐라고?
5: 고양이 아니야?
4: 저게 뭔 튤립이야?
3: 오, 정말로 독창적이네요. 튤립도 뭐 예쁘고요.
2: 튤립아, 어딨니? 이제는 우리 마을 온실로 가게 될 거야. 지저분한 헛간에 더 가깝지만 어쨌든 넌 이제 내 거야.
3: 아니야, 안 돼.
2: 난 바빠서 이만. 아이고.
3: 깜짝 안 하네. 손잡이는 왜 부쉈어요?
2: 내가 뭐요? 저 혼자 일했는데. 이제 어쩌지? 어떡하죠?
3: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죠.
0: 구대 시장님, 안 다치셨죠?
3: 우린 괜찮아, 라이더. 근데 문이 꼼짝을 안 하네.
2: 빨리 나가고 싶어. 이분이랑 못 있겠어. 당장 와서 날 꺼내줘.
3: 라이더, 부탁인데 도와주겠니?
0: 물론이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7: 마셜, 조심해! 근데 오늘은 좀 미끄러질만 했다, 그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온실 입구가 막히는 바람에 부대인 시장님이랑 치카레타 헌딩어 시장님이 온실 안에 갇혀버렸어.
2: 살려줘.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넌 지게차로 입과 풍나무를 치워줘. 그런 다음 연장을 써서 문을 고쳐주고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로 입구를 막은 눈을 치워줄래?
3: 눈이든 꽁꽁알든 언제든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온실이 랍시고 엄청 덥구만.
1: 퍼피 고조대가 곧 꺼내준대요. 총 그렇게 더우면 외투 좀 벗지 그래요?
0: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내 근육 보면 놀라거든. 차라리 에어컨을 틀면 되지.
1: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온실이 따뜻해야 이 식물들이 더 크게 잘 자라는 거라고요.
0: 이 정도면 자랄 만큼 자랐지 뭘 더 자라. 아하. 아우, 대체 왜 너까지 말을 안 듣는 거야?
1: 조심하세요. 그러면
2: 망했네.
3: 경고, 조절장치 고장.
4: 좋아, 에베레스트. 입구에 쌓인 눈부터 치우자.
5: 눈 치우는 건 내가 전문이지.
4: 잘했어, 에베레스트. 이제 로키는 통나무 좀 옮겨줄래?
5: 지금 갈게.
4: 좋았어, 로키. 이제 손잡이만 고치면 되겠다.
5: 고쳐볼까? 집게팔!
6: 와, 뭐야, 온실한 온도가 왜 이렇게까지 차갑게 내려갔지? 아, 조절이 안 되네. 말을 안 들어.
4: 조금 이상한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0: 아니,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까는 그렇게 덥더니.
1: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나저나 이 식물들 어쩌지? 이러다가 다 얼어 죽겠어. 안 돼. 우리 귀여운 아가도 엄청 추운가 보네. 시장님, 그 옷 좀 벗어줘요.
0: 뭐요? 안 돼요. 이건 내 점퍼예요. 내 모자에서 나가, 이 달걀.
1: 무슨... 우리 애한테 달기라고 하지 마요. 얼른 그 옷이나 내놔요. 죽나잖아.
0: 싫어요.
1: 그건 내가 키운 튤립이잖아요.
0: 어, 아니요. 아, 이게 어딜 봐서 대기 기르던 튤립이라는 거죠. 내 모자 이리 돌려줘. 이 초록 괴물아, 너한테 맞지도 않잖아.
1: 저 아이도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은데. 맞다, 그래. 버디랑 똑같이 생겼네. 정글에서 왔던 애잖아. 너 버디랑 친척 맞지? 조심해, 치카레타. 내 기억이 맞다면 버디는 닭고기를 좋아해서. 한 입에 먹어. 자나께서 배고플 거야.
0: 내 모자가 무슨 도시락인 줄 알아? 당장 이리! 네!
1: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을걸요, 시장님?
5: 집게팔!
4: 됐다, 열렸어. 이제 두 분 다 꺼내드리자.
6: 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1: 퍼피 구조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5: 괜찮으세요? 여긴 엄청 추운데요?
7: 네, 왜 난방이 안 돼요?
1: 누가 온도 조절 장치도 부숴놔서.
6: 어쩌지? 그럼 안 돼. 너무 추워서 식물이 다 얼어 죽겠어.
4: 얼른 고쳐야겠네요.
1: 고맙다, 라이더. 치카레타랑 난 그동안 밖에 나가서 몸 좀 녹이고 있을게.
4: 우와, 제대로 망가뜨리셨는데. 이것도 고칠 수 있겠어, 로키?
5: 그럼, 당연한 말씀. 어? 드라이버. 저, 홈딩우 시장님은...
0: 내 모자 이리 내놔!
4: 찾았다.
0: 네가 나보다 똑똑한 줄 아냐? 이 괴물 풀떼기 녀석.
5: 홈딩우 시장님, 거긴 어떻게 올라갔어요?
0: 어떻게 올라왔냐고? 문은 왜 망가뜨렸고? 어쩌다가 벌벌 떠냐고? 나도 뭐 하나만 묻자. 내 모자는 언제 돌려주는데? 오!
4: 마셜, 사다리 갖고 와줘. 어서.
5: 준비됐어. 멍멍, 도망가 줄떠.
8: 사다리 위로. 그거 잡고 내려오시면 돼요, 홈딩우 시장님.
0: 다리 안 가. 아우, 사다리에 좀 붙으면 어디가 덧나냐고.
4: 다친 입을 다시 열게 만들어야겠는데. 마셜, 쟤한테 물 좀 줘봐.
8: 지금 해볼게, 대장. 아! 물개포 발사.
5: 성공이야. 근데 제가 입을 열면 시장님이 떨어지지 않아?
0: 난 도대체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건데.
5: 톱밥은 떨어져도 폭신하겠지? 아! 갈고리질!
0: 야! 어, 고마워라. 근데 모자는 언제 찾아줄래?
5: 잘 고쳤어.
3: 온도 조절 장치 가동.
4: 우와 잘했어 로키. 여기는 식물들도 금방 몸이 따뜻해지겠지?
8: 물 마셔 얘들아.
1: 이제 체이크의 온실을 열겠습니다. 짜잔.
6: 우리 온실을 지켜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4: 고생하셨어요.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우리 여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 내.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아, 그게 아니야.

0: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좋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클렉서!
1: 클렉서! 몰라세가!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렉서 세상!
0: 클렉서!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클렉서!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렉서! 가배 가족!
4: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5: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4: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베이비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뽀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도마나라 캐슬.
9: 슈퍼펫 미니버스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도착합니다.

0: 지금껏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 가장 큰 화석인 티라노를 소개합니다.
1: 어? 슈퍼패트리잖아. 저기 얘들아, 화석은 만지면 안 돼.

아, 빨리 피해!

0: 내 로보렉스만 부를 수 있다면 문제 없을 텐데.
1: 슈퍼윙스?
2: 안녕 슈퍼윙스.
0: 노아, 진짜 오랜만이다. 내 공룡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태블릿을 배달해 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2: 고마워, 이따 보자.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4: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공룡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태블릿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2: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쇼프로잉스 아리. 큰 공룡과 맞설 수 있는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출동 준비 완료!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발! 내 로보렉스만 출동할 수 있으면 금방 진정시킬 수 있어요.
1: 택배했습니다! 안녕, 노아.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0: 난 아리야. 도우러 왔어.
1: 여기 네 택배.
0: 우와. 새 태블릿이잖아. 완벽해.
1: 노아, 조심해.
0: 호기.
1: 노아.

0: 노브렉스가 왔어요! 좋았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너흰 그저 롤리그 하면 돼!
1: 롤리그는 덴마크어로 진정하다란 뜻이야.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캣! 합체!

시켜줬어.

0: 안녕 얘들아. 이번에도 직접 배달이야. 스페인 액션카 배령이요.
1: 우와, 이제 문자 없어.

이기려면 회전이 필요하겠는데, 아리? 응?

0: 티라노, 너 혹시 이 가방을 새끼로 착각해서 쫓아온 거였어? 무서운 공룡이 아니었잖아.
1: 슈퍼 인수와 슈퍼 펫, 티라노 구하기 성공!
0: 공룡 시대로 티라노를 보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2: 다음 목적지는 어? 공룡 시대입니다.
0: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차잖아. 멋지다. 엄마, 저 가도 돼요?
3: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
0: 예.
3: 조심히 다녀오렴.
0: 다녀올게요.

공룡이 살고 있는 시대로 시간여행을 오다니. 멋진 공룡 자료를 잔뜩 수집해 가야지. 테고사우루스잖아. 우와, 로브렉스 사진 좀 찍어볼까?

0: 이건 뭐지? 우와, 저렇게 생긴 공룡은 처음 보는데?
1: 안녕, 아기 공룡아. 친구가 되고 싶은가 봐.
2: 이건 공룡이 아니잖아. 슈퍼펫이라고.
0: 공룡 시계? 누구 슈퍼펫일까?
3: 공룡 시대는 참 평화로운 것 같아. 티라노의 집을 얼른 찾아주고 싶어.

전략으로 따라잡기 힘들어. 저 불덩이도 깨야

오버렉스! 어? 저기 티라노야! 그런데 저기서 뭐라는 거지?

0: 친구가 저 아기 공룡들의 엄마인 게 분명해. 어, 저런. 아기 공룡들을 구하려고 온 거였구나. 아기 공룡들을 구하려면 이 용암을 건너가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슈퍼윙스, 너희 도움이 필요해.
1: 징검다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2: 좋은 생각이야, 호기.
3: 스피닝 액션카! 액션 슈트로 변신!

0: 가 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되지.
1: 어?
0: 디노가 구해줄게.
1: 전설의 슈퍼 X

0: 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맨 합체.
1: 말도 안 돼. 스키노 패션단 거야?
0: 얼음 대포 장착. 얼음 대포 발사.
1: 우와, 대단한데. 멋져.
0: 얼음 다리 만들기 액션.
1: 잘했어 진호.
0: 진호를 따라와라.

0: 유기공룡들을 안전하게 구했어.
1: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근데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봐.
2: 우리 전부가 있기엔 안전하지 않아.
0: 저 아래로 내려가자. 저기엔 용암이 없어.
2: 하지만 커다란 틈이 많아서 걸어 내려가긴 힘들어. 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0: 어? 방법이 있어. 미끄럼틀 발사기 장착! 슈퍼 미끄럼틀 설치!
2: 우와! 공룡들이 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데? 다들 왜 겁을 내는 거지?
3: 디노가 알아본다. 공룡들은 미끄럼틀이 뭔지 모른다. 공룡들은 저런 걸 본 적이 없다.
1: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0: 부딪히겠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멈추게 할 큰 힘이 필요해.
1: 디노, 공룡 모드!

0: 폭발인수와 노아, 티라노 가족과 공룡길 구하기 성공! 우후!
1: 티라노가 가족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2: 나도 기뻐.
3: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2: 도와줘서 고마워, 티노와 티노팻. 모두 잘 있어. 아기 공룡들아, 행복해야 해.
1: 잘 가, 노아.

0: 고마워, 슈퍼윙스.
1: 모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전신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2: 어?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공룡 로봇 전시 말이에요.
1: 아주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겠는걸?
3: 맞아요. 어? 미니버스가 왔잖아. 또봐 슈퍼패드라.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잘 가.
4: 고맙다.
3: 슈퍼미니버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체.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2: 당신
4: 우리 모두 8.
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네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니니키즈들이 오늘은 놀이터에서 다 함께 놀고 있네요.
3: 써니, 써니.
2: 지니와 써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4: 꼬니! 꼬니? 꼬니!
5: 떠니!
6: 써니?
2: 꼬니와 떠니, 써미는 동물 맞추기 놀이를 하나 봐요.
4: 꼬니, 꼬니, 꼬니!
6: 써미?

0: 있다고 하네요.
1: 꼬니! 꼬니! 꼬니! 꼬니!
2: 써니! 써니! 써니!
0: 꼬니가 친구들에게 무엇을 제안한 걸까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2: 써니!
3: 제니!
1: 써니! 써니! 써니!
0: 니네 키즈들이 이곳엔 왜 온 걸까요?
1: 꼬니! 꼬니! 꼬니!
0: 아하! 꼬니가 각자 바람의 모습을 표현해보자고 하네요. 오! 정말 재밌겠는데요? 니네 키즈들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요?
1: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0: 아하! 꼬니는 바람이 가볍게 불어오는 느낌을 표현했네요.
2: 써니, 써니!
0: 다음은 쏘니네요. 쏘니는 바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2: 쏘니! 쏘니!
0: 쏘니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2: 응, 쏘니, 쏘니!
0: 이번에는 찐이 차례네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우와! 찐이는 부드러운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찐니!
1: 떠니, 떠니!
0: 다음은 떠니의 차례네요. 어떻게 바람을 표현할까요?
1: 떠니,
0: 떠니. 오, 떠니는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네요.
1: 떠니, 써미, 써미.
0: 마지막으로 써미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1: 써미.
0: 아하, 써미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1: 써미, 써미!
2: 써미, 써미! 써미, 써미!
0: 니네 키즈! 모두 보이지 않는 바람의 느낌을 몸으로 잘 표현해냈어요. 오늘도 다들 정말 잘했어요, 니네 키즈! 미니 퀴즈! 오늘도 즐겁게 놀았나요?
4: 예!
0: 미니 퀴즈!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4: 네!
0: 안녕!

yellow, red, blue.

purple. Green. Pink.

Orange. Grapes. Mm.

grapes.

0: Purple.
1: Yellow.

Yellow. Purple.

0: 만나.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 콩순이는 딸기 정장! 마라는 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0: 클릭소!
1: 클릭소! 얼마세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0: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인체 세상!
0: 클릭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메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10: 뽀로로 빠방.
11: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때문에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스 뒤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시장님 괜찮으세요? 시술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 있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1: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4: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5: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6: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7: 그래, 알았어.
6: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6: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

0: 우리는 하나! 기다리라 임무 완수! 우와!
1: 마침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2: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줄게요.
3: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2: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4: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5: 아쭈! 레이, 괜찮아?
6: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7: 자, 그럼 주사 하나 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5: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4: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5: 아,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 돼.
8: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5: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4: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5: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8: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5: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9: 아이고, 목이야.
10: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죠.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집접. 어서 출발하라고!
8: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11: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8: 다행이네요.
11: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8: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11: 그래, 너희만 믿을게.
8: 기가 빌더, 출동 준비하자.
0: 알았어, 아민.
5: 알았어.
8: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12: 리,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5: 그럼, 물론이지.

0: 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0: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2: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0: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2: 알았어, 아민!
0: 포켓몬 변신 완료!
4: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왜 저러지?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반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3: 이거라 팔다라 고양이 털뭉치야.
0: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5: 그래, 방패 준비 완료!

전혀 안 보이잖아.

0: 얘들아 고마워.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비켜!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가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4: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6: 리더가 된 포키!
7: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8: 응! 수영장에서 수영 다 하고 호텔에서 네.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1: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8: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8: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9: 야호! 내가 리더다!
8: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9: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10: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0: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9: 오호! 임무 호출이다!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0: 아,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9: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0: 당연하지. 출동하자.
1: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9: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11: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9: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11: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9: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11: 고마워.
1: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9: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10: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0: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9: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딱이 대장 포키! 딱하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9: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10: 블록 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난 하늘을 아는 스타스키. 목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다리다 출동.
9: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9: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0: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9: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
11: 한번 만들어보자.
10: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11: 그래 뭐.
1: 그럴까? 하지만 이거...
11: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4: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5: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0: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1: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1: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희는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희.
1: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3: 루루 언니가.
1: 우리도 같이 갈래.
2: 복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4: 복희, 너 괜찮아?
1: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4: 복희,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1: 정말 그럴까?
4: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1: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5: 우리는 포부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0: 포부와 두더지들이잖아?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5: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0: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5: 이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6: 미안해.
5: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1: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0: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1: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6: 그래, 좋아, 복희.
1: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7: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0: 평평하게 만들고
1: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0: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1: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빌더 건설해 볼까?
6: 임무 완성!
0: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1: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0: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7: 다시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6: 난 상대가 누구지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7: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슈핑이 바뀌었어요. 이제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됐다! 몸을 바꿔주는 바꿔바꿔 오일! 자,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나? 맞춤 잘 됐군. 마법의 물약!

0: 신난 천재야, 알아?
1: 재밌는 발명품이네. 가서 로미랑 하츄핑에게도 보여줘.
0: 이번엔 왠지 저기서 실험을 하고 싶은데, 알아? 아하, 저 돌로 실험해보면 되겠는데?

내 방이 이렇게 컸었나? 어? 근데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래?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놈이?

0: 이건 말이지.
1: 그건 말이지.
0: 로미와 하츄핑의 몸이
2: 서로 닮은 거야, 삐뽀.
3: 그건 우리도 알아.
4: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쥬?
2: 글쎄, 그건 모르지, 삐뽀. 근데 이거 정말 감쪽 같다, 삐뽀. 나 정신 간다고. 이게 장난처럼 보여.
5: 로미, 학교는?
2: 맞다, 학교 왔다. 하츄핑, 나 늦겠어. 연구할 시간 없다고.
4: 그렇지만 날이 무지 좋잖아, 쥬.
2: 아무튼 몸 바뀐 거 들키지 않게 잘 좀 부탁해.
4: 내가 누구야? 로열 테니텐 하츄핑이라고, 쥬.
2: 그만해.
6: 안녕, 좋은 아침, 로미.
4: 어머, 메리로. 좋은 아침이야, 쥬.
5: 쥬? 쥬?
4: 실수.
7: 오늘도 나보다 늦었네. 그러다간 또 지각해.
4: 레나, 오늘 단 브로치 정말 예쁘다.
7: 진짜요?
4: 응, 그럼. 레나는 진짜 옷 하나는 잘 입는 것 같아.
7: 로미, 네가 보는 눈은 있구나. 어쩜. 옷 하나는 잘 입는다고?
8: 안녕, 로미. 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나 말이야,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잘생겼어?
4: 내 생각엔 양쪽 다 정말 정말 멋졌죠.
8: 그래, 맞아. 잠시 잊고 있었어. 난 이미 완벽하다는 걸 말이야.
6: 마야, 오늘 로미 좀 이상하지 않아?
7: 메리르도 참. 오늘 로미한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지.
6: 그런가?
9: 이 문제는 우리 로미가 한번 풀어볼까?
2: 하츄핑! 지금은 네가 나잖아!
9: 어떻게 이럴 수가.
7: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상한데.
2: 평소에 내 이미지가 어땠길래.
4: 알아? 이번 실험은 여기서 하면 딱이겠는데.
2: 넌 엉뚱한 발명을 하는 녀석이지, 솔지.
3: 아, 들켰잖아! 하츄핑, 얼른 쫓아가자!
4: 연필이 떨어졌네.
3: 주우러 가야겠다.
4: 아라핀, 거기서!
2: 너희, 내 실험을 방해하려는 거지?

0: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 어? 아,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 마법의 문양 나라라.
1: 어? 그러고 보니까 어제 분명 우리가 미끄러진 뒤에 몸이 바뀌었어.
0: 그럼 한 번 더 넘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올지도 몰랐죠. 좋았어. 그럼 다

좋았어. 그럼 이제 아라핑을 잡아볼까? 열려라! 생크림! 사랑이 피어난

0: 들어갈게.
1: 아람핑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나나?
2: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오지, 솔지.
1: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 않아?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2: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표본, 약병들, 실험 도구들? 이번에 살펴볼 게 너무 많은데.
3: 플라스크! 아라핑은 플라스크를 들고 다니잖아.
2: 별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3: 어쩌면 약병 사이에 숨어있을지도 몰랐구래.
2: 이 많은 걸 언제 다 살펴봐.
1: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솔지.
3: 자세히 보면 수상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꿀에.
2: 좋아. 그럼 개수가 가장 적은 거부터.
1: 이건 너무 대놓고 숨은 거 아니야?

0: 뭐야, 너무 어설프잖아. 피리피리 히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피니피 아라핀 캐.
1: 여기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아.
0: 비밀의 성에서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1: 이제 조금만 더 완성하면.

0: 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1: 빨리 바꿔라, 비포.
0: 진주팍죽으로 바뀐 것 같아, 뜨거.
1: 이제 이런 장난 안 칠래, 알아. 백설 로미.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미포핀 잡았다. 근데 저 문 안에 뭐가 있을까, 미포?
3: 그러고 보니 아직 안 열어본 곳이야, 뜨거.
1: 나도 궁금했어, 알아.
4: 열어보자, 고차.

0: 어? 이게 웬 책들이야? 어? 못 보던 건데.
1: 아, 그게 저기 비밀의 어? 문에서. 어? 근데 제목이 백설공주?
0: 유명한 동화책이야. 나도 좋아하는데.
2: 어떤 책이길래?
1: 읽어보자.
3: 뭐지 이 빛은?

0: 햇살이 따끈따끈해서 진짜 기분 좋았어. 햇볕 쬐기 좋은 날이야.
1: 아, 왜 우리가 널 매일 옮겨줘야 하는 거야, 나나? 그냥 상자 주제에 엄청 부려먹는다니까, 솔지.
2: 근데 상자 안으로 햇볕이 들어가기는 해, 그래?
0: 그럼! 구멍 사이로 얼마나 잘 들어오는데? 일광욕하기 딱이야.
1: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3: 어? 로미의 미스틱 하트윙이 왜 여기 있지, 솔지?
2: 이거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로미하고 애들 얼굴이랑 똑같지 않았죠?
3: 와, 진짜 그러네!
1: 뭔가 어떻게 된 거지, 꿈에?
2: 일단 책을 한번 살펴보자쥬.
1: 여긴 대체 어디야?
2: 뭐야 이게! 설마 내가 백설공주라도 된 거야? 로미다!
1: 로미!
2: 로미!
1: 만나서 다행이야, 양양. 다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집 안에 있었어, 삐뽀. 입고 있던 옷도 바뀌어 있었고, 힘내.
2: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일곱. 너희가 일곱 난쟁이가 됐다는 건,
1: 역시, 여기 동화책 속인 거야!
4: 뭐? 로미 공주님이 동화책 속으로?
2: 왜 이런 책이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쭈?
4: 성을 보낼 때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게 아닐까 싶구나.
2: 다들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죠, 쭈?
4: 걱정할 필요 없단다. 책을 마지막까지 읽으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1: 그럼 빨리 읽자, 나나.
2: 이 동화책 어떤 이야기인데, 그래?
5: 엄청 귀여운 공주님 이야기야, 쭈. 옛날에 나쁜 왕비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1: 느릿느릿, 너무 오래 걸려. 마지막 페이지만 읽자, 나나. 왜 부리지 마. 마법을 풀려면 순서대로 해야지. 마지막만 읽어, 나나. 순서대로 읽어, 솔지. 이 고집쟁이 나.
2: 얘들아, 인정해. 그러다 쟤.
1: 마지막 페이지가 뛰어갔어.
2: 사라졌잖아.
4: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를 어쩐다. 마법의 페이지가 없어지면
2: 어떻게 되는데요, 하츄?
4: 동화책이 등장인물과 함께 사라져버린단다.
3: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1: 저쪽으로 넓은 숲 너머에 마을이 있어, 빨리!
2: 좋아!
1: 그곳으로 가서 약품을 챙기는 거야, 삐뽀! 오두막은 내가 고쳐볼게! 멀리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고쳐!
2: 먹을 건 나한테 맡겨, 형이야!
6: 이봐요! 아, 좋아, 좋아! 나오나 가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보시겠어?
3: 근데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근처 광산으로 일하러 가고 싶지 알아?
7: 오, 나도, 나도!
6: 여기까지 왔으니 이 맛있는 새빨간 사과를 드리리다.
3: 이건 백설공주가 먹은...
6: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예요.
3: 근데 정말 맛있어 보여. 잠깐!

0: 이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1: 독사벌에 먹은 공주 얼굴도 요미로 먹였었죠.
2: 찢어진 페이지를 되돌릴 방법을 알아냈어.
1: 정말이요?
2: 고대 마법책에 따르면 이 재료들이 있어야 해. 우유 한 컵, 물 두 스푼, 그리고 고양이 눈물, 비둘기 똥, 개구리 트링 소리.
0: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나나?
2: 서둘러! 한 시간 안에 모으지 못하면 책이 사라진다고!
1: 뭐라고요? 얘들아, 우리 빨리 흩어져서 재료를 모으냐쥬!
2: 재료를 구하러 간 애들은 아직인가?
0: 기다려, 푸디!
2: 어?
1: 가고했어, 나나!
0: 얘들아!
2: 자, 어서 서두르거라! 동화책에 재료들을 쏟아부어!
0: 네네! 아쭈! 이야!
1: 우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솔지!
0: 왜? 마법의 페이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나나!
2: 이런!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한 모양이다!
0: 그게 뭔데요, 쭈?
2: 행운의 숨소리라 써있구나.
0: 행운의 숨소리?
1: 그게 뭐야?
0: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었구래.
1: 모두 응? 동화책의 입김을 불어넣어보자, 쭈!
3: 그럼 난 가볍게.

0: 다행히 후후 불어서 마지막 페이지가 돌아와서 솔지.
1: 그래 맞았죠. 근데 행운의 숨소리라니 대체 뭐야 지초?
0: 뭐든 어때,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으면 된 거지. 다행이야 정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농가.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0: 곰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팀이 왔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근데 콩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팀이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3: 티미도 있네.
0: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3: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3: 오, 좋겠다.
0: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0: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3: 당연하지.
2: 크리퍼스 맛있나.
3: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돌아갔잖아.
0: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군대 팀이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1: 비밀이에요.
2: 어이, 알려줘.
1: 유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1: 맞아. 선물이라고.
4: 왜요?
3: 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1: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신이 선물이라고?
1: 왜요?
2: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0: 호빵 기계 다 고쳤어.
2: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0: 알았어. 팀이 호빵 보여줘.
3: 주려고 준비한 거야.
1: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3: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2: 알았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3: 좋아.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1: 우와! 재미있지?

0: 불러봐.
1: 에이, 내가 너무 잘 부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어?
0: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잘 들어봐.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따따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3: 다음에 꼭 불러줘.
1: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4: 진짜 이상한 소리네.
1: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0: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4: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1: 우리 그냥...

0: 같이 가!
1: 괴물 나올 것 같아.
2: 밥도 안 보이고 그냥 나가자.
1: 달걀처럼 먹히는 거 아니야? 역시 괴물이 아니었어.
3: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1: 이 소리였구나.
2: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3: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어?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0: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3: 응? 같이?
0: 응.
1: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0: 샌드위치.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로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자.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3: 네, 지금 가요.
2: 자.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3: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2: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0: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4: 야,
0: 지루하다, 지루해.
4: 나도 간다. 야,

0: 이길 걸.
1: 딱 한 골만 넣고 싶대.
0: 자,
2: 공이다.
0: 안 돼. 아, 뜨거워요. 방금 뭐지?
2: 얘들아, 안녕. 내가 신기한 거 발견했어. 한번 볼래?
0: 잠깐! 설마 방금 공순이 내가 공 찬 거야?
2: 어? 왜?
3: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겠지.
1: 왜? 어떻게 한 거야? 아우, 이럴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축구하자. 넌 꼭 해야 돼.
2: 어? 축구? 그럼 나 투수해야 돼?
0: 응?
3: 그건 야구잖아. 딱 봐도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구만.
1: 아무튼 같이 하자.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축구 천재 평생이.
4: 그래, 축구는 배우면 되지.
2: 그래, 좋아.
1: 공승아, 받아.
3: 축구 천재는 무슨?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2: 야! 야! 야호! 좋았어!
5: 공을 잘 받긴 하는데.
1: 왜 이상해 보이지?
3: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2: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3: 졸려. 빨리 끝내자.
1: 자, 간다. 간다. 간다.
2: 좋았어.
3: 연습 좀 했나 보네. 저,
2: 야호! 꼬린! 또 간다.
0: 뭐지?
3: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2: 야!
3: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2: 조각력 고승이 슛.
3: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0: 말도 안 돼.
2: 내가 이겼다.
1: 정말 잘했어.
5: 공순이 최고야.
2: 코디, 네.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어? 다음에 또 하자. 응?
3: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두고 봐,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1: 규리, 이번엔 진짜 세계 천재. 잘 받아야 해.
2: 미용?
1: 헐. 참.
2: 미용.
1: 에? 어떡하지? 너무 세계 천재봐.
2: 너네 뭐해?
1: 내가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2: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미용, 미용.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1: 좋아.
2: 얘들아, 공 찾으러.
3: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1: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5: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2: 공이 완성돼. 오늘

0: 맛있겠다.
1: 뭉치 안 돼.
0: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코디가 안 보여? 코디!
1: 도와줘!
2: 코디!
0: 너 괜찮아?
1: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2: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0: 공이다. 아, 쇠똥구리 똥이었네.
3: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2: 찾았어, 다행이다.
0: 나도.
2: 공순이 완장대 공찾기 미션 성공!
4: 생야!
0: 배고파.
2: 나도.
1: 집에는 어떻게 가지?
0: 맛있는 냄새.
2: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1: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2: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4: 공순아, 가보자.
5: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4: 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카페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플렉서!
11: 플렉서! 몰라세가!
1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1: 클릭서!
1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1: 클릭서!
1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쪽으로 온 게 분명할 텐데.
1: 설마 괴물들에게 당한 건 아니겠지?
2: 치코라면 어딘가에 잘 숨어 있을지도 몰라.
3: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1: 저기 좀 봐.
3: 저리 가. 저리 가라고.
4: 얘들아, 물러서! 내가 처리할게! 간다! 차! 차! 차! 차! 야! 생금! 생금이 신난다!
5: 안녕? 난 핑핑이라고 해. 괜찮니?
6: 고마워. 난 노아라고 해. 그런데 저 아이는 왜 젤리 괴물을 만지고도 잠이 들지 않는 거지?
5: 생크미는 내가 연구하던 생체용액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
6: 생체용액이라고? 그래! 그 생체용액이면 젤리 괴물들을 막을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
5: 치료제라고?
6: 사실... 젤리 괴물을 처음 만들어낸 건 나야.
2: 뭐라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
6: 미안해. 그래서 나도 치료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숙주 괴물을 찾아다녔어.
5: 숙주 괴물이라니?
6: 내가 제일 처음 만든 괴물. 그 괴물에 치료제를 투입하면 숙주 괴물은 치료가 되고 복제된 나머지 괴물들은 모두 사라질 거야.
2: 정말?
3: 좋았어. 그럼 우리 어서 숙...

0: 어제
1: 전설의 유물을 모두 내놔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0: 전설의 유물을? 어림도 없는 소리. 넌 누구냐?
1: 아니
2: 마음대로 안 될걸?
0: 너는 우리가 상대해주마.
1: 그럼 머리부터 처리해주마. 유무없다.
0: 바로 회장님.

0: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여긴 내 연구실이야.
1: 제법이.
2: 전설의 유물을 빼앗으려는 에이스 엘리트 팀의 배우가 회장님이셨군요.
1: 덕분에 비밀의 서클이 어딘지 알게 되었어.
2: 역시 비밀의 서클이 황금베어 연관이 있었어.
1: 이제 비밀의 서클의 위치도 알았으니 남은 건 전설의 유물뿐이다. 이제 황금배 봉인된 힘을 얻는 건 시간 문제지.
2: 그렇다면
1: 그러니 나를 방해하는 자는 모두 제거될 것이다.
2: 위험해!
1: 그럼 이제 끝낼 시간이다. 유도 미사일 공격!
3: 됐지!
2: 드레코! 드레코, 괜찮아?
3: 별거 아니야.
2: 살 수 없어!
1: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너도 그리고 이룩 박사. 이룩 박사, 그 친구와 함께 찾은 황금배. 그 황금배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지. 그리고 난 그 황금배를 찾을 수 있었다고. 이룩 박사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말이지. 그래서 이룩 박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니?

0: 어떻게 된 거지?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치치, 시간이 되돌려졌어. 이건 방금 전 상황이야.
0: 뭐라고?
1: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천사의 염원의 힘인가?
2: 좋아,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1: 좋아, 놀아주는 건 마지막이다. 받아라!
3: 가자!

0: 핑핑, 이거 봐. 이제 완성이야.
1: 정말?
0: 자,

0: 이곳에서부터 푸른 연기가 흘러나온 것 같아.
1: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여긴 숙주 괴물이 만들어진 곳이네.
0: 그럼 여기가 노아 연구소?
2: 얘들아! 얘들아, 무서운 거지?
3: 자, 여기 드디어 치료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
4: 와!
5: 얘들아, 늦어서 미안. 치코. 별거 아니더라고. 감사 인사를.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6: 얘들아, 지금 꿈은 아니지?
7: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0: 우리가 물러서면 세상은 영원히 잠들고 말 거야.
3: 저기 숙주 괴물이야.
8: 야!

0: 어서 치료자를!
1: 으아!
2: 안 돼!

0: 녀석인 거 알아? 너도 만만치 않아.
1: 핑핑 준비됐지?

여기서 잠들 수는 없어. 모두를 위해

0: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계 탐험대회 그랜드 파이널의 최종 우승자는 바로 치치핑핑팀 에이스 엘리트팀 공동 우승입니다.
0: 치치 축하해. 디아 축하해.
2: 정말 긴 여행이었네. 맞네. 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3: 얘들아, 이번 우승은 우리가 양보하자고. 다음엔 우리가 우승하는 거다.
4: 오케이, 대장.
0: 자.
3: 자, 드디어 우승이다.
5: 자, 이제 전설의 황금벨을 만날 시간이야.

0: 언니, 언니 다녀오가.
1: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 맞아. 황금발을 흡수한 포니 바니오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0: 그럼 과거, 미래 어디든 갈 수 있단 얘기야?
2: 그럼 빨리 가봐야지.

0: 맛있어.
1: 심심해. 심심한 거 정말 싫다고.
2: 맞아, 맞아. 지루한 건 너무 싫어. 도켓, 뭐 재밌는 일 없을까?
3: 죄송합니다.
4: 어머, 치치 도켓님 아니세요?
2: 아리님, 모아님?
1: 맞아, 아리님, 모아님이야.
3: 반가워요. 저희가 지금 급한 일들이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4: 반가웠어요. 그럼 또 봐요.
5: 네, 반가웠습니다.
2: 저기 모아님! 갔네. 아니, 이건...
6: 홍순이는 딸기농단. 마르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농장.
7: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대.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4: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5: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오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2: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제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3: 난 마하 7의 속도로는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긴 몸이 아니란 말이야.
1: 당장 데리고 나가.
2: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4: 발견 사건 이후로 와일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3: 하지만 듣자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탓이라니 너무들 하시는군.
4: 아,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2: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3: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4: 짜증나!
5: 준! 어?
2: 베라랑 짐 아저씨?
5: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4: 어, 자, 뭐?
2: 무슨 일이야?
6: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5: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2: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6: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2: 응?
6: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5: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4: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6: 오, 역시 그쪽인가?
4: 대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족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5: 역시 너일 찾아오길 잘했네.
4: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것지도 몰라.
2: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6: 물론이지.
3: 낙서라니 시시하다.
6: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4: 알겠어요.
6: 오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4: 응? 여기도 막혔어요.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이게 어떻게 된 거지?
8: 길이 다 막혔다. 나 정리하지. 하늘로 수석해야 되나 우지해야 되나.
4: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
2: 블루파 모아온다.
8: 궁금하나? 보여줄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2: 뭐야 넌?
8: 반갑습니다. 카티라카입니다.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무서운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5: 저 상태가 왜 저래?
4: 타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 짓이군.
8: 아이고, 사가비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타키 아이가 타키.
2: 사인이었냐?
6: 지금이야말로 셔터 찬스.
8: 아저씨 좋은 것 같군데.
4: 내 카메라! 주인에게 돌려줘!
8: 치르네! 치르! 아이고 루카바, 극해가 되겠나. 명품이 나올라 간다.
4: 나라라?
8: 요선이 모르면 간첩이제. 윤희 나이가 윤희.
5: 어떻게 저래?
4: 저 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몸감을 사냥하기.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2: 알았어, 부탁해.
8: 어? 뭐니 아이가? 와르카비랑 같이 있노?
4: 어, 타키가. 그런데 부다, 이번에야말로 나의 숨은 여력도 망치지
8: 뭐. 그래 꼭 좀 잡아둬.
4: 유후,
8: 진짜 없겠다.
4: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9: 너도 잘 어울려.
8: 둘이 베스트 프렌드 아이가 내 차례지.
5: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2: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거.
8: 짜증나게 쉽게 열받게. 어? 잘생긴. 어? 짜증나면 내 형 참 없는지 해봐라.
2: 놓칠 순 없지?

0: 어디로지?
1: 야 이제 얼마나 저게 들어갑니다. 같이 다 봤네요. 오랜만입니다. 요새 왜 지내요? 제 찾았어요. 예쁘다네. 야 재미없다. 이거 잘 심은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0: 사라졌어.
1: 어떻게 가능하냐고.
2: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3: 스텔스 모드?
2: 섀도우 X랑 플래시백트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4: 그 판단은 틀렸어, 짐.
2: 솔레이요?
4: 타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2: 뭐라고?
1: 어? 어떻게 한 거야?
5: 다 보이신 거지? 타키의 움직임이 말이야.
2: 보인다고?
4: 동작 하나하나 전부.
3: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1: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4: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6: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2: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7: 네, 편집장님.
8: 지금 뭐 있는 거야, 짐?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7: 네? 네?
3: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2: 다키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키짓이라고?
8: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 힘도 뿌리지 짐승이 힘까지 더하면 충분히 가능해.
2: 그 웨폰 카드 말이지.
9: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10: 증원! 블루카!
2: 메가트론!
10: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네가 그 불나물난지 않은 녀석이군.
9: 불레이옵니다.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1: 뭐하노? 집 안 가나?
2: 탁키!
9: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1: 너무 진지해 동성네. 내기는 재밌음이 가야지. 재미없이 사는 데도 막 억수로만 상하다. 반면 재미를 아는 나는 행운아.
2: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4: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을 쓰면 안 돼.
9: 알고 있어.
1: 뭔데? 처벌이 지구네. 안녕하세요.
9: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1: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배신도 그렇게 보이고 한성깔 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짐승 파워로 쏘라니까. 괜찮지?
9: 상관없어.
1: 로마틱. 내가 도와줄게.
9: 녀석이.
4: 블레이언 뭐 하는 거야?
9: 난 신화 동시에 배웠어.
1: 맞게 맞게. 그럼 다시 해봐.
4: 우야. 반응이 느려.
9: 네 지시가 늦은 거야.
1: 거봐, 움직임이 보여 발자라니까.
9: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2: 대체 어떻게 상대 안 보여?
10: 재미없어.
1: 뭐라켓노?
10: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1: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10: 힘끼리 주먹 대결, 날개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미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4: 동요하고 있어.
8: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이 한 번도 숨길 수 없지.
10: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1: 댄스 배틀.
10: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 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1: 난 좋다.
2: 완전히 와, 넘어갔는데.
3: 평화롭고 좋네.
1: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4: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거야.
9: 싫다.
4: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9: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1: 맥 빠지네.
10: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쳐서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니언도 춤춰.

0: 쑥스럽군.
1: 댄스 배틀 하남기가.
2: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3: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2: 아니, 경주 대결로.
1: 경주?
2: 메가트럭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3: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1: 속도로 내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0: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4: 이 덕분에 타케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5: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6: 용서해 줘, 솔레이온.
3: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기에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1: 좋다.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0: 아유,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2: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0: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 알지.
1: 속이 뻥 뚫리네.
7: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2: 메가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4: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8: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5: 승리의 조건이 뭐지?
9: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4: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1: 알았어, 알았어. 시작하자.
0: 준.
2: 어? 나이트 그리폰 셋업.

0: 자신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는 크기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몬을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흘러가는데.
3: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3: 휴.
4: 나이트 앞을 앞질렀다.
1: 좋았어.
3: 어허, 역시 빠르셔. 하지만 도망칠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깝다.
0: 역시 무린가?
5: 아니, 승산이 있어.
1: 그래?
5: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라고.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녀석도 보고 올 거다.
3: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4: 이만 안 쉬어.
3: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패배를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4: 어? 그러면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친다 아이가.
3: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4: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진짜 이제 두 번을 잡았구나.
1: 나이트 그리폰이 추락했어.
2: 어? 뭐?
0: 어서 가보자.
1: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3: 승부가 안 나고 말았고.
5: 타키는?
3: 글쎄, 그대로 울고 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긴 싫으신 것 같군, 쭝.
1: 타키...
0: 소원이라도 빌었어?
6: 무슨 얘기지?
0: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6: 와일드 카드 봇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0: 나? 내 소원은 뭘까?
6: 마침.
0: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0: 아니다. 이 정도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1: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2: 가보자!
1: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2: 솔레이유!
3: 준!
2: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3: 마키나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1: 저 탈출 포트는?
2: 대체 누가 탄 거야?
4: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5: 그러니까 이게 그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2: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6: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7: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8: 나도 끼워주시. 어?
4: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2: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3: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2: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주면 넌 어떨 것 같아?
3: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2: 그치?
1: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2: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본, 코드네임 솔리드혼.
1: 뭐?
4: 솔리드혼이라고?
7: 이 녀석이?
3: 누군지 알아?
1: 마키나의 성 대삼림지들을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2: 족장?
11: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대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러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2: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3: 메타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1: 솔리드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기 부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낸 무시무시한 와일드카드봇 전사야.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바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2: 플레임 노바가?
1: 결국엔 체포되어 드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9: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2: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2: 경감님, 차량 들어옵니다.
5: 통과시켜.
2: 크레스트!
13: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3: 오빠.
13: 솔레이유.
2: 뭘 씻고 온 거야?
13: 아, 저건...
14: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13: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2: 세 개?
3: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13: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5: 운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 포트인 모양이군.
13: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1: 처음 발견한 탈출 포트는 헤비 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2: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3: 헤비 아이언? 그 트레일러?
10: 그걸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 포트가 분리됐었어.
2: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내 몸뚱아리 내놔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대쳤고. 잠깐, 이거!
1: 우선 탈출 포트부터 확인해야 돼. 서두르자!
15: 골든 경감님.
5: 이게 그건가?
15: 네. 어젯밤 킹킹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2: 역시 그 탈출 포트랑 같아.
3: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5: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혼.
2: 역시.
3: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4: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혼인가?
5: 이 녀석도 묵비꾼 행사 중이군.
13: 준.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혼도 같은 경우라면
2: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혼의 분리된 몸통?
3: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5: 뭐지?
2: 이건 북치는 소린가?
11: 이 소리는.
7: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2: 다들 갑자기 왜 그래?
9: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3: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6: 모노원족에 전해내려오는 전투의 드럼이야.
2: 뭐? 네, 에드 아저씨.
9: 준,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4: 몸이 깨운 거다.
1: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4: 이거 어디를 가려는 거야?
13: 저길 봐.
2: 저 녀석.
14: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를 집결할 모양이다.
1: 골든 경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16: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2: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16: 그래, 무사히 한다.
2: 타이건, 굴착기를 맡아줘.
7: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3: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네,
6: 맡겨놔.
1: 이런,
16: 어서 도착.
0: 도와주실까?
2: 응, 그 잉크를 맡아줘.
8: 이제야 모여 지긋지긋한 이 모습도 끝이야.
3: 저 녀석이 솔리드온의 본체?
16: 녀석들이 모이게 둬선 안 돼.
8: 스타크 가디언, 이거 먼저 온 주민들 이렇게 말할 길이야.

0: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둔 것 같아. 어때? 난 자유를 손에 놨어. 이 시험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어.
1: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2: 우리 국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그래.
1: 놀래요. 달바 생산본의 세노.
3: 여기 네가 날뛰던 마키나 해성의 대상국이 아니야. 이제 메카시카르곡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0: 이런 나의 큰 소리 종족들에게 듣더니 피해미가 다 됐군.
2: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싸움도 나쁘지 않다고.
3: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어 보니 알게 됐어.
0: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회심한 스타가 된 말이야.
1: 나이트 그리콘 세덕.
4: 날뛰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1: 그리 모든 탈론
4: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0: 잠이 덜 깼는지 힘이 붙지 않건 그리 어떤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5: 조심해!
4: 이런 일,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0: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덤벼!
2: 솔레이, 내가 가겠어.
1: 너 혼자선 안 돼. 지금, 응? 블루탑!
2: 그래!
1: 블루탑, 블레이, 제로! 블루탑, 허브! 블레이 연 다리를 노려!
0: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5: 이 지구는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6: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0: 평화 같은 소리야.
7: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5: 제법이고 와일드까지? 그건
8: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본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9: 저게 뭔가 했더니
1: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7: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1: 마음으로?
8: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0: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양절히 처벌한 말이야! 아웃레이지
1: 홉! 오메가 히트 플레이!
5: 솔리더, 여전히 강하고
9: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카! 플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5: 알겠어!
0: 정은!
5: 조금만 더 버텨, 플레이온!
9: 알파 볼트 캐논!
5: 썬더 하울
9: 스매시!
5: 썬더
9: 하울! 블루카!
0: 내가 미련하게 돌 줄만 하는 줄 알았고.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을 스타가디아.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졌어.
9: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0: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 친구 땅이 없대! 불쌍하군. 우주를 떠돌 땅, 이런 척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 덕에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란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때는 난 모론드의 최후의 족된 솔리온!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 카드봇이 더 자유로운 땅으로 만들겠다!
9: 블루카!
0: 그라운드!

0: 마스터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3: 얼리면 더 맛있어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7: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뽀르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라 캐슬.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칼라미티 시스터즈.
11: 그렇게 아기 오리는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
12: 니들 뭐하냐?
10: 소환술에 필요한 재료를 모은다는데?
11: 고마워! 덕분에 마지막 재료까지 다 모았어.
10: 저기 혹시 그 소환술 나도 보러 가면 안 될까?
13: 미안하지만 위험해서 안 돼!
11: 기회가 되면 나중에 구경시켜줄게.
10: 치사하게.
14: 라켓 온 거네!
10: 좋아! 따라가서 구경하자!
12: 너 금방 이야기 못 들었냐?
10: 그치만 위험한 소환술이라니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다들 이런 기회를 놓칠 거야?

0: 잡았어. 저 녀석들 대체 뭘 소환한 거지? 대박.
1: 만세! 소환에 성공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좋아! 햄버거 어때?
2: 난 카레 라이스.
3: 아니, 저러고 그냥 간다고?
4: 그냥 돌아가자, 얘들아. 내 눈물로 소환한 녀석들이잖아. 예감이 너무 안 좋아.
5: 칼라, 무슨 소리 안 들려?
0: 얼른 들어가 보자. 아무도 없잖아. 갑자기 사라졌어.
4: 잘 됐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2: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리가 없는데.
6: 시시하다고? 니들이야? 우릴 소환한 게?
0: 그게?
6: 뭐, 아무래도 좋아. 얼른 소원이나 말해보라고.
5: 맞아. 아무거나 들어봐. 뭐든지 다 들어줄게.
0: 소원? 정체가 대체 뭐지?
6: 나는 칼라.
5: 나는 삐끼.
6: 우린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야.
5: 굉장하지? 여기 고!

0: 누구야? 으아! 너도 소원 빌러 왔구나! 말해봐! 소원 말해봐!
1: 당신들은 누구지요?
2: 나는 칼라.
0: 나는 위키. 네 소원도 들어줄게. 빨리 말해봐, 빨리!
1: 소원?
2: 너도 소원 하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아무거나 말해봐.
0: 야하하! 빨리, 빨리!
1: 당신들,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개껌이 갖고 싶어요.
0: 야, 귀엽네. 왜 그래, 왜 그래?
2: 이 녀석도 없어.
0: 어?
1: 빈센트군.
3: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1: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요?
3: 쟤네 오컬트부에서 소환한 애들인데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줘요. 저만 빼고.
1: 갑자기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니 굉장히 의심스럽군요. 분명 어떤 대가가 있을 거예요. 저들의 목적이 뭘까요?
3: 교장 선생님과 저는 왜 소원을 안 들어줬을까요?
1: 빈센트 군과 저의 공통점이라 수염이 있다는 거?
3: 전 수염 없는데요.
1: 심장이 없다?
3: 뱀파이어도 심장은 있어요.
1: 게임기를 갖고 있다?
3: 그건 공통점이지만 이게 원인일 것 같진 않아요.
1: 이상하군요. 보통 저런 녀석들이 노리는 건 영혼인데. 빈센트 군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혼이 있으니 이건 아니겠네요.
3: 무슨 말씀이세요? 로봇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전 영혼이 있으니 이건 공통사항이 아니군요.
1: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뱀파이어는 영혼이 없어요. 이거 맞지요?
3: 이제 다 준비된 거지?
4: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재료만 있으면 돼.
1: 마지막 재료?
4: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
5: 그건 바로 뱀파이어의 머리카락.
3: 알겠어. 머리카락 정도야. 자, 여기.
5: 더 필요한데?
3: 뭐? 얼마나?
5: 글쎄, 한 5,000개?
3: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선생님!
1: 오컬 칼툭은 지금이에요!

0: 즐거워 보이네. 어때? 더 이루고 싶은 소원 있어?
1: 그래, 그래. 말해봐.
2: 우와, 좋지. 그럼 최신형 게임기랑 스포츠카를 갖고 싶어.
3: 아, 내 팔로워 계정 100만 명 더 늘려줄 수 있어?
0: 좋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정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2: 정산?
1: 그래,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0: 어디, 어디. 영수증부터 한번 확인해볼까? 어? 물론 우리가 만들어준 돈으론 지불할 수 없던 거 알지?
2: 공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우린 돈 없는데.
0: 물론 우리도 너희가 돈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
1: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내도 돼.
2: 다른 거?
1: 짜잔!
2: 뭐?
0: 영혼 청소기.
2: 영혼? 뭐? 이게 뭐야?
1: 영혼 내놔! 영혼 내놔!
3: 빨리 도망쳐!
2: 도망쳐!
0: 뭐야?
1: 재밌어!
0: 저 녀석들이.
3: 뭐해? 빨리빨리 뛰어!
0: 너네 정말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영혼을 내놔!
2: 웃기지 마!

0: 영혼은 안 된다!
1: 우리 화장하면 안 돼, 안 돼!
0: 이미 딸린다!
2: 안 돼! 야, 멈추지 마!
1: 반항해봤자 너넨 우리 손바닥 아니라니까? 얌전히 포기해!
0: 살려줘! 잘못했어!
1: 미티, 얼른 청소기 다시 사와.
3: 야, 알았어!
4: 거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의 소라는 교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어요! 칼라 씨와 미티 씨, 당장 마계로 돌아가세요!
1: 응? 뭐래? 니들 힘으론 우릴 못 막는다니까?
3: 응! 영혼도 없는 게 까분다! 까분다!
4: 여러분, 지금이에요!
5: 다들 내 희생을 기억해줘.
1: 말도 안 돼! 소환 해제술을 이렇게나 쉽게 쓴다고?
6: 휘야, 재료 구하기가 쉬웠거든! 뱀파이어 머리털 5,000개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0: 반발의 자유로 승리인가? 야!
1: 내 멋진 근육에!
2: 응? 안 돼! 럭키 예쁜 딸 생겼어!
3: 칼트, 다음에는 뭘 소환할까?
4: 글쎄, 서리는 어때? 모두들 이번 기회로 대가 없이 함부로 소원을 빌면 큰 봉변을 당한다는 교훈을 얻었길 바라요.
1: 내가 희생되긴 했지만 너희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5: 그래, 고맙다.
6: 그래, 뭐 고마운 것 같네.
2: 럭키, 예쁜 딸 많이 생겼어.
4: 빈센트군, 전 영혼이 없을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릴까요?
1: 전 뒤통수가 시려요.

0: 이봐 컬트, 다음번 소환술엔 예티를 부르자.
1: 맞죠. 그럼 캐러베르스도 같이 소환하자.
0: 글쎄, 그건 재료 구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1: 왜 그래?
0: 방금 뭔가 지나간 것 같다.
1: 응? 아무것도 없는데. 착각이겠지.
0: 그렇겠지.
1: 방금 그건 뭐지?

0: 야, 세나, 그거 아냐? 우리 학교에 귀신이 있대.
1: 귀신?
2: 차,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0: 응? 얼마 전에 만화부 애들이 진짜로 봤다던데?
2: 잘못 봤겠지.
0: 진짜로 봤다던데.
1: 그런 얘긴 그만하자.
0: 빈센트,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면 귀신의 저주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0: 그러니까 어젯밤 12시에 여기서 소환수를 하고 돌아가는 너희를 누군가 미행했다는 거지?
1: 그래, 평범한 녀석이 아니었어.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
2: 맞아.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분명 우리의 소환 실력을 질투하는 누군가 아주 못된 장난을 치는 걸 거야.
1: 그래, 우리한테 겁을 주려는 속셈이 틀림없어.
0: 그러니까 그 못된 장난을 친 범인을 잡아달라는 거지?
3: 그 범인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는데?
1: 그게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는데.
2: 얼굴이 엄청

0: 그게 무슨 뜻이지? 마치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아.
1: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2: 뭐, 그 녀석을 찾아낸다면 그 말의 의미도 알 수 있겠지. 좋아, 사건은 이 몸이 해결할 테니 걱정 불들어 매라고.
3: 아니,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찾으려는 거야?
1: 아, 얼굴이 창백하다는 정보는 아까 줬잖아.
4: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1: 그래, 그래.
3: 참나, 됐다 됐어. 내가 알아서 수상한 녀석 데려오면 되는 거지?
5: 럭키도 열심히 찾을게.
6: 얘들아, 같이 가.
7: 그래서 말이야.
0: 창백하고 수상한 사람 혹시 못 봤어?
7: 아니.
0: 저기 창백하고 수상한 사람 혹시? 목격자가 이렇게나 없다니 찾기가 쉽지 않구만.
8: 그 소문 들었어?

0: 하루 종일 찾아봐도 단서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럭키? 안녕, 보니.
1: 남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놀라다니, 실례야.
0: 그게 아니라.
2: 어제 옷갈때만 놀래킨 사람 찾고 있어.
1: 뭐? 그게 언제쯤인데?
0: 밤 12시쯤.
1: 불길한 예상은 늘 틀어맞는군. 우리 부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너희들이 찾는 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학교에 떠도는 저주받은 귀신이야.
0: 저주받은 귀신?
1: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긴 녀석을 찾는 거지?
0: 그런 걸 어떻게...
1: 아무튼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귀신에게 붙잡히기 싫다면 말이지.
3: 이거 봐! 이거 봐! 노라고!
4: 이 녀석 맞지? 수상한 행색에 얼굴 하얀 녀석.
5: 우와! 잡았냐, 세나? 오, 하얀 얼굴에 수상한 행색. 얘가 범이 맞네.
3: 맞긴 뭐가 맞아? 너네 사람 잘못 봤다고?
5: 변명은 소용없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3: 이 녀석은 아닌 것 같아.
4: 자세히 봐봐. 하얀 얼굴 맞잖아.
3: 이건 분장이라고.
5: 그렇다고 혐의가 풀린 건 아니야. 너 어젯밤 12시에 뭐 했어?
3: 나 어제 너랑 새벽까지 게임했잖아.
5: 아하, 맞다 맞다.
3: 니들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5: 헛다리 짚었네.
6: 아, 그리고 미처 말 안 한 게 있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 목소리였어.
7: 응, 맞아. 머리도 길었고.
4: 참 빨리도 말한다. 어?
1: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4: 아, 됐고. 난 여기까지 할 거니까 얘들아,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해.
0: 얘들아, 나 할 말이 있는데. 바람 때문에 열린 거겠지.
8: 녀석들에게 하루 남았다고 전해줘.
5: 귀신이!
9: 무슨 일이야, 빈센트?
5: 저기 머리가 길고 얼굴이 창백한 여자 귀신이 있었어.
4: 귀신?
3: 우리가 찾던 녀석이 틀림없어.
5: 정말이야? 빈센트, 그 녀석이 뭐라고 말했어?
0: 너희들 이제 하루 남았대.

0: 얘들아, 도와줘!
1: 무슨 일이지?
0: 너희들이 저주받은 귀신을 목격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1: 귀신? 너희도 봤구나.
2: 응? 너희들도 혹시 귀신에게 며칠 남았다 하는 말 들었었어?
1: 그런 말을 했었지. 우리도 3일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3일이 지난 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3: 이상하네. 왜 너네한텐 더 안 나타난 거지?
4: 뭔가 저주를 푸는 특별한 의식이라도 치렀나?
0: 우리한텐 시간이 없어. 모두 좋으니까 그 귀신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줘.
2: 저주를 풀어야 해.
1: 좋아. 어떤 생김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 안심해. 이 녀석은 거의 사진 수준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어.
3: 너네 만화부 맞아?
0: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앤 것 같아.
2: 맞아 맞아.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4: 오, 좋아. 거기가 어딘데?
2: 거기가 어디냐면

0: 정말 여기에 단서가 있는 거야?
1: 여기서 본 기억이 있는 건 확실해. 하지만 정말 희미한 기억이라.
2: 기억을 지우는 저주에 걸린 것 같아. 이곳에 있는 책에서 그 녀석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
3: 그보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 안 되겠어.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 없겠어.
2: 그래, 이대로 당할 순 없어.
4: 니들 뭐 하는 거야?
2: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호신을 소환할 거야.
0: 위험한 짓은 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 얘들아, 이제 곧 12시인 거 알고 있지?
2: 라늘 여인아!

0: 성장할 거야. 야!
1: 아, 맞다 맞다. 반나빌이었지?
2: 그게 무슨 소리야?
3: 맞다 맞다 생각났어. 얘 도서부 부장이야.
1: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네.
3: 우리 연장할게.
0: 일주일 남았어. 도서실 열람은 12시까지니까 다들 퇴실해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0: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뭐?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임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이벤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노피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마법향기 수집기.
1: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2: 루블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마음의 편지요.
1: 맞아요. 마음의 편지에 친구들 중 무려 6명이 같은 이야기를 써줬답니다.
3: 정말요?
1: 각자 하나씩 가지고 쓸 수 있는 마법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소원이었죠. 그 소원을 담아 만들었답니다. 이 세상의 향기가 아주 많지만 금방 지나쳐 사라져 버리죠. 오래도록 갖고 싶지.

0: 그런데 어떻게 써요?
1: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저는 코가 없어 향기를 맡지 못하는데 어떤 향인가요?
2: 화장 꽃향기예요.
1: 오, 보세요. 창밖 화단의 꽃향기가 그대로 담긴 거군요. 자, 다들 마법 향기 수집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들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모은 향기가 가득한 마법 유치원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된답니다. 자, 그럼 모두 출동! 네!
3: 토니, 어떤 향을 담고 싶어?
4: 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3: 뭔가 언제나 맡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향기를 찾고 싶은데.
5: 어?
4: 봉이야, 왜 갑자기 화단에 물을 줘? 마법 향기 수집기로 향기 구슬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죠.
3: 이 냄새는 비가 온 뒤의 흙냄새.
5: 따이.
3: 토니, 나 나만의 행복을 주는 향기를 찾아낼 거야.
4: 좋아.

0: 여기서 뭐 했죠? 휴, 그야 나만의 향기를 찾고 있지.
1: 도서관에서?
0: 어? 혹시 너도?
1: 아니, 다들 너만 기다리고 있거든.
0: 미안.
1: 우리들을 행복한

0: 해주는 향기가 전부 모였어. 과연 무슨 향기가 퍼져나올까?
1: 기대돼.
0: 그럼 다 같이.
2: 야, 너희 대체 여기에 뭘 넣은 거야?
1: 치즈 넣었다, 피.
0: 대체 어떤 치즈를 넣은 거야? 치즈 중에 발냄새가 나는 치즈도 있다도.
2: 나처럼 맛있는 피자 냄새를 넣었어야지. 전부 빼버릴 거야.
0: 친구들의 구슬을 함부로 빼는 건 나쁜 짓이라고.
2: 여기서 나는 이 꼬린내가 더 나쁘거든.
0: 하지마, 붕타.
2: 싫은데. 거봐, 이게 어떻게 향기야? 생선 피린내.
0: 내 구슬.
3: 왜 하필 생선 냄새야?
2: 다 없어져. 맛있는 피자 냄새만 나게 할 거야.
0: 장미향 기누 냄새가 최고거든.
2: 우리 것도 넣을 거야. 됐거든요.
0: 어? 어? 이건 비 온 뒤에 흙냄새, 봉이의 구슬이잖아.
3: 작동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전에 만들었던 향기 구슬을 다시 만들어주나 봐.
0: 어? 진짜?
1: 치즈 냄새 좋다, 핑!
2: 그럼 난 피자 냄새로 가득 채우지다.
0: 나도. 얘들아, 잠깐! 나중에 큰일 날지 몰라. 어?
2: 피자향 머리냐?
0: 이 바다라, 내 별만나향 구슬!
2: 그럼 과자 냄새, 피자 냄새로 덮어주마.
4: 내 풀냄새 구슬이 어때서?
0: 비누향이 훨씬 좋거든.
1: 치즈가 최고다, 핑!
5: 물고기 향도 좋은데.
0: 얘들아, 냄새가 너무 강해.
6: 아니, 향기 구슬들이 대체 왜?
7: 헬로 블리, 친구들이 이상해졌어요.
6: 응? 뭐라고요? 비상, 비상, 모두 보건실로 이동.
7: 하지만 어떡해요?
6: 이렇게요.
0: 아, 어지러워. 응? 모두 자고 있잖아. 그렇다면
8: 다른 친구들의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내 향기만 넘쳐나겠지.
2: 이럴 줄 알았지.
0: 아니, 나는 내 수집기 어디 갔어? 내 향기 수집기 내놔.
2: 우리가 자는 틈을 타서 향기 수집기를 훔쳐가시겠다 이거지? 미안하지만 향기 수집기는 내가 다 가져갈게.
0: 여기서 하지 못해. 내 거야.
2: 이게 뭐야? 거기서.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2: 뭐야?
0: 봉이까지 거기서. 내가 잡았어.
2: 향기 수집기가 망가졌어.
0: 향기를 모을 방법이 다 사라진 거잖아.
3: 슈리야, 넌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이야?
9: 그게 기억나?

0: 이제 다 틀렸어. 그 좋은 향기들을 모을 수가 없게 됐잖아.
1: 응? 다들 왜 보건실에서 나왔나요?
2: 향기 수집기가 다 망가졌다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0: 향기 수집기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망가진 건 고치거나 또 만들면 되는데 왜들 슬퍼하나요?
2: 아, 겨우 끝냈다.
3: 아, 맞다. 덤피, 부탁한 것 좀 가져다줘.
4: 빵빵, 주문하신 유리병입니다.

0: 끔찍해요.
1: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 향기 수집기로 무슨 일을 했던 건가요? 어쩌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어쩌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고참.

드디어 완성.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기기는 너무 미안한데 내일 생각해.

0: 기상!
1: 아, 로블리.
2: 아, 로블리. 아,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0: 문제요? 아직까지 차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마법 유치원생이라면 해가 뜨면 눈도 떠야 하는 법. 지금 바로 굿모닝 타임 준비합니다.
2: 굿모닝 타임?

0: 모두 준비됐습니까? 응. 굿모닝 체조 시작!
1: 굿모닝 굿모닝
0: 해가 떴어요.
1: 발이 쭉쭉 쭉쭉
0: 하늘로
1: 발이 쿵쿵 쿵쿵
0: 뛰어요.
1: 친구랑 인사해요. 웃으며 반갑게 신나는 하루 만들어봐요.
0: 네? 체조 하나 못 따라하는 햇병아리들이라니.
2: 우리가 병아리처럼 귀엽긴 하지.
0: 지금 장난처럼 보입니까?
2: 아니요.
0: 지금부터 다들 교실로 시켜. 이제부터 잘못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벌칙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2: 벌칙 스티커라니? 그런 거 싫어요.
0: 스티커를 거부해도 벌칙,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벌칙, 복도에서 뛰어다니도 벌칙, 밥을 지저분하게 먹어도 벌칙.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다른 어린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3: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설마 진짜 그렇게 하겠어? 그냥 평소처럼 놀자.
4: 평소처럼 놀자, 핑!
0: 복도에서 뛰어쓰므로 벌칙! 태도 불량! 미술 시간엔 미술을 하도록!
5: 러블리! 베리는 자기 얼굴을 만들려고 거울을 보던 거고, 퓨리는 작은 요정의 집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0: 벌칙을 주지 않는 선생님도 벌칙!
6: 더 이상 못 참겠어! 얘들아! 도망쳐!
0: 여러분의 잘못이 점점 커집니다. 모두에게 더 큰 벌을 주겠습니다.
7: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밝아? 늦잠이다. 왜 아무도 안 깨운 거냐고? 다행히.
6: 뭐야? 로블리가 둘이 됐어?
7: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0: 복도에서 뛰어다녔어. 벌칙!
7: 이게
0: 이제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로블리 2, 당장 멈춰!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아이들을 지키는 로블리라고.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비키지 않으면 같이 혼나야 합니다.
7: 조심해.
0: 하다 이제 손까지 날려. 여러분, 일단 도망쳐요!
6: 로블리! 로블리 2는 대체 뭐예요?
7: 로블리 2는?
6: 로블리! 뒤쪽에!
0: 이래서 다리를 달면 안 된 건 건데.
6: 지금은 마법을 써야 해.

0: 자가져라 마법을 써. 좋았어. 주피추 피추 피추. 자가져. 어? 어? 주문 제대로 한 거 맞아?
1: 지금 선생님에게 마법을 쓴 겁니까? 이제 순간이 바뀌었습니다. 마법 유치원 전체가 벌을 받도록 합니다.
0: 모두 도망자!
2: 내가 천여숙을 유인하겠어요. 어서 다시 마법을 쓰세요.
0: 아이, 로블리! 어서 마법을 써야 해.
1: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0: 준이, 어서 이걸 받아. 토니. 준이, 자가져라 마법, 빨리. 하지만 또 잘못해서 더 커지면 어떡해. 준이, 친구들을 봐. 용기를 내야 해. 친구들. 그래, 난 할 수 있어. 해내야 해.
1: 더 이상 마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0: 주피추 피추 피추.
3: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성공했군요.
4: 다행이에요.
3: 미안해요 모두들. 제가 좀 편해지려고 로블리 2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불량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은 힘들었으니 모두들 쉬도록 해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보나.
5: 안녕하세요, 로블리.
3: 네.
6: 안녕하세요. 굿모닝, 로블리.
3: 네, 굿모닝. 네? 방이

0: 아이,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1: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2: 우리가 해야!
0: 네.
3: 감사해요.
0: 아이, 천만에요.
3: 죄송해요.
0: 아니, 뭐가 죄송해요?
3: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한답니다.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마라냄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2: 플렉소.
3: 플렉소 몰라세가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2: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6: 장수거북을 도와줘.

0: 안녕, 넥슨.
1: 얘들아, 안녕.
2: 어, 핑은?
0: 핑은 임무 때문에 고고타운에 갔잖아.
2: 아, 맞다, 그랬지.
1: 오늘은 핑이 없으니까 우리 셋이 순찰 나가자.
0: 그래.
3: 잘 자라렴. 난 다 됐어.
4: 나도 이제 그만 돌아가자.
3: 도와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지금 얼른 가서 고고다이노를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도와줘.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5: 어? 도움이 필요한가 봐. 어?
3: 이제 어떡해.
5: 장수 부부가 괜찮니?
3: 고고다이노다. 지금 내 친구가 무인도 해변에 뒤집혀 있어. 내 친구 좀 제발 구해줘.
1: 뭐라고? 빨리 가자. 그 무인도가 어디야?
3: 어? 그게? 어? 난 돌아가는 길도 잃어버렸어.
2: 어쩌지?
1: 근처에 무인도가 10개나 되네.
5: 큰일이야. 거북이는 혼자 몸을 뒤집기 어려워. 뜨거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위험한데.
1: 응. 기온이 가장 올라가는 오후가 되기 전에 찾아야 해. 빨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넥슨, 레드파워 변신!
0: 빅키, 핑크파워 변신!
6: 도모, 블루파워 변신!
1: 기키, 동쪽 섬으로 가줘. 토모는 서쪽 섬으로. 나는 북쪽 섬에 가볼게.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서 가야 해.
0: 알았어. 기키, 터보 엔진!
6: 토모, 터보 엔진!
1: 자, 우리도 가자.

0: 여기는 아닌가 봐. 아무도 없어.
1: 이쪽 섬은 아니야.
2: 여기도 없어.

0: 섬을 찾은 것 같아. 지금 섬 위치를 보낼게. 모두 거기로 와줘.
1: 알았어? 저기야! 저기!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고고다이노를 데려왔어.
2: 숨을 못 쉬고 있어. 얼른 뒤집어주자.
1: 토모! 파워 불도저!
3: 정말 잘 됐다. 다행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0: 너무 무거웠어.
2: 장수거북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거북이니까. 많이 더웠지? 잠깐만. 우키! 물총 발사!
3: 이제 괜찮아.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2: 너희들은 몸이 뒤집히면 질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3: 알았어. 조심할게. 정말 다행이야. 이제 돌아가자. 고고다이노, 정말 고마워. 안녕.
0: 안녕. 조심히 잘 가.
1: 바다의 예술가 흰점박이 보고.
4: 와. 나는야 최고의 사진사 핑. 어? 우와, 대단한데? 잘됐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5: 내 탑이 이거 하나만 올리면 완성인데.
4: 미안해.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려다가 그만.
2: 옹아, 핑! 토모, 핑이 실수로 그런 거니까 확 풀어.
4: 내가 다시 쌓는 거 도와줄게.
0: 그래, 오늘 생태계 조사 마치고 다 같이 만들어보는 건 어때?
1: 알았어. 너희들, 내 작품에서 떨어져! 다신 여기 얼씬도 하지 마.
6: 아유, 깜짝 놀랐네.
7: 잠깐 구경만 한 건데 정말 유난이야.
2: 무슨 일이지?
0: 한번 가보자.
4: 뭘 구경했다는 거지?
1: 동호.
2: 안녕, 흰점박이 보고야.
0: 우린 다이노 해양구조대야.
4: 구조대라고?
0: 뭐하는 거야? 당장 내 작품에서 떨어져! 어? 여기서 나가라고!

0: 저기...
1: 오버야, 미안해.
2: 오버가 화가 많이 났는데.
3: 여기 있던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2: 중요하다고?
4: 사실 이건 보거의 둥지거든. 흰 점박이 보거는 멋진 둥지가 있어야 짝도 만나고 그래야 새끼도 낳을 수 있대.
0: 어떡하지? 둥지를 복구해줘야 할 텐데 어떡하지?
2: 아! 사진이 있었지. 사진을 보고 만들어주자.
0: 빔, 고마워.
5: 다 됐다. 보거야, 우리가 둥지를 다시 만들었어.
6: 뭐?
2: 이게 뭐야? 아직 엉망이네.

0: 바다의 예술가 흰장막이 보거야.
1: 강한 해류가 여기로 오고 있어.
2: 뭐? 해류? 내 작품이 또 망가지겠네.
3: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빅케이, 핑크파워 변신!
4: 도모, 블루파워 변신!
5: 핑, 그린파워 변신!
4: 도모, 파워 불도저! 고고야, 이 안으로 들어와!
3: 온다! 다들 토모를 꽉 붙잡아! 응.

0: 보고야, 괜찮아?
1: 다 지나갔어?
2: 내 둥지! 다행이다!
1: 아깐 화내서 정말 미안해. 너흰 진짜 최고의 구조대야.
3: 정말 잘됐다.
4: 둥지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5: 저기 핑.
1: 어?
5: 아까 탑 무너진 것 때문에 화내서 미안해.
1: 어?
4: 아니야. 나도 더 조심할게.
0: 심해의 초롱 아귀.
6: 지진 발생! 지진 발생!
3: 가까운 심해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
4: 위험에 처한 생물들이 있을지도 몰라. 어서 가서 살펴보자.
3: 응? 어? 친구란 배가 있어!
5: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4: 뭐가 있다고? 이런 낡은 배는 너무 위험한데? 또 지진이 나면 배가 무너질 수도 있어.
3: 해구 근처에 있어서 위치도 위험해 보여.
4: 우리가 가서 대피시키자.
2: 무서워. 괴물이 나올 것 같아. 괴물이다.
5: 핑, 작은 물고기인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2: 어?
1: 휴, 괴물인 줄 알았네.
4: 안녕, 우린 다이노 해양구조대야.
3: 얼른 밖으로 나가야 해.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거든.
2: 와, 그럼 어쩌지?
5: 지진이 났을 땐 이런 곳보단 밖이 더 안전해. 일단 여기서 나가자.
4: 삼엽 중 트리메로 케팔루스도 있었네. 트리메로야, 여긴 위험해. 밖으로 나가야 해.
7: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8: 밖으로? 밖으로?
9: 밖으로.
2: 우와, 쟤들은 줄 서서 다니네.
3: 트리메로는 심해에서 살다 보니 눈이 퇴화했거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서로에게 의지해서 이동하는 거야.
2: 그렇구나. 신기하다.
4: 이제 없나?
3: 또 왜 그래?
2: 괴물, 괴물이야.
5: 어? 어디?
3: 잘못 본 거 아니야?
2: 아니야. 엄청 입이 큰 괴물을 봤다고. 아! 어? 저기 뒤.
4: 뭐야?

0: 그랬구나. 초롱 때문에 생긴 그림자였어.
1: 초롱아귀?
0: 초롱아귀는 머리 촉수 끝에서 빛이 나는데 이게 초롱불 같아서 초롱아귀라고 해.
1: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그래. 깜짝 놀랐잖아.
2: 미안해.
3: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초롱아귀야, 이 배 안에 있으면 위험해. 배가 너무 낡아서 무너질 거야.
1: 여기 내 친구들도 있는데.
2: 찐찐이다!
3: 이런, 서둘러야 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디케이, 핑크파워 변신!
4: 도모, 블루파워 변신!
5: 핑, 그린파워 변신!
3: 친구들은 어딨어?
1: 얘들아, 모두 초롱불을 켜.
0: 찾았다!
6: 우리랑 같이 나가자!

0: 모두 다 나왔지? 어? 잠깐! 아직 안 나온 친구가 있어. 뭐라고? 고고 가디언! 너의 도움이 필요해! 출동해줘!
1: 알았다, 렉스! 고고 가디언! 오션 톱! 현실!

0: 얘들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1: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러게, 큰일 날 뻔했어.
3: 고마워! 하이로 구조대!
4: 미스터 만타 가오리!
2: 힝! 목적지에 도착했어. 먼저 주변 지역을 살펴봐줘. 탐사 준비를 하고 있을게.
4: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2: 고고가디언, 여기 정박해줘.
5: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4: 괜찮아?
0: 너무 아파.
4: 어디가? 아프겠다. 잠깐만. 렉스!
2: 응, 힝! 무슨 일이야?
4: 만타 가오리랑 부딪혔는데 여기 좀 봐.
2: 저런, 비키, 치료해 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힝, 금방 갈게. 비키, 핑크 파워 변신!
0: 우와, 상처가 없어졌어. 고마워. 왜 이러지?
1: 아직은 좀 아플 수 있어.
4: 근데 왜 갑자기 물 위로 뛰어오른 거야?
0: 이틀 후에 미스터 만타가오리 대회가 있거든.
3: 미스터 만타가오리?
0: 해마다 가장 멋진 수컷 만타가오리를 뽑는 대회야. 미스터 만타가오리가 되고 싶어서 나도 열심히 연습 중이었어.
6: 미스터 만타 가오리라고? 네가?
4: 우와! 대장님 멋져요!
2: 미스터 만타 가오리는 우리 대장님 거거든?
4: 실력도 없으면서 다치기까지 한 거야?

0: 망신 당하기 싫으면 대회는 안 나오는 게 좋을걸.
1: 뭐야 쟤네들.
2: 걱정하지 마 만타야. 다친 곳은 내일이면 다 나을 거야.
3: 아니야, 쟤들 말대로 그냥 포기할까봐.
4: 포기하면 안 되지. 지나가는 길에 얘기 다 들었어. 나도 도와줄게.
1: 그래, 같이 훈련하면 이길 수 있어.
3: 그럴까?
5: 당연하지.

0: 축하해, 만타야.
1: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미스터 만타가 될 수 있었어.
0: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다음에 또 만나자.
1: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인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플렉소!
10: 플렉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1: 좌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0: 클릭소!
1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좌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11: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저씨, 어떻게 좀 해봐요.
2: 그게 조종이 안 돼. 도착했나봐.
1: 그럼 어서 나가봐요.
3: 왜 하필 이런 데서만 워물이 열릴까.
1: 아니래. 에밀레호는 왜 또 이럴 때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냐고.
2: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힘이 쭉 빠지네.
1: 일단 물 밖으로 나가요.
2: 그래, 일단 좀 쉬자.
3: 쉐가 아저씨, 어서 일어나봐요.
2: 피곤해. 깜빡 잠들었었네.
3: 이상해요. 세실이 안 보여요.
2: 뭐라고? 세실이? 혹시 우리 버려두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건 아니겠지?
3: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요. 세실! 세실!
2: 아니, 난 그게 아니라.
3: 뭐하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2: 그래!
3: 세실! 세실!
1: 어?
3: 이건 세실의 부메랑인데.
2: 어떻게 된 거지?
3: 세실이 부메랑까지 버려두고 어딜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놓는데.
3: 그러니까요.
2: 밥 없인 살아도 무기 없인 못 사는 게 세실이잖아.
3: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2: 그래, 당장 찾으러 가야겠어. 우와, 온 동네가 황폐하네.
3: 가뭄이 들어서 더할 거예요.
2: 곡식은 모두 메말라 죽어가고.
3: 물고기도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2: 저것도 뭐야?
3: 가축까지 저렇게 되다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2: 그나저나 세실은 어디 간 걸까?
3: 서두르죠. 뭐 좀 여쭤볼게요. 저 혹시 이 사람 못 봤어요?
2: 뭐래? 세실을 봤대?
3: 아니요.
2: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뼈만 앙상해가지고.
3: 오랜 기간 계속된 가뭄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민심도 나빠졌다나 봐요.
2: 그래서 사람은 우선 잘 먹고 봐야 한다니까. 우리 세실은 밥을 챙겨 먹었으려나?
3: 서둘러요. 빨리 찾아야죠.
2: 세실! 세실!
3: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보셨어요? 못 봤다고요. 저기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나요? 다들 모른다고 하는데요.
2: 그럴 테지. 자기들 코가 석자일 텐데 뭐.
3: 세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보아테리안? 무슨 일인데 그래? 뭐라고?
2: 뭐라는 거야?
3: 세실이 마녀로 몰려서 잡혀갔대요.
2: 뭐라고? 세실이 잡혀가?
3: 이 아이의 엄마도 잡혀갔대요.
2: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데? 내가 당장 설마...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은 여기 있는 새 마녀들 때문입니다. 이 마녀들에게 화형을 내려서 하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피를 내려줄 것입니다.

0: 꼬마도 어디로 잡혀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지?
1: 네, 모른대요. 세실이 마녀로 잡혀갔다니 말도 안 돼요.
0: 그런데 중세시대엔 정말 마녀란 게 있었던 걸까?
1: 진짜 마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었대요. 마녀가 아닌데도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고
0: 죄 없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다니. 그러고 보면 인간의 광기는 참 무섭고 잔인한 거야.
1: 중세시대엔 우리 상식으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0: 그렇지.
1: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미신까지도 믿었으니까요.
0: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인 미스!
1: 미스!
2: 미스테리아!
0: 어? 어? 저쪽이다! 어서 화형대에 불을 붙여라!
1: 당장 멈춰!
3: 같아?
4: 가스러운 것들! 오늘은 왜 안 나타나나 했네!
1: 쇠가저씨! 한타를 맡아주세요!
0: 알겠어!
1: 괜찮아? 천하의 세실이 이게 응? 무슨 꼴이야?
4: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빨리 밧줄이나 풀어. 나 지금 엄청 화나 있거든.
5: 화났으면 뭘 어쩌게?
4: 타타, 내 부메랑 가져왔지?
1: 당연하지. 자,
4: 오케이. 이것들 가만 안 둬.
5: 엄마야,
4: 저 쬐끄만 게 그냥 마셨대. 뜨끔하지?
1: 잠깐만요. 풀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5: 고마워요.
1: 됐어요.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4: 이거 아쉽게 됐네. 귀찮은 것들을 미스테리아 밖으로 쫓아낼 기회였는데. 그렇다고 날 마녀라고 속여서 화형까지 시키려고 해? 쯧. 이번엔 진짜 본체를 보여주마. 이야! 얍! 어쭈, 요것들 봐라.
3: 아, 제법인데요.
4: 뭐라고? 아,
3: 죄송.
1: 역시 결국 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4: 흥, 큰 소리 치지 마. 테리안들은 이미 너희를 마녀라고 생각하거든.
1: 누나가 테리안들을 속여서 그런 거잖아요.
4: 속이다니, 빨리 마녀를 처단하라는 저 아우성이 들리지 않아?
1: 제발 더 이상 테리안들을 괴롭히지 말아요.
4: 야, 우리가 겁나서 도망가는 거야?
1: 하하, 그럴리가. 테리안들이 다칠까봐 자리를 옮기는 것뿐이라고요.
4: 뭐? 칸타, 당장 혼쭐을 내줘.
6: 네, 간다.
1: 야,
6: 야,
1: 자.
6: 못 본 사이에 꽤 용감해졌는데.
1: 네, 정글에서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단련을 좀 했죠.
6: 좋아, 그렇다면 실력 한번 볼까?
1: 예전에 저라고 생각하면 금코 다쳐요.
6: 근데 내가 인간들과는 다른 몸이라는 거 잊진 않았겠지?
1: 강철 같은 단단함을 이기는 부드러움도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되죠? 생포금을 발사!
4: 저것도 뭐야?
1: 부드러운 그물로 생포 성공!
4: 저런 멍청한 피조물 같으니 이 바보야!
6: 제법인데요, 타타?
1: 잘 봤죠? 맛이 어때요, 판타?
4: 시끄러워!
1: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다니!
4: 타타, 너야말로 맛이 어떠냐? 내 일을 방해하면 그렇게 쓴맛을 보는 거라고! 응? 쟨 또 뭐야? 자, 여러분! 이 녀석은 우리의 신성한 마녀 화형식을 방해한 자입니다! 이 녀석도 아주 흉악한 마녀죠!
1: 누나, 내가 무슨 마녀라는 거예요? 게다가 난 남자라고요!
4: 어? 남자? 아, 그렇지. 아무튼 저 녀석은 사악한 마녀입니다.
1: 마녀라고요?
4: 아니, 이게 뭐가냐? 내가 마녀라고 하면 마녀인 거지! 여러분, 모두 저기를 보십시오. 저렇게 악마를 닮은 짐승까지 데리고 다니니 틀림없습니다.
1: 그 사람은 마녀가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이 날 구해줬다고요.
4: 아니, 저 저것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1: 제 생각에 진짜 마녀는 바로 저 자들입니다.
4: 뭐야, 내가 마녀라고?
3: 그래, 맞아. 원래 마녀들이
0: 빗자루 같이 생긴 걸 타고 날아다니잖아.
4: 머리 색깔도 요상해. 아니, 이것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저 녀석이 바로 마녀라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6: 눈치챈 것 같습니다.
4: 큰일 날 뻔했네.
6: 지금은 일단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님. 성난 백성들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요.
4: 분하지만 할 수 없지. 가자!
6: 네, 공주님.
7: 타타, 아까 공중전 제법이던데?
1: 원래 잘하거든.
7: 가만,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0: 무슨 소리야?
1: 그래, 몬스터를 잡아야 다음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 열릴 텐데 플랫마이너 누나가 도망가버렸으니 마녀를 놓친 셈이 되는 건가? 어? 어?
8: 내가 딱 맞는 시간에 연락한 거 맞지? 몬스터를 못 잡아도 그곳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면 웜홀은 열린단다.
4: 아휴, 박사님, 그런 건 진짜 좀 알려주시지.
1: 잠깐, 그런데 우리가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지? 어? 비다!
2: 우와! 비가 온다! 다행이야!
1: 아, 지금 이 비가 바로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신호인가 봐. 이제 알 것 같아. 우와, 전 빨리 다음 몬스터를 찾아서 가자! 됐다. 어?
9: 고맙습니다.
1: 뭘요?
7: 뭐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1: 그럼 안녕히 계세요!

0: 이제 만 볼트 전기만 주입하면 완성이.
1: 여기 또 뭐야? 아이고 허리야. 근데 타타야, 우린 언제까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내동댕이 쳐줘야 하는 거야?
2: 저도 다음 공간이 어디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는 거려.
3: 뭐라고?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1: 근데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무슨 실험실 같이 생겼는데?
2: 이상하게 생긴 기계도 많고
3: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오, 이런 완벽한 피조물을 내 손으로 창조하다니. 아, 믿을 수 없군. 곱상한 게 꿰맨 자국도 없고. 머리가 좀 상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졌어. 에? 저 녀석은 어째 실패작인 것 같군. 오, 이상하게 생긴 새도 다 있네.

0: 어?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 버섯 수프만한 게 또 없거든요.
1: 그래. 평생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처음이야. 고맙네, 셰프.
0: 뭘요?
1: 그리고 아까 실패작이라고 한 건 취소하지.
0: 수프는 실패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1: 이 수프를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군.
2: 그 사람이 누군데요?
1: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그분이 만들어준 수프도 꼭 이런 맛이었어.
3: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1: 나의 창조주이자 아버지, 또 유일한

0: 친구였지. 박사님은 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을 가르쳐 주시고 프랑켄슈타인이란 근사한 이름까지 물려주셨어.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지.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지.
1: 그래요?
0: 이것 봐.
2: 의사면허증?
0: 그래, 치료사 자격증이야. 어?
3: 뭐, 이게 무슨 소리죠?
0: 또 환자가 왔나 봐. 잠깐 쉴래? 아, 그리고 그냥 프랑 아저씨라고 불러. 그게 편하거든.
2: 프랑 아저씨? 박사님!
4: 얘들아, 잘 도착한 거야? 다들 별일 없는 거지?
5: 네, 박사님!
4: 아휴, 다행이다. 자, 그럼 잘 듣거라. 그곳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몬스터가 사는 곳이란다.
1: 네? 프랑 아저씨가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4: 뭐? 프랑 아저씨? 설마 프랑켄슈타인을 벌써 만난 거야?
2: 네, 근데 박사님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6: 맞아요. 얼굴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4: 몬스터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 같아서 언제 그 야성이 튀어나올지 모른단다. 혼성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
2: 아, 또 이렇게 사라지시네.
6: 저 얘기도 일리는 있어. 야생동물은 절대 길들일 수 없거든.
1: 그래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넌 어때, 드라곤에?
7: 꽝, 꽝.
0: 어? 오. 아, 좀 더. 보여요, 저기 있네요. 생선을 먹을 땐 항상 가시를 조심해야죠. 이곳의 생선들은 특히 가시가 날카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깊이 박히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7: 정말 고맙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선생님.
0: 선생님은 무슨. 편하게 그냥 프랑 아저씨라 불러요.
7: 아, 프랑 아저씨.
6: 릴레이너?
8: 너 무슨 꿍꿍이를 꾸미려고 나타난 거야?
7: 꿍꿍이는 무슨. 여긴 아프면 찾아오는 마을 병원이라고.
8: 그래, 꾀병도 병은 병이니까.
7: 뭐? 꾀병? 배고파. 가시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었더니.
1: 공주님, 저만 믿으세요. 이 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7: 쉑. 그래, 이번엔 어떤 요리를 해줄 건가요?
1: 말씀만 하세요, 공주님. 뭐든 다 만들어 드릴게요.
7: 고마워요, 쉑.
8: 어이구, 또 시작이네.
7: 쉑, 당신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예요.
1: 뭘요?
7: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1: 빈속엔 버섯 수프가 최고죠.
7: 어머, 이 고소한 냄새. 아, 정말 맛있어요. 쉑은 정말 대단하다니까. 어머, 프랑 아저씨. 프랑 아저씨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버섯 수프라니까요.
0: 많이 드세요. 난 아까 이미 다 먹었답니다. 그리고...
1: 공주님! 이거!
7: 내가 치킨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1: 그 정도야 뭐 기본이죠.
7: 역시 쉑 최고야! 프랑 아저씨도 같이 드실래요?
0: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오늘은 왠지 피곤해서 일찍 자러 가야겠네요.
1: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6: 그러게.
0: 이건 운명이야. 플랫마이너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9: 또 시작이군.
0: 박사님, 심장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번엔 진짜라고요.
9: 하지만 그 여잔 이미 요리사에게 반한 것 같은데.
0: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도 못 자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얼굴이 문제라는 거 알아요.
9: 하지만...
0: 네? 무슨...
9: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0: 방법이라뇨?
9: 난 너한테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전수했어.
0: 모든 기술? 모든 기술이라면...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쉑의 머리를 나한테 이식한다면 그럼 플랫마이너는 내 신부가 될 수 있어!
7: 흥! 꿈도 야무지네. 어떻게 쉐게 머리를 단다고 내가 자기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0: 거지?
1: 공주님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0: 하, 기가 막혀. 넌 꼭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1: 네?
0: 골렘 주제! 응?

0: 이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안 돼, 이러면 안 돼.
1: 아, 플랫마이너 공주님, 저랑 결혼해 주시면 제가 평생 스테이크 구워드릴게요.

0: 파랑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미안하게 됐다, 쉑. 자네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네.
0: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1: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플레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쉑, 네 머리가 필요하거든.
0: 네? 플레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얻는데 제 머리가 왜 필요한 건데요?
1: 그야 플레마이너 공주님이 널 좋아하기 때문이지.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플레마이너 공주님이 날 좋아한다고요?
1: 그래,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0: 압수수사, 뭔가 탄단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플레마이너 공주님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음식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1: 이런 아둔한 녀석을 봤나? 거기서 한숨 자고 나면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될 거다. 자, 그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2: 멈춰요!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요!
1: 이야! 난 인간이 싫어!
2: 대시! 알았어!
1: 가만두지 않겠냐!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줘!
3: 아니, 내 머리를 탐냈겠다! 용서 못해!
2: 성공!
0: 한 발만 늦었어도 전기통 닭구이가 될 뻔했네.
2: 그래도 너무 미워하진 말아요, 쉑 아저씨.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본성대로 한 것뿐이니까요.
0: 어쨌든 다행이야. 우리 얼른 여길 떠나자.
2: 좋아요. 그럼 다음 몬스터를 찾으러 가자!
4: 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외모로는 프랑켄슈타인이 최고의 몬스터였는데. 뭐해, 칸타?
5: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주님.
4: 아니긴, 방금 뒤로 감춘 거 뭐냐고.
5: 네? 감추다니? 뭐려?
4: 다른 손.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빨리.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홍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메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제?
2: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고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인어공주가 되고 싶어.
2: 켄켄. 켄켄.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켄켄.
3: 켄켄 아직도 연못에 있는 거야?
2: 응.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1: 대체 왜 저러는 거야?
3: 그게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아. 어? 어? 나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럼 다니 켄켄한테 그림책 보여줘.
4: 다니가 켄켄한테 그림책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책으로 할까요?
3: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책.
4: 아, 네. 체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여드립니다.
1: 그 뒤로 인어공주를 따라하는 거야?
3: 켄켄 꿈이 인어공주가 되는 거래.
2: 근데 아직 수영은 잘 못해. 켄켄, 밥 먹자. 이제 그만 나와.
1: 켄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인어공주 되고 싶다면서.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넓은 바다로 가서 헤엄치고 싶지 않아?
3: 맞아.
2: 아, 그러고 보니까 켄켄은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3: 어, 그러네.
1: 그러니까 더더욱 가봐야지. 켄켄, 가.
2: 저렇게 좋을까?
3: 진작 갈걸.
1: 같이 가.
5: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켄켄! 맞는 백 체리!
6: 젠틀맨 제제! 우리

0: 캔, 바다에 처음 들어온 기분 어때? 신기하지? 나도 처음 바닷속에 왔을 때 그랬어.
1: 샤크캐논 물방울 대포 발사!

0: 켄켄, 피트, 제제, 괜찮아?
1: 괜찮아.
2: 나도 괜찮아.
3: 바다가 우리를 격하게 환영하는데?
1: 켄켄, 바다까지 왔는데 뭐하고 있어? 인어공주처럼 헤엄쳐봐.
2: 내가 도와줄게. 켄켄, 어서와. 꼬리를 흔들어야지. 더, 더, 더.

0: 어? 사건이다!
1: 어? 얘들아! 큰일 났어! 켄켄이 안 보여!
0: 뭐라고?
2: 켄켄! 어, 왜 자꾸 쫓아와? 혹시 너 나한테 반했니?
3: 아니, 켄켄!
2: 인어공주라면 저기 하얀 산호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라?
1: 혹시 켄켄 못 봤니?
2: 켄켄이라면 방금 저쪽으로 갔는데. 얜 또 왜 이렇게 빨라?
4: 인어공주 봤냐는데?
5: 봤어? 난 못 봤어.
4: 나도 못 봤는데?
5: 너도 못 봤어.
4: 내가 봤어. 아까 문어마녀한테 갔어. 저쪽으로.
6: 진짜 인어공주가 문어마녀한테 갔어?
5: 어, 문어마녀 너무 무서워.
7: 켄켄은 괜찮을까?
8: 켄켄! 어디 있니?
7: 켄켄 찾으러 왔나 봐.
2: 문어마녀한테 갔잖아.
5: 우리 때문에 간 거라이는 뭐라고 하겠지?
4: 말해줄까 말까? 물고기들 얘기하는 거 들었어? 켄켄이 문어마녀한테 갔대.
1: 문어마녀라면 켄켄이 위험해.
7: 얼른 가자.
9: 아하, 인어공주를 찾고 있구나. 어머머, 탐나는 목소리네. 아, 인어공주라면.
3: 똑똑, 문어마녀 있나요?
9: 인어공주가 여긴 웬일이지?
3: 문어마녀, 이 꼬리를 다리로 바꿔줄 수 있나요?
9: 물론이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거지?
3: 어머나.
9: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오.
3: 이 목소리를요?
9: 인어공주라면 방금 다녀갔어. 잠깐. 넌 여기 왜 왔지? 아, 인어공주를 만나려고?
3: 네, 꿈.
9: 인어공주가 되는 게 네 꿈이라고? 그렇다면 그 꿈 내가 이뤄줄까?
3: 진짜?
9: 대신 네 목소리를 다오.
3: 켄켄!
8: 켄켄! 켄켄!
7: 켄켄, 너 정말 인어공주가 될 거야?
1: 켄켄, 한번 바뀌면 영영 되돌아올 수 없어.
4: 켄켄, 네가 인어공주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난 지금 이대로의 네가 더 좋아.
9: 뭘 고민해? 내가 바꿔준다니까? 어서 네 목소리를 나에게 다오. 소리 소리 소리 목소리!
4: 켄켄! 이대로야!
1: 무사해!
7: 어떻게 된 거지?
9: 어?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4: 아까 진짜 대단했지? 문어마녀가 켄켄 목소리를 가져가려는데 켄켄이 호루라기를 짝!
3: 켄켄 진짜 멋졌어.
1: 문어마녀 목소리가 호루라기 소리로 바뀔 줄이야.
8: 켄켄 정말 대단.
1: 어? 인어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서운한가 봐.
4: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다니 보여줘.
10: 켄켄을 위해 준비했어요.
1: 어? 피트,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2: 제법이네.
4: 켄켄은 우리의 아주 특별한 친구잖아. 친구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켄켄! 레벨 업!
5: 켄켄!

0: 유령 대서동.
1: 깜짝이야! 갑자기 촛불이 왜 꺼진 거야? 이상하네.
2: 셰리, 왜 그래?
0: 무슨 일이야? 불은 왜 끄고 있어?
1: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져버렸어.
0: 바람이 불어서 꺼졌겠지.
1: 바람이 어디서 불어? 이 방엔 창문도 없단 말이야.
2: 그러네? 창문이 없네. 그럼 촛불이 왜 꺼진 거지?
1: 혹시 말이야, 유령이 그런 건가?
2: 무서워.
0: 치, 유령이 어딨냐?
1: 그럼 촛불이 왜 꺼져? 그것도 두 번씩이나.
2: 두 번씩이나? 그럼 유령 맞나봐.
1: 유령? 유령이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유령은...
0: 유령은 없다니까. 다니, 그렇지?
3: 다니가 유령에 대해 검색합니다.
4: 유령이다! 유령이다, 찾았다! 유령한테 또 당했대!
3: 술라웨시 섬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0: 사건이다! 진짜 유령이 나타났대! 얘들아, 가자!
1: 같이 가!
2: 난 좀 무서운데.
5: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6: 캥캥, 맞는 게 제리,
7: 젠틀맨 제제.

0: 멀리 온 것 같은데? 어디야? 유령이 나타났다는 곳이.
1: 여기야. 어? 저기 누군가 있다. 내려가 보자.
2: 우와, 귀엽게 생겼다.
0: 눈이 엄청 커.
3: 내 눈 크지? 그래서 이름도 안경원숭이야.
1: 안경원숭이, 이 숲에 유령이 나타났다면서?
3: 유령? 난 못 봤는데. 너 봤어?
4: 아니, 나도 못 봤는데. 졸려.
3: 나도 졸려. 우리 자야 되니까 그만 가줄래? 우린 낮에 자고 밤에 놀거든.
5: 그래,
3: 잘 자.
1: 저쪽으로 가보자.
6: 도망쳐, 빨리 도망쳐.
1: 어, 개미들아, 어디 가는 거야?
6: 비켜, 도망쳐야 해.
3: 너희들도 유령한테 잡히지 않으려면 당장 도망쳐.
2: 진짜 유령이 나타났나 봐.
0: 걱정 마, 제제.
1: 그래, 이 명탐정 피트가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까. 개미들아, 그 유령에 대해서 말해줄래?
6: 그 유령은 갑자기 나타나서 순식간에 개미들을 찾아간다고.
0: 엄청 빠른가 봐.
7: 빠르기만 한 게 아니야. 나무는 또 얼마나 잘 타는지. 손가락이 길고, 꼬리도 길어.
1: 그렇다면... 유령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냐고.
6: 가자. 이제 가야 돼.
1: 가자. 개미들아, 유령이 이렇게 생겼냐고.
5: 개미들아.
1: 개미들을 놓쳤어.
0: 저기 봐, 나무에 누가 있어.
2: 얘들아, 거기서 뭐해?
1: 꽃매미 삼형제, 거기서 뭐하냐니까?
8: 됐다. 유령이 나타날까봐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1: 너희들도 유령 봤어?
8: 유령!
1: 혹시 유령이 이렇게 생겼어?
7: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밤에 봐서 잘 모르겠어. 그 유령은 꼭 밤에만 나타나거든.
2: 밤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또
1: 이제 그만 가줄래?
3: 가줄래?
0: 하나만 더 얘기해줘.
1: 케마투스 꽃사라기한테 가보든가. 유령한테 잡혀갔었대.
0: 케마투스 꽃사마귀!
4: 너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5: 너 유령한테 잡혀갔었다면서.
0: 그럼 유령 봤어?
4: 봤지, 어젯밤에. 그 유령은 나무를 아주 잘 타!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6: 똑같아!
4: 눈이 아주 크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생각만 해도 무서워. 나나 되니까 도망친 거야. 하지만 너무 많은 곤충들이 그 유령한테 목숨을 잃었어.
0: 이 명탐정 피트가 그 유령 꼭 잡아줄게.
4: 정말이야? 아니야, 과도. 그 유령은 너무 세. 잔인하다고.
7: 케마투스 꽃사마귀, 어디로 가면 유령을 만날 수 있어?
4: 저쪽 숲.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거. 난 분명히 말했다.
0: 곤충들이 말한 대로 유령의 모습을 그려봤어. 유령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7: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
5: 그러게.
1: 유령 캔캔.
0: 유령이다. 캔캔이 찾았어.
5: 어디?
0: 하나가 아니야. 여럿이 물이 지어 있는데. 너냐? 곤충들을 괴롭히는 유령이?
8: 유령이라니.
7: 곤충들한테 다 들었어. 넌 나무도 잘 타고 밤에 나타나는 유령 맞잖아.
8: 내가 나무를 잘 타는 건 맞지만 난 밤엔 자는데.
0: 정말? 너 지금 먹고 있는 것도 곤충이지?
8: 에? 곤충이라니. 난 곤충 못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 나무 열매나 씨앗이라고.
1: 나도 좋아.
8: 너도 나랑 똑같네.
0: 하지만 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니까 긴 꼬리도 있을 거 아니야.
8: 에? 내가? 난 꼬리가 짧아서 이름도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7: 어떻게 된 거지?
1: 그 유령이라면 우리 엄마가 안 돼.
4: 누구야?
9: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유령은 바로?
7: 설마, 말도 안 돼. 그렇게 작고 귀엽게 생긴 애가 우리가 찾던 유령이었다니.
10: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0: 맞아.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5: 어? 저기 봐! 낮엔 자고 밤엔 온다더니 진짜 밤에 나타났어!
7: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0: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하지만 저렇게 작은 원숭이가 곤충을 잡아먹다니... 설마...
11: 다들 어디 갔지? 안 보여!
0: 곤충들을 잡아먹는 게 너였어? 안경 원숭이?
1: 아니, 어떻게 알았지?
0: 곤충들아! 유령의 정체는 안경 원숭이였어! 안경 원숭이를 조심해!
1: 뭐야, 내가 유령이라고? 그래, 나한테 잡히기 싫으면 밤에 다니지 마! 알았어?
5: 유령이 아니라 안경 원숭이였다니.
7: 진짜 유령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0: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5: 근데 말이야, 아까 이 방에서 갑자기 촛불이 꺼진 건 왜 그런 걸까?
0: 유령이든 범인이든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촛불을 켜놓고 숨어서 기다려보자.
7: 난 좀 무서운데.
5: 걱정 마, 우리가.

0: 뭐야? 유령이 아니라
1: 켄켄이었어.
2: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유령이다! 레벨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클릭소! 클릭소! 얼마 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클릭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4: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소!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3: 즐거운 캠핑 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강자가 강자. 저는 지금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 훈련장에서 일어나는 훈련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의 전력이 총동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필사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축을 흔드는 포성과 흙먼지가 달리는 긴박한 훈련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탱크가 제 옆에 있는데요. 따라오세요. 자, 가보! 자, 자, 이건 무슨 훈련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했던 훈련은 무슨 훈련이십니까?
1: 아, 요거 같은 경우에
0: 낙법 훈련이셨습니까?
1: 아, 네.
0: 근데 그 소속이 어디십니까?
1: 아, 저는 육군 11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11사단은 어떤 사단입니까?
1: 11사단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
0: 오, 그럼 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1: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라고 해서 보병들과 같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0: 오, 그럼 이거는 그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1: 80억 정도 합니다.
0: 이게 80억이라고요?
1: 네네요.
0: 우와! 야, 이거는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차량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합동화력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비는 육군의 주력 본맬 전투 차량으로 뛰어난 방어력과 화력으로 적 보병 및 장갑차 경멸이 가능한 K21 장갑차입니다. 재원으로는 단발, 3연발, 5연발이 가능한 40mm 주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0: 잠시만요, 왜 자꾸 컨닝하시나요?
2: 아, 제가 정확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0: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2: 맞습니다.
0: 혹시 실례지만 소속이 어디십니까?
2: 네, 저는 이제 11 기동사단 기갑수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사진 김채민입니다.
0: 제가 듣기로는 11사단이 가장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11사단이 그 자부심이 엄청나신데 그럼 평생 군인으로 사실 겁니까?
2: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좋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오, 해병대. 자, 안녕하십니까?
3: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최대 강력한 부대가 11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4: 아닙니다. 해병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가장 강력한 부대는 바로 어디입니까?
4: 해병대 제1사단 선창대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아주 디테일한 대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신도 때로 잡는다는데 정말입니까?
4: 전 실제로 기지를 받고 다태를 잡았습니다.
0: 자, 그럼 귀신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그 받고 어떻게 때려잡았습니까?
4: 아,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제 1대1 대면하고 바로 주먹 날라갔습니다.
0: 역시 해병대는 귀신을 때려잡는다. 오늘 확인을 했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장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5: 자, 이제 3인 교육의 장갑차 KAV 투톱으로서 해병대의 3인 작전의 핵심 전력이 되겠습니다.
4: 저희가 이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인원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거를 타고 바로 이제 수송 내리자마자
4: 맞습니다.
0: 그냥 간 겁니까?
4: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와, 야, 엄청납니다. 와, 정말 이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웅장함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십니까?
6: 저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202대대 김경태 대위입니다.
0: 경태! 자, 저 지금까지 그 육군을 만나봤는데요.
6: 네.
0: 육군이 강합니까? 공군이 강합니까?
6: 육군이 저희 공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0: 육군이 저희 공군이 더 강합니다는 무엇입니까?
6: 누구가 강하다기보다는 얼마나 더 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냐가 이번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오,
6: 간단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 굿즈 받았어요. Remove before flight.
6: 비행 전에 반드시 제거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0: 알아요. 제가 이름에도 블랙 이글스 가가지고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블랙 이글스야.
6: 그 블랙 이글스 또 멋진 저 선후배 동기들이 가 있어가지고.
0: 아,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저기 형태 안 와
6: 하면 다들 알 겁니다.
0: 오, 정말입니까?
6: 정말입니다.
0: 좋습니다.
6: 예술
0: 행수 경태
7: 행수.
0: 자, 혹시 경태 아십니까?
7: 아, 네, 알고 있습니다.
0: 자, 경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 뭐야?
7: 네, 되게 유명한 FA-50 조종사입니다.
0: 자,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자, 한번 장비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3: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는

0: 근데 이게 왜 천둥이에요? 바닥에 있는데?
1: 날아가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0: 아, 얘가 날아요? 이야, 이거 뭐야? 오,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이 드론의 이름이 영덕 대기입니까?
2: 이건 아니고 소총 드론입니다. 공중에서 정찰 및 아군의 지상 경력에 대한 네, 업무를 담당하는 드론입니다.
0: 자, 소총 드론이라 그러면 여기서 총이 나갑니까?
2: 네, 맞습니다. 어?
0: 자, 이 드론 충전 어떻게 됩니까? 시타입니까? 아이폰입니까?
2: 아, 그런 공식이 아니고 충전기를 꽂게 되면은 직접 전원을 충전을 할 수 있어요.
0: 아, 약간 콘센트인가요?
2: 네, 콘센트로 하는.
0: 어,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와!
3: 저희 지금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족 보행 로봇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 부인 체계들을 밖에 먼저 보내서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이제 로봇입니다.
0: 이야, 아주 좋네요. 그 제가 지금 훈련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최외검 발견! 최외검 발견! 공격 위치 얻었다! 최외검! 자, 정규. 이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4: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장비는 K9A1 자주포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하나 가치로는 약 44억 원이 되겠고,
4: 모두 자동으로 장전과 사격이 가능하며, 현재 이곳에서 사격을 했을 시, 현장, 양구, 이천, 화성까지 사격이 가능하겠습니다.
0: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이 위험 넘치는 K9 자주포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지금 본격적인 훈련을 앞둔 대기 장소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 뒤에 있는 엄청난 탱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K9 탱크를 비롯해서 여러 장비들을 좀 구경하고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탱크 어떤 게 다릅니까?
1: K2 전차는 K9 자주포에 비해서 좀 더 근접적으로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0: 그 K9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조금 타격하는 방면에 K2는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진하면서 이렇게 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K9이 세니까 K2가 세니까
1: 둘 다 최첨단 대한민국 국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훈련에서 이 K2 전차들이 보여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 기동간 적을 경멸하고 목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모든 전차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오,

0: 자, 그러면 이 탱크를 그 움직이려면 그 자격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1: 탱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궤도 장비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0: 아, 운전면허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1: 안 됩니다.
0: 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는 거예요?
1: 따로 군 면허 시험장에서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자, 옆에 두 분이 계신데, 자, 두 분, 그 후임이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0: 잠시 저기 그 우리 로봇 강아지들이랑 같이 있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저기 다른 길 옆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와 대화를 나눈 우리 준희님, 평소 본인한테 잘해줍니까?
2: 네, 굉장히 잘해줍니다.
0: 어떤 걸 잘해주던가요?
2: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0: 오, 정말요?
2: 네.
0: 자, 옆에 계신 중사 선임 어떻습니까?
2: 네, 굉장히 스윗한 선임입니다.
0: 오, 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신가 봐요.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다 와주세요. 자, 우리 선임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신다고 들었습니다.
1: 귀가 간지럽고.
2: 아닙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K2전차 알아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 단 1분이라도 훈련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투 식량을 먹는 병사들 앞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가서 전투 식량 한번 같이 체험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뭔가요?
4: 전투 식량 즉각 취식형 20단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지금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또 우리 그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4: 맞습니다.
0: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그 볼 수 있을까요?
4: 예, 그렇죠.
0: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 그 한번 볼게요.
4: 먼저 이거를 다 집어 넣어야 합니다.
0: 아,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거구나.
4: 맞습니다. 줄을 확 잡아당기면 뜨거워집니다.
0: 그럼 된 거예요?
4: 이제 얘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0: 자,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 전투 식량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좀 맛없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나오네요.
4: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어떤 사이인지 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11 기동사단 11여단 12전차대대에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지원소대 박격포 120mm 비격 박격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한 부대시라는 거네요.
5: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대원들 자랑 한번 해주시죠.
6: 제가 사실 전입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 부대원들과 지금 친해지고 있는데.
0: 자, 근데 오늘 같은 이런 훈련이 참 그 규모가 큰 훈련이잖아요. 보통 이게 훈련 같은 게 좀 많이 있나요?
6: 평소에도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대급, 중대급, 뭐 대대급 이렇게 제대별로도 훈련을 매일 또 그리고 매주 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0: 힘들죠?
6: 네, 솔직히 힘듭니다.
0: 다들 어때요? 맨날 이렇게 훈련하면 어때요?
4: 재밌습니다.
2: 재밌습니다.
5: 힘들지만 보람 있고 재밌습니다.
4: 재밌습니다.
0: 자, 지금 보고 계신 높으신 분들께서 조금 더 훈련을 더 많이 늘려주셔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더 재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4: 좋습니다.
0: 진짜 좋습니까? 자, 이렇게 또 우리 병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밥도 먹었겠다. 본격적인 실전 훈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자, 지금까지 탐방은 모두 예고편에 통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엄청난 화력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7: 지금 현재는 접니다.
0: 오! 그러면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7: 저는 114 61여단장 김준혁 대령입니다.
0: 오, 대령이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이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7: 2026년 그 합동화력 훈련을 통제하는 그 통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오늘 제가 통제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8: 저는 11기동사단 교훈참모 최고중령입니다.
0: 오, 최고중령이십니까?
8: 네.
0: 그럼 중령 중에 최고십니까?
8: 이름은 그렇죠. 이름만은 그렇습니다.
0: 어머! 이름이 최고셨습니까?
8: 맞습니다.
0: 우와!

0: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최고인 이름은 처음 봅니다.
1: 저도 펭수는 처음 봤습니다.
0: 최고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최고중령님. 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 밑에 있는 통제본부와 무전기를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니 훈련을 중지하겠다라고 통제를 합니다.
0: 자, 무전기 시작!
1: 아, 여기는 통제본부 현시간부로 훈련 위험 상황이 있으니 중단, 훈련 중단하겠음. 이상. 모두 안전한 곳으로 입찰 후 점검 후 보고하기 바라.
0: 이렇게 합니다. 야, 이게 다 매뉴얼이 있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 시나리오 스포 가능합니까?
1: 그거는 아직 비공개라서.
0: 아, 이 시나리오 스포가 중요한데요.
1: 실제 훈련을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그 어디서 보면 될까요?
1: 아, 여기는 자리가 있어서 조금 우측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자리가 지금 한 명도 없는데요?
1: 네, 이따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0: 아, 이따 또 오시니까?
1: 네.
0: 그만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2: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3: 기자분들은 프레스라인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럼 저기 처음 자리부터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3: 죄송합니다. 기자분들은 밖에 프레스라인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오, 저기 돕니다. 저기 돕니다. 저기 돕니다. 우와! 지금 이 순간 블랙 이글스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하늘과 차롭군요.
4: 여러분 오른쪽 세곤입니다.
5: 환상적인 레인풀 기동입니다.

0: 026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어? 여기 좋아 보이는 게?

0: 하십시오.
1: 뭐야. 진리합사위에, 저기 혹시 제가 지금 그 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0: 어메야꼬. 일 없어, 일 없어. 일 없어.
1: 조금 마당 같은 것 좀 빌려주실 수 있어?
0: 아, 잠잘걸? 낮잠도 자고 싶으면 여기서 한숨 쏙 자고 하는데.
1: 아, 그거는 그러면 그...
0: 내가 여기서 해녀니까 네가 뭐 하나 줄게.
1: 어머.
0: 요거는 뭐냐면 태화. 우리 작업할 때 끼고 다니는 태화. 펭귄 아저씨 하나 달아줄게.
1: 아니,
0: 이거 내가 손수 만든 거거든.
1: 아. 어머, 어머, 어머.
0: 어렸던 마 감사하게 이리 와봐.
1: 아니, 저 이거 살이에요.
0: 어?
1: 제 털이에요, 이거.
0: 알았어.
1: 풀어요.
0: 털 안 아프게 해줄게.
1: 아니, 덜 아프게 아니라.
0: 아니, 머리에 달아.
1: 그럼 머리에 달리세요. 이 두건에 달리세요. 아, 오.
0: 예쁘구만, 머리핀도 잡아. 오. 예쁘다. 안 예뻐?
1: 오, 오.
0: 예쁘지?
1: 오, 이뻐.
0: 야, 이뻐. 됐어.
1: 오.
0: 됐지, 뭐, 어떡해.
1: 이래,
0: 이래. 나영 거치 놀다 가라, 이래.
1: 아니, 놀다 가는 것이 아니고.
0: 나영 거치 놀자.
1: 아니, 그, 저기.
0: 여기 와, 여기 와.
1: 아, 오케이.
0: 여기 와,
1: 좋긴 하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여기서는 저거, 어총 대장 대표지. 어총.
1: 오, 빵이시구나.
0: 한 100이 몇 명 되는데.
1: 대빵이고.
0: 그래서 우리 해녀들이 이제 한 몇 시만 되면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서 펭귄 아저씨가 많이 도와줘야 돼. 아, 해녀들이 다 고령하다 보니까.
1: 그러면 저,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 물 있는 집 저, 될 수 있어요?
0: 대문이야. 그런데 지어줄게. 가자.
1: 아싸.
0: 아싸.
1: 이야, 이게 웬떡이야.
0: 아싸.
1: 이야, 돌담, 돌담 있죠, 이렇게.
0: 내가 다 소개해줄게. 육지는 큰 채, 작은 채 하는데, 제주도는 안거리.
1: 안거리. 오, 너무 예뻐.
0: 잠자는 방, 소파 있고, 이렇게 냉장고 있고, 부엌, 저 안으로 들어간 부엌 있고.
1: 이야.
0: 작은 채, 밖거리.
1: 어머.
0: 요, 이렇게 작은 채, 여기도 방이 있어.
1: 아니, 골프를 하세요?
0: 한 번씩. 아들.
1: 아들?
0: 응, 아들.
1: 그러면은, 대장님. 저는 어디서 자면 될까요?
0: 옆천상에 가라, 니 쿵쿵 해보나, 니디서 자라. 옆천상에 가라, 니 쿵쿵 해보나, 니디서 자라. 나는 안에 방이 가서 닥쳐. 펭귄은 바다에 사는 펭귄이니까, 바깥에 평상에 자고, 나는 방에 침대에 가서 자요.
1: 여기요?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감지덕지죠. 알겠습니다.
0: 아, 상황이 다 막혔고, 바람도 안 불고 좋잖아.
1: 그럼요.
0: 여기 자라, 나랑 안에 들어가 잘게.
1: 감사합니다.
0: 아, 됐죠, 좀.
1: 저 궁금한 거 있어요.
0: 뭐가 궁금한 거?
1: 여기 앉아보세요.
0: 저 앉아? 아가가가 우리 집은 지가지 돼. 나가자지.
1: 그러면은 해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내가 나이가 지금 5년생이니까 72살인데 옛날에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이냐면 10남매야, 10남매.
1: 10남매?
0: 10남매인데 내가 7번째야.
1: 우와.
0: 그래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다가 놀이터고 바다가 장난감이야. 장난감도 없고 놀이터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소라 한 마리 따먹고 전복 한 마리 따먹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살부터 시작했어요. 계산 나오잖아. 57년.
1: 57년을 하셨다고요?
0: 출연물들도 많이 다녔고 안 해본 게 없지. 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1: 와, 펭귄이시네요.
0: 펭귄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1: 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0: 내가 시 앞에 볼까, 저 바다에가?
1: 제가 바다 앞에서 살았으니까.
0: 들어가보자. 자, 일어서라.
1: 지금 바로 가요?
0: 바로 가. 풍선 빠져보자.
1: 풍선 빠져본다고?
0: 어, 빨리 저기 걸어오라, 저기. 왜 늦장 물려, 빨리 저기. 푸대진다. 천천히 푸대진다.
1: 고맙습니다.
0: 이제 물 속에 저 해녀들 쫙쫙 다 물에 들러 가버렸잖아, 늦어서. 주황색 조그만 거 보이지?
1: 오, 저기 있다!
0: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야.
1: 우와!
0: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1: 계약서 있냐고요?
0: 계약서 써야지. 똥군이, 이게 지금 똥군이잖아. 상군이 있고, 대상군이 있고, 상군이 있고, 준군이 있고, 똥군이야. 똥군은 뭐냐면.
1: 똥, 대장균.
0: 에이씨. 그게 아니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지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똥구냐.
1: 아, 신입생.
0: 어, 신입생.
1: 알겠습니다. 계약서 써요.
0: 어, 가자.
1: 계약서 어디 써요?
0: 여기 각서게.
1: 오, 알겠습니다.
0: 응, 끌라.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0: 각서. 안 되면 아우 시켜볼까요? 재미있는 시켜볼까요?
1: 아니, 좀 느낌이 다른데요?
0: 내가 아침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속담이.
1: 어, 언니.
0: 아침에 저 카운터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갔어.
1: 어머!
0: 덫을 놔가지고 잡아가지고 물에 담가서 죽였단 말이야.
1: 어머나!
0: 한 10분 전에
1: 네.
0: 죽었는데 오늘 변수가 말을 안 들으면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 말 잘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1: 예!
0: 자, 각서. 자꾸 내가 각서 쓰는 것에 토 달지 마. 알았지? 첫째.
1: 첫째.
0: 이름을 똥군이라고 한다.
1: 똥군.
0: 어, 똥군. 잘 기억하라. 이름은 안 돼.
1: 똥군.
0: 둘째.
1: 둘째.
0: 이곳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돼. 거주해서 살아야 돼. 기독 사람으로.
1: 예?
0: 자, 그다음은 조건은 내가 똥군이기 때문에 대상군들 말을 잘 들어줘야 돼.
1: 잘 듣겠습니다. 똥군이기 때문에.
0: 분위기? 여기 나와봐봐.

0: 진짜 농담 아니야. 들어봐. 이거 쥐야. 와! 형수도 여기 담가버릴 거야, 무에. 쥐 묶어가지고 담가버릴 거야.
1: 어머나.
0: 알았어? 계약서 가져와. 아니, 각서 가져와. 사인을 한 번은 물 수 없어. 가자. 옷 입으러 가. 옷 입어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자.
1: 이럴 수가. 난 덫에 걸린 펭귄이구나.

0: 변주야.
1: 네.
0: 나 오늘 파도가 오늘 보시다시피 세거든.
1: 오, 예사롭지 않니요.
0: 어, 위험해 오늘은. 똥군이 가면 위험하다고.
1: 저희는 못 들어가요?
0: 아니 오늘 파도가 쳐서 못해. 그럼 아까 각서에 썼잖아.
1: 네, 말 잘 들어라 잖다.
0: 그리고 저 우리 해녀들 나오면 점심도 챙겨줘.
1: 아, 밥이요?
0: 어, 그런 잡일을 해줘야지. 우리 해녀들 작업 갔으니까 이제 올 시간이 거의 되고 있거든.
1: 예.
0: 어, 착하다.
1: 조심히 다녀오세요.
0: 어, 귀여. 나가 하영 잡아오마.
1: 예. 어머, 어머.

나는 펭귄인데. 그래도 대장군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가서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다 얼마야? 이거 다 미역국 해 먹어야지. 500원? 1000원?

0: 골뚜기 잡았어요? 많이 잡았죠? 3,000? 이야, 대박이다!
1: 자. 여기 니 아까 가면 창고 앞에 그 문 앞에가 세워 좋은 줄 해야지. 자, 똥구니 잘한다.
0: 아, 그 똥구니야, 이 정도면.
1: 빨리 또 똑바로 더.
0: 이렇게. 과연.
1: 됐지? 우와. 몇 킬로 나갔어? 15킬로.
0: 우와!
1: 자, 미역이를 갖고 와, 따듬어서 담아야지. 15kg 돈 얼마냐면
0: 얼마예요?
1: 7만 5천 원이야.
0: 우와.
1: 5천 원씩 하면 7만 5천 원이? 요거는 우와. 뭔지 알아요? 이건 미역. 뭐지?
0: 그거 뭐예요? 그거 어머. 어머.
1: 맛있다 이거.
0: 어머.
1: 맛있어. 미역 머리털.
0: 머리털? 어머.
1: 맛있어. 이거는 15,000 원 받아야지.
0: 우와, 15,000 원.
1: 이거 7,500원, 15,000 원. 이러면 얼마지?
0: 그러면
1: 21,500원.
0: 우와,
1: 그건 잘하지.
0: 잘하네요.
1: 이거 75,000원은 준게 얼마야?
0: 77,500원.
1: 너 머리가 추드냐? 그것도 계산 못하냐?
0: 대장님 뭔데요?
1: 8,750원.
0: 뭐가?
1: 87,500원.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다. 내가 바보다. 우리 해녀들 나오고 있을 건데 밥 줘야 되는데.
0: 밥!
1: 어.
0: 밥!
1: 해녀들 밥 먹을 거 준비했냐, 안 했냐?
0: 밥! 밥!
1: 어디 돌아가냐? 어디, 어디?
0: 밥! 밥! 일하라!
1: 자, 삼촌 너희가 하나씩 먹읍사. 예.
0: 맛있게 드세요.
1: 이름 뭐라 그랬지?
0: 저는 똥군입니다.
1: 그래, 똥군.
0: 똥군.
1: 똥군. 자, 이제 하나씩 먹읍사. 삼촌 너 하나씩.

0: 없어요.
1: 이거 맛있거든요, 햄버거.
0: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맛있게 드세요. 우리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2: 네, 맛있다.
0: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선배님. 누님이 어디 누님이야?
1: 저 선배님이라고 그랬는데요?
0: 아, 누님이라고
1: 했어? 대장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 누나 맛있어?
0: 아, 맛있어. 맛있다.
1: 저 우리 점이 똥군이 누구였어요?
3: 똥군 누구세요?
1: 어? 선배님.
3: 네. 나는 중군.
1: 중군?
3: 네.
1: 중군 화이팅!
3: 네, 화이팅!
0: 화이팅!
1: 아, 빨리 똥군이 또 들어와야 내가 중군이 되는데.
0: 그쵸.
4: 중군동하네.
1: 아, 똥군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다들 그럼 몇 년 차신지 말해주면 안 돼요?
4: 근데 60년도 넘은 사람이고
0: 저 언니가
1: 60년 하셨어요 언니?
0: 어, 60년 넘었지.
1: 와 언니!
0: 어르신!
1: 아 어르신!
4: 오늘부로 똥군이 하나 생겨서 좋겠네.
1: 똥군! 똥군 화이팅! 똥똥!
2: 화이팅!
1: 똥똥!
2: 화이팅!
1: 회장님 제주도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해요?
0: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사투리 잘하지. 제주도 태어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왜 제주도 사투리를 못해? 나신들 물어봐봐. 오빠라 줄거라. 표준 말로 내한테 물으면
1: 오.
0: 내가 사투리로 대답해줄게.
1: 야,
0: 물어봐봐. 뭐든지 다 대답해줄게.
1: 어, 진짜로?
0: 어, 진짜로.
1: 그러면 똥이 뭐예요?
0: 왜 똥은 똥이야?
1: 그러면 화장실은 뭐예요?
0: 화장실은 통제.
1: 통제?
0: 응. 옛날에는 제주도가 화장실에 돼지를 컸어.
1: 어머!
0: 돼지가 컸는데,
1: 응.
0: 다리 이쪽 한쪽 다리 놓고 이쪽 한쪽 다리 밑에 돼지가 있어, 한 마리.
1: 어머!
0: 이럴 때. 내가 만약 설사를 하실 때 있잖아.
1: 어머!
0: 설사를 한 똥을 딱 뜨고 갈긴단 말이야. 돼지가 자기 위에 물 떨어진 줄 알고, 다다다다다 떨어버려.
1: 안 돼!
0: 돼지를 딱 털어버려. 그러면
1: 판사, 판, 나한테 다시 와.
0: 응.
1: 내가 공부하려고
0: 응.
1: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거 나랑 뭐, 같이 풀어볼래요?
0: 그거 이렇게 줘라볼게. 나 풀어볼게.
1: 오, 이게 무엇이냐면
0: 어.
1: 바로 제주 사리 능력 고사.
0: 제목 하나 그하네.
1: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0: 어. 이거요? 그거요? 문제집 똑같은 걸까?
1: 똑같은 거예요.
0: 문제집이 똑같냐고.
1: 똑같다고.
0: 어, 알았다고. 공부. 빨리 풀어보라.
1: 글라모를 무슨 무슨 나무라고 불렀다고? 아
0: 황금향이라 하면 되네.
1: 아,
0: 황금도
1: 어.
0: 밑간이나
1: 어, 황금 맞아. 어. 그 말해주면 안 돼요.
0: 이거 동그라미 해요?
1: 어, 아니 말하면 안 되지.
0: 말 거짓말해. 나도 살짝
1: 어, 말하지 마라.
0: 나도 곱죠 곱죠.
1: 아이가 이고 했다.
0: 어느 거 아이가 이고? 어.
1: 아이가 이고에 가장 가까운 곳이 무엇이냐?
0: 아이가 이고? 아이가 이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이고.
1: 아니, 말해주면 안 된다고!
0: 아이가 1, 2, 3, 4번에 답을 달라고?
1: 어!
0: 대박 멋지다, 잘 어울려. 아이, 아이처럼 귀여워.
1: 아! 이거다.
0: 나는 그 번 아니요. 네가 틀렸죠? 나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내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알았어. 다음에 밑줄치 문장은 제주어로 편한 것을 옳은 것을
1: 정말로가 제주어를 뭐니?
0: 정말로?
1: 정말로? 정말로가
0: 아,
1: 뭐냐?
0: 알았다.
1: 자, 저 다 썼습니다.
0: 자, 보자. 네 영나영 어느 것이 틀리자 맞으시라. 깔깔깔 엄머리 그러잖아.
1: 오! 나랑 똑같아!
0: 다 똑같으네! 야, 니가 어떻게 알았니? 니가 어떻게, 나 거 반 안 봐. 나 거 뺏겠지?
1: 안 뺏겼어요, 진짜로. 나 앞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0: 아,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황금 맞고. 자, 이거.
1: 깔깔깔, 오, 진짜.
0: 깔깔깔, 웬만 버리잖아, 황금 맞고. 종말이 꽝 하는 소리, 그 맛이. 니도 나도 100점 할까? 나 너 거 100점 줄거라.
1: 어, 나도 100점 줄게.
0: 알았어.
3: 1번에 2번 했어요?
1: 1번에 4번인데요?
0: 1번에 4번이거든요?
3: 정답 2번인데요.
0: 정답이?
1: 예?
0: 아이처럼 귀여워 아니야.
1: 이거 나무가?
0: 4번이야. 큰 수익이 나는가 때문에 나도 대학교가 맞아. 아이고 큰일 났죠.
1: 아이고.

0: 제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1: 어촌 게장 대표지.
0: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물 있는 집 저 잘 수 있어요?
1: 그런데 재워줄게. 가자.
0: 이야, 돌담 있죠. 생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57년. 안 해본 게 없지.
0: 생균이시네요.
1: 생균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한번 내하고 시합해볼까, 저 바닥이가?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각서.
0: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1: 토달지 마. 말 잘 들으라고. 귀가스 투데이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0: 예, 잘 듣겠습니다.
1: 아이다.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가 탁 벌쳤니? 나 이제 닥쳐. 먼저 가라.
0: 뛰라.
1: 이놈 새끼.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잡을게.
0: 오랜만에 안에서 장난했군.
1: 이 펭수는 무사 배끝이 속속한데 잘해냈나더라. 이리 왔냐?
0: 응.
1: 일어나라 빨리. 아직 물에 들어가서 할 거야. 혼자 일어나라. 하나 둘 셋 넷. 자. 일어나!
0: 아, 일어나! 일어나!
1: 빨리 일어나! 밥 한 숟갈 먹어, 밭에가.
0: 아, 충분히 반님 줘야죠.
1: 여기 제주도는 원래가 응. 해녀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0: 아, 정말요?
1: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저 처음 봐?
0: 쪽파를 이렇게 그 농사하는 건 처음 봐.
1: 아야, 앉아봐.
0: 앉았어.
1: 어, 진짜. 요거 봐라.
0: 우와.
1: 아이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 뒤에 봐봐. 이렇게 널어놨잖아.
0: 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1: 그렇지, 이렇게 널은. 어. 나중에 다듬을 때 좋게 이렇게 나란히 넣으라고.
0: 아, 나란히.
1: 어. 자, 요거 해봐.
0: 아, 쉽네. 하나 뽑고.
1: 빨리, 빨리, 빨리. 동작 봐라, 동작.
0: 아니, 저랑 똑같아요, 시간이.
1: 내하고 똑같다고?
0: 네.
1: 하늘과 땅이다, 자. 저 이제 다 뽑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0: 아우, 야, 이거 큰 놈이다.
1: 여보세요? 앵기나, 이 아들아. 이리 봐라, 봐라, 이거. 어디로 불려면, 뭔지 암자? 화과거라, 화과.
0: 아, 이렇게?
1: 어.
0: 돼지를 뽑은 것 같은데요?
1: 와이! 빨리, 빨리. 뒤에 예쁘게 놀아, 예쁘게.
0: 와!
1: 예쁘게 놀아. 아니, 예쁘게 놀아고, 예쁘게.
0: 예쁘게 놀아고?
1: 응.
0: 아, 이제 알았죠? 여기 어떻게 하는지.
1: 이기 잘한다.
0: 아니, 그래도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맨날 일만 해야지요?
1: 우리 일이 낭만이야, 일이.
0: 오!
1: 바다에 들어가는 것밖에, 밭에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낭만이 어디 있어? 밭에 오.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0: 이야.
1: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딴 사람들은.
0: 오, 하나 배웠습니다.
1: 배웠어? 많이 배워서 빨리 이거 절로 저거지 코가 나라. 빨리 해라.
0: 야, 낭만 넘친다.
1: 아, 낭만 넘친다. 야, 옳지.
0: 낭만
1: 아이고, 착하다, 혼자라.
0: 낭만이 너무 많아.
1: 나일 도와줘야 된다, 혼자라. 이거 좋았으면 일을 도와주고 가야지.
0: 그래서? 어.
1: 야, 꺾어버렸잖아, 꺾어버려.
0: 뽑았죠?
1: 하나씩 뽑지 말고 두 개씩, 세 개씩.
0: 아니, 지금 날개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를 뽑아요?
1: 오, 형, 여기로 그냥 나가면 돼.
0: 오!
1: 뭐, 고함은 왜 질러? 들고 가면. 아이고, 착하다.
0: 열정페이.
1: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일당 나였어.
0: 뭐야! 아, 내가
1: 쪽파가지고. 아, 이거 들려가려고. 이거 들려가려고. 이거 한 명 이거 못 들어가지. 어, 들어가. 조심. 같이 가.
0: 이거 뭐야?
1: 아, 네가 이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0: 키가 커서 지금도. 자, 앉아. 앉아.
1: 자, 됐다. 역시 순발력이 빠르십니다.
0: 앉아. 이거 하영 뭐가 오늘 나 잡아온 거나 살 좀 찌라 너무 빼빼 예뱉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많이 먹고 살이 좀 찌야지 나같이 이렇게 뚱뚱해야지. 수구랑 뚫어, 수구랑 뚫어.
1: 수구랑 뚫어. 네.
0: 자, 놓고. 우와. 자, 먹어.
1: 와, 문어다, 문어.

0: 이 바늘로 이거 뭐 하는 거게? 이거 뭐 하는 거게?
1: 그거 그
2: 어머 어머 어머
0: 덜 안 아프게 해줄게.
2: 아니, 덜 아프게 아니라
0: 바늘 말 안 들면 바늘로 푹 찔러볼 거야.
2: 어, 왜 찔러요 그거를?
0: 고등어 잡아 이거 까서 줄게. 되게 맛있거든.
2: 이야 이거 대박이다.
0: 그러니까 알맹이도 좀 커.
2: 오 자, 우와 이야 대박이다.
0: 고등
2: 심장 고동소리
0: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제주도 뿔소라 뿔소라.
2: 와 이거는 진짜 이거
0: 이건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이가? 계장님 직접 잡아온 거야.
2: 자, 야 진수가 성창이다.
0: 이것도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먹어봐. 자연산이야 자연산. 오 내 또 그 낙낙하게 저 일하지라 일하지라. 맛이 있으면 그렇게 춤추는 거야? 앉아봐.
2: 맛도 맛인데요. 아니 향이 너무 좋아. 냄새부터가 자연입니다, 자연.
0: 그래. 밭에 가서 채소도 다 자연산만 먹어.
2: 어.
0: 상추, 깻잎, 고추. 이제 포도, 씨 없는 포도 뭐냐? 타임머신.
2: 응. 타임머신이요?
0: 타임머신 있잖아. 포도, 씨 없는 포도 있잖아.
2: 타임머신.
0: 씨 없나 영어하지 못한다. 씨 없는 포도.
2: 그래, 씨 없는 포도.
0: 아, 그럼 자연산만 먹으니까 피부가 곱지.
2: 아니 너무 이뻐.
0: 예뻐?
2: 어.
0: 나 좋아하지 마. 근데 너 말 많이 해가지고 저쪽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앉았다.
2: 아 왜?
0: 네, 무슨 애?
2: 아니 근데요 계장님 맨날 일만 하고 언제 놀아?
0: 일이 즐겁다니까 나는. 일이 즐겁다니까. 바다에 가는 것도 즐겁고 밭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래도 펭귄하고 이거 얘기하는 것도 즐겁다.
2: 어머.
0: 근데 펭귄 사랑하진 않을 거야.
2: 아니 밀당을 잘하시네 우리 계장님이. 그 계장님 즐기는 거 말고 그럼 나 즐기는 것도 해줘. 내가 데이트 신청할게요.
0: 알았어.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갈까? 내 것도 약간 힌트를 주고 가야지.
2: 아 오늘 영민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다 내가 낼 테니까. 야 뭐야 이거?
0: 뭐야 나무다. 정자 나무.
2: 이야 나무 진짜 커.
0: 자 가자. 여기 내 다니는 비장원이니까 나도 머리 손 좀 보고. 너도 머리가 이거 못 풀려 그닥치지 그치. 얼른 하고 예쁘게 반정으로 해서 다녀야지.
2: 안녕하세요 신영란 사장님.
3: 네.
0: 자 유리 앉아보라.
2: 어 여기 앉아.
0: 조심조심.
2: 야 여기 미용실 좋다.
0: 아이고 미용실 좋나마나 이거. 의자 부실해지면 의자 깎아 내놔산다이.
3: 큰일 났죠.
2: 아니 제가 갑자기 미역을 먹었더니 머리가 자라가지고요.
3: 머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2: 이거 머리 이쁘게 네. 그 요즘 그 제주도 스타일로.
3: 이거 야. 머리 한지 얼마나 됐어요?
2: 제가 한 지금 4년 됐냐?
0: 와 자연인이다 자연인.
3: 네, 언니는 그럼 가운 입으시고
0: 응.
3: 가운. 모자 벗고 네.
2: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3: 거의 50년 다 돼가요.
2: 아니 뭐 다 50년 넘었대.
3: 아 진짜요?
2: 진짜로?
3: 네.
2: 이야
3: 미역 한지가 오래됐어요. 미역 많이 먹었어요?
0: 아이고 머리도 구산뚱 찍었지. 구산이 뭔지 알아?
2: 몰라.
0: 성게 있잖아 바다에 성게. 성게 가시가 이렇게 되잖아.
2: 그렇지 나 그 성게 같아.
0: 성게 가시가 머리가 꼭 그렇게 됐다니까.
3: 전체 다 하면 머리가 너무 뜨니까
2: 네.
3: 위에만 몇 개 말아서
2: 좋아요.
3: 위로 하게요.
0: 출세했다. 미장원은 다 말아줄 아니가 땡이.
3: 비닐 모자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야 돼.
2: 아니 잠깐만. 아니 랩이 이거.

0: 나가 해줄게. 나가. 고맙습니다. 하라.
1: 잠깐만. 이거 맞아?
0: 맞아. 맞아.
1: 잠깐만. 나 어디 아파 지금? 오. 어머. 우리 계장님은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 겁니까?
0: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1: 아, 알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0: 그냥 조금만 자르고
2: 조금씩 다들 정리하고 예쁘게 고데기 하고 드라이브.
1: 아니 대장님 여기 미스 제주 나가요. 미스 제주
2: 옛날에 나갔어요. 옛날에
1: 진짜로?
2: 응. 옛날에 뭐야? 미스 제주
0: 한참
1: 역시 이야
0: 들깨 가루 청하고 그 옆에 그 하얀 거 있잖아. 그거 뭐 마사지 하면 진짜 식은 향수인데.
2: 맞아.
1: 아, 들깨가루랑 요플레랑 꿀?
2: 네.
1: 오, 이거 일급 비밀인데 이거?
2: 아니, 따라하면 안 돼. 그 얼굴 너무 커서 이제 많이 들어.
0: 안 돼. 그거 먹을 것도 없어.
1: 저. 아, 가성비가 안 좋네요, 저한테. 네. 관리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0: 난 물에 가면 마사지 잘해, 바닷물에 들어가.
2: 바닷물
0: 착착 때리면 마사지.
2: 언니, 저 외국 갈 거니까 예쁘게 루즈.
1: 언니, 외국 가?
0: 응.
1: 어디 외국 가? 아까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다며.
0: 그 구경도 다녀야지. 낭만이 어디 있어? 밖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1: 아니 외국 어디 가는데요?
0: 중국 가. 대사관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가.
1: 진짜?
0: 많이 다녔지. 프랑스 갔다 왔지. 전쟁 나오는 아랍 갔다 왔지. 살자.
1: 어 진짜로?
0: 작업하러도 갔다 왔잖아. 일본 몇 번 갔다 왔지.
1: 혼돈이 있을까?
0: 우리 사이네.
1: 오! 고민나 사이. 대사관이 모시는 여자.
0: 그하게 말하네, 또. 아이고, 머리 시원하다, 이제.
1: 와, 겁나게 예뻐, 불어.
2: 자, 그럼 머리 한번 볼게요.
1: 나도 됐다. 오! 아, 이뻐, 이뻐. 오!
0: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척.
2: 마음에 들어요?
1: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우리 이거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어.
0: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관.
1: 잠깐만.
0: 여기 있네, 여기.
1: 아니, 사진관, 이름이 사진관이야? 안녕하세요. 대장님, 이거 같이 입으려고 옷 가져왔거든? 같이 입고 똑같이 찍자.
0: 그래, 알았어.
1: 자, 이거 입어.
0: 여기 잠깐 앉아 기다려, 내 옷 입고 올게.
1: 알겠어요.
0: 여기 하지.
1: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0: 봐봐.
1: 이야 멋있어.
0: 니도 멋있어. 니도 멋있어.
3: 예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1: 와 오랜만에 찍는다 이런 거. 자, 만 멋있게 대한민국 해녀다. 이야 대사관 나와.
3: 자, 이쁘다. 자, 살짝 웃자.
0: 자, 웃자. 자, 하트할까?
1: 하트!
0: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안 그래? 나 이리 오면 발로 탁 차버려.
1: 일어나줄까?
0: 두둑고야, 이분아.
1: 나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4: 아, 사랑해요!
0: 예! 하트! 문에 들어가자, 나하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넘버블럭스 친구들
7: 뭐야?
6: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7: 20까지
8: 우리 같이 놀자
6: 5월 3일 만나면
8: 8이야
6: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6: 넘버블럭스 4대 가족
9: G.I.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꾸미지 마네 비상소.
4: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플렉소.
6: 플렉소. 얼마나 될까?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플렉소 세상.
6: 플렉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6: 플렉소.
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플렉소. 가베 가족.
9: 할머니는 이상해.
10: 그래 그래.
11: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10: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오 블루 오랜만이구나.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0: 민들민들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1: 사랑 사랑.
0: 그래 그래.
2: 할머니 할머니.
0: 내 새끼.
3: 뭐해 여보?
0: 아, 벌레랑 얘기하고 있었단다.
3: 몰래요.
0: 기다려 보렴이나. 자 보렴. 이렇게 작은 벌레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는 법이란다.
3: 진짜요?
0: 그럼 한번 들어보렴.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3: 왜 그래, 여보?
0: 이상한 소리가 들려.
3: 다른 벌레가 부르나 보죠, 뭐.
2: 같이 가, 뭐.
0: 어디서 들리는 거지? 저기다. 뛰어!
3: 무슨 벌레가 얘기를 한다고. 할머니도 참.
4: 무슨 일이 있었니, 뽀뽀야?
3: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5: 이상한 얘기를 하니?
2: 이상해, 뽀.
3: 벌레랑 얘기를 하질 않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고.
5: 그게 무슨 말이지?
3: 아무튼 할머니 이상해요.
4: 에이, 뽀뽀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남들하고 조금 다를 뿐이고.
0: 분명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녀석들, 그래, 잘 다녀오마.
3: 할머니가 화산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5: 이걸 어쩌지?
2: 구하자뿌. 할머니, 우리가 구하자뿌.
5: 그래,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2: 가자.
4: 좋아, 다들 준비됐지? 할머니를 구하러. 아르르르르.

0: 퀴즈 아니면
1: 우리가 벌레만큼 작아진 것 같아.
2: 벌레만큼 작아졌다고요? 신난다고.
3: 그럼 사방에 무서운 벌레들이 가득하겠네.
2: 으아?
3: 잠자리다!
1: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할머니!
1: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0: 어?
1: 그리고 저 벌레는 뭐예요?
2: 아, 요 녀석. 사탕 주니까 따라오더구나. 아주 귀엽지? 이 소리야. 이 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란다.
1: 조용해졌어요.

0: 언니가 싸우고 있어요.
1: 귀여워

0: 내가 감마. 내가 나갈 테니 문을 열어다오.
1: 하지마,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0: 너무 걱정하지 마라.

Ah!

0: 뀨뀨. 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응, 그래. 많이 아팠지?
1: 할머니!
2: 응? 어떻게 된 거예요?
0: 이것 때문이었단다. 이 가시가 발에 박히는 바람에 발이 아파서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던 거야.
3: 왜? 화산이 다치려고 해!
4: 발주카도 고장났는데 어쩌지?
0: 걱정할 거 없어요.
3: 우와, 엄청 빠른데?
0: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

0: 호랑이랑 기역이 쫑이세요?
1: 그렇단다. 아, 인사하렴. 아기 소라게야.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귀여워!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무슨 말이지?
1: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소라게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0: 귀엽게 생겼네.
1: 이제 화산에서 알도 나오네.
0: 엄마 조심해요.
2: 뽀뽀는 이제 동생이 생긴 거야.
0: 동생? 빨리 따라와! 역피!
1: 이젠 혼자 잘 수 있지?
2: 잘 자려, 마가.

0: 어머. 우리 아가 괜찮니? 뽀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넌 오빠잖아.
1: 원래 내 자리잖아요.
0: 아휴, 우리 아가. 어이구, 오빠가 그랬어요.
1: 늘 나만 양보. 불공평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불쌍한 뽀뽀. 이제 동생 필요 없어. 친구들이랑 놀 거야. 얘들아, 놀자. 룰루룰루루. 잘 있었어?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해. 대신 오늘은 새로운 슈퍼공룡 얘기야. 어느 날 슈퍼공룡이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 얘들아, 왜 이러었어?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슈퍼공룡이 날다가 용암을 발견한 거야.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다 저리 가. 다 필요 없어. 저리 가라! 으아! 내 슈퍼공룡! 저리 가! 이거 다 뺏어왔어! 동생 같은 거 필요 없어! 화산으로 돌아가! 내 슈퍼공룡!

아기야 어디 있어? 아기야! 아기야! 어디로 간 거야? 내 동생 괴롭히지 마!

0: 자기야! 엄마! 아기가 죽었어! 나 때문에 내가 화를 내서 날 도와주더라고!
1: 아유, 그렇지 않아, 뽀뽀야. 자, 이리 와봐.
0: 삐뽀! 삐뽀!
2: 삐뽀!
3: 뽀뽀한테 예쁜 동생이 생겼구나.
0: 오빠 미안. 괜찮아. 나도 미안. 이리 와봐.
4: 벌써 다 만들었네.
0: 삐뽀야.
4: 응?
0: 짠!
4: 우와, 삐뽀 아니잖아.
0: 이걸로 성을 완성시키자.
4: 정말?
0: 응, 응.
4: 자. 우와, 정말 멋지다.
0: 삐뽀야, 어? 우리 나방 잡으러 갈까?
4: 응, 좋아.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뭐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파티해.
9: 우리 같이 놀자.
7: 5와 3이 만나면
9: 8이야.
7: 변신
9: 우리 모두 8.
7: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다들가족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9: 3 더하기 4는 7.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9: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7: 출발.
10: 돼버리가 도망간다.
7: 3이 쫓아가야지.
9: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가족.
11: 1, 2, 3. 잠옷.

0: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

0: 어? 병강아, 여기서 뭐해? 어?
1: 로빈이랑 장난치다 머리핀이 들어가서.
2: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3: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1: 네.
4: 야! 그렇게 힘만 쓰면 어떡해!
2: 아, 미안. 옷장 위를 못 봤어.
3: 온달아, 옷장을 옮길 땐 위에 있는 것들을 치웠어야지.
2: 아, 네, 죄송해요.
3: 무조건 힘부터 쓰려 하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는 게 좋아. 어디 보자. 아, 자,
1: 자, 놀랬어.
2: 우와, 어떻게 하신 거예요?
3: 바로. 마찰력을 줄여봤지.
2: 어? 마찰력이요?
3: 온달아, 오늘은 도구를 잘 활용한 그분을 만나볼까?
1: 그분이요?
3: 머리에 지식을!

0: 네가 좀 부실했었군.
1: 보시오. 괜찮으시오?
2: 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3: 죄송해요.
0: 안 다쳤으니 다행이오. 뭐, 내 장비들은 엉망이 됐지만.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괜찮소. 또 만들면 되지 뭐.
3: 저희 때문에.
0: 어허, 괜찮다니까. 어디 보자. 저걸 다시 만들려면 목수 섭외의 반나절, 목재 수령의 이틀이 아니라 사흘.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고작 일주일밖에 안 걸리겠네 뭐.
4: 그럼 괜찮은 거예요?
0: 그럼. 전하께서 수원 화성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라고 주신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0: 힘도 엄청 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도 힘은 대단하구나.

0: 역시 와이사건 귀찮은 녀석들.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주마.
1: 좀 더 세게 묶으시오.
2: 네? 네. 선생님, 근데 우리 위인은 언제 만나요?
3: 이미 만났다. 저분이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이야.
2: 아하! 근데 뭐하는 분인데요?
3: 저분은...
1: 자네, 이쪽으로 좀 와주시게.
3: 아, 네.
1: 그 손잡이를 나와 함께 돌려주겠소. 이건 농로라 하며 돌을 높은 곳까지 쉽게 올려주는 장치란다.
2: 올라갔다.
1: 저 정도의 높이는 가뿐하군.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단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거라.
2: 몸에 힘을 빼고.
1: 온다라, 저 돌을 들 수 있겠느냐?
4: 에이, 쉽죠.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1: 그럼 나와 평강이 이 돌을 들 수 있을 것 같으냐?
4: 네? 에이, 말도 안 되죠.
1: 잘 지켜보거라. 나와 같이 손잡이를 돌리자꾸나.
5: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0: 안 좋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1: 이건 거중기라는 장치인데 50근의 힘으로도 100근의 무게를 들 수 있게 해준단다. 여러 개의 활차들로 인해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쉽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
0: 근데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1: 화성을 빠르게 지어야 하거든. 그래서 생각 끝에 이 거중기를 만들었지.
0: 우와, 저 같으면 그냥 더 빨리 움직여서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1: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Yeah.

0: 이걸 이용해볼까?
1: 오! 위험하니 저리 비키쇼!
0: 엑스런!
1: 당신! 뭐야!
0: 엑스런 변신!

0: 요물이다!
1: 그럼 시작해볼까?
2: 우와! 진짜 저 무거운 돌을 높이 옮기고 있네요!
3: 바로 농로를 이용한 덕분이란다. 자, 그럼 여긴 된 것 같고 슬슬 다른 쪽으로도 가볼까?
4: 위험해!
2: 뭐야?
1: 운 좋은 녀석 같으니
2: 또 엑스맨 너야?
1: 잘도 피했겠다. 이건 못 막을걸.

0: 왜 안 맞는 거야?
1: 위험했다.
0: 제발 좀 맞아라.
1: 어떡해! 성이 부서졌어!
2: 올라라!

0: 우리 쪽으로 오는데요? 이제 어떡하죠?
1: 도망치시오!
2: 평강아, 괜찮아? 위험하니 저쪽으로 피해!
3: 온달이 넌?
2: 저걸 멈춰야겠어!
4: 이 녀석! 멈추긴 뭘 멈춰!

0: 어떻게 해야 하지?
1: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그래,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하자. 생각! 생각! 그래!

0: 뭐야? 그 돌을 왜 쫓아가?
1: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다.
2: 여기서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서 방향을 정면.

0: 살았다.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1: 왜 그래?

0: 황소가 화가 많이 났네요.
1: 잘 가라, 엑스맨.
0: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또 엉망이 됐네요.
2: 괜찮소. 한 10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 복구할 수 있겠지.
3: 네?
2: 응? 농담이요. 농로와 유형거, 거중기를 이용하면 금방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화성의 완공을 10년 예상하지만 네, 반드시 3년 안에 끝낼 것이요.
0: 그보다 더 빨리 완공하실 겁니다.
2: 고맙소. 힘만 굉장한 줄 알았더니 머리도 잘 쓰는구나.
0: 그러게요. 온다라, 정말 잘했어.
4: 어? 오늘 약간 멋있었어.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
5: 고맙게.

0: 온다라, 안 나오고 뭐해?
1: 침대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0: 이야, 이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네.
1: 당연하지. 이렇게 한 10년 생각하면 뭐라도 떠오르지 않겠어?
0: 어? 그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2: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 방식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배워왔구나.
1: 제가 그랬나요? 오늘의 위인 정약용. 우와, 정약용이다.
0: 너 어? 정약용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우리가 실험도 도와드렸잖아. 와, 그때 탔던 그네 참 재밌었는데.
0: 네가 탄 건 그네가 아니라 농로였어.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0: 선생님, 질문이요. 정약용이 직접 후원혈성을 만든 건가요?
2: 정약용은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그 당시에 왕명을 받아 화성의 설계만을 담당했었습니다.
1: 저도 질문 있어요. 정약용은 어떻게 거중기를 발명한 거예요?
2: 아하, 그건 말이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는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개발했습니다. 거중기는 수레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돌을 쉽게

0: 운반할 수 있었어요.
1: 아, 맞다. 평강아, 엑스맨이 변신시켰던 그 기계 이름이 뭐였지?
0: 아, 농로 말이군요. 농로는 무거운 돌을 높이 들어올려 화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 둘 다 고르레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의 발명 때문에 4만냥의 비용을 아꼈고 10년을 예상했던 화성 공사 기간은 2년 9개월로 줄어들어 1796년에 완공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화성 설계뿐만 아니라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1: 500권이요? 읽기도 힘든데 그걸 다 쓰셨다고요? 우와.
0: 이제 정약용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0: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1: 야호! 정약용 카드 수집 성공! 어허! 감독이 바쁘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2: 화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너 나가!
3: 저 녀석이 시간 터널을 만든 거였어.
1: 궁금하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늄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뿌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손가락 쪼글 쪼글 대사건.
2: 물놀이 재밌다.
1: 아유,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3: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1: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2: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1: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간식 먹어야지.
2: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1: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2: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3: 응?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2: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3: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2: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3: 그건 나도 잘 모르지.
4: 손가락.
3: 어? 손가락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2: 좋아.
4: 손가락 핏줄.
2: 어?
1: 손가락 핏줄 딱지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0: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1: 손손손손.
0: 뚝뚝. 왜 우시는 거예요?
1: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어, 깜짝이야! 어, 명탐정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0: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1: 명탐정 세포! 어서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0: 헛! 손가락이!
2: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0: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1: 아이고.
3: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4: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안녕!

0: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네.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 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2: 추추추! 나는요,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2: 오! 짠 소금물방울! 나를 팍

0: 절여주시오.
1: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 2, 앞 현상이지요.
0: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2: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3: 삼투압 현상
2: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4: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2: 물? 준 적? 없지.
4: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 뿐이잖아요.
5: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6: 레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7: 누나!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8: 뭐?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9: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8: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7: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8: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속으로 들어가 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2: 그래. 범인은 찾았소?
0: 올커니! 네가 범인 누구나!
7: 저 범인 아니에요!
8: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0: 어허! 그건 아니돼요!
8: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2: 아니 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8: 네!
0: 사라졌다! 어디 갔어?
7: 여기는?
0: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10: 엄지손가락!
0: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10: 피부세포들이야!
8: 아, 근데 넌 크고
7: 넌 작고
8: 넌 크고
7: 넌 작고
8: 둘 중 날쑥하네.
0: 밖에서 보면
10: 쪼글쪼글할 거야.
7: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11: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10: 나란히 서서
0: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11: 짚고 잡고
0: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11: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0: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물방울 아우 차가워.
11: 아우 미끌미끌.
0: 축축해.
11: 뭐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4: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0: 아유, 저리 타.
11: 아유, 얼른 가.
0: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11: 배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12: 피부세포들, 안녕.
13: 비상.
0: 갑자기 핀세포! 핀세포! 다들 조심!

0: 너도 왜 내려갔어?
1: 빗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2: 빗줄이 좁아지면서 피부 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3: 피사총사, 갑자기 왜 빗줄이 좁아진 거죠?
4: 우리도 몰라. 갑자기 빗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5: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6: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빗줄이 좁아지잖아.
2: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7: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8: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3: 그렇습니다!
2: 범인은 바로
8: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어.
4: 교감 장군이, 아니 왜?
8: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소.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3: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2: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어?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제거딱지다.
4: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8: 걱정 마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니.
4: 정말이요?
5: 다행입니다.
3: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8: 그건 다음 시간에.
3: 교감 장군과
2: 부교감 장군.
3: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2: 누나 들어와.
3: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2: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다고? 또 쪼글쪼글해.
3: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 봐.
2: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3: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2: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3: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9: 교감신경!
3: 어? 교감신경 따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 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2: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3: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나마.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항상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아니면 도망친다.
0: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네, 맞아.
3: 나마스테.
1: 응?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3: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0: 어떻게? 이렇게!
1: 1등은 나야, 나!
2: 나라지!
1: 나라고!
3: 난 1등은 못해. 옳지 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4: 이상! 이상! 위험 상황 발생!
5: 아우!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0: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 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이상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아? 아,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아, 저, 아휴,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 청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좀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청장님, 교감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탄케!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구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 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 쿵쾅.
0: 빨려 빨려.
5: 핏줄 소문이 엄청 빨리 오네.
4: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2: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감 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0: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7: 어? 어떻게 되는데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린다!
0: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1: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3: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5: 비사총사도 힘들어요.
3: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2: 아휴, 교감 장군님.

0: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유, 소화시키고 싶어.
1: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2: 네, 부교감 장군님!

0: 총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피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부무부장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검 장군님!
0: 와, 살았다.
4: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산이요! 위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5: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성을 지키지.
6: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5: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우, 나마스테.
7: 물고기다! 잡아라!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잡았다! 미끄러졌다! 우가, 우가!
5: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7: 잡았다! 우가, 우가, 우가, 우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5: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야.
7: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5: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1: 오, 쪼글쪼글.
5: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7: 잡았다, 우가, 우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5: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쇼감감감.
1: 아, 배부르다! 으가, 으가!
6: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5: 그렇다!
6: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0: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1: 매끈매끈하, 매끈매끈하, 매끈매끈하, 매끈매끈하
0: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6: 오, 교감 신경 최고 딱지!
8: 부교감 신경?

0: 얼큰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우리 여행

찬물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번개별을 깨울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번개맨.

0: 장난감 노래자랑. 친구들 안녕. 별반짝 친구들과 노래 부르는 날이 찾아왔어요. 정말 신나겠죠? 별반짝 친구들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반짝반짝
1: 빛나요.

0: 경계별 동요책을 펼치면 어린이의 마음을 노래하는 동요가 나와요. 친구들이 아는 동요가 나오면 큰 소리로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약속.
1: 오늘은 어떤 동요일지 궁금해요. 방짝아, 빨리 책을 펼쳐보자.
0: 오늘의 노래 주제는 장난감 노래자랑. 우와. 제일 먼저 예쁜 아기 곰이 나왔어요.

0: 자, 물 마시고 싶은 친구.
1: 물 주세요.
0: 컵을 가져와. 자, 쭉. 어? 쭉. 어? 어? 이상하다. 물이 잘 나오지가 않네. 아, 친구들이 더 큰 소리로 노래 불러주면 물이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0: 자, 다시 컵을 갖고 와. 자. 자. 물이 잘 나오네. 오? 물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 저는 물담으로 다녀올게요.
1: 잘 다녀와. 안녕.
0: 여기 있다 봐.
1: 안녕.
2: 어? 오? 우리 그러면 소꿉놀이 할까?
3: 아, 그래. 곰인형 가지고.
2: 아, 좋아.
4: 이리 와. 나나나나나나.
3: 귀여워.
4: 짜잔. 자, 네 자리야.
3: 물 주세요. 목말라요.
4: 네, 손님.
3: 있죠.
4: 자, 여기요.
3: 감사합니다.
4: 네.
3: 꿀꺽, 꿀꺽, 꿀꺽. 칙칙, 푹푹. 칙칙, 푹푹.
2: 어? 누가 오나 봐요.
3: 기차 소린데?
2: 아차차. 오늘 장난감 노래 자랑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뚝딱이가 아끼는 장난감을 타고 온댔어요.
5: 우와!
2: 장난감 노래 자랑 축하 무대! 뚝딱이 아빠의 무대!

0: 아빠 함께하는 노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와! 어때요? 내 장난감 기차 크고 멋지죠? 오늘은 이 뚝딱이가 장난감 기차를 운전하면서 내는 문제입니다.
0: 뚝딱아, 재밌는 퀴즈를 부탁한다. 자, 그럼 뚝딱아, 퀴즈 시작해볼까?
1: 아빠, 먼저 구호를 외쳐야죠. 오,
0: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 손을 둥글게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2: 발송! 발송! 퀴즈!
1: 이 뚝딱이가 장난감

0: 기차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1: 친구들, 네. 노랫말을 잘 떠올려보세요. 아, 그럼 뚝딱아 문제 부탁한다. 출발!
0: 네, 아빠, 출발!

0: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뚝딱이가 장난감 기차에 무엇을 싣고 왔었을까요?
1: 뭐가 실려 있는지는 못 봤는데.
2: 나 사탕을 본 것 같은데? 정답! 솜사탕!
0: 틀렸어요!
1: 이런 문제일 줄 모르고 뚝딱이 얼굴만 보고 있었지 뭐야.
3: 나도.
1: 정답 알려주세요.
2: 네.
0: 좋아요. 그럼 노랫말을 다시 한번 잘 떠올려보세요. 뚝딱아 정답 부탁해!

0: 피자와 설탕 정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친구들 눈 꼭 감아요.
1: 네.
0: 아빠 도와주세요.
2: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눈을 꼭 감고 눈 떠주세요 할 때까지 잡는 거예요. 눈 감기 시작. 친구들 눈 번쩍, 귀 번쩍, 콧구멍 번쩍.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준비됩니다. 뚝딱아 부탁해요. 출발!
1: 출발!

0: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뚝딱이가 장난감 기차에 무엇을 싣고 왔었을까요?
1: 사과! 사과요! 저 사과 봤어요!
0: 사과?
1: 네!
0: 아, 사과와 하나가 더 있는데?
1: 아, 뭐지? 다른 하나는 뭐였더라?
2: 뭐지? 아,
1: 작은 동그라미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는데? 작은 동그라미... 그럼 앵두? 정답! 앵두! 앵두는 붉은색이잖아. 보라색 같았는데? 맞다. 친구들 좀 알려줘요.
3: 봐봐!
0: 딩동댕! 아~ 자, 그럼 정답이 맞는지 노랫말 잘 떠올려보시고 뚝딱아 정답 부탁해요!

0: 모두 모두 잘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1: 알쏭달쏭 퀴즈 끝!
2: 재밌다 재밌다. 내 장난감 기차 타볼 친구 여기부터라.
0: 여기부터다. 와.
2: 어어 어쩌지? 아 가위바위보를 정하자. 친구들 다 같이 가위바위보 외쳐주세요.
1: 가위바위보.
0: 우와 내가 이겼다. 좀 미안하긴 한데 그 대신 내가 태워줄게. 자 장난감 기차.

0: 장난감 노래 자랑을 한다고?
1: 그래서 우리도 가져왔지.
0: 우리도 장난감 갖고 놀 거다.
1: 우와! 우와!

0: 자, 그럼 붕붕 갑니다. 자, 불도저 장난감으로 밀어. 다 쓰러졌네.
1: 이러면 애들이 슬퍼하겠네.
0: 우리는 가시벼락.

0: 떨어졌네.
1: 내 친구들, 정신 차려.
2: 물을 담아왔. 친구들아.

0: 이런 장난감들이 정말 아프고 속상하겠다. 내가 장난감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줄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장난감들에게 응급처치. 헛게 파워.
1: 다행이다.
0: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에는 꼭 정리하기. 친구들 같이 줄 거지?
2: 네.
3: 네. 우리가 정리할래요.
1: 근데 어디에 담지?
3: 얘들아!

모두들 참 잘했어. 번개맨의 특별 선물. 우리 모두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선물해줄게. 얘들아, 빨리 와. 함께 노래 부르자.

0: 친구들, 장난감 노래자랑 재밌었나요? 장난감을 재미있게 가지고 논 다음에는 제자리에 꼭꼭 정리하기 잊지 말아요.
1: 한 주 동안 즐겁게 지내고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0: 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펀치죠! 함께해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M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확인해.
3: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 전해질용액을 섞어가지고
5: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7: 백체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8: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0: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1: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0: 저요?
1: 일단 왜죠?
0: 이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쫙 하자가자.
1: 와, 여기야. 어디야?
2: 야구장 색상으로 왔네요.
0: 그러네, 야구장인데?
3: 야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0: 왜 일로 부르신 거지? 우리 야구, 오늘 야구하라는 건가? 야구에 관련된 그런 캐스트 아닐까?
1: 뭔가 속력을 측정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요?
0: 올라가서 우리 좀 쳐보자.
1: 네. 아, 그래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0: 야구 잘 쳐?
1: 한 번만.

0: 왔어.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2: 영장.
3: 싸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1: 근데 여기 서야 돼? 거기 쓰면은 공 맞아?
3: 어, 근데 진짜 못하는데? 그, 흔적이
1: 없어. 권아, 가서 쳐야지.
0: 와우.
1: 권아, 아. 좀 가까이 갔어.
0: 야, 이거
1: 아니,
0: 안
1: 이거는 되는 거잖아.
0: 아.
3: 어, 터졌다.
1: 오, 쳤어, 쳤어.
0: 야, 이거 무섭다.
1: 권아, 앞으로 좀 가봐.
3: 아니, 무서워가지고. 어, 또 쳤다. 근데 계속 땅바닥 맞고 가는데요?
1: 아니,
0: 계속 번쩍을
1: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는 거죠, 모든 거.
3: 아. 안 맞아요. 아.
1: 형,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파이팅!
0: 파이팅! 오.
1: 빠르죠?
0: 오.
1: 빠르죠?
4: 자세부터가 틀렸네요.
0: 야. 야, 맞질 않아. 야, 맞질 않아.
1: 아니, 휘둘러봐.
0: 근데 이거.
1: 휘둘러봐.
0: 자, 이분은 간다. 자, 이분은 간다. 됐어, 됐어. 간다.
1: 자, 이제 형이 해볼게. 파이팅.
0: 파이팅.
1: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될지.
3: 모르겠다.
0: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됩니다.
3: 오!
1: 오!
0: 잘한다,
1: 형.
0: 와, 뭐야?
1: 근데, 우리가 야구를 이렇게 계속 야구만 치면 되나?
0: 그러게요. 왜 온 거죠, 여기?
1: 이렇게 놀아도 돼요? 놀기만 해도 되는 건가?
5: 사실은 여러분이 야구하는 네. 동안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어요.
1: 네. 몰래카메라요?
5: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어요.
1: 네. 몰래카메라요?
0: 모니터링?
1: 모니터.
0: 한번 봅시다.
1: 어, 이거 난데?
0: 아.
1: 어, 이거 초고속 카메라다.
3: 초고속 카메라. 아, 슬로우모션.
0: 촬영.
3: 슬로우모션.
1: 오!
3: 우와.
0: 우와.
1: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우와!
0: 와우.
1: 지금 만두 아니었어? 공 아니고?
3: 탱탱볼 젤리처럼.
1: 우와!
3: 테니스 공 아니었어, 테니스
1: 아니, 휘었어, 공이. 우와, 대박!
3: 아, 진짜 잘해.
1: 와우! 우와, 신기하다. 아, 그게 다행이다. 공만 나와가지고. 얼굴이 나오면은. 얼굴 얼마나 못생길까?
0: 아, 미세한 떨림.
1: 아, 안 돼! 어. 설마!
0: 말하니까 나오지.
1: 말하니까 얼굴도 나오는 거예요?
3: 넘겨주세요.
1: 큰일 났네.
3: 오! 그거 말고요.
0: 어, 하나 건졌다.
3: 넘겨주세요. 이걸로 못 넘기나?
1: 이거 되게. 어, 안 돼!
3: 잘 나왔다.
1: 잠깐만.
3: 잘 나왔잖아요.
0: 오, 잘 나왔네요, 형.
1: 어, 아, 이 정도는. 어, 잘한다.
0: 아, 이거는 진짜. 어.
1: 나왔다.
0: 뭐야, 이거?
1: 표정이 리얼해, 용주이가 그치?
3: 잘 나왔는데?

0: 와우. 이게 우리의 카메라군요. 네.
1: 그러면 뭔가 오늘의 퀘스트는 고속 촬영 뭐 이런 건가? 영상이라는 게 그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일반 영상이 1초에 사진 한 24장에서 30장인가 된대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가 2,000장이래요, 2,000장. 엄청 많지 않아요?
0: 2,000장?
1: 그러니까 1초에 2,000장 사진을 찍는 거예요.
0: 대박.
2: 1분도 안
0: 1초에 2,000장을 어떻게 찍지?
1: 그러니까.
3: 우리가 나무로 볼 수 있는 건 나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망막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때 나무에서 나온 빛이 사라져도 망막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상이 맺혀 있어요. 이를 잔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 때문에 다음에 보이는 사진들이 겹쳐지면서 뇌가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필름에 찍힌 정지 동작을 연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1초에 24에서 30프레임, 즉 24장에서 30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주는데요. 고속 촬영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촬영한 다음 상영할 때는 반대로 느리게 보여주는 촬영 기법이에요.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하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들을 볼 수 있죠.

0: 뭐가 있을까? 신기하고 순간적으로 촬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지? 그거! 비눗방울!
1: 비눗방울 터지는 거?
2: 터지고 재밌겠다.
0: 그럼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봅시다.
2: 네.
0: 자, 도착!
2: 어! 깜짝이야!
0: 조금아!
2: 우와!
0: 걸렸다. 오, 우리 사진이야! 우와! 사이언 스타킹 저거!
2: 눈이 안 보여요.
1: 사람이 들었나 보다.
0: 우와!
1: 아, 자랑스럽다.
0: 어, 우리, 그렇구나. 우리 EBS 간판 보고.
1: 그러니까.
0: 사이언 스타킹. 차!
1: 눈물이 하네요. 와,
0: 우와!
1: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겠다.
0: 오! 이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제. 간판 프로니까.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이언사 큐! 네, 오늘 캐스트. 논란 현상을
2: 최영하라!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현상을 촬영할 건데요.
0: 자, 오늘 특별하게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주실 우리 EBS 카메라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2: 짜잔.
0: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는 현상들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는 얼마나 특별해질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기대가 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2: 가시죠.
0: 사실 우리가 저번에 비눗방울을 만들었을 때 너무 금방 터져버리고 비눗방울을 관찰하기가 힘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을 해보는 거야.
2: 잘 되는지 한번 해볼래요.
0: 오! 우와! 오! 오! 우와! 오!
2: 잘 된다.
1: 좋은 거야. 대박이네.
2: 잘 된다.
0: 이야!
1: 와, 우와. 진짜.
0: 감독님 찍혔나요? 찍혔어요.
2: 오, 찍혔어.
0: 확인해보자.
1: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 우와, 대박. 우와. 봐보자.
1: 와.
0: 오!
1: 와,
2: 아, 찍히긴 했는데, 이거.
1: 대박인데?
0: 오!
1: 오!
0: 오!
1: 오, 대박.
2: 오, 뭐야, 이거
1: 지우개 같아.
0: 이거 CG 같아요.
2: 우와.

0: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네.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터지는 거를 한번 차려볼까.
1: 네.
0: 맞아,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2: 그러니까 이게
0: 너무
2: 될까요?
0: 세. 저번에는
3: 너무 쉽게 날라가 버리는데?
2: 아 제가 할 테니까 형이 저기 가서
0: 찔러?
2: 네 찔러봐요 한번.
0: 해.
3: 자 하나 둘 셋.
2: 어 찔릴 수 있다. 하나 둘 셋. 어 됐다. 다시 할게요.
0: 아니면 오, 지금 바람 안 불어 빨리 지금. 찍힐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이렇게 있어야.
3: 아니 우리 그 만드는 거를 저기 카메라 뒤쪽에서 하고 그 카메라 좀... 앞에서 딱 생길 듯
0: 해보자. 일로 잘 보내.
2: 예.
0: 거야 그 상태로 일로.
2: 오 갔다. 오 갔다. 오 갔다.
0: 권아. 권아?
3: 감독님을 낮춰버렸어.
2: 오오오.
3: 감독님을 낮춰버렸어.
2: 오오오. 형 도와가면 어떡해요.
3: 어 방금 뭐.
2: 오 왔다 왔다 왔다.
3: 나이스다.
2: 오 왔다 왔다 왔다.
3: 나이스다. 드디어.
0: 됐다. 오 왔다 왔다 왔다.
3: 나이스다. 드디어.
0: 됐다.
2: 됐어요?
3: 됐죠?

0: CG. 와, 이렇게 진짜. 쉽게 성공할 줄이야.
1: CG 같아.
0: 지워졌어. 원을 그리면서 지워졌어.
2: 와, 저거 너무 멋있다, 진짜.
0: 비눗방울 터지는 거 성공!
2: 네, 성공! 오호!

0: 우리 그러면은 풍선을
1: 그거 있잖아. 매달아 놓고서는 여기다가
2: 바늘로
1: 콕 찔렀을 때 이것도 비눗방울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콕 찔러 네. 이렇게.
2: 그렇죠.
1: 준비하시고 쓰세요. 땡땡이 땡땡이 준비하시고 쓰세요. 우와 우와 어 보자 보자.
3: 와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게임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
1: 이게
4: 오
5: 와
4: 우와
5: 우와
4: 오
5: 와
4: 오!
5: 우와!
4: 우와!
1: 우와!
2: 와, 이게 진짜 멋있네.
1: 대박. 오.
5: 우와.
1: 풍선이 터지자마자 물 모양 그대로
5: 와.
1: 남아있다가
5: 그러니까요.
1: 터져.
2: 우와, 대박.
1: 광고 같다. 이거 진짜 예쁘다.
2: 그죠? 이건 오늘 퀘스트 되게 좋다.
1: 아, 지금 많이 떨리시나요?
6: 던질게요.
5: 네. 아니, 잠시만요.
1: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6: 하나.
1: 쓰리, 투,
6: 둘.
1: 원.
6: 넷.
1: 원.
6: 넷.
1: 원.
6: 넷.
1: 아. 아. 자, 진짜.
6: 진짜.
1: 자,
6: 진짜 할게요.
1: 자, 준비. 준비하시고.
6: 준비.
5: 준비하시고.
6: 근데 잠시만요, 이게 안 돼가지고.
5: 오! 오! 오! 오! 오! 뭐야, 안 된다더니.
1: 와. 바로 찍혔나요? 찍혔나요? 네, 보자, 보자, 보자. 왜 이렇게 해맑게 하고 있었어? 마음 아프게 더.
5: 아, 진짜? 봐봐.
1: 무방비 상태에서.
5: 그러니까, 너 무방비 상태에서 터졌어.
4: 우와!
2: 우와!
1: 우와. 아, 이게 얼음처럼, 얼음이 뿌셔지는 것처럼 보여.
6: 예쁘다.

0: 맞아, 맞아.
1: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2: 예스. 우와. 우리 테스트를 위해서 하면.
1: 좋아. OS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아, 잠깐만.
0: 예?
1: 하나 남았어.
0: 뭐야?
1: 물뿜기. 물뿜기 한번 하자.
0: 물뿜기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0: 오케이.
1: 물뿜기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재미난 거 생각났어.
0: 뭐.
1: 물을 입에다 머물고 그거 있잖아. 하면은 입에서. 어때?
0: 그거 한번 형이 해볼래, 이따가?
1: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자고.
0: 짭시다.
1: 같이. 이거 하자. 하나 내는 사람이 하기. 만약에 우리가 묵묵 내는데 건이가 찌를 냈어. 그럼 건이가 하는 거야.
2: 그렇구나.
1: 그니까, 그러면, 묵바, 묵바. 묵바, 묵바.
3: 갑자기, 어. 어떡해. 깜짝이야.
0: 우리가?
1: 응. 우리는 묵바.

0: 자, 이건, 아, 이거는 대신 가위바위보 말고 하나 다른 거 내는 사람. 이런 거. 어때? 아. 그래야 경우.
1: 한 명만 다를 아니까. 경우 그 사람이 되는 걸로.
0: 오케이.
1: 가위바위보. 예스! 오!
2: 내가 했는데?
0: 그니까 너.
2: 이기긴 했는데.
1: 나이스.
2: 이거 누구한테 뿜으면, 아니, 뿜어야 돼요? 누구한테 뿜어요? 어,
0: 그냥 여기다, 앞에서, 앞에다가. 아. 한 방에. 아니. 아니에요. 어? 입에 힘이 형이 할게 형이 그냥

0: 아이쿠 아이쿠
1: 카메라 안 들렸다.
2: 아니 뭐게 감독님 근데
0: 일부러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2: 저 잘못한 거 인정.
3: 오. 오, 스포츠.
4: 봐봐, 봐봐.
0: 우와. 입에서 폭포가 나와. 잘하시네요.

0: 사극 촬영이니까 반대인 거죠.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식물 같은 거 원래 자라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거 엄청 오랫동안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빨리 감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것처럼 찍는 거 있죠.
1: 아 반대로?
0: 네.
1: 그러면은 고속 말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저속인가?
0: 그거는
1: 미속?
0: 미속 촬영?
1: 아 미속 촬영.
0: 미속 촬영.
2: 미속 촬영은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주고 한 프레임씩 촬영을 한 다음 그걸 빨리 돌려보는 방법을 말해요. 미속 촬영을 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꽃이 피는 장면이나 계절이 바뀌는 장면, 해지는 장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죠.
1: 그러면 미속 촬영을 하자.
3: 좋은 거 같아요.
1: 어떤 걸 할까? 어떤 거 할까? 썩는 거. 사과가 막 썩어.
4: 달팽이 새끼 낳는 거.
1: 달팽이 새끼 낳는 거.
0: 그래, 달팽이 부화.
1: 그런 거 뭐. 아, 이게 그럼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아,
0: 그러면은 해놓고 한 1주, 2주? 2주? 2주 정도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래.

0: 어떻게 됐을까?
1: 그러게요.
0: 가보자. 오! 썩었어, 썩었어. 과일.
2: 토마토가
0: 순하다. 토마토 진짜 맛있다. 우와! 달팽이봐. 아, 새끼 달팽이야.
2: 이거 우리가 먹이로 준, 이거 우리가 먹이로 준 상추 같은데?
0: 아, 이게 상추였어?
2: 예, 네, 상추가 완전 다 썩었어요.
0: 와. 아, 알이 진짜 많았구나.
2: 개미는,
0: 아, 이거 진짜 판
2: 집에
0: 거야?
2: 사놓긴 했네.
3: 아, 근데 신기하다. 개미가 땅을 파고 들어간다니.
2: 근데 이거 좀 그, 어떻게, 그걸 빨리 보고 싶다.
0: 그니까. 빨리 우리가 그러면은, 네. 우리 편집체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자.
3: 네. 가서.
0: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예.
0: 편집실 처음 가봐.
4: 저도요.

0: 자,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
1: 오, 달팽이 영상이네.
0: 자, 달팽이부터
1: 한번 봅시다. 알, 어, 이런 게 아니야.
2: 달팽이 나왔다.
3: 여기 있다, 여기 있다,
2: 여기
3: 있다. 우와, 새끼, 새끼 달팽이. 새끼 달팽이가.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1: 등껍질도 생겼네.
3: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귀엽다.
1: 우와, 신기하다. 역시 생명은 신비로워.
3: 우와, 우리가 상추를 줬잖아. 상추를.
2: 상추 먹나?
3: 어, 먹어.
1: 잘 먹네.
2: 먹는다, 먹는다.
3: 과연 상추가.
1: 아까 상추 썩어 있었잖아.
3: 달팽이가 그렇게 느린데 이렇게 빠를 수가. 이거 봐, 이거. 점점 상추가 썩는 게 보여. 봐. 좋아.
2: 점점 가라앉아요.
3: 시들고 있지.
2: 아, 이거 씹은 거구나.
1: 주저앉아.
3: 우와, 거의 다 썩었어.
1: 상추 썩는 것도 재밌어.
3: 그러면은 토마토랑 복숭아.
1: 복숭아, 토마토.
3: 아까 복숭아가 완전 그쵸? 다 썩어 있었잖아.
2: 제일 궁금해.
1: 오, 자, 크기도 이만했던 거구나. 크기가 완전 줄었네요.
3: 우와, 보여.
2: 어두워진다.
3: 점점, 이거 봐. 점점 얘 쭈글쭈글해져.
1: 그러네.
3: 늙어가는 모습.
1: 어, 진짜. 점점 주름살이 생겨요?
3: 네. 주름이 생겼어. 근데 토마토는 복숭아에 비해서는 거의 그렇게 많이 큰 변화는 없다. 오, 근데, 오, 점점 적어진다. 줄어든다, 줄어들어.
1: 오, 그러네.
3: 우와.
2: 이제 좀,
1: 오, 뭐야? 갑자기.
3: 오, 뭐야? 우와, 완전. 아, 오, 아. 싱그러.
1: 와, 저 뭐야? 검은색이 막 올라와.
3: 저거 완전 곰팡이 같은데? 곰팡이가 완전 폈는데? 자, 이제 복숭아 토마토도 봤으니까 마지막은 개미!
1: 네,
3: 개미들. 개미. 자, 스타트.
1: 오. 빨리.
3: 빠르다, 역시. 확실히 와. 개미는 빠르다. 역시 개미는 부지런해, 그치?
2: 그니까요.
3: 아, 이 동글동글한데 뭔가 했더니 이렇게 네, 파면서 이렇게.
1: 파는 흙들을 다 이제 우와. 쌓아놓는 거고.
2: 그렇게 새끼들 한다.
3: 그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파지는구나.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오케이.
1: 오, 개미 신기한데?
3: 와, 오, 진짜 신기하다. 아니, 개미나.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짧게 빨리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속 촬영 해봤습니다. 대성공! 스타 큐! 네, 이번 퀘스트 놀라운 순간을 촬영하라 모두 성공했습니다. 와!
1: 짱이었습니다.
3: 아니, 초고속 카메라로 진짜 네. 짧은 시간을 길게도 봤고, 긴 시간을 우리가 빨리 보는 비속 촬영도 해봤어요. 어땠어요?
2: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비눗방울이 제일 신기했어요.
3: 비눗방울? 네. 저는 그거, 물풍선 터질 때 이렇게 쏙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탁 터지는 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0: 여러분도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죠?
1: 저희들 영상이 궁금하셨다면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3: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1: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3: 네, 지금까지 사연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이바이보!
2: 예스! 오!
3: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너
2: 얘기를 했는데?
3: 아, 여기. 아, 여기.
2: 아, 이거 누구한테 뿜으면, 아, 뿜어야 돼요? 누구한테 뿜어요?
3: 아, 그냥 여기다, 앞에다가. 아. <한 방에. 웃음>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3: 돼버리가 9번 갔다.
2: 3인조 차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친구들 안녕. 번개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5: 범이가 이기게 해줘.
4: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6: 조그마님! 조그마님! 우리가 찾았지요!
7: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지요!
8: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7: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8: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6: 히히히히히.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7: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8: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까꿍. 괴물이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지.
6: 와.
9: 역시 천재.
8: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9: 찍찍.
4: 사화 빛바랜 금메달.
10: 모범이 작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11: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10: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11: 내가 운동 좀 하지.
12: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11: 초능력?
12: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11: 그거 내 실력이야.
12: 실력?
7: 실력은 무슨?
10: 몸이 진짜 실력이야.
13: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12: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4: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4: 같이!
4: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4: 예!
12: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10: 닭싸우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모자라.
12: 됐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4: 자, 준비.
11: 저거, 내가 가져간다.
4: 조심조심.
12: 모범! 달리게 할게.

0: 봄아, 괜찮아?
1: 회원장님! 한번 됐음!
0: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1: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0: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 보석이요?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0: 오. 아. 아, 그렇지? 없지?
1: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0: 아,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1: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노스 어렸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2: 처음 봐.
3: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4: 지라뇨! 지라뇨!

0: 가긴 어딜 가지?
1: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0: 좋은 말로 할 때 내 넣지.
2: 진짜 돈 없다니까요?
0: 돈 말고 아무 보석 내 놓으라고.
2: 보석이요? 아,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 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0: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2: 찍찍 파워!
0: 펑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너 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0: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1: 짜잔!
3: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1: 축하해.
3: 좋았어.
0: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3: 어? 어? 어?
0: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4: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아, 그러니까.
4: 분명 여기에서.
5: 그만해, 무서워.
6: 그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놓으라지.
5: 자꾸 무슨 보석을 갈라는 거야?
7: 거짓말이지. 암흑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5: 그만해.
8: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3: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0: 우와! 범이 작아!
4: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0: 수석아.
1: 엄마 괜찮아?
2: 응, 이제 괜찮아.
0: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미안해, 나 때문에.
4: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더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5: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땄다다니. 진짜 기특한데?
6: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7: 뭐, 그냥.
5: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7: 안 돼!
5: 사랑아?
7: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5: 아니, 사랑.
3: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7: 몰라.

0: 이걸 어쩌지?
1: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0: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아니야.
2: 뭐지?
3: 잡았다! 개맨아! 도와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4: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5: 전 그런 거 없어요.
6: 저도요.
7: 저도요.
3: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8: 그래. 오늘은 꼭 한목이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9: 5화 비밀 비밀 비밀.
10: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3: 알았어. 야, 나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8: 어. 한번 쌤.
3: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8: 저 번개 쌤.
11: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라.
8: 암흑보석.

0: 아직도 이렇게 재밌는데 봉기 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1: 그게
2: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3: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2: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3: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4: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0: 아, 아무 부서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5: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0: 이한테 말해볼까?
6: 왜? 뭔데?
0: 그래?
2: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6: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2: 뭐? 너도 비밀 있어?
6: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2: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잡아 못하겠네?
6: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7: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0: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나 사실 암흑 보석을. 에? 어디 갔어? 와, 김태평. 저렇게 빠른 거 처음 보네. 꿈이다. 어?
1: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 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2: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3: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2: 멈춰. 왔대. 왔대.
3: 네.
2: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1: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2: 번개맨밖에 없지!
1: 번개맨과 한 번개.
3: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1: 그럴지도?
2: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3: 그런 거였구나!
2: 만약 저 뾰족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4: 찍찍!
3: 네, 네, 조그마왕님!
5: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5: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 먹일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0: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네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1: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2: 잡았다!
1: 누구야? 놀아라고!
2: 됐다!
3: 알지?
2: 모르지? 멀리 멀리 가지!
1: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3: 까먹멍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2: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4: 저 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1: 도와줘.
5: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1: 개미나, 난 어, 괜찮아.
5: 어떻게 된 거야?
1: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번개맨?
5: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3: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2: 나는 팥지. 그럼 이만.
5: 뭘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번개. 알지?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2: 예?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 빠지기 묵직 빠지기 터뜨릴 테지!
1: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5: 어쩌지?
3: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2: 어? 안 해? 좋아. 그럼
3: 오,
2: 사,
3: 삼,
2: 이.
0: 안 돼. 알지, 핑키 밖에 나.
2: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5: 이거는 어떻게?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3: 일단 도망가서.
5: 괜찮아?
3: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5: 다행이다.

0: 대신.
1: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설아가,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2: 뭐 다 봐요? 이거 핑키 들고 가져왔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1: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기로 변신하는 거.
3: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1: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이가 다 봤으면 어떡하지?
3: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4: 한봉기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2: 사랑아, 그거 알아? 봉기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1: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2: 내가 안부보다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1: 내 얘기가 아니구나.
2: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5: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2: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1: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2: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1: 어?
2: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6: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5: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6: 그런 거 없어.
2: 번개쌤, 하나씩 맞죠?
6: 규칙이잖아요. 쌤, 규칙이잖아요.
1: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2: 나도 세웠던 사줘.
5: 5g은 나보다 크든가?
2: 아빠, 가요.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무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Mr. Handy! Mr. Handy!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훈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Mr. Handy!

0: 렛츠 고!
1: 3

0: Let's count.
1: One.
0: Let's count.
2: Two.
0: Let's count.
1: Three.
0: Let's count.

One, two, three.

0: 2, 3.
1: Oh, yay! It's my turn! I want 5.
2: Okay, Big Bo. Everyone,
3: roll the dice!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무엇이 해결해 드릴까요?
1: 풍선껌. 나 풍선껌을 크게 불고 싶어.
0: 어? 풍선껌? 냠냠, 어물어물, 쩝쩝쩝 씹다가 후, 후, 후. 이렇게 커지는 풍선껌?
1: 응!
0: 어어, 나도 풍선껌 못 붙는데 어떡하지? 아하! 으뚜리 딱딱. 오늘 고민을 해결해줄 특별 초대 손님!
2: 풍선껌을 얼굴만큼 커다랗게 부는 방법 번개맨이 가르쳐줄까요?
1: 네!
2: 좋아요. 풍선껌을 후 하고 불기 전에 양치질을 깨끗하게 한다.
1: 양치질?
0: 아, 번개맨, 껌은 안 씹고 양치질이요?
2: 그래야 튼튼한 이로 껌을 잘 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짠! 딸기 맛? 바나나 맛? 아니면 자두 맛? 자, 이제 열심히 씹는다!
0: 벌써 씹고 있어요! 딸기 맛 좋아, 좋아!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씹는 거죠?
2: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어, 그렇다고 단물이 다 사라지자마자 바로 뱉으면 절대 안 돼요.
0: 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그치?
2: 그럼 이제 껌을 입안에서 동글동글하게 모아줘요.
0: 동글동글? 어떻게?
2: 잘했어. 그럼 이제 입을 이렇게 모아주고 그 다음 입을 절대 벌리지 말고

0: 말고 껌을 혀 끝에 두고 밀어주면서 메롱 하는 거야. 이렇게. 후후 살살 약하게 바람을 불어요. 오! 우와! 첫 번째 풍선껌!
1: 축하해!
0: 축하해! 너무 잘했어!

0: 아, 우리도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될 나이입니다.
1: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저도 안 찐 것 같은 살이 찌고 특히 배가 나오더라고.
0: 아, 내장 비만 있어요. 근데 스위스에서 확인했잖아. ET인 줄 알았어요, ET. 배가 귀엽게 볼록하고 나왔어요. 아, 이것은 네.
1: 지금 거미 체형이 돼가지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조절하기 시작한데 특히 술. 예전에 술 이제 병에 남아있으면 아까워서 예, 예. 다 마시고 갔는데 예. 요즘 좀 고이 남겨두고.
0: 건강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좀 포기한 음식이 있나요?
2: 저는 뭐 딱히 그렇게 관리한 거는 없어요. 되도록 뭐 저지르고 수습하자 주의여서 우선 아직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다 즐기고 있습니다.
3: 사실 저는 진짜 면 귀신이거든요. 온갖 종류의 면. 예를 들어 뭐 칼국수라든지 라면이라든지.
0: 아, 면도 뭐.
3: 요즘에는 가능하면은 아, 면 요리를 조금 안 먹으려고.
2: 이게 완전 거짓말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막 소면 이만큼 들고.
3: 그러니까 이제 쌓아두는 거죠. 아, 보는 거.
0: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간의 자제력이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걸 많이 배우고. 아, 예전에 제가 정말로 이 기름에다 구워먹는 곱창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3: 네.
0: 지글지글한 감자, 막 부추에다가 먹는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안 먹고. 이제 안 먹고.
1: 진짜요?
0: 예, 안 먹어요. 그게 사실상 칼로리 폭탄 아니겠습니까?
1: 혹시 칼로리에 대한 스트레스들을 다들 많이들 받고 계셔가지고 특히 뭐 방금 말씀하신 지방이나 탄수화물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백질, 탄단지 삼총사,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를 또 안내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0: 아, 좋습니다.

0: 해결됐습니다.
1: 벌써?
2: 신뢰가.
0: 네, 신뢰가.
3: 예, 네, 신뢰예요. 예.
1: 아, 환영합니다.
0: 예,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금나나입니다.
0: 식품바이오융합공학? 네. 그럼 정확하게 뭘 연구하는 곳이죠?
4: 제 전공은 영양역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질병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연관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0: 야, 데이터를 네. 분석을 한다.
4: 맞아요. 여러분들의 20대 때 몸무게를 네. 지금 떠올려보세요.
0: 아, 예.
4: 20대 때 나의 몸무게는 얼마였는가?
0: 네.
4: 지금 현재 체중과 비교를 해보세요. 몇 킬로 변화가 있으셨나요, 체중과?
0: 근데 중간에 변화가 심했던 건 어떻게 해야 되죠?

0: 지금 현재만 생각하세요.
1: 지금 현재만? 네. 제가 이제 맥시멈으로 찍었을 때가 128kg인 거였었거든요. 몸무게가, 뽀글머리 때. 현재를 말씀하시니까 대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한 4kg 더 쪘습니다. 오.
2: 네. 네. 부메랑이시네요.
1: 돌아왔죠.
2: 제가 졸업할 때쯤에 60kg 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이 72kg예요.
1: 12kg 쪘네.
2: 정확하게 20kg 쪘어요.
3: 저도 한 20kg 늘은 것 같아요. 네.
4: 저는 한 8kg 줄었는데.
1: 8kg 줄었어요? 네,
4: 그때는 대학교 다닐 때라 술 너무 많이 먹었고.
5: 교수님 되게 유심해져라고.
1: 아니, 그래? 그런 말 하지 또. 대학교 때, 아이, 맛있죠. 그러니까
4: 지금은 줄었죠, 오히려.
1: 갑자기 몸무게는 왜 물어보세요?
0: 제가 실제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네. 20세 이후 얼마만큼의 체중이 증가했느냐의 그 체중 증가량과 네. 암 발생 위험도의 연관 관계를 조사한.
1: 네. 너무 항성! 이한 박사님 어떡해? 이재한 교수님 어떡해?
5: 우리 어떻게 우리?
0: 5kg씩 쓸 때마다 네. 체중 변화가 없던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도가 약 6%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미 12kg니까 12% 위험도를 이미 너무
2: 그 좀 궁금한 게 그 네. 5kg 증가하면 6%의 위험이 올라가는 게 네. 선형적으로 증가를
0: 하네. 네, 하나. 맞아요. 선형이에요.
2: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전공이 역학이라고 하시는 게 딱 이해가 되네요. 이런 집단적인 수치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 트렌드를 보시는군요.
0: 네. 제가 지금 대장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네네. 2012년도에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였어요. 와. 전 세계 1위.
1: 너무 높다. 네,
0: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대장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체중이 되게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1: 체중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 몸무게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히 탄산지, 먹는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탄단지 하면 일단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6: 맞아요.
1: 언제는 또, 아이고, 지방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선가는 그랬죠. 또 언제는 또, 아이고, 지방 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요즘은 또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막 그래요.
6: 약간 트렌드식으로.
1: 왜 이러니까 헷갈려요. 왜 이렇게 정보들이 다 다를까요?
0: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특정 영양소를 악당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어버리지만,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유행은 변하지만 우리 몸에서 탄단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네.
1: 그러면 교수님, 네. 탄단지는요, 네.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0: 일단 세 가지의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가 탄단지를 섭취를 하면 몸 속에서 얘네들이 우리 세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것이 우리 친숙히 알고 있는 칼로리.
1: 네. 칼로리.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 고를 때 칼로리부터 확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음식 사진을 딱 찍으면 칼로리까지 계산해주는 앱도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거 과학적으로 믿어도 됩니까?
0: 물론입니다.
1: 그래요? 거기 혹시 뭐 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차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물론 모든 측정에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네. 오차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항상 남겨둬야 되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러한 음식을 태워서 측정을 했습니다.
1: 아, 진짜 태우는 거예요?
0: 네. 네, 열랑계라는 장치를 활용을 했는데요. 산소가 가득 찬 밀폐된 용기에 이런 음식물을 직접 넣어요. 그리고 얘를 태워요. 그러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발생한 열이 주변의 물의 온도를 얼마만큼 높이는가 그 온도 차이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열량으로 환산을 한 것을 바로 우리가 칼로리라고 하고 그것이 이 음식이 낼 수 있는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1: 돼요. 아, 그래서 그 안에 태워버립니까?
0: 네.
1: 그럼 이 과자 같은 것도 딱 넣어놓고 그 안에서 태워버리고 음식을 태우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0: 그 칼로리라는 개념은 영양학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물리학,
1: 맞아요.
0: 특히 열역학 쪽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프랑스의 과학자 니콜라 클레망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초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석탄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서 이제 칼로리를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의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변할 뿐이다 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딱 확립이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음식 안에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측정하려면 태워서 열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측정하면 되지라고 해서 이렇게 칼로리라는 개념이 영양학에서도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1: 열 역학에서 출발을 했다. 네. 태워서 측정하자.
2: 그러면 정확하게 1칼로리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0: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혼돈을 가지고 계시는 1칼로리는요. 물 1리터가 있을 때 그 물의 온도를 1도씨 높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 이 칼로리의 개념이 물리학에서 우리가 영양학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영양학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문자 C를 활용을 해서 C, 대문자 CAL로 표기를 하고 물리학에서 1킬로칼로리가 우리가 영양학에서 말하는 1칼로리라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왜 영양 성분표 자주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 키로 KCAL로 적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영양학에서 우리가 칼로리 칼로리 칼로리 하는 말이에요. 아,
1: 그러니까 이 대문자 CAL하고 네. KCAL하고 똑같은 거다.
0: 맞습니다. 어.
2: 발음이 뭐 하나는 칼로리고 하나는 칼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1: 칼로리 칼로리 칼로리 칼로리 칼로리. 그러면 칼로리를 태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은 나 오늘 칼로리 몇백 칼로리 태웠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메커니즘이 우리 몸도 실제로 음식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고 보면 됩니까?
6: 그것도 사실 네. 틀린 말이 아닌 게 네. 사실 그 물리학자들이 열역학을 하려면 네. 열량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량계는 물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화학의 아버지라 불린 라부아지에 그리고 수학자의 라플라스라는 두 명이 열량계라는 걸 처음 설계를 해서 만들어요. 그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속에 기니피그 살아있는 걸 집어넣고 얘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몸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걸 보고 아 이걸 보고 열을 처음 찾아요. 생명체가 뭐 연료를 태워가지고 열을 낸다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1: 근데 이게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태우는 거야. 어차피 측정이 되는데 사람 몸은 기계 몸이 아니에요. 음식을 태운다고 정확하게 칼로리가 계산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0: 매우 예리한 질문이에요.
1: 그렇죠. 인간은요?
0: 네,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요. 영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아버지. 이 에트워터 박사인데 인간의 몸은 그런 열량계처럼 100% 음식을 태우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음식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 아니라 우리가 얘를 직접 섭취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양을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1: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했나요?
5: 진짜로.
0: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열량계가 뭘까요?
6: 앞에도 통인가?
1: 아, 진짜? 녹음부스 아니에요? 저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0: 오, 맞아요. 네. 그 하얗게 보이는 집같이 생긴 그 큰 통이 대형 열량계였거든요.
1: 예. 저기다 사람을 넣는다고요?
0: 실제로 참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먹고 쉬고 잠자고 하면서 이제 대사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1: 아, 저 통 안에 들어가서 먹고 네. 자고?
0: 거기서 며칠을 보내면서 지내는 거예요.
1: 이 박스 안에요?
0: 네. 이 야. 실험은 크게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식단을 짜고 그 식단 안에 탄단지 구성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의 총 지방량이 약 55g이다. 그럼 그걸 열량계에 넣고 그냥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517칼로리가 발생했네. 아, 그러면 지방 1g당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약 9.4칼로리가 나온대. 그때 계산한 값은 그 음식이 낼 수 있는 최대 열량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 돼요. 이제 참여자를 이 하얀 방에 넣는 거죠. 대형 열량계에 넣고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참여자가 이 방 안에만 있잖아. 대소변을 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를 또 다 수집을 하는 네? 거죠.
1: 아, 대소변도 다? 네. 아니, 음식 먹으면 끝인데 왜 굳이 대소변을 다 모았을까요?
0: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얘가 100% 소화돼서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빠져나가니까 그 손실분을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대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네. 지방을 태웠더니 그램당 몇 칼로리가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3: 9.4.
0: 오, 9.4.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치는 뭐예요? 9로 알고 있죠.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셨어요.
5: 저는 그걸 몰랐어요.
7: 날린 건 줄 알았어요.
5: 놀림한 건 줄 알았어요.
7: 저도요.
1: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다르게 딱 얘기를 하셨어야죠.

0: 배운 사람들이야.
1: 아까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0: 왜 구로 표기를 하냐. 네. 정확히 9.4라고 하지. 묻습니다.
2: 네. 그래서 그 9.4라는 것은 네. 이론상 얘를 태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의 칼로리고 네. 우리가 흡수를 다 못하니까 그 흡수율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결국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약 9칼로리 정도더라라고 아. 하는 게 그래서 그 9칼로리라는 수치가
0: 나오죠. 그러면 그럼 똥값이 4예요. 점사? 점사. 똥값이 점사고
2: 우리가 인간의 에너지는 그중에서 9만큼만 쓸 수 있어요.
0: 9만 썼다.
3: 9.4에서 9면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맞아요. 쓰네요. 엄청 아니요. 높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네요.
2: 흡수율이 되게 높은 편이죠.
4: 이걸 듣고는 궁금했던 게 하나 풀린 게 사실 샐러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섬유질이라는 것도 사실 당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인데 왜 우리가 칼로리가 낮다고 할까? 그냥 태웠으면은 열은 많이 나올 건데 이거를 에트워스 박사님 한 것처럼 실제 소모하는 걸 비교했더니 아 이건 다 안 쓰는 거다.
2: 배출되니까.
0: 배출되니까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 1g을 먹으면 9칼로리라고 이제 그렇게 딱 정해진 건데 네. 근데 이제 소변을 가져갔어요.
2: 네.
0: 소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가져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변에도 지방이 있나요?
3: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0: 걔는 점사가 아니라 점점점 뭐 점0003인지 뭐 예.
2: 이 또 소변의 기능은요, 단백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분자 구조를 보면 탄수화물이랑 지방 같은 경우는 CHO,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흡수했을 때 100% 다 에너지화 되는데 사용이 돼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질소 성분이 같이 있는데요. 질소가 또 에너지화 못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두 단계를 보정을 해야 돼요.
3: 드워트 박사님이 궁금해했던 건 단순하게 우리 몸이 전체 태울 수 있는 열량 중에 얼마를 실제로 이용하냐 뿐만 아니라 못 쓰는 거에 출처가 어디냐까지 완전히 치밀하게 대소변에서 다 확인하신 거네요.
2: 그렇죠. 추가적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공기까지도 다 같이 분석을 했다고 해요.
0: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받으셨을까?
3: 한번 해보시게요.
0: 아니. 그런 실험하면 보통 일당 많이 받잖아요.
5: 나사 같은 데서 이런 실험을 한다고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가장 재밌는 실험 중에 누워만 있는 실험이 있어요. 꽤 많이 줘요.
0: 그러니까. 네,
5: 누워만 있어도. 네. 통공개 하실 수 있습니까?
0: 아, 절대 못하죠.
5: 그러니까요.
0: 왜 그 짓을 해야 되죠? 예, 안 주셔도 돼요.
5: 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아니. 저한테만 공개할게요.
3: 이 시기에 하필이면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있었었나요?
2: 네, 그 뒤에는 약간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19세기 후반 2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야 돼요. 네, 그 당시 공장주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노동 효율은 지킬 수 있으면서도 섭취해야 되는 채소 음식 양은 얼마일까. 그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 에트워트 박사가 아 그러면 인간도 이 음식을 하나의 연료를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하는 그냥 생물학적 기계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양, 열량을 측정하려고 한 거죠.
0: 속을 푸네요. 네. 밥값 줄이려고 그렇게 탄생된 게 칼로리 측정이다.
2: 19세기 후반에 우리가 1g을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은 4칼로리, 단백질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다라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사용돼가지고 우리가 식품 뒤에 열량 성분표 나오잖아요. 네. 일단 음식의 성분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개수를 곱해서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 뒤에 있는 그런 칼로리 태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나옵니다.
0: 근데 같은 무게인데 네. 왜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은 칼로리를 맞아요. 내는 걸까요?
2: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그 식품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고등학교 때 생물학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5: 전 아니에요.
3: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을 포기하는 코스죠, 여기가.
2: 네. 일단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해요. 그러면 그렇죠? 소화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잘게 쪼개져요. 흡수할 네.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몸 안으로 흡수를 되면 얘네들이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럼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일종의 에너지 발전소가 있어요.
0: 공장이죠.
2: 이제 거기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더 잘게 부서져서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공통연료가 돼요. 이 아세틸코에이가 TCA 사이클이라는 곳에 갈리면서 얘네들이 쪼개지면서 그 안에 특히 탄소 안에 붙잡혀 있던 전자들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 전자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재밌는 곳에 모이게 돼요.

0: 에너지 상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막 방출하는데 바로 이 에너지로 수소이온을 이동시켜 농도 차이를 만들어요. 이렇게 쌓인 수소이온은 다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마치 모터와도 같은 ATP 합성효소를 작동시키므로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인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ATP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2: 네.
1: 다 모든 음식을 섭취했을 때 여기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다 똑같이 분쇄가 되면서 ATP로 바뀌는데 지방만 왜 유독 칼로리가 높냐.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3: 맞아요.
2: 이제 정답 들어갑니다.
1: 네.
2: 자, 탄단지에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뽑는 방식은 결국 전자를 뽑아내서, 얘네들에서 뽑아내서 이동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음식들 중에서 전자를 더 많이 내어놓는 곳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많은 결합들 중에서 특히 전자를 가장 잘 내어놓는 게 CH 결합인데,
1: CH.
2: 그게 가장 많은 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은 단위 그램당 더 많은 전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1: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끔, 아니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존재다, 구조다.
2: 연비가 좋은, ATP 생성 연비가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4: 연비가
2: 돼요.
4: 좋다.
5: 그거에 비해서 또 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2: 지방에서 ATP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1: 아.
2: 그리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뭔가가 무게를 팍 올릴 때 지방 연료로 사용하기 좋지 않아요.
1: 아. 네. 지방은 연비가 좋은 오래가는 연료고 ATP로 제일 빨리 바뀌는 건 그러면 뭘까요?
2: 빨리 생성되는 것은 포도당입니다.
1: 포도당. 네. ATP가 빨리 생성되는 게.
2: 네. 왜냐면 에너지를 뽑아내는 대사 과정도 짧고요. 얘의 특징은 산소 없이도 바로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연한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거나 갑자기 힘을 써야 될 때 그때 포도당이 유용한 에너지원, 가장 빠른 에너지원입니다.
1: 그래서 달릴 때 힘들거나 이러면 에너지제 같은 거 쫙 먹을 때 이제 당이 꽉 올라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당 떨어질 때가 있고 이 프로그램이 유독 당 땡기는 프로그램. 그죠? 아시죠? 밥 먹으면 금방 꺼져요. 왜냐면, 내가 이게 이분들처럼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칼로리가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먹읍시다.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포도당이 좀 부족해서 오는 그냥 몸 안의 어떤 신호인가요?
2: 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바로 이 뇌예요. 근데 문제는 뇌세포 안에는 포도당이 많이 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뇌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계속 나한테 ATP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연료를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빠르면서도 또 쉽게 또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1: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단계 땡긴다면 그것도 내 몸 안에서 설계되어 있는 어떤 또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드셔도 된다. 그렇잖아요. 네.
6: 아니 근데 진짜로 실제로 단계 들어가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
2: 맞아요.
6: 네, 진짜로.
1: 당과하고 카페인.
2: 맞아요.
1: 네.
2: 최고의 조합이죠.
6: 최고의 조합.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나 잘하셨으니까 인정이잖아요.
2: 저는 시험 치기 전에 항상 당과 카페인의 조합으로 저의 딱 세팅을 해놨었어요.
5: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조합 아닌가요? 영양학적으로.
6: 그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그 탄단지 중에서 단백질은 어떻게 쓰여요?
2: 단백질은 우선적으로는 뭐 근육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효소를 만드는 그런 재료로 사용돼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일단 아까 단백질에는 CHON이 있다고 했잖아요.
6: 네.
2: N을 떼어나고 나서 이제 에너지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N을 떼어나고 나서 얘를 또 간에서 요소로 바꿔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ATP를 만들기 전에 이 과정에서 ATP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료 옵션이 세 가지 있어, 탄단지.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에 내가 굳이 여기서 ATP를 생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단지 정리하면 지방은 오래 천천히 가는 연료, 탄수화물은 빠른 연료, 단백질은 비상연료라고 생각하시면
1: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0: 이제 ATP로 바뀌는 양도 다 달라요, 탄단지가. 예, 양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그럼 ATP 보충제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1: 보충제.
2: 네, ATP 자체는 원래 따로 팔아요.
0: 팔아요.
2: 왜냐면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시약 가루로 파는데 비싸요.
0: 아, 가루로 있어요?
2: 가루로 있죠. 이거는 왜냐면은 ATP A가 우리 네. DNA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그 아데닌이랑 똑같은 거여서 네. DNA 복제랑 이런 거 실험실에서 할 때 이걸 넣어줘야지 돼요.
3: 맞아요.
2: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많이 쓰는 재료긴 해요. 가치가 있었으면은 이미 제품이 나왔을 텐데 네네. 그게 아니라는 거는 효용성이 없는 거라고.
3: 그리고 또 그런 관점도 있어요. ATP가 굉장히 에너지 단위가 낮거든요. 화폐로 비유하자면 동전 같은 녀석이라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예를 들어서 $1,000를 가져간다고 할 때 사실 $100짜리 몇 장 가져가는 게 편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그걸 모두 다 $1짜리 지폐로 다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너무 불편한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0: 보충제는 좀 의미 없게 생각하시죠?
4: 네. 설명. 일단은 섭취를 해도 ATP가 ATP로 흡수가 돼야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소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미 변성이 돼요. 더 이상 ATP가 아닌 거고. 그래서 결국은 세포가 스스로 자생력으로 그렇죠. ATP를 만들어야 돼요.
0: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굳이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5: 너 먹는 즐거움.
0: 아, 그러니까요.
5: 네, 먹는 즐거움. 네.
0: 자, 좋습니다. 탄단지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되는데 네. 다들 그래도 관리들을 좀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어떤 관리들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6: 기본적으로 양을 줄였고요. 가급적이면 먹는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먹으려고
0: 시간을?
6: 네.
2: 저는 완전 반대인데 저는 배고플 때 먹어요. 억지로 안 먹고.
0: 오히려?
2: 그래, 네. 그리고 저녁 이후에 되도록 안 먹어서 그 좀 체중 관리 제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정도만 먹고 그 무엇보다 집에서도 술을 혼자 먹는데 안주는 꼭 물이랑만 먹어요.
0: 술 얘기 많이 하시네. 네. 안주는 물이래요. 네.
7: 소금. 샐러리 드세요, 샐러리.
2: 샐러리 먹으면 또 마요네즈를 먹어야 돼요.
0: 아. 이 교수님은?
3: 뭐 관리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관리 안 한 결과물을 보셨잖아요. 아,
0: 그래서 스위스에서 봤죠.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밥을 점심에 이제 한 끼, 한 끼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영양제들을 좀 그때 이제 좀 섭취를 좀 하는 이 정도로 지금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다들 어떻게 잘 하는 것 같습니까?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우리 교수님이.
4: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네.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0: 제가요?
4: 네, 그러니까 네. 안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건강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항상님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되게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자, 술꾼.
2: 오는 분들이 다 저를
4: 넘어가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분 술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되게 주량 약해요. 금방 취해, 금방
7: 그러니까
0: 취해.
7: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또 다른 네. 문제잖아요.
4: 맞아요.
0: 근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이쪽이라가지고 빨리 넘기시잖아요.
3: 저는 혼날까봐 지금 약간 덜덜덜덜도 못
0: 이쪽은요, 이쪽은요.
7: 술도 엄청 좋아하고요.
4: 네.
0: 아니, 술도 엄청 잘하고요. 좋아요.
7: 아유. 아니 그 술자리를 좋아하시죠.
0: 교수님이 자꾸 배를.
4: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인종 성별을 따졌을 때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동양인 남성이거든요.
0: 왜요? 왜요?
3: 왜요?
4: 왜냐하면 지방을 찌더라도 복부 내장 지방이 가장 쉽게 생기는. 사람을 꼽는다면 동양인 남성이에요.
0: 근데 진짜 귀엽긴해요
4: 제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 체중으로 보이시잖아요. 되게 관리 잘 된 몸. 근데 문제는 이 니트 안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3: 어제도 저수지를 띄고 왔습니다.
0: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살찌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상해. 나는 덜 먹는데도 살이 쪄.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4: 결론적으로 네. 덜 먹지 않아서 그래요.
7: 이게 정답인 게 지난번에 네. 최용진 교수님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셨어요.
4: 왜냐면 우리 몸에서 칼로리 보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영양역학 연구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학문이잖아요. 이렇게 다 관찰을 해보면 개인들의 1일 칼로리 섭취량은 들쑥날쑥해요. 네. 근데 롱텀으로 보잖아요. 평균 칼로리는 결국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어느 하루는 뭐 지방을 좀 덜 먹었어. 언젠가는 그 줄어든 칼로리만큼 다른 걸로 또 섭취하게 돼.

0: 섭취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달달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막 내가
1: 아니,
0: 행복해지잖아요.
1: 그냥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0: 그쵸?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너더 먹어 막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로 안타깝게도 주로 보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탄수화물 섭취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 주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편의점만 가더라도 뭐 통곡물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된 탄수화물, 뭐 흰밥, 빵, 떡, 면,
1: 아우,
0: 그리고
1: 사랑해.
0: 초가공식품,
1: 그냥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요.
0: 그렇죠. 뭐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니까 걔네들을 손쉽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지방 식품 보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저지방 식품을 만들 때 지방을 빼면 그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품 회사에서는 당을 첨가하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식품의 또 다른 이름은 또 고탄수화물 식품인 거죠.
1: 저지방이 고탄수가 되는군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저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하던 시절에
1: 네네.
0: 사람들의 지방 섭취량이 줄었거든요. 근데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었고요. 이에 비례해서 비만 인구도 오히려 증가하게
2: 탄수화물 때문에
1: 그렇게 되는 거야. 저지방이라고 그래도 근데 지방을 없는데 대신 탄수화물을 폭발적으로 먹게 되니까
3: 저지방을 안 먹는 게 나아요?
0: 우유를 선택을 할때 그냥 저지방 흰우유면 그냥 일반 우유보다는 낫죠. 근데 저지방 식품인데 뭔가 달고 맛있어. 무조건 아웃. 네.
1: 저지방이면 원래 맛대가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맛없는 거는 그게 순수한 저지방인데 저지방인데 맛이 있네? 오, 달달하네? 그러면 이건 아웃.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자, 방탄커피. 방탄커피 어때요? 방탄커피. 지방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몸이.
2: 맞아요.
1: 그래서 인기여서 그 방탄커피가 유행이었잖아요.
0: 항상 칼로리 보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1: 네.
0: 지방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을 보면 무엇을 적게 먹느냐?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면 우리 몸은 이제 다른 연료 체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뭐 포도당 공급도 줄어, 그리고 인슐린도 잘 분비 안 돼. 그러면 드디어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중성지방을 꺼내서 얘를 연료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지방이 탄다라는 그 말이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서
1: 꺼냈습니다.
0: 쓴다 이 말인 거죠.
1: 아, 근데 어쨌거나 이유가 어쨌거나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꿀 수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요?
2: 그렇게
1: 뭐 꺼내서 자주 쓰게 만들고 뭐.
0: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좋은데요. 이
1: 네.
0: 건강 관점에서는 생각해봐야 될 게.
1: 영양적으로는?
0: 네. 그 전환 과정에서 뭔가 산소 공급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연료마다 아까 특징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고강도 운동을 해. 신속히 에너지를 필요해. 그러면 내 몸에 포도당을 잘 꺼내쓰고 아, 좀 장기간 천천히 운동을 해?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지방을 잘 태우고 적재적소에 맞게 그 연료 스위치를 잘 바꿔 쓸수 있는 그런 대사 유연성이 있는 몸이 좋은 겁니다.
1: 적절하게 잘 바꿔 쓸수 있는 그런 몸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0: 네.
1: 거죠.
4: 탄단지 삼총사 중에서 특히 운동하시고 관리하신 분들이
1: 맞아요.
4: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1: 그렇죠. 단백질
0: 네,
1: 관심
0: 그렇죠.
1: 많죠.
0: 네. 만약에 단기간 체중 감량이 목표일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게 바로 곧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그
1: 네.
0: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탄수화물 공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글리코겐, 포도당 저장고에서 포도당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1: 네.
0: 근데 이 글리코겐은 저장이 될 때 자신의 무게의 3배에 해당되는 물을 같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물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단백질 많이 섭취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체중 감량이 훅 일어나는 게 보실 수 있는 게 그게 다 물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요. 또 포도당 섭취가 줄어드니까 인슐린 농도가 낮잖아요.
1: 네.
0: 인슐린이 낮으면 우리 몸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감소 효과도 있고 또 단백질 자체가 많이 못 먹고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1: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0: 네.
1: 단백질로 가면 돼요. 단백질을 올인해야겠네요.
0: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1: 예?
2: 네? 어? 왜? 또 문제가 있나요?
0: 자, 우리가 이제 고깃집에 갔다고 칩시다. 자, 고기.
2: 순간 행복했어요.
0: 네. 자, 고기 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안 먹는다. 어떨 것 같아요?
1: 그건 죄죠.
4: 그건 불법 아니에요?
1: 그거는 나라에서도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2: 그럼 가시를 말아야지.
1: 무조건 먹어야 돼요.
0: 그만큼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량이다. 우리가 고단백 다이어트를 오래 할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이어트 오래 하잖아요. 정말 짜증나고요. 민감해지고.

0: 예민해지고 정말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달달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좀 올라가야지만 뇌도 행복해져서 맞아. 좀 이렇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1: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다 죄악이라고 그랬죠. 저 고기만 먹고 와요. 된장찌개 밥도 안 먹고요.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냉면도 안 먹어요.
2: 안 먹어요?
0: 네. 그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이거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0: 아, 아직 더 기다려보세요. 6개월 지나고 다시 말씀하세요.
2: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또 먹게 된다.
1: 폭주하는 거죠.
0: 탄수화물 안 먹다가 어느 순간 탄수화물 폭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갈됐던 글리코겐이 다시 채워지잖아요.
1: 그렇지.
0: 채워질 때 어떻게 되어지나?
2: 물.
0: 세 배에 해당되는 물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탄수화물 폭식하고 이러면 퉁퉁 부어있잖아요.
2: 그럼요.
0: 그렇게 되는.
2: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0: 오, 일단은 건강상 이상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다이어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유행했던 게 에킨스 다이어트거든요.
2: 에킨스 네.
0: 다이어트. 일명 황제 다이어트로.
2: 들어는 봤습니다.
0: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적게 먹는 건데 그 다이어트를 주창하신 에킨스 박사님이 실제로 미국의 심장외과 의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사망 원인이 이제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뇌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약간 비공개로 누출된 어떤 의료 정보에 의하면요. 그분이 사망 당시에 체중도 이미 100kg가 넘어 있었고 그 전에 심장병 이력도 있고 고혈압이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넘어져서 사망하신 게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심정지가 오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뇌 손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 그분 단백질만 먹었는데 100kg이신 거예요?
0: 그래서 중요한 게 단백질을 먹더라도 어떠한 단백질을 먹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단백질 보충제 빼고는 단백질만 있는 음식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음식은 패키지로 다른 영양소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자, 단백질 먹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뭐예요?
2: 고기,
0: 뭐 가공육, 소세지, 햄, 치즈 이런 건데 거기에는 단백질 말고도 포화, 지방산, 염분 이런 것들이
2: 들어있죠.
0: 많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나쁜 것도 같이 많이 먹게 돼서 나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져가지고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잘 선택해야 돼요.
4: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단백 식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몸에 해로운 그런 성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단백질 그 자체도 사실 대사하는 과정에 질소 노폐물이 나오잖아요.
0: 어, 맞아요.
4: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정도로 질소 노폐물이 또 생성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0: 어, 맞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항상 단백질은 N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떼어내잖아요. 네. 그게 암모니아 형태로 간에 가가지고 요소로 바뀌고 또 이제 신장에서 가가지고 걸러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되잖아요. 단백질을 먹으면 간도 무리하게 되고 이제 신장도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으로 간질환이라든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그냥 딱 제한적인 식사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내 몸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0: 네.
1: 처음 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교수님도 그래도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겠죠?
0: 네, 저는 뭐 20대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는 그냥 365일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는 다 시도는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은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그 방법을 중단하는 순간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간다.
1: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2: 그렇지.
1: 자, 이제 3단지를. 근데 뭐 고기를 먹든 아니면은 뭐 야채를 먹든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그 먹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0: 어, 맞아요. 자, 내가 한 끼를 먹을 때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으로 혈당을 좀 적게 높이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좀 완만하게 높이는 데 도움이 돼서 체중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기는 해요.
1: 먹는 순서만 지켜도 도움이 된다.
0: 네.
1: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0: 밥을 먹기 전에 그냥 샐러드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위에서 음식이 한꺼번에 싹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이 이제 장으로 내려가면 뭐 GLP-1이라든가 CCK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얘네들은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오게끔 해요. 그러니까 위에 음식이 오래 있으니까 배부르니까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탄수화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얘네들이 또 천천히 소화 흡수되니까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밥 먹어야 되는데 왠지 밥을 식사를 다 끝낸 것 같은 거야. 양도 줄어들겠죠.
1: 여러분들 뷔페에 가시면은 야채를 많이 드셔라. 네.
0: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칼로리 섭취량이 동의를 할 때 총칼로리 순서가 다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무리 순서를 그렇게 보면 이제 샐러드 이만큼 단백질 지방 이만큼 탄수화물 이만큼 의미 없어요.
4: 코끼리도 채식이에요.
0: 네, 코끼리도 채식이에요.
1: 아니 근데 한식은 이게 밥하고 반찬을 보통 함께 먹는데.
5: 아, 그러네요.
1: 한식을 어떻게 순서대로 좀 먹어야 될지. 네. 이거 이제 좀 물어보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0: 네. 보통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다고 했을 때 밥과 반찬이 분리되어 있고 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때는 탄수화물이 위에 가장 먼저 대량으로 도착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딱 밥을 먹을 때 밥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좀 나물 반찬 좀 먹고 단백질 두부 좀 먹고 계란 좀 먹다가 밥 한 숟갈 뜨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1: 밥부터
0: 거죠.
1: 밥부터 드지 마라. 밥 들어가는 속도를 조금 늦춰라. 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5: 고깃집에서 후식 탄수화물은 합리적인 거긴 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5: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한식이니까 따로따로 나오기는 했는데 햄버거 있잖아요.
0: 맞아요.
5: 같이 들어가잖아요. 한 반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거는 그냥 뭐 포기해야 되죠.
5: 그냥?
0: 네.
4: 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식은 조금 더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주긴 하네요. 제가 선택해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0: 그렇죠. 한식이 어찌 보면 혈당을 조절하는데 장점이 될 수가 있죠.
1: 한식이.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탄단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교수님 따라할게요.
0: 제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참조하는 것은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온전히 과학적 근거만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만든 지침이 있어요.
1: 있습니까?
0: 네, 그거를 뭐 한 끼 건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 한 끼 건강식.
0: 절반은 채소랑 과일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채소 양이 더 많아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감자랑 감튀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비전분 채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쌈 싸먹는 이 채소, 브로콜리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전분성 채소가 아니에요.
5: 아, 그럼 고구마나 생감자도 안 되는 거예요?
1: 안 되죠.
0: 네,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요. 뭐 당뇨병이라든가 비만 위험도를 높인다. 감튀가 최악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오, 채소 많이 먹으라 해서 나 감튀 많이 먹어야지 감자는 채소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반은 탄수, 반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네. 탄수화물은 좋은 게 통곡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역시나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도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1: 근데 여기 왜 지방은 없어요?
0: 지방 여기 옆에 호리병처럼 생긴 노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지 마, 아니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1: 물, 아, 예.
0: 물.
1: 물 중요하죠.
0: 차, 당이 첨가되지 않는 커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고 가당음료 아웃. 우유도 적절히. 과일 주스도 적당히 마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 커피는 그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거를 마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골고루 먹어라. 우리가 맨날 듣던 골고루 먹어라.
0: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한 끼 건강식도 하나의 참조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저는 신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 오늘 논문 마무리해야 돼. 그러면 탄수화물 좀 먹고요. 나 오늘 근력 운동 빡시겠어. 그러면 그냥 접시의 절반을 단백질로 드시는 거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매일 먹으면서도 정작 탄단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구나 싶거든요.
4: 백미를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1: 아, 백미를?
4: 특히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급해서 백미 쾌속을 하면 밥이 빨리 되잖아요. 잡곡이나 현미는 오래 걸려요.
1: 맞죠. 예.
4: 네, 그래서 자꾸 백미를 먹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현미나 잡곡밥을 또 싫어하지 않으니까 다시 좀 열심히 먹어보고 그 아까 말씀하신 순서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5: 과학자의 장점은 자기 몸에 실험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그래, 우선은 내일 먹을 거는 탄단지에 식이섬유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스팸구이에 밥이랑 김.
2: 나쁘지 않아요.
5: 이걸 한번 내일 때리려고.
2: 아니, 그거 거기다가 차라리 조금 더 보태가지고 봄똥 비빔밥을 한번 해. 딱이네. 봄똥 비빔밥이다. 봄똥 비빔밥에, 아, 햄이면 최고죠.
5: 내일은 그걸로.
2: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뭐 하나 지켜.

0: 드세요. 네. 단 거를 좀 뭐 자제한다든지 예. 커피 단 거 둘 중에 하나 이제 끊으셔야죠. 저희랑 약속하셔야죠.
1: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일주일에 단 거 몇 개 드세요?
1: 오.
0: 많이 드시네. 아, 본인도 약속하세요, 신경들한테. 아, 저희한테만, 뭐, 탄단지 하지 마시고.
2: 저희 제작진이 한 번씩 가요.
1: 제가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하지 말라고. 가끔씩은 먹어도 돼요.
0: 자, 여러분들 보셨죠? 예. 네. 막 다이어트를 시작해 하자면서 뭐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평소에 내 생활 패턴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줄여나가는 걸로만 맞아요. 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효과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두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끊임없이 요청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홍화를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와.
2: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0: 취미는가 경찰에 지연된 미스터 핀!
4: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부필한 걸까?
0: 수학자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의심. 원래 그렇습니까? 수학자분들이 늘 의심해요? 프로 의심해?
4: 예.
0: 아예요? 손으로 태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5: 말도 안 되는데. 크기도 완전히 다르고, 부피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4: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무한히 긴 직선 무한소수예요. 무한한 점이라든지 잴 수 없는 무한이라는 거거든요.
0: 수학자도 아닌 제가 왜 이걸 알아야 되죠?
5: 물리학자로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6: 교수님 그러면 가운데를 또 예. 떼가지고 예. 날려버리고 또 붙이면
4: 예, 그걸 계속하면 태양이 나오는 거죠.
0: 아~
5: 좀 무서운데 이제.
0: 그러면 이거 방법만 잘하면요 지구에 식량난이 해결됩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지금부터 2016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0: 자가 강다. 저는 지금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 훈련장에서 일어나는 훈련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의 전력이 총동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필사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축을 흔드는 포성과 흙먼지가 달리는 긴박한 훈련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탱크가 제 옆에 있는데요. 따라오시죠. 자, 어머! 자, 자, 이건 무슨 훈련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했던 훈련은 무슨 훈련이십니까?
1: 아, 요거 같은 경우는
0: 낙법 훈련이셨습니까?
1: 아, 네.
0: 근데 그 소속이 어디십니까?
1: 아, 저는 육군 11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11사단은 어떤 사단입니까?
1: 11사단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 중 하나라고 하죠.
0: 오, 그럼 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1: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라고 해서 보병들과 같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0: 오, 그럼 이거는 그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1: 80억 정도 합니다.
0: 이게 80억이라고요?
1: 네네.
0: 우와! 야, 이거는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차량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합동화력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비는 육군의 주력 본면전투 차량으로 뛰어난 방어력과 화력으로 적 보병 및 장갑차 겸멸이 가능한 K21 장갑차입니다. 재원으로는 단발, 3연발, 5연발이 가능한 40mm 주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0: 잠시만요. 왜 자꾸 컨닝하시나요?
2: 아, 제가 정확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0: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2: 맞습니다.
0: 혹시 실례지만 소속이 어디십니까?
2: 네, 저는 이제 11 기동사단 기갑수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사진 김채민입니다.
0: 제가 듣기로는 11사단이 가장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11사단이 그 자부심이 엄청나신 게, 그럼 평생 군인으로 사실 겁니까?
2: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좋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오, 해병대! 자, 안녕하십니까?
3: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최대 강력한 부대가 11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4: 아닙니다. 해병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가장 강력한 부대는 바로 어디입니까?
4: 해병대 제1사단 선창대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아주 디테일한 대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신도 때로 잡는다는데 정말입니까?
4: 전 실제로 기체를 받고 다 때려 잡았습니다.
0: 자, 그 귀신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그 받고 어떻게 때려잡았습니까?
4: 아,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제 1대2 대면하고 바로 주먹 날아갔습니다.
0: 역시 해병대는 귀신을 때려잡는다. 오늘 확인을 했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장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5: 3륜 교육의 장갑차.

0: KAV 투수로서 해병대의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이 되겠습니다.
1: 저희가 이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인원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자유를 타고 바로 이제 수송 내리자마자
1: 맞습니다.
2: 크게 하는 겁니까?
1: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와, 야 엄청납니다. 와 정말 이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웅장함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202대대 김영태 대위입니다.
2: 영태! 자, 저 지금까지 그 육군을 만나봤는데요.
3: 네.
2: 육군이 강합니까? 공군이 강합니까?
3: 육군이 저희 공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2: 육군이 저희 공군이 더 강합니다는 무엇입니까?
3: 누구가 강하다기보다는 얼마나 더 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냐가 이번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 오!
3: 간단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 굿즈 받았어요. Remove before flight.
3: 비행 전에 반드시 제거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2: 알아요. 제가 이름에도 블랙 이글스 가가지고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블랙 이글스야.
3: 그 블랙 이글스 또 멋진 저 선후배 동기들이 가 있어가지고.
2: 아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저기 형태 안와
3: 하면 다들 알 겁니다.
2: 오 정말입니까?
3: 정말입니다.
2: 좋습니다.
3: 예 쏠.
4: 행수 경태.
2: 행수. 자 혹시 경태 아십니까?
5: 아 네 알고 있습니다.
2: 자 경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 뭐야?
5: 얘 되게 유능한 F-50 조종사입니다.
2: 오. 오. 자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2: 자 한번 장비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5: 네 지금 보고 계시는

0: 근데 이게 왜 천국이에요? 바닥에 있는데?
1: 날아가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0: 아, 얘가 날아요? 이야, 이거 뭐야? 안녕. 오,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이 드론의 이름이 영덕 대개입니까?
2: 드론 아니고 소총 드론입니다. 공중에서 정찰 및 아군의 지상 병력에 대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드론입니다.
0: 자, 소총 드론이라 그러면 여기서 총이 나갑니까?
2: 네, 맞습니다. 어?
0: 자, 이 드론 충전 어떻게 됩니까? 시타입니까? 아이폰입니까?
2: 아, 그런 공식이 아니고 충전기를 꽂게 되면은 직접 전기를 충전을 할 수 있어요.
0: 아, 약간 콘센트인가요?
2: 네, 콘센트로 하는.
0: 어,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왜?
3: 저희 지금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보행 로봇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 부인 체계들을 밖에 먼저 보내서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이제 로봇입니다.
0: 이야, 아주 좋네요. 그 제가 지금 훈련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철권 발견, 철권 발견. 공생 빛이 어둡다. 철권, 자, 정교. 이게.
4: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장비는 K9A1 다드파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가트로드 약 44억 원이 되겠고 모두 자동으로 장전과 사격이 가능하며 현재 이곳에서 사격을 했을 시 평당 양부, 기천, 화성까지 사격이 가능하겠습니다.
0: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이 위험 넘치는 K9 자주포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지금 본격적인 훈련을 앞둔 대기 장소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 뒤에 있는 엄청난 탱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K9 탱크를 비롯해서 여러 장비들을 좀 구경하고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탱크 어떤 게 다릅니까?
1: K2 전차는 K9 자주포에 비해서 좀 더 근접적으로 적을 격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0: 그 K9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조금 타격하는 방면에 K2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진하면서 이렇게 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K9이 됩니까? K2가 됩니까?
1: 둘 다 최첨단 대한민국 국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훈련에서 이 K2 전차들이 보여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 기동간 적을 격렬하고 네트워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모든 전차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오.
0: 자, 그러면 이 탱크를 그 움직이려면 그 자격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1: 탱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궤도 장비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0: 아, 운전면허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1: 안 됩니다.
0: 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는 거예요?
1: 따로 군 면허 시험장에서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자, 옆에 두 분이 계신 게, 자, 두 분, 그, 후임이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잠시, 저기, 그, 우리 로봇 강아지들이랑 같이 있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저기, 다른 길 옆에 계셔주세요. 자, 저와 대화를 나눈 우리 준희님, 평소 본인한테 잘해줍니까?
2: 네, 굉장히 잘해줍니다.
0: 어떤 걸 잘해주던가요?
2: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0: 오, 정말요?
2: 네.
0: 자, 옆에 계신 중사 선임 어떻습니까?
2: 네, 굉장히 스윗한 선임입니다.
0: 오, 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신가 봐요.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다 와주세요. 자, 우리 선임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신다고 들었습니다.
1: 귀가 간지럽고.
2: 아닙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K2 전차 알아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 단 1분이라도 훈련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투 실력을 먹는 병사들 앞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가서 전투 실력을 한번 같이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뭔가요?
3: 전투식량 즉각 취식형 이식단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지금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또 우리 그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3: 맞습니다.
0: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그 볼 수 있을까요?
3: 예, 그렇죠.
0: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 그 한번 뜯어볼게요.
3: 먼저 이거를 다 집어 넣어야 합니다.
0: 아,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거구나.
3: 맞습니다. 줄을 확 따와 당기면 뜨거워집니다.
0: 그럼 된 거예요?
3: 이제 얘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0: 야, 완전히 좋습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 전투식량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좀 맛없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나오네요.
3: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어떤 사이인지 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11 기동사단 11여단 12전차대 대해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지원소대 박격포 120mm 비격 박격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한 부대시라는 거네요.
4: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대원들 자랑 네. 한번 해주시죠.
5: 제가 사실 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 부대원들과 지금 친해지고 있는데.
0: 자, 근데 오늘 같은 이런 훈련이 참 그 규모가 큰 훈련이잖아요. 보통 이제 훈련 같은 게 좀 많이 있나요?
5: 평소에도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대급, 중대급, 뭐 대대급 이렇게 제대별로도 훈련을 매일 또 그리고 매주 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0: 힘들죠?
5: 네, 솔직히 힘듭니다.
0: 다들 어때요? 맨날 이렇게 훈련하면 어때요?
3: 재밌습니다.
6: 재밌습니다.
4: 힘들지만 보람 있고 재밌습니다.
6: 재밌습니다.
0: 자, 지금 보고 계신 높으신 분들께서 조금 더 훈련을 더 많이 늘려주셔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더 재밌게

0: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1: 좋습니다.
0: 진짜 좋습니까? 자, 이렇게 또 우리 병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밥도 먹었겠다. 본격적인 실전 훈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자, 지금까지 탐방은 모두 예고편에 통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엄청난 화력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2: 지금 현재는 접니다.
0: 오! 그러면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2: 아, 저는 그 114 6.1 여단장 김준혁 대령입니다.
0: 오, 대령이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이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2: 2026년 그 합동화력 훈련을 통제하는 그 통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오늘 제가 통제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아, 저는 11기동사단 교훈참모 최고중령입니다.
0: 오, 최고중령이십니까?
3: 네.
0: 그럼 중령 중에 최고십니까?
3: 아, 이름은 그렇죠. 아? 이름만은 그렇습니다.
0: 어머! 이름이 최고셨습니까?
3: 맞습니다.
0: 우와!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최고인 이름은 처음 봅니다.
3: 저도 펭수는 처음 봤습니다.
0: 최고요!
3: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최고중령님.
3: 네.
0: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3: 밑에 있는 통제본부와 무전기를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니 훈련을 중지하겠다라고 통제를 합니다.
0: 자, 무전기 시작!
3: 아, 여기는 통제본부 현시간부로 훈련 위험 상황이 있으니 중단, 훈련 중단하겠음. 이상. 모두 안전한 곳으로 입찰 후 점검 후 보고하기 바라.
0: 이렇게 합니다. 야, 이게 다 매뉴얼이 있군요.
3: 그렇습니다.
0: 그 시나리오 스포 가능합니까?
3: 그거는 아직 비공개라서.
0: 아, 이 시나리오 스포가 중요한데요.
3: 실제 훈련을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그 어디서 보면 될까요?
3: 아, 여기는 자리가 있어서 조금 우측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자리가 지금 한 명도 없는데요?
3: 네, 이따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0: 아, 이따 또 오시니까?
3: 네.
0: 그만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2: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4: 기자분들은 프레스라인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럼 저기 처음 자리부터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4: 죄송합니다. 기자분들은 밖에 프레스라인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오, 죽는다. 우와! 이 순간 블랙 이글스가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하늘과 철없군요.

가장 사용적인 레인폴 기동입니다.

0: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여기 좋아 보이는 게?

0: 어서 오십시오.
1: 뭐야. 신의합사위에, 저기 혹시 제가 지금 그 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2: 어메야꼬. 일 없어.
1: 조금 마당 같은 것 좀 빌려주실 수 있어?
2: 아, 잠잘 곳? 낮잠도 자고 싶으면 여기서 한숨 쏙 자고 하는.
1: 아, 그거는 그러면 그. 아.
2: 내가 여기서 해녀니까. 내가 뭐 하나 줄게.
1: 어머.
2: 요거는 뭐냐면 태화. 우리 작업할 때 끼고 다니는 태화. 펭귄 아저씨 하나 달아줄게.
1: 아니,
2: 이거 내가 손수 만든 거거든?
1: 어. 어머.
2: 어디 도망가면서 이리 와봐.
1: 아니, 저 이거 살이에요.
2: 어?
1: 제 털이에요, 이거.
2: 알았어.
1: 털아요.
2: 털 안 아프게 해줄게.
1: 아니, 털 아프게 아니라.
2: 아니, 머리에 달아줘.
1: 그럼 머리에 달아주세요. 이 두건에 달아주세요. 아, 오.
2: 예쁘구만, 머리핀도 달아줘. 예쁘다. 안 예뻐? 예쁘지?
1: 오, 이뻐!
2: 야, 이뻐. 됐어.
1: 오!
2: 됐지, 뭐, 어떡해.
1: 이런,
2: 나연 꽃이 놀다 가라, 이거.
1: 아니, 놀다 가는 곳이 아니고.
2: 나연 꽃이 놀자.
1: 아니, 그,
2: 저기. 여기 와, 여기 와.
1: 아, 오케이.
2: 여기 와,
1: 좋긴 하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여기서는 저거, 어촌 재단 대표지. 어촌.
1: 오, 대빵이시구나.
2: 한 100몇 명 되는데.
1: 이야.
2: 대빵이고. 그래서 우리 해녀들이 이제 한 몇 시만 되면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서 펭귄 아저씨가 많이 도와줘야 돼. 아, 해녀들이 다 고령하다 보니까.
1: 그러면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 문 있는 집 저 될 수 있어요?
2: 대부분. 그런데 지어줄게. 가자.
1: 아싸.
2: 아싸.
1: 이야, 이게 웬 떡이야.
2: 아싸.
1: 이야, 돌담 있죠, 이렇게.
2: 내가 다 소개해줄게. 육지는 큰 채, 작은 채 하는데, 제주도는 안거리.
1: 안거리.
2: 오, 너무 예뻐. 잠자는 방, 소파 있고, 이렇게 냉장고 있고, 부엌, 저 안으로 들어가면 부엌 있고.
1: 이야.
2: 작은 채 밖거리.
1: 어머.
2: 요, 이렇게 작은 채, 여기도 방이 있어.
1: 아니, 골프를 하세요?
2: 한 번씩. 아들.
1: 아들?
2: 응, 아들.
1: 그러면 대장님, 저는 어디서 자면 될까요? 안과리.
2: 이 평상에 가라, 네 큰큰 해보라, 입에서 자라. 이 평상에 가라, 네 큰큰 해보라, 입에서 자라. 나는
1: 예.
2: 안에 방에 가서 닥쳐. 펭귄은 바다에 사는 펭귄이니까 바깥에 평상에 자고 나는 방에 침대에 가서 자.
1: 여기요?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감지 덕지죠. 알겠습니다.
2: 상황이 다 막혔고 바람도 안 불고 좋잖아.
1: 그렇네요.
2: 여기 자라, 나랑 안내 들어가 잘게.
1: 감사합니다.
2: 아, 됐죠, 좀.
1: 저 궁금한 거 있어요.
2: 뭐가 궁금한 거?
1: 여기 앉아보세요.
2: 저 앉아. 아이가. 우리 집은 지가지, 나가자지.
1: 그러면은 행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내가 나이가 지금 5년생이니까 72살인데 옛날에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이냐면 10남매야, 10남매.
1: 10남매?
2: 10남매인데 내가 7번째야.
1: 우와.
2: 그래,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다가 놀이터고 바다가 장난감이야. 장난감도 없고 놀이터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소라 한 마리 따먹고 전복 한 마리 따먹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살부터 시작했어요. 계산 나오잖아. 57년.
1: 57년을 하셨다고요?
2: 출연물들도 많이 다녔고 안 해본 게 없지, 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1: 와, 펭귄이시네요.
2: 펭귄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1: 근데 그럴 것 같아요.
2: 내가 뭐 시합 때 볼까, 저 바다에가?
1: 제가 바다 앞에서 살았으니까.
2: 들어가 보자. 자, 일어 살아.
1: 지금 바로 가요?
2: 바로 가. 풍선 빠져보자.
1: 풍선 빠져보자고?
2: 어, 빨리 제기 걸어오라, 제기. 왜 늦장 부르냐, 빨리 제기. 푸대진다. 천천히 푸대진다.
1: 좋았습니다.
2: 이제 물속에 저 해녀들 쫙쪽에 다 물에 들러 가버렸잖아, 늦어서. 주황색 조그마한 거 보이지?
1: 저기 있다!
2: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야.
1: 우와!
2: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1: 계약서 있냐고요?
2: 계약서 써야지. 똥군이, 지금 똥군이잖아. 상군이 있고, 대상군이 있고, 상군이 있고, 중군이 있고, 똥군이야.

0: 뭐냐면
1: 똥 대장균.
0: 에이씨. 그게 아니고 제일 못하는 사람 이제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똥균이야.
1: 아 신입생.
0: 아 신입생.
1: 알겠습니다. 계약서 써요.
0: 어 가자.
1: 계약서 어디 있어요?
0: 여기 각서게.
1: 오 알겠습니다.
0: 끌라.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0: 각서. 안 되면 아웃시켜 볼게. 재명시켜 볼게.
1: 아니 좀 느낌이 다른데요?
0: 내가 아침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속담이.
1: 어 언니.
0: 아침에 저 카운터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갔어.
1: 어머.
0: 덫을 놔가지고 잡아가지고 물에 담가서 죽었단 말이야.
1: 어머나.
0: 한 10분 전에
1: 네.
0: 죽었는데 오늘 변수가 말을 안 들으면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 말 잘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각서. 자꾸 내가 각서 쓰는 것을 토 달지 마. 알았지? 첫째.
1: 첫째.
0: 이름을 똥군이라고 한다.
1: 똥군.
0: 어 똥군. 잘 기억하라. 이 이름은 안 돼.
1: 똥군.
0: 둘째.
1: 둘째.
0: 이곳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돼. 거주해서 살아야 돼. 기독 사람으로.
1: 예?
0: 자, 그 다음은 조건은 내가 똥군이기 때문에 대상군들 말을 잘 들어줘야 돼.
1: 잘 듣겠습니다. 똥군이기 때문에.
0: 분위기? 여기 나와봐봐. 진짜 농담 아니야. 내려봐. 이거 쥐야.
1: 와!
0: 행선이 여기 담가버릴 거야, 무에. 쥐 묶어가지고 담가버릴 거야.
1: 어머나.
0: 알았어?
1: 계약서 가져와. 아니, 각서 가져와.
0: 사인을 한 번은 물 수 없어. 가자. 보물 팀으로 가. 옷 입어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자.
1: 이럴 수가. 난 포체 걸린 펭귄이구나.

0: 야, 병주야.
1: 네.
0: 나 오늘 파도가 오늘 보시다시피 세거든.
1: 오, 예사롭지 않니요.
0: 어, 위험해 오늘은. 똥구니 가면은 위험하다고.
1: 저녁은 못 들어가요?
0: 아니 오늘 파도가 쳐서 못해. 그럼 아까 각서에 썼잖아.
1: 네, 말 잘 들어라 진짜.
0: 그리고 저 우리 해녀들 나오면 정심도 챙겨줘.
1: 아, 밥이요?
0: 어, 그런 잡념을 해줘야지. 우리 해녀들 자고 갔으니까 이제 올 시간이 거의 되고 있거든.
1: 예.
0: 어, 애 착하다.
1: 조심히 다녀오세요.
0: 어, 끼어. 나가 하영 잡아오마이.
1: 예. 어머, 어머. 오, 오. 나는 펭귄인데. 그래도 대장군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가서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다 얼마야? 이거 다 미역국 해 먹어야지. 500원? 1000원?

0: 우와! 벌써 그렇게 잡았어요? 말린 자발주파 3000! 이야! 대박이다!
1: 자. 여기 니 아까 가면 창고 앞에 그 문 앞에가 세워 좋은 줄 해야지. 자, 똥구니 잘한다!
0: 아, 끄떡없습니다, 이 정도면.
1: 아니, 또 똑바로 더. 이렇게.
0: 과연.
1: 됐지? 우와. 몇 킬로 나갔어? 15킬로.
0: 우와!
1: 자, 미역이를 갖고 와. 다듬어서 네. 담아야지. 15킬로면.

0: 돈 얼마냐면
1: 얼마예요?
0: 7만 5천 원이야.
1: 우와.
0: 5천 원씩 하면 7만 5천 원이? 요거는 뭔지 알아요? 미역. 뭐지?
1: 뭐예요 그건? 어머. 어머.
0: 맛있다 이거.
1: 어머.
0: 맛있어. 미역 머리털.
1: 머리털? 어머.
0: 맛있어. 이거는 15,000원 받아야 되겠다.
1: 와, 15,000원.
0: 이거 7,500원, 15,000원. 이러면 얼마지?
1: 그러면?
0: 22,500원.
1: 우와.
0: 그건 잘하지.
1: 잘하네요?
0: 이거 75,000원, 준 게 얼마야?
1: 77,500원.
0: 너 머리가 수두하냐? 그것도 계산 못하냐?
1: 대장님 뭔데요?
0: 8,750원.
1: 뭐가?
0: 87,500원.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다. 내가 바보다. 우리 해녀들 나오고 있을 건데 밥 줘야 되는데.
1: 밥?
0: 어.
1: 밥?
0: 해녀들 밥 먹을 거 준비했냐, 안 했냐?
1: 밥! 밥!
0: 어디 돌아가냐? 어디, 어디?
1: 밥! 밥! 일하라!
0: 자, 삼촌 너희가 하나씩 먹읍사. 예.
1: 맛있게 드세요.
0: 이름 뭐라 그랬지?
1: 저는 똥군입니다.
0: 그래, 똥군.
1: 똥군.
0: 똥군. 자, 이제 하나씩 먹읍사. 삼촌이 하나씩 먹읍사, 예.
1: 이거 맛있거든요, 햄버거.
0: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맛있게 드세요. 우리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2: 네, 맛있습니다.
0: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선배님. 누님이 어디 누님이야?
1: 저 선배님이라고 그랬는데요?
0: 아, 누님이라고
1: 했어? 대장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 누나 맛있어?
0: 아, 맛있어. 맛있다!
1: 저 우리 점이 똥군이 누구였어요?
3: 똥군 누구세요?
1: 어? 선배님!
3: 네. 안 나는 중군.
1: 중군?
3: 네.
1: 중군 화이팅!
3: 네,
0: 화이팅!
1: 아, 빨리 똥군이 또 들어와야 내가 중군이 되는데.
0: 그쵸, 그쵸, 그쵸.
4: 중군도하네.
1: 아, 똥군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다들 그럼 몇 년 차신지 말해주면 안 돼요?
4: 근데 60년도 넘은 사람.
0: 좋으니까.
1: 60년 하셨어요, 언니?
0: 60년 넘었지.
1: 와, 언니!
0: 어르신!
1: 아, 어르신!
4: 오늘부로 똥군이 하나 생겨서 좋겠네.
1: 똥군! 똥군 화이팅!
3: 화이팅!
1: 똥똥!
3: 화이팅!
1: 똥똥!
3: 화이팅!
1: 회장님, 제주도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해요?
0: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사투리 잘하지. 제주도 태어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왜 제주도 사투리를 못해? 나신들 물어봐봐. 꺼라지, 꺼라. 표준말로 내한테 물으면 내가 사투리로 대답해줄게.
1: 야,
0: 물어봐봐. 뭐든지 다 대답해줄게.
1: 진짜로?
0: 진짜로.
1: 그러면 똥이 뭐예요?
0: 왜 똥? 똥이야.
1: 그러면 화장실은 뭐예요?
0: 화장실은 통제.
1: 통제?
0: 응. 옛날에는 제주도가 화장실에 돼지를 컸어.
1: 어머!
0: 돼지가 컸는데,
1: 응.
0: 다리 이쪽 한쪽 다리 놓고 이쪽 한쪽 다리 놓고 밑에 돼지가 있어, 한 마리.
1: 어머!
0: 밑에. 내가 만약 설사를 하실 때 있잖아.
1: 어머!
0: 설사를 한 똥을 따라치고 갈긴단 말이야. 돼지가 자기 위에 물 떨어진 줄 알고, 다다다다다 떨어버려.
1: 아재!
0: 돼지를 딱 털어버려. 그러면.
1: 반수아, 반, 나한테 다시 와.
0: 응.
1: 내가 공부하려고
0: 응.
1: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거 나랑 그죠? 같이 풀어볼래요?
0: 그거 이렇게 줘라볼게. 나 풀어볼게.
1: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주사리 능력 고사.
0: 제목 하나 그하네.
1: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0: 이거요? 그거요? 문제집 똑같은 걸까?
1: 똑같은 거예요.
0: 문제집이 거. 똑같냐고.
1: 똑같다고.
0: 알았다고. 공부. 빨리 풀어보라.
1: 글라모를 무슨 무슨 나무라고 불렀다고? 아,
0: 황금향이라 하면 되네.
1: 아,
0: 황금도 밑강이나.
1: 황금 맞아. 그 말해주면 안 돼요.
0: 이거 동그라미 해요?
1: 아니, 말하면 안 되지.
0: 말 거짓말은 나도 살짝
1: 걱정.
0: 나도 걱정 걱정.
1: 아이가 이거 했다.
0: 어느 거 아이가 이거?
1: 아이가 이거에 가장 가까운 곳이 무엇이냐?
0: 아이가 이거? 아이가 이거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이가.
1: 아니, 말해주면 안 된다고!
0: 아이가 1, 2, 3, 4번에 답을 달라고? 대박, 멋지다, 잘 어울려. 아이처럼 귀여워.
1: 아! 이거다.
0: 나는 그번 아니야. 네가 틀렸죠? 나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내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알았어. 나오는 밑줄 주문자만 제주어로 변한 것을 옳은 것을
1: 정말로가 제주어를 뭐니?
0: 정말로?
1: 정말로? 정말로가 뭐냐?
0: 짜라.
1: 자, 저 다 썼습니다.
0: 자, 보자. 네 영나영 어느 것이 틀리셔 맞으셔. 깔깔깔 엄머리 그러잖아.
1: 오! 나랑 똑같아!
0: 다 똑같네! 야, 니가 어떻게 나랑, 니가 어떻게, 나 거 반 안 봐. 나 거 뺏겠지.
1: 안 뺏겼어요, 진짜로. 나 앞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0: 아,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황금 맞고. 자, 이거.
1: 깔깔깔, 오, 진짜.
0: 깔깔깔, 웬만 버리잖아, 황금 맞고. 정말이 꽝 하는 소리, 그 맛이. 니도 나도 100점 할까? 나 너 거 100점 줄거라.
1: 어, 나도 100점 줄게.
0: 알았어.
5: 1번에 2번 했어요?
1: 1번에 4번인데요?
0: 1번에 4번이거든요.
5: 정답 2번인데요.
0: 정답이?
1: 예?
0: 가이처럼 기어 아니야.
1: 이거 나무가?
0: 4번이야. 큰 수익이 나는가 때문에 맞아, 대학교가 맞아. 아이고, 큰일 났죠.
1: 아이고, 큰일 났죠.
0: 막 그냥 오늘 물에 들어갔다 그냥 탁 버쳤니? 나 이제 작쳐. 먼저 가라. 나 이제 기절내는 죽어 직접 빨리 가라. 저 석석한 데건 가라.
1: 기라.
0: 이름 뭐지? 이 삼방이 자든가 말든가. 난 방이가 작쳐. 빠이빠이빠이 저 벽에 대고 자라.
1: 될 거예요?
0: 어, 나 잠쳐. 나 이리 오면 발로 탁 차붙여.

0: 제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1: 어촌 계장 대표지.
0: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물 있는 집 저 될 수 있어요?
1: 그런데 재워줄게. 가자.
0: 이야, 돌담 있죠. 생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57년. 안 해본 게 없지.
0: 생균이시네요.
1: 생균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한번 내하고 시합해볼까, 저 바닥이가?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각서.
0: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1: 후달지 마. 말 잘 들으라고. 지가지 투데이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0: 예, 잘 듣겠습니다. 짧다.
1: 막 그냥 오늘 물에 들어갔다가 확 고쳤니? 나 이제 닥쳐. 먼저 가라.
0: 싫어.
1: 이름 새끼. 나 이리 오면 발로 탁 차볼게.
0: 오랜만에 안에서 장난했었니?
1: 이 펭수는 무사 배끝이 속속한데 잘해낸 나더라. 이리 왔뇨?
0: 응.
1: 일어나라 빨리. 아침 물에 들려 가서 할 거야. 혼자 일어나. 하나 두셨네. 어. 자, 일어나.
0: 일어나. 일어나.
1: 밥 일어나. 밥 한 숟갈 먹으면 밭에 가.
0: 아, 충분히 방임 줘야 돼요.
1: 여기 제주도는 원래가
0: 응.
1: 해녀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0: 아, 정말요?
1: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저 처음 봐?
0: 쪽파를 이렇게 그 농사하는 건 처음 봐.
1: 아야, 앉아봐.
0: 앉았어.
1: 어, 진짜. 이거 봐라.
0: 우와.
1: 아이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뒤에 봐봐. 이렇게 널어놨잖아.
0: 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1: 그렇죠, 이렇게 널은.
0: 어.
1: 나중에 다듬을 때 좋게 이렇게 나란히 넣으라고.
0: 아니, 나란히.
1: 어. 자, 이거 해봐.
0: 아, 쉽네. 하나 뽑고.
1: 빨리. 동작 봐라, 동작.
0: 아니, 저랑 똑같아요, 시간이.
1: 얘하고 똑같다고?
0: 네.
1: 하늘과 땅이다, 자. 저 이제 다 뽑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0: 아우, 야, 이거 큰 놈이다.
1: 여보세요? 앵기나, 이 아들아! 이리 봐라, 이거! 어디로 불려면, 뭔지 안 자? 확 와거라, 확 와!

0: 이렇게
1: 어
0: 돼지를 뽑은 것 같은데요?
1: 와이 빨리 빨리 뒤에 예쁘게 놀아 예쁘게 와 예쁘게 놀아 아이, 예쁘게 놀아고 예쁘게
0: 아이쿠이 놀아고 아 이제 알았죠 어떻게 하는지
1: 이거 잘한다.
0: 아니 그래도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맨날 일만 해야지요.

0: 있어. 밭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1: 이야.
0: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딴 사람들은.
1: 뭐 하나 배웠습니다.
0: 배웠어? 많이 배워서 빨리 이거 절로 저거지 코가 하나.
1: 빨리 야, 낭만 넘친다.
0: 아, 낭만 넘친다. 옳지.
1: 낭만
0: 아이고 착하다, 헌전아.
1: 낭만 너무 많아.
0: 나이 도와줘야 된다, 헌전아. 이거 좋았으면 이걸 도와주고 가야지.
1: 그래서?

0: 야, 거꾸로 자라, 거꾸로.
1: 뽑았죠?
0: 이제 하나씩 뽑지 말고 두 개씩, 세 개씩.
1: 아니, 지금 날개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를 뽑아요?
0: 오, 형, 여기로 그냥 나가면 돼. 오! 뭐, 고함은 왜 질러? 들고 가나? 아이고, 착하다.
1: 열정페이.
0: 됐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당 마이너스.
1: 뭐야? 아, 내가
0: 쫓아가지고. 이거 들려가려고. 이거 한명 이거 못 들어가지.
1: 뭐야?
0: 조심. 같이.
1: 이거 뭐야?
0: 아, 네가 이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이형 네가 커서. 자, 앉아. 앉아.
1: 역시 순발력이 빠르십니다.
0: 앉아. 이거 하영 뭐가 오늘 나 잡아온 거나 살 좀 찌라 너무 빼빼해 예뻤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많이 먹고 살이 좀 찌야지 나같이 이렇게 뚱뚱해야지. 수구랑 뚫려.
1: 수구랑 뚫어. 네.
0: 자, 놓고. 자, 먹어.
1: 와, 문어다, 문어.

0: 이 바늘로 이거 뭐 하는 거게? 이거 뭐 하는 거게?
1: 그거 그 어머 어머 어머
0: 덜 안 아프게 해줄게.
1: 아니, 덜 아프게 아니라
0: 바늘 말아 들면 바늘로 푹 찔러볼 거야.
1: 어, 왜 찔러 그거를?
0: 고등어 잡아주고 까서 줄게. 되게 맛있거든.
1: 이야 이거 대박이다.
0: 그러니까 알맹이도 좀 커.
1: 오 자, 우와 이야 대박이다.
0: 고등
1: 심장 고동소리
0: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제주도 뿔소라 뿔소라.
1: 와 이거는 진짜 이거
0: 이건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이가 계장님 직접 잡아온 거야.
1: 자, 야 진수가 소천이다.
0: 이것도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먹어봐. 자연산이야 자연산. 오늘 또 낙낙하자. 저 일하지마 일하지라고. 맛이 있으면 그렇게 춤추는 거야? 앉아봐.
1: 맛도 맛인데요. 아니 향이 너무 좋아. 냄새부터가 자연입니다, 자연.
0: 그래. 밭에 가서 채소도 다 자연산만 먹어.
1: 어.
0: 상추, 깻잎, 고추, 이제 포도, 씨 없는 포도 뭐냐? 타임머신.
1: 응. 타임머신이요?
0: 타임머신 있잖아. 포도, 씨 없는 포도 있잖아.
1: 타임머신 깻.
0: 씨 없는, 나 영어하지 못한다. 씨 없는 포도.
1: 그래, 씨 없는 포도.
0: 아, 그럼 자연산만 먹으니까 피부가 곱지.
1: 아니 너무 이뻐.
0: 예뻐?
1: 어.
0: 나 좋아하지 마. 근데 너 말 많이 해가지고 저쪽 방구석에 처박아볼게. 앉아.
1: 아 왜?
0: 앉아. 무슨 애.
1: 아니 근데요 계장님 맨날 일만 하고 언제 놀아?
0: 일이 즐겁다니까 나는. 일이 즐겁다니까. 바다에 가는 것도 즐겁고 밭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 이제 펭귄하고 이거 얘기하는 것도 즐겁다.
1: 어머.
0: 근데 펭귄 사랑하진 않을 거야.
1: 아니 밀당을 잘하시네 우리 계장님이. 그 계장님 즐기는 거 말고 그럼 나 즐기는 것도 해줘. 내가 데이트 신청할게요.
0: 알았어.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갈까 내껴도 약간 힌트를 주고 가야지.
1: 아 오늘 영민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다 내가 낼 테니까. 야 뭐야 이거.
0: 뭐야 나무다. 정자 나무.
1: 이야 나무 진짜 커.
0: 자 가자. 여기 내 다니는 비장원이니까 나도 머리 손 좀 보고. 좋아. 너도 머리가 이거 못 보여서 비장원 찍었지. 머리를 하고 예쁘게 한정으로 해서 다녀야지.
1: 안녕하세요 신영란 사장님.
2: 네.
0: 자 유리 앉아보라.
1: 어 여기 앉아요?
0: 어. 조심.
1: 이야 여기 미용실 좋다.
0: 아 이거 미용실 조나마나 이거 의자 부시대기로 의자 깎고 내놔산다.
2: 큰일 났죠.
1: 아니 제가 갑자기 미역을 먹었더니 머리가 자라가지고요.

0: 머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1: 이거 머리 이쁘게 네. 그 요즘 그 제주도 스타일로.
0: 이거 야. 머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1: 제가 한 지금 4년 됐냐?
2: 와, 자연인이다 자연인.
0: 네, 언니는 그럼 가운 입으시고 응. 가운 모자 벗고 예.
1: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0: 거의 50년 다 돼가요.
1: 아니 뭐 다 50년 넘었대.
0: 아 진짜요?
1: 진짜로?
0: 네.
1: 이야.
0: 유형 한지가 오래됐어요. 유형 많이 먹었어요?
2: 아이고 머리도 구산통 찍었지. 구산이 뭔지 알아?
1: 몰라.
2: 성게 있잖아 바다에 성게. 성게 가시가 이렇게 되잖아.
1: 그렇지 나 그 성게 같아.
2: 성게 가시가 머리가 꼭 그렇게 됐다니까?
0: 전체 다 하면 머리가 너무 뜨니까
1: 네.
0: 위에만 몇 개 말아서
1: 좋아요.
0: 위로 하게요.
2: 출세했다. 미장원은 아마 가질 아니다 땡.
0: 비닐 모자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야 돼.
1: 아니 잠깐만. 아니 랩. 아니 랩이 이거.
2: 나가 해줄게, 나가. 고맙습니다, 하라.
1: 잠깐만, 이거 맞아?
2: 맞아, 맞아.
1: 잠깐만, 나 어디 아파, 지금? 오, 어머. 우리 계장님은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 겁니까?
2: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1: 아, 알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2: 그냥 조금만 자르고.
0: 조금씩 다 정리하고, 예쁘게 고데기 하고.
2: 네, 드라이.
1: 아니 대장님 여기 미스 제주 나가요 미스 제주
0: 옛날에 나갔어요 옛날에
1: 진짜로?
0: 응 옛날에 미스 뭐야? 제주
2: 파기차로
1: 역시 이야
2: 들깨 가루 청하고 그 요플레 하얀 거 있잖아 그거 뭐 마사지 하나 진짜 시긴 햄스고
0: 맞아
1: 아 들깨 가루랑 요플레랑 꿀?
0: 네
1: 오 이거 일급 비밀인데 이거?
0: 아니 따라하면 안 돼 그 얼굴 너무 커서 이제 많이 들어
2: 안 돼 그거 먹을 것도 없어 아직.
1: 아 가성비가 안 좋네요 저한테 네. 관리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2: 난 물에 가면 마사지 잘해 바닷물에 들어가
0: 바닷물
2: 쫙 때리면 마사지
0: 언니 저 외국 갈 거니까 예쁘게 루즈
1: 언니 외국 가?
0: 가주래니.
2: 어
1: 어디 외국 가? 아까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다며
2: 그 구경도 다녀야지 낭만이 어디 있어? 밖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1: 아니 외국 어디 가는 게요?
2: 중국 가. 대사관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가.
1: 진짜?
2: 많이 다녔지. 프랑스 갔다 왔지. 전쟁 나오는 아랍 갔다 왔지. 사르자.
1: 어 진짜로?
2: 작업하러도 갔다 왔잖아. 일본 몇 번 갔다 왔지.
1: 혼돈이 있을까?
2: 우리 사이네.
1: 오! 고민나 사이. 대사관이 모시는 여자.
2: 그하게 말하면 또 아이고 머리 시원하다 이제
1: 와 겁나게 예뻐 불어
0: 자 그럼 머리 한번 볼게요
1: 나도 됐다 오 이뻐
2: 오 아이고 귀여운 척
0: 마음에 들어요?
1: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우리 이거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어
2: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만
1: 잠깐만
2: 여기 있네 여기
1: 아니 사진관 이름이 사진관이야 안녕하세요 대장님 저 이거 내가 이거 같이 입으려고 옷 가져왔거든 같이 입고 똑같이 찍자
2: 그래 알았어
1: 자 이거 입어
2: 여기 잠깐 앉아 기다려 내가 옷 입고 올게
1: 알겠어요
2: 여기 앉아
1: 아이고 이쁘다
2: 봐봐.
1: 이야 멋있어
2: 멋있어? 니도 멋있어
3: 예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1: 와 오랜만에 찍는다 이런 거 자 만 멋있게 대한민국 해녀다 야하 대사관 나와
3: 촬영 중이었습니다 자 살짝 웃으시고
2: 웃자 자 하트할까?
1: 하트
2: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 나 이리 오면 발로 탁 차버려.
1: 일어나줄까?
2: 두둑고양이구나.
1: 나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4: 아, 사랑해요.
0: 예. 박수.
1: 동문아 가자. 문에 들어가자. 나. 지.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다스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끼는 건 모든 사람의 경험이긴 하지만 우울증이 생기는 건 한 10%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라 이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회사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괴롭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지만 그래도 하루 루틴을 유지할 수 있다면 경도 정도의 우울증인 거예요. 경도 정도의 우울증이라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관리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도 정도의 우울증이 아니라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등도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단순히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뭐 의욕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루틴이 좀 무너집니다. 뭐 결근을 좀 하게 된다거나 회사 생활 하다가 뜻하지 않게 자꾸 조퇴를 하게 된다든가 하루의 리듬이 깨진다거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상의 리듬들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활이 전반적으로 무너진다면 그건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관리 노력만으로는 잘 극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정신과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울증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 우울증은 우울감을 건강하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활동성입니다. 우울증은 몸을 쓰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습니다. 우울은 살다 보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좌절하고 실패할 때, 낙담하고 힘들 때 우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 몸을 쓰지 않고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우울증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다 보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서 충분히 쉬면 금방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잠 실컷 자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과로했다면 때로는 쉬어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지쳐있다면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욕이나 활기찬 느낌들은 무작정 누워있는다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하고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계속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다 보면 생각만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왜 이렇게 기분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요. 비활동성이 우울한 생각을 부릅니다. 때로는 생각이 미래로 뻗쳐나갑니다.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땐 부정적인 예상이 훨씬 더 많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큰일이 생길 거야.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울할 때는 몸도 더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신체

신체적인 증상도 많이 일어나고 마치 무슨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확대 해석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인 겁니다. 우울한 기분의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회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는 비활동성에 빠져들면 긍정적인 감정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우울증을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이클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 쉬어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울하면 누워서 자야만 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잠만 자려고 하는 것은 회피일 수 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이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라는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심폐활량이 약하면 우울증도 더잘 걸립니다. 심폐활량이 우울증과 무슨 관련이 있죠?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기 전에 심폐활량을 조사하고 나중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냈을 때 혹은 아무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비활동적으로 지냈을 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얼마나 걸렸나, 누가 우울증이 걸렸나, 우울감이 어떻게 변했나 하고 10년, 15년 이후에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심폐활량이 낮았던 사람이 10년, 15년이 지났더니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 겁니다. 반대로 처음에 심폐활량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운동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지냈던 사람은 우울증에 덜 걸린 겁니다. 우리 뇌는 사실은 혈관이거든요. 심장이랑 똑같아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행동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행동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정신과 의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우울증 치료제라는 것을요. 물론 우울증이 심할 때 몸을 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우울한데 어떻게 운동을 할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하면 저항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나요? 라고 말이죠. 그럴 땐 작은 운동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벗어나게 되면 좀더 강도 높은 운동으로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우울한 것만 없애지 않습니다. 불안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불안한 환자들을 모아놓고 운동을 시켰더니 불안의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가벼운 불안장애, 가벼운 우울증에는 운동을 1차적인 치료법으로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호주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나중에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충동 구매도 절하고, 술과 담배도 멀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잘 조절하고, 일을 미루는 습관도 없어졌던 겁니다. 연구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지, 잘 제대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뭐술 담배 멀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저절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울할 때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겠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겠어요라고 마음가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몸을 쓰는 겁니다. 일단 움직이는 겁니다. 가벼운 운동만이라도 하는 겁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하면 집 안에만 있지 마시고 시장에 한번 나가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죠. 집에만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끌어오지를 못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옮겨올 수가 있게 됩니다.
거창한 것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볍고 시시하고 작은 노력들이 우울증을 떨쳐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거창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옷이라도 좀 갈아입으세요. 집에 계시더라도 잠옷만 입고 계시지는 마세요. 그냥 외출복으로 갈아입기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이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시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옷 갈아입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만 해도 몸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라고 말하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샤워만이라도 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한번 데워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전 너무너무 누워있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요. 그러면 소파에 누워있지 마시고 앉아있기만이라도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 라는 말은 우울증을 떨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의지력만으로 우울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울증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취미생활 하세요, 사람 만나세요, 대화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라고 권유합니다. 즐거운 경험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는 것, 조금 힘들더라도 더 많이 행동하는 것, 우울하고 피곤할 때일수록 더 많이 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울증을 떨치는 가장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좋은 감정들, 즐거운 감정들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울증을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행동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난다. 경험에 노출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우울증의 가장 좋은 치료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동기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서양화 감상하기, 오늘 또 저와 함께 모르는 그림 또 쉽게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오늘 그림 감상 주제는 가족입니다. 생활 속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그림의 주제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이제 15세기, 16세기의 유럽에서는 이제 그 아카데미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 왕의 명령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립미술대학교죠. 여기에서 가르쳤던 그림의 그 분야가 있습니다. 초상화, 그 다음에 역사화, 그 다음에 종교화. 예,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상위 예, 계급의 그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그림의 장르였고요. 그 다음에가 정물화였습니다. 풍경화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그린 작품,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졌고요. 사실은 풍속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잘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그게 많지는 않았죠. 뭐, 얀스테인이라든가, 브루엘 같은 그런 몇몇 화가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림에 반영된 거는 되게 19세기 초 이제 사실주의와 그 다음에 인상주의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보편적인 주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담은 그림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화가들이 이런 좋은 주제를 놓치기는 어려웠었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서부터 이제 그림에 담겨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실 작품은요, 노르웨이의 화가 크로게 작품입니다. 이제 크로그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이제 개인이 자유로운 어떤 사회를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이런 주장을 한 그 화가들도 많긴 합니다. 또 특히 러시아

저기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사회를 소위 말하면 선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화가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죠. 근데 이 크루거는 이제 화가였고 나중에 소설도 씁니다. 소설가로도 등단을 했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그뭐 비평을 받긴 했지만은 나중에 그다음에 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나중에 또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로도 활동을 하죠. 굉장히 많은 그 활동을 했던 화가였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이 화가는 사회활동에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썼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림의 그 크루거가 그린 그림들의 그 주제를 보면은 그 힘든 일을 하는 어부 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인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작품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우는 요람을 흔들다가 이제 엄마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요람 속 아이의 표정은 한없이 평화로운데 어머니는 반쯤 입을 벌리고 잠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입니다. 더구나 그 요람을 흔들던 손은 이제 그대로 요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다가 어머니도 모르게 잠이 들었겠죠. 지금 침대에 모서리에 목이 걸려 있어요.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아기가 우는 소리에 와서 아기 요람을 흔들다가 그대로 잠이 드는 거예요. 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고개들을 이제 끄덕일 만한 그런 작품이죠. 지금 이 작품에서 참 사람을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거는 아이의 얼굴과 어머니 얼굴의 그 대조입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침대 모서리에 목이 걸린 채로 입을 살짝 벌린 채로 지금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엄마의 모든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예. 조금이라도 두 사람이 더 잠을 잘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에는 숨도 쉬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죠. 가끔 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을 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꾸짖기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내 아이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있었죠. 또 그것을 또 틈나는 대로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냥 아프지 말고 잘 자라주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엄마에게, 또 딸에게, 아들에게 서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오늘 하루를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보시겠습니다. 자, 아빠 안녕히 계세요라는 작품인데요. 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마코프스키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1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이동파 화가들의 작품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자, 이동파는 말 그대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미술 작품을 그 당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니면 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일단의 젊은 화가들이 기존의 어떤 그런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아니, 우리들의 작품을 기차나 마차에 태워서 러시아 전국을 돌면서 전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파라 그러기도 하고 방랑파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화가들이 무엇을 그렸느냐 하면은 당시 러시아의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그대로 그렸어요. 이 마코프스키도 그 이동파의 멤버였었고요. 당시 그려진 작품입니다. 특히 마코프스키의 작품에는 이제 유머와 냉소, 그리고 이제 부조리에 대한 풍자가 아주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이동파 화가들의 작품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작품에서 그 유머가하고 냉소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작품을 좀 보죠. 이제 그 눈물이 이제 흐를까 봐서 지금 신부 복장을 한 딸은 눈을 굉장히 크게 떴어요. 깜빡거리면 눈물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입술을 보면은요, 정말 슬픔을 꼭 참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앙상하게 그 야윈 두 손으로 이제 딸의 손을 감싸고 있는 이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는 딸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싶죠. 그래서 지금 딸을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길이 딸의 얼굴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은 뭐 결혼이라는 세상을 문을 열고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것 딸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동시에 또 걱정이 한가득한 그런 눈빛입니다. 뭐 시꺼먼 딸을 보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눈빛이 저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아버지의 미소가 조금 어색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저는 이 그림에서 이제 아버지를 봤을 때그 아버지가 좀 치매에 걸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어요. 자, 이제 보통 그, 우리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결혼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한 가족의 분화이기도 하지만은 또이 확장의 또 어떤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뭐 결혼식 가서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있고 또 함성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떠나는 어떤 집을 떠나서 가는 그런 회한 또 낯익은 뭐 그런 것들과의 이별에 대한 눈물 그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하죠. 글쎄요, 뭐 저도 요새 결혼식 많이 갑니다만은 예전과는 뭐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그 신부들의 눈물만큼 진실된 것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세 번째 그림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책 읽어드리기라는 작품입니다. 알베르트 사무엘은 이제 스위스에서는 국민 화가로 이제 불릴 만큼 그 스위스인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의 가정에 가면은 되게 사무엘의 그림 한점 정도는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 그림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되게 이제 아이들과 이제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이제 주제로 작품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요. 생활이 아주 규칙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을 완벽하게 사전에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대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계부의 수입 또 지출도 꼬박꼬박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성격처럼 그 외곽선, 뭐 선, 색깔, 색감 이런 것들이 그 작가의 성격이 그대로 이제 반영된 듯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주의 기법이죠.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이제 위해서 책을 이제 드리려고 이제 책을 펼쳤어요. 이게 작업용 치마를 이제 입은 걸 보니까 아마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렀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손자가 달려왔어요. 이제 무릎에 손을 올려놓은 이제 할아버지는 많이 힘든 얼굴입니다. 이제 병색이 완연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손자의 책을 읽는 그 낭낭한 목소리에 이제 잠시 고통을 내려놓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무슨 내용의 책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득 그 지나갔던 한 시절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가든 나라 이렇게 숨을 후 내쉬는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먼 훗날 할아버지께서 이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이제 지금 책을 읽어주고 있는 손자가 아마 앉게 되겠죠. 이제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장면이죠.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자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저런 장면들은 요새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그 생물학적인 관계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생물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족은 이제 그 감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할아버지에 대한 배려, 손자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서 흐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를 이렇게 묶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이제 속박이고 결박이죠. 그러니까 할수 있다면은 이제 가족은 이제 좀더 단단하게 그리고 좀 촘촘하게 그 흐름으로 좀 묶여야 할것 같아요. 뭐 지금 세상은 뭐 그런 세상이 이제 아니라고 뭐 얘기들 하죠. 그런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오늘 이제 세 개의 작품을 보셨잖아요. 가족이 갖고 있는 의미, 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또 다른 주제로, 이제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편집자 김철호입니다. 쓸데있는 말 공부, 이번 시간에는 길과 관련된 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 위에 길게 나는 것은 다 길이라고 하죠. 좁은 길도 길이고, 넓은 길도 길이고, 구불거리는 길도 길이고, 곧게 뻗은 길도 다 길이라고 합니다. 이 토박이 말은 이렇게 모든 길을 길, 한 글자로 표현하지만 한자어로는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 길도 길로. 이 두 가지 길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살짝 먼저 말씀드리자면 로는 자연의 길이다. 그에 반해서 도는 문명이 나온 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길 로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볼까요? 이 글자에서 왼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발입니다. 발족자잖아요. 발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우리가 각이라고 읽는 이 글자에서도 옛날 글자를 보면 발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입구는 입이 아니에요. 집, 움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발이 두 개죠? 두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 원래 로자의 애초 의미였던 거예요. 자, 두 발로 걸어서 돌아온다. 마차도 타지 않고 수레도 타지 않고 말도 타지 않고 가마도 타지 않고 그럼 어떻겠어요? 피곤하겠죠. 고단하다, 고달프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 로자에는 원래부터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 단어로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로 하면은 고단한 여행길이에요. 그냥 여행길이 아닙니다. 자, 돌아온다, 귀로 역시 노독을 보통 안고 들어와요. 많이 걸어서 몸에 독이 쌓인 거죠. 피곤한 겁니다. 자, 원로에, 즉 먼 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표현 옛날에 자주 했어요. 짧은 길도 고생스러웠지만 먼 길은 더 고생스럽겠죠. 이렇게 로는 두 발로 걷는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발로 걷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들어요. 그래서 노자가 드는 거죠. 노잣돈이라고도 하죠. 여기도 길로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고생길을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길 걷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서 애로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곳을 만나죠. 험로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갈림길이 나오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기로에 서기도 하죠. 자,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썼던 우이소설이 있어요. 영어로는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데 우리말 제목이 철로역정이에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자,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크리스찬의 고난에 찬 여행길, 이것을 철로라고 표현한 거죠. 고생스럽기 때문에. 자, 이 로는 잘 닦여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수 뚫어야 될 때가 많아요. 자,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물론 요즘 민간용으로도 넓어졌지만, 자, 활로, 퇴로, 또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로, 이런 게 있어요. 고불고불한 길이죠. 닦아야 됩니다, 새로. 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뚫는 길, 뚫어야 되는 길, 개척해야 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진로죠. 자, 한 문제 더. 영업사원들이 뚫는 길은 뭘까요? 상품의 판로. 역시 개척해야 됩니다. 자, 중간 결론 나갑니다. 로는 좁은 길, 또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자, 바람의 길, 강물의 길, 다 자연의 길이죠.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굽이굽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띱니다. 이렇게 자연이 만든 길도 구불구불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다니다 보면 자연히 길이 생기죠. 그런 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가리키는 의미소가 로예요. 구불구불한 길은 폭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산자락 따라서 이어진 등산로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 따라 걷는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농로도 좁은 논둑이나 밭둑을 따라서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어요. 전기회로 떠오르시죠? 아주 복잡하게 구불구불 이어지는 선들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 나갑니다. 길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구불거리는 게 뭘까요? 미로. 그림에서 보시죠? 정답입니다.

자, 이제 동으로 넘어갑니다. 격화일로에 있다 혹은 일로 매진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일로는 한 줄기로 쭉 곧장 뻗친 길입니다. 근데 로가 이렇게 쭉 뻗게 되면 구불구불한 그 성질을 잃으면서 도에 가까워져요. 자, 쭉 뻗은 길은 되게 길이 넓죠. 그래서 대로가 되는 거예요. 자, 탄탄대로를 걷는다. 온 옛날 말로 군자대로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일을 도모하거나 어떤 부끄러운 일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옳고 바르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 나온 대로는 이 로가 들어간 말 중에 도에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대로 한마디로 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린 머리 숫자죠. 머리를 길거리에다 이렇게 전시하는 거. 이게 원래 도의 출발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국법을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경고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보라고 내걸었죠. 길거리예요, 이게. 그래서 줄어서 길이 됐지만 원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회의 길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문명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범위가 여러 분야로 확장되면서 이제 추상적인 의미까지 품게 되는데 그 문명이라는 거는 사람이 한 군데 모여야 되잖아요. 유목민처럼 흩어져 살아서는 문명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도라고 하죠. 보도는 글자를 풀면은 사람이 많은 길거리로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많아지면 탈 것들도 많아집니다. 옛날에 술에, 요즘에 자동차 같이. 그러니까 현대 도시의 원형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해요. 로마 시대로 이어졌죠. 그 당시에 이미 마차들만 다니는 차도가 있었고 양 가장자리로 사람만 다니는 인도가 있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이 걷는 길거리를 따라서 이어진 차도를 가도라고 해요. 가도. 그리고 차도를 따라 이어진 길거리를 연도라고 합니다. 차도에는 뭐가 다녀요? 차량들이 다니고 연도에는 시민들이 다니는 거죠. 이렇게 도가 추상화되면요. 이 소리는 같지만 모양이 조금 다른 도가 되기도 해요. 물건의 쓰임새가 용도죠. 쓰임새가 많으면 다용도. 자, 길을 가고 있는

동안 혹은 일의 중간을 중도라고 합니다. 도중이라고도 하고, 자, 도중하차, 중도하차,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거나 했을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돈, 중도금이죠. 장도에 오른다는 말도 있어요. 중대한 사명을 띠고 떠나는 길이란 뜻이죠. 자, 앞길이 되면 전도가 되겠죠. 자, 전도양양. 예, 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큰 바다 양자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때는 전도유망.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는 자연의 길이고 도는 문명의 길이다. 수로와 수도의 차이도 똑같아요. 수로는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길이에요. 배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수로라고 하죠. 수도는 뭐예요,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잖아요. 문명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도의 그 인위성,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이게 바로 추상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쓰는 물건, 도구가 되는 거고, 이것이 더 추상화되면은 도가 되는 거예요. 낱말의 부속품으로서 도가 아니라 독립적인 낱말 도. 아시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사물의 바른 이치, 극도로 추상화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오름지기 사람이라면 인도를 따라야 되고, 뭐, 사람이 건 인도하고 글자는 똑같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요. 임금이라 해도 왕도를 따라야 되고, 왜냐하면 하늘조차 천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옛날 선인들은, 현인들은 참된 이치, 즉 도를 깨닫는데 목숨을 걸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왜 그토록 열심히 도를 추구했던 걸까요? 다음 문제를 푸신다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목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정도와 사도를 구분하지 못하면 도리를 모르면 어떤 사람? 무도한 사람이 된다. 이 정도는 다 맞히셨을 거예요. 자칫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도를 추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외로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친구가 옆에 있고 가족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너무 외로워요.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아 난 너무 외로워요 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다고 가족이 있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실존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중년 남자들이 오셔서 상담실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만 해도 내가 좀 덜 힘들 텐데요. 아내가 내 마음만 좀 잘 헤아려줘도 내가 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 배우자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는 것,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같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 마음에 뿌리 내린 것이라 쉽게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SNS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7억 명의 SNS 데이터를 쭉 모아봤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를 비교 분석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현저하게 차이가 났어요. 남자는 주로 3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F로 시작하는 욕도 많이 사용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감정이나 심리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라거나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게임에 대한 이야기, 축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당신, 사랑해, 기분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행복과 기분 좋음, 마음이 흐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관심사, 그리고 바라는 점들,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을 다 알아준다? 저절로 내 마음을 속속들이 이해해준다?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 내 마음을 다 알아줘야 된다는 기대가 오히려 실망을 부릅니다. 마음의 상처를 부르기도 하고요. 상대를 미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 갖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다. 다르지만 괜찮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남편하고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잘 안 돼요 라는 하소연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결혼 생활은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 대화가 조금 어긋나고 다툼도 많아집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소통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며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결혼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나 환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의 삶은 다소간 다툼이 있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언쟁이 생기기도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 게 결혼 생활이다라는 걸 이해하지 않은 채 옆집 사람은 대화도 잘 되던데 옆집 사람은 사이가 좋던데 라고 마치 이상적인 삶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더 나빠졌던 것이지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 이건 나쁜 거야. 갈등 생기면 안 돼. 다툼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본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사이가 좋을 땐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을 덜 해요. 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고 나면 비로소 그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떻지? 저 사람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지? 라고 말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해야 될건 뭘까요? 야, 갈등으로부터 약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두겠다. 갈등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내 자신을 떨어뜨려 놓고 보겠다. 라고 마음먹으십시오. 갈등이 생겼을 때 너무 관계에 집착하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 풀기보다는 오히려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그 사람과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심적인 거리를 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건강한 관계란 마치 이런 그림과 같은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랑하는 사이에 두 남녀가 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서로 밀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을 정도의 공간적인 거리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편안해 보이고 안정감이 느껴지고 사이가 좋게 보입니다. 심리적인 거리란 이런 그림과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싸우는 것 같아요. 성격 때문에 헤어져요. 성격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우리 부부는 MBTI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격 차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부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부부를 조사해 봤더니 성격의 일치도와 조화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부 만족도나 행복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끝내 헤어지게 되는 부부는 의사소통 방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항상 당신이 마음대로 하잖아.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과 멸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행복도가 떨어지고 끝내 헤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부부 사이에 나는 비난한 적이 없어요. 나는 욕한 적 없어요. 나는 나쁜 말한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자연스럽게 쓴 언어가 비난과 멸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건 나는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는 잘못했다는 비난인 것이죠. 항상 당신 이렇게 하잖아. 항상 이렇잖아. 당신 항상 이렇잖아. 일반화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난과 멸시입니다. 당신 성격은 이래. 당신 너무 예민해서 이래. 당신은 이런 거야. 당신 특징이 이렇잖아. 상대방에게 꼬리표를 달고 상대방의 성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이것도 비난과 멸시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당신 책임이야. 이것도 역시 비난과 멸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나는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고 멸시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갈등이 있고 힘든데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결혼하고 싶어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떨어져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라고 소리쳐도 그걸 지켜봐 주는 사람, 같이 공유해 줄 사람, 나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내 삶은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려 들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움직이기 위해서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 그두 가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존중과 배려는 무엇인가? 상대가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통제하고 구속하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려 들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스스로 자율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상대가 잘 이해되지 않은 행동, 일견 봐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아, 그래, 이 사람이 좀.

외로워서 혹은 우울해서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요즘 힘들어서 이러는구나. 회사 일이 많아서 요즘 짜증을 좀 내는 거겠지? 요즘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의 역사와 그럴 수밖에 응당, 그럴 수밖에 없는 이면을 자꾸 상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잘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은 좋았잖아.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자기 일을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고 잘했다는 걸 언어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원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이야기,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이야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계속 점점 더 자기 행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비록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상대가 내 말을 받아줄 수 있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좀 외로워요. 당신이 내 옆에서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이가 요즘 사이가 좋지 않지만 우리 같이 외식이라도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있고 서운함이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걸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이가 좋지 않고 외롭다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바라는 걸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동기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서영화 감상하기, 오늘 수업은 그림에 관한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라 상상하는 만큼 읽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그림을 보는 것은 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학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움은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사라진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 가이로즈의 어려운 곤란한 답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얼마나 그 햇빛이 좋은지요. 이제 창밖에 노란 꽃들이 이제 피어 있습니다. 그 햇빛이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 바닥까지도 노란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 꽤 유행이었던 것이 이제 그 자포니즘, 그래서 또 일본풍이었던 물건을 쓰는 것들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그때 당시 유행을 따라서 이제 그런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웃음소리만 아니면은 아주 화사한 작품이에요. 옷도 화사하죠. 커튼도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분위기하고는 정반대로 여인의 표정을 한번 좀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턱을 괴고 있는 여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펜을 들었지만 쉽게 편지가 쓰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이제 곤란한 답장을 쓰는 중이기 때문이겠죠. 자,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옛날 노래 중에 일자일루라는 게 있습니다. 한 글자 쓰고 한 글자 우는 거. 그거보다야 행복하겠지만은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손편지 써본 적이 언제인지 궁금해집니다. 예, 저만 해도 사회생활 시작할 때 이제 꽤 오랫동안 편지지나 엽서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았었거든요. 물론 전화도 있었지만은 이제 뭐 깊은 이야기나 이제 쑥스러운 이야기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이제 편지가 제일이었었죠. 뭐 밤에 써놓고 나서 아침에 읽어보면, 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었죠. 또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리는 뭐 그런 시간이 또 얼마나 초조하면서도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메일로 이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죠. 뭐, 물론 오랜만에 받는 소식도 있고, 또 기쁘지만, 촉촉한 느낌은 없죠. 여러분, 손편지 언제 써보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예. 손편지가 좀 그립습니다. 저는 이 작품, 곤란한 답장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손편지가 그리워졌었고요. 예. 뭐 그것에 대한 저의 상상력이 이렇게 쭉 덮여졌던 그런 작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작품은 제목과 관계없이 어떤 작품에서 느끼는 감정을, 내 감정을 한번 얹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작품입니다. 기분 좋은 작품이죠. 5월 브루터리의 노래라는 작품인데요. 프랑스화가 테오필 루이 듀홀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 듀홀은 원래 이제 파리에서 활동을 하던 화가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친구의 여동생과 이제 결혼을 해서 항구 도시 콩카르노라는 데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콩카르노도 꽤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래서 화가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콩카르노에도 꽤 많은 화가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이제 콩카르노파를 또 만들게 되죠. 그림은 굉장히 이제 밝은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왜 그리움에 이 그림을 제가 선택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림 속의 시절이 이런 것도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졸업식 날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자고 이제 졸업식 날 노래를 부르죠. 졸업식 노래를 요새도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노래를 부른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당연하지만은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그림 속 아이들처럼 놀고 이야기하고 부딪히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이제 그립죠. 근데 그림을 잘 보면은 재밌습니다. 각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아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또 어깨로 모두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숨소리, 노랫소리, 이런 것들이 손으로 어깨로 이제 건너가겠죠. 또 건너올 거고요. 또 아이들을 보면 시골 아이들이에요. 맨발입니다. 신발 신은 아이도 있지만은. 맨발이면 어떻습니까? 여자아이들인데 남자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남자아이면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발을 맞춰서 같은 길을 걷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유쾌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죠. 손마다 꽃을 들었는데, 산의 아이가 이제 높이 든 꽃가지가 보입니다. 마치 지휘봉 같아요. 지휘봉의 흔들림에 따라서, 어디선가 저렇게 팔짱을 끼고 노래를 부르고 또 들판을 건너고 산을 오르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은 그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이제 페르메이르는 작품 수가 많지는 않아요. 또뭐잘 아시겠지만은 페르메이르라의 작품이라고 등장하는 작품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위작도 많습니다. 근데 되게 한정돼 있어요, 작품이. 근데 이제 페르메이르가 굉장히 젊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남겨놓은 게요. 보면은 11명의 아이들, 그다음에 의자 2개, 이젤 2개, 그냥 캔버스 10개, 책상과 테이블, 찬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9점의 작품이 남아 있었어요. 자, 작품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경이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은, 이제 최근에 저 작품을 복원을 했어요. 이제, 거름을 긁어내고 그랬더니, 검은색은 아니고 굉장히 짙은 녹색, 진녹색이었다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짙은 배경으로 이제 소녀의 얼굴이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선이 그 소녀의 얼굴로 지금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그또 살짝 또 열린 입술 사이로 이제 가느다란 치아가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딱 보면은 우리가 시선을 좀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요, 낯익은 얼굴이 좀 있기도 해요. 이 작품 아시는 분들은 뭐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이 작품은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작품 아니고 다른 작품들도 화가가 제목을 붙인 게 있지만은 제목을 안 붙인 작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전 작품들은. 그래서 후대의 작품을 정리할 때 이제 그때그때 제목을 붙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경우도 이제 처음 나왔을 때그 제목을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복장을 한 초상화 이런 제목으로도 이제 카더룩에 이제 등장이 돼 있다가 터번을 두른 소녀 또 진주를 단 소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야 이것도 제목이야라고 생각했던 거는 어린 소녀의 머리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참 문학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붙인 제목 같아요.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좀 낯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낯익음은 좀 낯섦에서도 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소녀의 눈썹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또 다른 이름이 북구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눈썹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보존하는 상태에서 눈썹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초고성능 카메라로 모나리자를 조사했더니 눈썹 부분에서 눈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녀의 표정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페르메이르가 이제 이 소녀를 그린 이 얼굴 앞에서는 쉽게 발걸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천진함, 맑음, 그리고 정반대로 약간의 슬픔도 좀 느껴져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스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휴가 때가 되면 이제 가끔 사진 정리를 합니다. 이제 50년이 다 되어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앨범들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 상고머리를 한그 어린 이제 소년이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죠. 몇 장을 더 넘기면은 제가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소녀도 있고요. 물론 어디선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겠지만은 그런 천진함, 그런 맑음은 뭐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절 또 지금은 잃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작품들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림 속에 많이 등장하는 슬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 편집자 김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다, 한자어로 해양에 관한 얘기인데요. 해도 바다고 양도 바다죠. 이 두 바다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바다, 자연의 맑은 강물을 다 받아줍니다. 도시의 탁한 하수도 다 받아줍니다. 바다가 해양이라고 했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대에서는 아무나 안 받아줘요. 바다는 바다, 해양은 안 받아. 두 말이, 바다와 해양이 똑같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잠깐 말장난을 해봤습니다. 자, 땅에서 가까운 바다를 근해라고 합니다. 먼 바다는 뭘까요, 그러면? 원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양이라고 하죠. 원양업, 원양어선.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해와 양의 차이예요. 다른 걸 생각해 볼까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이 서쪽에 있죠. 아메리카 대륙은 동쪽에 있어요. 태평양 건너. 근데 둘을 묶어서 서양이라고 합니다. 서쪽 바다. 두 대륙을 바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또 생각해보면은 유럽 서쪽의 바다를 또 대서양이라고 해요. 거기도 서양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이 양이라는 말에 어떤 곡절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한 대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맞춰주세요. 바다에서 나는 인삼. 뭐죠? 너무 쉬웠나요? 답은 해삼입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해선이란 말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는 겁니다. 근데 뜻을 보면 바다 부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껍데기가 부채처럼 생긴 것. 제가 좋아하는 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해, 월. 요건 아시겠죠? 바다 속 달, 바다에 뜬 달. 이게 과연 뭘까요? 답은 해파리가 되겠습니다. 자, 둥글고 허연 달처럼 생겼다. 이런 상상력을 옛날 사람들이 발휘한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해량이라고 하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 량은 수량할 때 그런 양인데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도 되고. 자, 소리가 똑같은 해량이란 말도 있어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 해달라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저도 사극을 많이 보는데 대사 중에 하해와 같은 은혜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하해는 물하 바다해인데 물은 그냥 물이 아니죠. 저 황하같이 정말 넓은 물을 얘기하는 거고 역시 해도 큰 바다 같은 넓은 마음 이런 그런 뜻이에요. 이 바다는 산하고 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산에 산적이 있으면 바다에는 해적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들은 모습을 두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산이 되고 바다가 됐다 할 정도로 많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양으로 넘어갑니다. 양이 오션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과정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다의 왕을 우리는 용왕이라고 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해신은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세이돈 이전에 바다를 다스리던 신이 바로 오케아노스였던 거예요. 이 오케아노스란 이름에서 큰 바다, 대양을 뜻하는 영단어 오션이 온 겁니다. 오션이 대양이고요. 줄여서 양이고요. 동해, 일본해, 지중해
할 때, 해는 C에서 왔어요.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번역어가 왔다는 말이죠. 자, 대서양이 있고, 태평양이 있고, 인도양이 있어요. 이 5대양이라고 하죠. 남대양, 북대양 합쳐서. 이 양의 원어가 바로 오션이에요. 자, 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C인데, 여러 예가 있죠. 저 유럽으로 가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자, 삼대륙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다음에 동북쪽에 흑해가 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홍해가 있죠. 전부 해예요. 원어가 전부 C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앞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 근해의 반대, 즉, 먼 바다가 원해가 아니라 원양이 된 이유를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 바다는 당연히 넓고 엄청나게 큰 바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를 쓰지 않고 양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서양이란 말 앞에 나왔었죠? 정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명나라 시절에 선교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온 신부가 있었어요. 이태리 사람인데 이름이 마테오리치였죠. 세계사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 이지조라고 하는 그 명나라 학자하고 힘을 합쳐서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 지도를 만들어요.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죠. 이 지도에서 인도양의 서쪽을 작은 서양이다 해서 소서양이라고 하고 또 유럽 대륙 서쪽에 더큰 바다를 큰 서양이다 해서 대서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마테오리치 자신을 포함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그 대서양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서 대서양이다 했어요. 여기서 대서양이 줄어서 서양이 되고 서양이 더 줄어서 양이 됩니다. 이 양이란 말이, 즉 유럽을 가리키는 서양을 가리키는 양이란 말이 우리말로 들어와서 오랑캐를 배척한다, 척양이란 말이 됐고 또그 오랑캐를 서양 오랑캐란 뜻이죠. 양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사책에 나와요.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일으킨 소요, 군사적인 소요가 병인양요, 신미양요죠. 자, 아시는 것처럼 서양 문물은 우리가 주로 일본을 통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양이 다 붙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구수가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먼저 의식주 중에 의생활부터 볼까요? 예, 우리가 입는 서양식 옷을 양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꼭 여자만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지만 주로 여자 옷을 가리킬 때 양장이라고 했어요. 양장점 많았잖아요. 그리고 양잿물 아시나요? 우리 전통사회에 잿물이 있었어요. 재를 해서 우린 물이죠. 빨래할 때 썼거든요. 서양에서 들어온 수소나 나트륨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그걸 양잿물이라고 불렀어요. 먹는 것 중에 양파가 있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파란 뜻이에요. 양배추 있죠. 그 다음에 서양식 술 양주가 있어요. 서양식 음식 양식이에요. 옛날에 레스토랑을 경양식집이라고 했어요. 가벼운 서양식이다 이런 말이죠. 자, 주생활에도 당연히 들어왔겠죠. 우리 서양식집을 양옥이라고 하죠. 한옥하고 대비시켜서. 그리고 서양식 변기. 안자수화식 변기를 양변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한약이 아닌 서양식 약품을 양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의와 대비해서 서양사를 양이라고도 해요.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 계열 낱말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들어온 시기도 제각각이고, 그 중에 또 오래된 낱말들은 어머니 대체 뭔가 전혀 상상을 불허한 낱말들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양초. 초는 한자로 촉이라고 쓰는데 서양에서 들어온 초, 양촉인데 이게 양초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양탄자 아시죠? 네. 타는 탄력이 있단 말이에요. 탄력이 있는 것. 의자, 탁자 할때 붙는 자가 탄자인데 서양에서 들어온 탄력 있는 깔개, 이게 양탄자예요. 자, 그리고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 할때 양철. 요것도 역시 서양식 철이란 뜻인데 정확히는 주석을 입힌 얇은 철판이죠. 그리고 양은 냄비에 끓여 먹는 라면 맛있죠? 냄비는 나베라는 일본 말에서 왔는데 양은이란 말도 일본에서 왔어요. 구리나 아연, 니켈 요걸 이제 합금한 거죠. 근데 그 색깔이 은처럼 희단 말이에요. 그게 서양에서 들어온 은이다 해서 양은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끝으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서양 버선. 두 글자로 줄이면? 못 맞추셨을 거예요. 양말이 되겠습니다. 서양식 버선.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얘기는 바다에서 시작해서 양말로 끝났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말이 양으로 끝났다 그러면 큰 바다고요. 어떤 말이 양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아 이것이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상 지식 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무의미함을 떨쳐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허무하다. 일요일에 편히 쉬고 있는데 오히려 불편하다. 일요일, 월요일 날 차라리 회사 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안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허무하다는 느낌? 때로는 공허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든다는 분도 있고, 뭔가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이런 느낌이 뭔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뭔가 삶에서 의미가 사라진 듯한 느낌인 것입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뭘 추구해야 되는지 혼란이 왔다라는 느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느낌,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는 느낌이 공허함, 허무함,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초조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걸 실존적인 좌절, 의지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좌절된 상태, 이런 걸 누우제닉 뉴로시스, 실존적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 행복하다, 우울하지 않다, 충만하다, 만족하다, 이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다는 느낌, 내 삶이 의미 있다는 느낌, 인생이 의미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의미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고통에 빠집니다. 내 삶은 의미로 충만했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정신건강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어 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에 덜 시달립니다. 의미가 사라졌다는 느낌은 우울증과 불안을 부릅니다. 즉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정신건강의 필수인 것입니다. 단순히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의미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건강도 훨씬 좋습니다.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더 건강한가, 질병이 시달리고 있는가, 삶의 질이 높은가 안 높은가, 이런 연구들을 다 모아서 조사를 했더니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신체적인 건강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에 덜 시달리고 만성적인 질환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다,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 라고 느끼면 오히려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잘못된 습관에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 그 의미 없다라는 느낌을 쫓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멍하니 유튜브만 바라보고 있다. 의미가 충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을 두고 심리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의미 없다는 느낌은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느낌은 괴롭습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심리적 회피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심리적 회피가 삶을 더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두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그두 번째 함정은 순응과 맹종입니다. 진정한 자기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행을 쫓는 것이죠. 남들 좋다는 거, 유행하는 거,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 자기 삶의 진정한 가치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또 하나는 순응입니다. 조직의 가치, 회사의 가치, 사회의 가치에 너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의 삶에 고유한 가치와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건 누가 대신 심어주거나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각각 숨겨져 있습니다. 유행을 쫓고 순응하고 맹종하다 보면 점점 자신의 고유한 가치로부터는 멀어지고 의미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쉬운 맹종과 순응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어차피 다 죽잖아. 어차피 끝나는 건데 무슨 의미야? 어차피 이렇게 노력해봐야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게 인생인데 무슨 노력을 해?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말을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 열심히 살아도 다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허무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은 의미를 오염시키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고방식입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난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건 사실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됐다. 의미를 발견하는데 실패하고 나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한 경우도 많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더 허무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있다는 느낌은 고통 속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한 사람들, 자녀 있는 사람들, 싱글인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부부 간의 갈등도 조정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좀더 많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좀더 자기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이 말은 뭐냐? 당장에 고통이 없는 삶이 의미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의미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란 뭘까? 생각해보면 인생의 의미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죽고 나면 다 끝이니까요. 우주를 생각해보면 티끌 같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 중에 나라는 사람이 의미를 갖는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인생의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의미를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추구할 것인가로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 결과만 생각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왕 사는 인생이고 나에게 기왕 주어진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면 의미를 추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우정을 쌓고 사랑을 나누는 게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 우정을 쌓고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과정에서 이미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큰 성취가 아니라 의미 있게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의미와 가치의 영역이 다 다릅니다. 세부 영역은 더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열심히 살긴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아요. 나름대로 고민해봤지만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땐 다음과 같은

0: 여기 잠들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군요. 돈 벌어 성공했다, 억만장자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느니 여기 잠들었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진짜 원했던 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미를 추구한다는 건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겁니다. 의미 있게 산다는 건 확실한 결과물이 올지 안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치 확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의미를 찾기 어렵고 비록 혼란스럽다고 느끼더라도 그 순간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서 의미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half-assured, wholehearted commitment, 그러니까 비록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념을 다해서 추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과정에서 매 순간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런 삶을 쌓아갔을 때내 삶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의미 있게 산다는 느낌은 단순히 생각만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따라한다고 해서 의미가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란 고유한 마음에서, 고유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걸 찾아 매 순간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연히 창출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은, 내 인생은 전체적으로 행복했구나, 의미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동기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새 영화 감상하기에 오늘 또 낯선 그림이지만 우리 방식대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편안하게 그림 감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슬픔에 대한 생각 같이 나눠보실까 합니다. 예, 오늘 보실 작품, 네, 헨리 모슬러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이제 헨리 모슬러는 원래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래서 국적은 이제 미국 화가라고 이제 돼 있죠.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에 이제 그 그림을 배우러 가는 그 코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었죠. 한쪽은 이제 파리, 또 한쪽은 독일의 이제 뮌헨과 düsseldorf, 이제 두 군데로 되게 나뉘어서들 많이 유학들을 갔습니다. 파리에 갔던 화가들은 주로 이제 인상파 영향을 받아서 화사한 그림들이 많았고, 이제 독일 쪽으로 간 화가들의 작품들은 좀 이제 어두운 쪽의 그림들이 좀 많았었죠. 예, 오늘 보실 이 모슬러의 작품은 이제 그 프랑스 정부가 뤽상부르 미술관에다가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입한 작품이었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뤽상부르 그 미술관이 구입한 최초의 미국 출신 화가의 작품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모슬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대 이제 아카데믹 미술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최초의 유태인 출신 미국 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작품을 좀 보죠. 이제. 자,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 관이 보이죠. 저 시대의 관이 다 저렇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다 저렇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19세기의 그 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렇게 관을 장식하는 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캐스켓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19세기 장례 용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면은 이제 이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그림과 유사한 그런 그 제품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근데 누워 계신 분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볼때 느꼈던 게 돌아온 타

풍자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워 계신 분이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니까요. 자,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한테 드려야 될 말씀도 많고, 또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하실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할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아리고 우는 것 외에는 뭐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 그 옆에 신부님의 얼굴도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그 말할 수 없이 그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또 신발도 모시는 흙으로 범벅이 된 맨발을 한그 아들의 모습이지만은 뭐 그래도 돌아왔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뭐 누워 계신 그 모습은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돌아온 이제 탕자처럼 뭐그 후회를 해보지만은 뭐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세월만이 아니죠. 혹시라도 못다한 것이 남았다면 좀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시기를 놓치는 것들이 많죠. 이제 그림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이제 살아오면서 만난 것들이 순환 열차를 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면은 뭐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런데 두번 다시 오지 않는 기차가 대부분이잖아요. 멀어지는 그 기차의 뒷모습을 그빈 플랫폼에 서서 봐야 했던 적이 너무 많았죠. 놓치어 버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시 오지 않는 기차를 그 놓치고 난그 슬픔. 다시 못 만날 사람을 놓치고 난 슬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가슴에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작품 보시겠습니다. 전쟁의 화신이라는 작품입니다. 부식에 참혹하죠. 이 작품을 그린 그 화가는 러시아의 그 바실리 베레샤킨이라는 화가였습니다. 이 러시아 화가들 중에는요, 특이한 그 경력을 가진 화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19세기의 러시아에서는 가장 좋은 엘리트들이 갈수 있는 학교들이 사관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라든가 모스크바 종합예술학교 같은 그런 학교로 밤에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미술에 빠져들어서 미술을 공부를 하고 화가가 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등장을 합니다. 베레샤긴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해고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미술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끝난 다음에 러시아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 입대를 해서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런 그 본인의 경험을 이제 작품화한 것이죠.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황량한 들판에 이제 쌓여 있는 해골들이 작은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까마귀들은 하늘과 해골 위에서 햇빛 아래서 이렇게 탈색되고 부서져가는 그 해골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판이에요. 인적조차 끊겼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골을 누군가가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몸은 다 어디에 가고 머리만 모여 있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처 치우지 못한 그런 죽음들이 이제 푸른 하늘 밑에서 이제 바람 속에서 풍화되고 있죠. 너무 맑은 날이어서 또 너무 밝은 때여서 더 처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그 살아있는 영, 영원할 때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을 파멸시키기도 하지만은 죽은 혼도 비참하게 만들죠. 구름 한점 없는 그 푸른 하늘, 까마귀들이 이제 점으로 날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죠. 예전 냉전 시대에는

나의적인 누구인지 분명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타도해야 될 대상이었었죠. 근데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종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상대해야 될 적들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근데 왜 이념과 종교가 적과 우리를 구별해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은 공포, 폭력, 억압,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신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적어도 해골로 된 탑을 쌓으라는 요구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신께서도 어디선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제 삶을 조금 바꾼 작품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쥘 바스티앙 르빠주가 그린 작품인데요. 르빠주는 되게 이제 상류 계급보다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 또 고관 대작보다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제 관심이 많았고, 또 이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그림의 주제로 담은 화가였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그 야외에서 이제 스케치를 시작을 해서 끝까지 그림 색깔까지 다 입히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당시 사람들은 기가 막혔죠. 보통 화실에서 그렸던 작품을 밖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 그였거든요. 아주 대단한 그 인기를 얻었던 그런 방법이었었습니다. 쥘 바스티앙 르빠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가난한 그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포도 농사를 짓는 집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프로이센, 그러니까 보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총을 맞습니다.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좀 이른 나이에 죽었다라 그러기도 하고요. 묘하게도 르빠주가 세상을 떠나고 추모 전시회가 열렸을 때 작품들이 다 팔렸죠. 그 이상하게 화가들은 꼭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이렇게 갑자기 작품이 많이 팔리는 고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르빠주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돌아보죠. 아무리 그 아이 눈을 보려고 해도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이 옷을 보면은 구멍 뚫린 바지, 네, 맨발, 신발도 한 짝만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벽에 기댔어요. 아이가 많이 지쳤죠. 아이는 장님입니다, 지금. 어떻게 장님이라고 봤나고 지금 궁금하시죠? 예, 제목도 그렇지만은요. 우선 아이의 감긴 눈. 그 다음에 손에 든 지팡이를 보면은요. 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님이 아니라면 저 아이가 이렇게 긴 지팡이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죠. 또 아이 옆에 웅크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개도 지친 모습입니다. 아이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험한 세상을 걸어왔을까? 마음이 좀 스산해지죠. 예, 그림 속 아이도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꿈이 있겠죠. 꿈을 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산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조금씩 연료로 쓰면서 흔들리며 가는 거거든요. 물론 앞이 안 보이는 아이니까 남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지금도 아마 저 아이 같은 아이들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아이가 앉아 있는 벽 바로 오른쪽 조그만 공간이지만 거기는 큰 거리예요. 거기는 이 아이랑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 거죠. 벽에 기댄 아이가 슬픔 없는 세상. 지금 벽에 기대고 잠깐 잠이 든것 같은데 꿈속에서라도 잠시 만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그림 감상 어떠셨는지요? 그림을 보면서 문학적 상상력이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식 편집자 김철호입니다. 쓸데있는 말 공부, 이번 시간에는 열매에 관한 말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열매를 한자어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과와 실이 어떻게 다른가, 다 열매가 열매실인데 이걸 잠깐 보고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실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과실. 과실에서 씨옷을 빼면 과일이 됩니다. 씨옷이 탈락한 거예요. 발음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무수, 무시가 무가 됐잖아요. 야, 이게 과실이 과일이 되면서 소리만 달라진 게 아니라 뜻도 좀 변했어요. 과실은 잘 감이 안 잡힐지 모르지만 과일은 뭔지 잘 아시죠? 열매 중에, 식물 열매 중에 맛있는 거, 달콤하거나 새콤하거나 새콤달콤하거나 이게 그다 과일이에요. 과실은 뜻이 좀 더 넓습니다. 자, 과일이 과실에서 왔다고 했죠. 열매, 과, 열매실. 두 개 만났는데 열매? 같은 열매가 아니죠. 자, 먼저 과를 보면요. 글자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 위에 커다란 열매가 달린 모습이죠. 그 여기 쉽게 과일이란 뜻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열매는 굉장히 품이 넓은 개념이에요. 어떤 식물이든지 열매를 맺죠. 그 중에 일부가 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일 나무들을 키우는 곳이 과수원이 된 거고, 글쎄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굳이 따먹은 이유도 그것이 맛있어 보였을 거예요. 과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과가 들어간 말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중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셨던 말도 있을 거예요. 먼저 약과. 약과하고 과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예, 쌀이나 밀 같은 곡식도 넓게 보면 열매의 일종이니까 이따금 과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이 약과라는 게 크기도 만만하죠. 먹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야, 그 정도면 다행이다. 야,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 여기도 과일이 들어있어요. 이 과자는 열매과자하고 조금 다른데 사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옛날에 단맛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물론 꿀 같은 것도 있었겠지만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에서 단맛을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과당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과당. 예,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열매 과자가 조금 더 품이 넓게 쓰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결과. 네.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글자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그 맺은 열매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대개는 비유적으로 쓰이죠. 자,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효과. 어떤 일을 해서 결실을 이뤘다. 그러면 그게 성과예요. 그 성과에 따라서 돈을 주면 성과급이 되겠죠. 그럼 전투에서 얻은 성과는 뭐예요? 전과죠. 자, 여러분 자주 쓰시는 말 중에 인과라는 것도 있어요. 인과. 글자 그대로 원인과 결과 같이 묶은 말이죠. 원래는 이 말이 불가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과연이란 말에도 열매 과자가 들어있습니다. 왜? 과연 왜 그럴까? 문자 그대로 풀면은 결과가 그러하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가 그러하다.

자, 이제 열매 실로 넘어갑니다. 열매 과 열매 실이지만 두 열매가 조금은 달라요. 이 실의

원래 뜻은 글자를 보면 집 안에 끈으로 꿰 많은 동전이 가득하다, 들어찼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실속 있다, 튼실하다, 실답다, 알차다 이런 뜻으로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것이 나중에 씨가 잘 여문 열매라는 뜻으로까지 쓰이게 된 거예요. 이런 원초적 의미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말이 내실, 안이 꽉 찼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비실은 뭘까요? 안일 빗자. 자, 속이 들어차지 않았다. 비실비실한 보리 열매, 쌀, 나달이 비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는 주로 과일을 뜻합니다. 나무 위에 열매가 크죠? 주로 과일이에요. 자, 실도 열매라고 했는데, 과일은 열매의 부분 집합이에요. 수많은 열매 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만 과일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과일은 열매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열매는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는 과일처럼 먹는 것도 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는 거들떠보더라도 가져와서 식용이 아니라 약용으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한테 유용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용이나 약용이나 인간한테 유용한 것은 다 유실수예요. 아, 근데 이 실이 들어간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안 쓰는 말이긴 해요. 근데 어감이 아주 예뻐서 제가 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아, 매실은 잘 아실 거예요, 매실. 자, 장아찌도 담그고 여러 가지 약용으로든 식용으로 많이 먹죠. 자, 그리고 소나무 열매, 보통 솔방울이라고 하는데 송실, 소나무 씨란 뜻이에요. 열매이면서 씨라는 거죠. 연꽃 열매를 연밥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로는 연실이라고 해요. 연실. 예쁘죠? 그리고 쪽이 한자로 남인데 남실. 열매가 남실이에요. 그리고 찔레나무 열매는 영실이라고 합니다. 영실 하면은 장영실이 생각나는데 거기도 실이 들어 있어요. 영특하고 실속 있다, 튼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영실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이름하고 실제가 아주 일치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친아버지를 한자어로 실부라고 해요. 친형은 실형이고요, 친아우 실제라고 합니다. 어떤 서류나 법률 용어로 많이 써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열매 실자가 들어간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이자 씨일 때가 많아요, 실은. 그래서 이 실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씨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실은 열매이자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한테는 생존의 결과이자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쓰일 때는 품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되는 거예요. 실하다는 말이 그렇고, 물론 사람이 아닌 경우도 쓰지만,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 중에 착실하다, 건실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독실하다, 종교적인 용어까지 많이 쓰죠. 전부 실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이런 실 계열의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하게 되고, 부실한 사람이 되고, 사물로 넘어가서는 부실 기업이 되고,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겠죠? 구실이란 말이 있어요. 구실. 입구자 쓴. 즉, 입에 달린 열매란 뜻인데, 실속 없고, 허울 뿐인 것이 구실이죠. 말 뿐인 행위라는 거예요. 반대가 행실입니다. 구실의 반대가 행실이에요. 행위하고 행동하고 실제가 똑같다. 즉, 몸을 써서 직접 어떤 행하는 것이에요. 바람직한 거죠. 자,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으면, 실상이 없으면 유명무실입니다. 반대로 두 가지가 딱 들어맞으면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 명실상부 또는 명실공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실이 들어간 말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재미있는 말이 실속이에요, 실속. 실은 한자어고 속은 토박이 말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그걸 붙여서 이 의미를 강조한 말이 되겠죠. 이 속, 실속에 들어있는 속의 반대는 겉이에요. 속과 겉. 자,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서로 쌍이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실 없는 사람, 속 없는 사람, 속이 빈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속빈 광장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반대로, 속이 꽉 들어찬 사람, 이게 실속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속이 꽉찬 말, 찬 말이 되는 거예요. 속이 들어차지 않은, 내용 없는, 허울 뿐인 말이 빈 말이에요. 빈 말은 곧 거짓말이 되죠. 왜 거짓말일까요? 거짓은 속의 반대인 겉에서 나온 말이에요. 겉에서 거죽이 나오고, 가죽이 나오고, 거짓이 나온 거예요. 속이 빈, 빈 말은 겉만 있는 거짓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알곡이든, 나무든, 혹은 사람이든, 속이 비지 않고 꽉 들어찼을 때, 즉, 참이 됐을 때, 그것이 곧 진실을 낳는다. 이런 의미를 전해주는 글자가 실이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식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

0: 사랑합니다. 또 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0: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고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병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한 가치지향적 활동에 전념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을 때 따라오는 느낌이 스트레스입니다. 뭔가 가치에서 멀어질 때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든 심리치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 의미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 가치 있는 경험에 몰입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우울증을 해소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치 있는 것, 실력이 향상되도록 공부하는 것, 화초를 가꾸고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느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이 매 순간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존감도 체험의 축적입니다. 저는 자존감을 설명할 때마다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마루를 갈고 닦고 대패질을 하고 광을 내고 이 그림 속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는 그 과정에서 체험은 저절로 쌓이는 겁니다. 자존감은 체험의 축적이다. 지금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존감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나 인생의 좌절, 우울증,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지만 좋지 않은 질병을 진단받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묻습니다. 이렇게 큰 고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의미를 추구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문제, 일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고난 앞에서도 품이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4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직 자식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긴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일 없이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품이 있는 인간의 태도를 보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낙담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다면 품이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다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더 힘들어할 테지요. 비록 내가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직장이 구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고난 앞에서 내가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인 겁니다. 가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가족들에게 의미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인 겁니다. 까미의 패스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 이 상황이 터무니없다는 걸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상황에 휘말렸고 이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당신에게 이 말 하나만은 하고 싶군요. 이 모든 상황에서 영웅적 행위는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은 품위의 문제예요. 이 말을 들으면 몇몇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패스트와 싸워 이길 유일한 방법은 품위를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없앨 수는 없어요. 세균을 날려버릴 수도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바이러스를 다 날려버릴 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미 추구는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대처하고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변을 돌보고 그리고 주어진 소명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미 추구인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삶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겁니다. 좀 더 자기가 하는 일이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정한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이 계속 나는 셔틀만 움직여. 트랙만 계속 돌아. 공항에서 정류장까지 매일매일 뱅글뱅글 도는 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운전을 통해서 다른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내가 버스 운전을 해서 다른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추억을 만들어주는 전초 작업을 하고 있잖아. 라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활기차고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가?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아, 내 일은 너무 비참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가족이 행복하고 사회가 더 나아지고 누군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느냐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나 활기,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고요. 일을 할때 어떤 분들은 사명감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감에 차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감도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과가 좋겠죠. 성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만족감도 높을 겁니다. 반대로 사명감도 적고 열정도 없다면 아마 성과가 낮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괴로울 거고요, 일을 하는 동안에. 열정은 없지만 사명감이 높은 사람이 잘 살까요? 아니면 열정은 높지만 사명감이 낮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가치 있을까요? 사명감이 높은 사람이 훨씬 더 성과도 높고 만족합니다. 왜냐? 사명감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감 없이 열정만 가지고는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열정은 지금 좀 낮고 의욕은 좀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유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창출하게 되고 성취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명감이 낮고 소명의식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덤비면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 알수 없기 때문에 힘든 일이 조금만 닥쳐도 그만하게 되는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가치 있다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사명의식, 소명의식,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를 매 순간 의미 있게 깨달을 때만 지속할 수 있고, 자기 삶에 있어서 성취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서를 쓴 빅터 프랭클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활동입니다. 자기만의 취미, 취향, 자기 자아실현 이런 것에 헌신할 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의적 활동이란 예술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자기만의 화초를 예쁘게 키우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면 그것이 창의적인 활동인 것이죠. 두 번째는 경험적 활동을 말했습니다. 매 순간 체험을 계속 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삶이 의미를 찾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삶이 의미 없다고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 경험은 남습니다. 그 경험은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은 영원성을 갖습니다. 상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이전에 그 사람과 쌓았던 추억과 경험들이 그것이 내 안에서 의미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계속 끊임없이 느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적 태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관, 어려움, 시련이 닥치더라도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가, 이것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했습니다.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 종교인, 지도자, 정치인, 누구에게나 삶은 고통과 불행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행복이란 영원하지 않고 우울증이나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실존적인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란 점점 더 추운 곳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다라고 말이지요.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빨리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요? 첫 번째,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점점 더 추운 곳을 향해 가니 체온을 지켜야 하잖아요.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몸을 움직여서 몸을 체온을 유지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활동적인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점점 추워지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운 곳에 조난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하죠. 체온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온기를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혼자 가면 지치고 좌절하니까. 자꾸 사람을 곁에 두고 옆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내치거나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길고 멀게 갈수 있고 인생이 춥고 시련이 닥치더라도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김병수였습니다. 평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봉기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사용화 감상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림을 이해하고 이제 공부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의 그 삶과 생각을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해온 사랑에 관한 그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그 마르크 샤갈의 작품입니다. 마르크 샤갈은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이죠. 러시아에서 출생을 해서 파리로 왔다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샤갈의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그만의 세계가 있죠. 바로 작품 얘기 좀 해볼까요? 자, 나란히 산책을 나왔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곱게 준비된 자리가 펼쳐져 있죠. 그것을 본 순간 아내의 몸이 하늘로 휙하고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고마운 애틋한 마음을 읽은 아내의 마음이 그녀의 몸을 하늘로 붕 띄운 것이죠. 뭐 맨몸으로 하늘을 나는 것은 이제 꿈 같은 이야기이고, 예, 상상 속에서나마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무서움 하나 없는 여인의 눈매에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샤갈의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채색법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집과 언덕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체감을 준 표현 방식이죠. 샤갈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기법이죠. 이런 것들은. 마음 같아서는 또 여인처럼 또 연처럼 나도 이제 하늘을 날 것 같은데 이미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몸과 이제 퇴화되어 가서 이제는 뭐 기억 속에만 있는 날개 가지고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이제 가끔은 사랑을 하늘을 그런 나는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샤갈의 그림 속에는 이제 중력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늘을 떠 있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이제 러시아 문화에서 받은 그 어떤 환상, 그 다음에 그런 몽환, 그런 느낌들이 이제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고, 그 또 유대인들의 그 신비주의에 대한 어떤 기질,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함께 어우러진 뭐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샤갈은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을 거쳐서 파리, 그리고 다시 러시아와 파리로 막 계속 이렇게 움직였죠. 이제 그가 그렇게 나중에 미국까지 왔을 때도 그 놓지 않았던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특히 아내 벨라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었었습니다. 그 아내 벨라가 죽고 나서 한동안 그 샤갈은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릴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화가들 얘기를 읽다 보면은 그꽤 많은 화가들이 아내를 잃고 한동안 붓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샤갈도 이제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이었고 그만큼 부부 사이가 좋았기도 했죠.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 무렵 이제 아내 앳된 얼굴은 이제 이미 희미해졌죠. 이제 눈가에 적당히 이제 주름도 자리를 잡고 머리를 조금만 넘겨보면 이제 흰머리가 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갑자기 아내를 보다가 놀랄 때도 있죠. 아내의 얼굴에서 지금의 내 얼굴과 닮은 곳을 점차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닮는다 그러던가요? 어쨌든 간에 저랑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예, 앞서 보셨던 그 필립 스티어의 그림 한점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손톱만큼 남은 그 태양도 이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겁니다. 벌써 저쪽서부터는 어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내의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남자는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발을 다리 난간에 걸치고 이제 몸을 이렇게 기댔죠. 이 남자의 몸짓에서 자,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무슨 자세가 그렇잖아요. 다리 올려놨죠. 몸 기대고 있죠. 오늘 끝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보통 남녀가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나란히 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로가 남자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인은 저먼 곳을 바라보고 있죠. 시선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쩌면은 산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자는 왼쪽으로,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인도 얼굴을 좀 돌려서 반쯤만 봐도 될것 같은데 여인의 자세는 우리 뒤에서, 이 뒷자세에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호함이죠. 자, 강 위에 배가 있고 이제 어둠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여자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하시면 어떨까요? 그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이제 사랑은 가장 쉽거나 가장 어렵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아요. 생각을 이제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을 보통 이제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은 무척 쉬운 일이죠.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비슷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과는 다르죠. 결국은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곧 그대가 되는 것인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비슷하다는 것은 다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결국 그것은 파국이죠. 대신 같아지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사랑이라고 본다면은 이거 참 굉장히 근사한 일입니다. 또 다른 세상으로 떠날 때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99%쯤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니콜라이 야로센코의 작품인데요. 그네사라는 작품입니다. 야로센코도 앞서 지난번에 러시아 이동파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그 이동파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앞서 보셨던 베르샤겐과 같이 군인이었었습니다.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화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베르샤겐과 달리 야로센코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장교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46살에 소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전역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맨 먼저는 그 러시아 황제로부터 너는 전역하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은 결국은 전역 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이제 전역을 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화가로서의 제 삶을 살게 됩니다.

러시아 화가들 중에서 이제 가장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주 특이한 모습의 그네가 있습니다. 네, 요즘 놀이동산에 갖다 놔도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죠. 연인은 이제 요즘의 연인들만큼 아주 낭만적입니다. 이제 아마 그네에 오르기 전에 팝콘을 사듯이 먹을 것을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네가 흔들리자 먹을 것을 이제 입에 가져가는 여인을 이제 바라보고 남자가 아주 뭐 기분이 좋죠.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예, 흔들리는 그 그네 위에서 남자가 몸을 살짝 돌리고 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가 너무 빨갛습니다. 낮술을 마신 것 같아요. 이제 적당히 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뒷 배경으로 떠 있는 이제 뭉게구름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은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할수 있다면 이제 두 사람을 쫙 하늘까지 좀 밀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잠시 좀 그림을 좀 유쾌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앞서 보셨던 이 작품 속에 이제 그네는 실제로 저런 그네들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 이제 무슨 서커스라든가 이런 데그 공연장이 열리면은 그 옆에 이제 오늘로 말하면 놀이동산 같은 게또 만들어지죠. 그때 있었던 그 그네들이에요. 제가 본그 사진에는 그 남녀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끼리만 앉아 있는 사진을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 뭐 기분 좋은 일이죠. 이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늘 높이 밀려 올라가는 느낌, 정말 근사한 느낌일 것 같아요. 문학적 상상력에서 가장 그 메인 주제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리움이고요, 하나는 사랑이거든요. 예, 이 작품에서도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 대한 해석은 정답이 없습니다. 뭐 제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답이 없습니다. 예, 근데 화가가 이 그림은 이렇게 읽어주세요라고 이해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보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림들이 그림을 보는 저에게 또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어깨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눈빛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손동작은 어떤 것 같아? 여기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 그림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걸어와요. 그거는 내가 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쪽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들이 들려줄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것. 이게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늙지 않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육체적인 늙음이 아니라 정신적인 늙음이죠. 호기심이 가장 많은 아이들은 가장 많은 거는 아이들이죠. 자, 오늘서부터는 낯선 그림을 만났을 때 이제 모른다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상상력으로 그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난생 처음 서양화 감상하기 함께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편집자 김철호입니다. 쓸데있는 말공부, 이번 시간에는 말공부가 왜 중요한지 저의 얕은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공부의 실용적인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공부는 학교 공부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어려워하고 싫어하게 될까요? 가장 큰 원인이 말공부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공부가 모든 공부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는 거죠. 국사 과목을 예로 들어볼게요. 집권이란 말이 권력을 한데 모은다는 이 뜻을 모르고

들어온다는 임을 붙이면 수입이 되죠. 트랜스, 교역이잖아요. 교류한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을 통해서.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어를 묶어서 공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영어 단어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100년을 영어로 century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냥 century, century, 100년, 1대1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다른 단어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1m에 100분의 1이 1cm잖아요. 센티에 100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퍼센트가 뭐예요? 백분율이잖아요. 100으로 나눈 게 센트예요. 그 중에 비율을 따지는 게 퍼센트죠. 이 세 단어에 같은 센트 100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 공부가 바로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등차가 차이가 같다. 이걸 알아야지 등차 수열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2, 4, 6, 8, 10. 등비, 비율이 같죠? 2, 4, 8, 16. 이렇게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수열. 말 공부가 모든 과목의 핵심입니다. X, Y, Z 들어가는 방정식은 잘 풀어요. 근데 시험지에서 미지수 지문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공부를 건축이라고 비유하자면 말은 건축 자재입니다. 건축 자재를 잘 알아야 건물을 세울 수가 있겠죠.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학문은 개념이에요. 그 개념들이 모여서 학문이 되는데 모든 개념은 말,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용어를 아는 것이 공부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 두 번째, 실용적인 목적, 말 공부의 실용적인 목적, 말과 글이 정밀해진다, 촘촘해진다,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동상이란 말을 동과 상으로 쪼개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 영어의 스태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석상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게 돌로 만들었는데 그냥 동상동상 해버리는 겁니다. 도기와 자기를 묶어서 도자기 해버리면 고려 백청자와 조선 백자가 자기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도자기로 뭉뚱그린다는 거죠. 또 당연한 얘기인데요. 말 공부는 말과 글에서 필요없는 군더더기를 없애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나 많아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의미 중복이에요. 같은 의미를 또 쓰는 거예요. 자, 입원했다 하면 충분한데 병원에 입원했다. 자, 입원이 병원에 입원한 거잖아요. 들어간 거잖아요. 조회가 아침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 왜 또 아침 조회라고 하나요? 만찬은 저녁 식사죠. 왜 거기다 저녁을 또 붙이나요? 이 말을 정밀하게 분해해서 보면은 말 공부를 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자, 최근이란 말이 가장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왜 가장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상, 예보 마찬가지예요. 예약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미리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너무나 많죠. 이런 표현이 자체로 문제될 건 없어요. 하지만 더 정밀한 언어가 건축으로 치면 건축 자재를 절약하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말과 글을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한다는 거는 일단 입이 덜 피곤하고요. 육체적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시간 절약되고요. 종이 절약됩니다. 전기 에너지 절약됩니다. 친생태계적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 공부가 세상 사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세상 살이하고 직접 관련 없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말 공부는 재밌습니다. 왜 재미있을까요? 말 공부가 놀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놀이는 재밌잖아요. 첫째, 말 공부는 퍼즐 맞추기 놀이입니다. 조각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어붙이는 재미가 있어요. 바다 위에 섬들이 서로 떨어져 보이지만 밑으로 들어가면 다 이어져 있잖아요. 말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놀이하고 노래 알고 보면 이어져 있어요. 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회색, 한자어로 회색이 뜻을 잘 풀어보면 우리말의 잿빛이란 말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글과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글과 그림이 한자어로 서화죠. 이 한자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뿌리가 같다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한대쭉 놓고 그려보면 말 사이에 네트워크가 보이게 됩니다. 말이 원래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말도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말 공부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공부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편집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걸어 모아서 관련성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학문이에요. 그 학문을 하는데, 즉 공부를 하는데 왜냐고 묻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문이 배우고 묻는 거잖아요. 묻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를 지겨워하고 어려워해요? 궁금하지도 않은데 학교 진학에 필요하니까, 취업에 필요하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음이 없는 공부는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말 공부가 퍼즐 맞추기 놀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 공부는 타임머신 놀이입니다. 타임머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게 정말 말 공부의 재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자동차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죠? 다 아시죠? 마력이잖아요, 마력. 한자로 써보세요. 말의 힘입니다. 영어로 horse power죠. 몇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냐. 이걸로 차의 구동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왜? 자동차의 원형이 마차였기 때문에. 이것을 마력이란 말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또말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마법 같은 일이죠. 하늘의 달이, 또 하늘의 해가 우리 달력 속으로 들어와서 한 달이 되고, 1년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달이 초승달에서 금음달까지, 다시 초승달까지 차고 기우는 한 주기. 그게 한 달이잖아요. 말 공부가 이런 걸 알려줘요. 한 해가 뭐겠어요? 해가 뜨거워지는 위치가 똑같아지는 한 주기, 한 사이클이 한 해입니다. 역시 말 공부의 힘입니다. 타임머신 마법이죠. 이렇게 말 공부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최첨단 공짜 타임머신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런 퍼즐 맞추기, 타임머신 놀이는 공놀이도 아니고 물놀이도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하는 놀이입니다. 왜 이런 두뇌의 놀이가 왜 재밌을까요? 그 답은 이 표에 있습니다. 자, 인류의 진화 과정을 압축하고 있는 표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그 이전의 영장류 사이에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에 뭐가 있나요? 다 짐작하시듯이 바로 언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경계가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말 공부라는 이 두뇌놀이에서 재미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 발달한 뇌를 지탱하기 위해서 척추를 고추세운 모습으로 진화해온 호모사피엔스, 즉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지식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동요정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접대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0: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꿈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목요일 관계 영어 배우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부장님과의 관계인데요. 역시 우리 부장님이 최고야. 이런 내용입니다.
1: 아, 좋을 수가 있나요? 부장님과의 관계가.
0: 또 모르니까.
1: 네네. 그러니까
0: 뭔가 연차를 내고 싶은데 부장님이 뭔가 좋은 반응이 보였던 것 같아요. 느낌상.
1: 그래요. 좀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는 쓰게 해주세요.
0: 아, 그러니까요.
1: 연차도 없으면서.
0: 그럼 눈물 나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리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네.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미션 공개 가겠습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차 내도 될까요? 이게 연차라는 거 예전에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휴가 관련해서.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우 씨좀 기억나세요?
1: 아, 죄송합니다.
0: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1: 연차.
0: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에이미와 있어 주질 못해서 여기서 나오는 에이미는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녀와 함께 있어 주질 못했다.
1: 아,
0: 뭐
1: 시간
0: 이런 느낌.
1: 보내줘야죠.
0: 그러죠, 그러죠. 요거를 영어로 싹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공성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아, 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차 내도 될까요?
0: Christmas? What about Christmas?
1: Should I get the day off on Christmas Eve?
0: Should you?
1: Should you? Can I?
0: Oh, can you? You're asking me.
1: Oh, yeah, yeah.
0: Ah, okay.
1: Is
0: there a reason?
1: 지난 크리스마스에 그 에이미와 있어주지 못해서요.
0: Amy?
1: 그러니까 I cannot with my Amy.
0: You cannot with?
1: Yeah.
0: Do what with?
1: Oh, last Christmas. So.
0: Oh, last Christmas, you couldn't be with her together?
1: Yeah, yeah, no, not together. Yeah. 그때 이래가지고 계속 go to work 해가지고.
0: Huh?
1: 아니에요.
0: Okay. 그때, I understand. She will need you.
1: Yeah, yeah.
0: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1: 2 days off?
0: Go ahead. Take 2 days off. Yeah.
1: I love boss.
0: That's all right. It's all right. Do it for Amy.
1: 감동, 감동.
2: 오케이, 잘 봤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크리스마스에 이제 연차 내도 되겠느냐.
1: Yeah.
2: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그 시즌에는 사실은 함께 있어주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또 이제 바쁘신 분들은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1: 네.
2: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건 꼭 크리스마스 시즌만이 아니라 내가 연차를 낸다, 하루를 뺀다라는 표현도 오늘 굉장히 잡아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느꼈을 때는 꽁상 씨가 저번에 배웠던 어떤 하나의 패턴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1: Yeah, yeah, yeah.
2: 아주 좋아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조금 의미가 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뉘앙스가 살짝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연차 관련한 거, 기타 등등 너무 배울 게 많아요.
1: 네.
2: 집중해 주시고 대신 즐겨주세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take a day off on Christmas Eve? I couldn't be with Amy last Christmas, so... I understand. She will need you.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차 내도 될까요?
1: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막 너 이런 건 쓰면 안 되고 Can I take? 제가 좀 take 할 수 있을까요? 뭐를 하나의
2: day off를
1: 연차를 언제예요? On Christmas Eve에 대문자 꼭 써줘야 되고요.
2: 그때 크게 굉장히 깨달으셨나 보군요.
1: Christmas Eve.
2: 오케이. 자. Can I take a day off 할 수 있을까요? 왠지 덩어리 표현 느낌, 약간 냄새 나죠, 그렇죠?
1: Yeah, yeah.
2: 언제? On Christmas Eve에 C 대문자?
1: 어? 아, 이것도 대문자예요?
2: 네, 네. 왜냐하면 두 단어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모든 각자 단어의 첫 번째 철자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You know? 오,
1: 와, 이거는 뭐, 네. 여태까지 제가 그 수많은 여성분들에게 크리스마스 그런 카드를
2: 수많은이라고 하셨나요?
1: 아, 옛날에. 어,
2: 아, 예, 예.
1: Ex-girlfriend, my ex들.
2: Okay.
1: Yeah, my 그냥 just friend들.
2: Okay, okay. 다 이거 소문.
1: 저 소문자로 썼는데요 지금까지 다.
2: 그분이랑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어 우리. 우린 헤어져야 돼. 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아쉽게도 크리스마스이 대문자 썼는데 두 번째 소문자 썼습니다. Again. 고유 명사, 사람 이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 맨 앞에 철자 대문자지만 나눠져 있으면 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상훈 씨도 상훈 리 아니세요?
1: Yeah.
2: Right? 그러면은 그 리 하는 걸 소문자로 쓰지는 않잖아요.
1: 상훈. 훈.
2: 그리고
1: 리.
2: 그렇죠.
1: 아.
2: Right?
1: 아.
2: Yes. 맞습니다. 이제 느낌 더 왔나요? 어떻게? 오케이.
1: Yeah.
2: Okay.
1: Yeah.
2: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날로 잡아봤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걸 또 날로 잡는다고 했어요. 어떤 날, 뭐 날짜, 뭐 요일. 이런 것들, 정확한 날짜 앞에는 on을 써야 언제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on, 날, 날짜, 뭐 요일, 기타 등등,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뭐 Valentine's Day에 이러면은
1: On Valentine's Day.
2: 맞아요. 그러면은 일요일에 그러면 어떻게?
1: On Sunday.
2: On Sunday, right? 그러면 12월 19일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On December 19th.
2: 그쵸? 자, 많은 분들이 세 번째 좀 헷갈리실 거예요. 어? 월은 인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얘만 있으면 인이죠.
1: 그렇죠.
2: 그렇지만 얘는 12월 안에 있는 19일에
1: 정확한
2: 핵심은,
1: 날짜.
2: 네, 맞아요. 정확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on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덩어리 표현. 예전에도 한번 무슨 휴가 관련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한다고 절대 익혀지지 않죠. So 우리가 어떤 날을 take off 해내는 거. 네. 요거는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take off를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을 take off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씁니다.
1: 아하.
2: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뭐 3주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을 take off, 뭔가 빼낸다는 느낌.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3일 뺐어, 빼다라고 쓰잖아요. 하죠. 그렇죠?
1: 네.
2: 그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ake 얼만큼 off. 참고로 take의 과거가 뭐죠?
1: took.
2: took. 그것도 기억하셔야죠. 자, 예를 들어서 명령어로 해볼게요. 명령어. 네. 일주일 빼. 일주일 빼.
1: 빼라 일주일. Take a week off.
2: 그렇죠. Take a week off. 이런 식으로. 나 6개월 뺐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1: 아.
2: 나 6개월 뺐어.
1: I took 6 months off.
2: 아, 오케이. 6 months 됐는데. 그렇죠. I took 6 months off.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주 뭐 월 말고도요. 한 학기 이런 단어 있죠. 실제로 단어.
1: 한 학기는 뭐예요?
2: Semester.
1: Semester.
2: Semester. Semester. Semester를 뺐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1: I took a semester off.
2: There you go.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뭐 원하시면 어디서 도대체 뺀 건데? 그러면 from work.
1: 아.
2: From school.
1: 아, 여기 뒤에 네. from으로 붙여 주면
2: 아, 맞아요. 어디서 뺐는지. 근데 보통 이거는 맥락상 알기 때문에
1: 그쵸.
2: 굳이 말을 안 하긴 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a week off.
1: Take a week off.
2: I took 6 months off.
1: I took 6 months off.
2: Alright. 자, 그리고 휴가 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휴가를 냈다. 이럴 때는 아예 명사로 vacation 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Okay? So for example, right? I have 20
1: yeah.
2: vacation days in a year.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Okay? 자, 본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Can I take a day off on Christmas Eve?
1: Can I take a day off on Christmas Eve?
2: Alright. 자, 그러면서 문장 바로 이어갈게요. 좀 긴데.
1: 네.
2: 아, 지난 크리스마스에 에이미와 있어주질 못해서. 제 생각이 딸인 것 같아요. 그쵸?
1: 아.
2: Right.
1: I couldn't be with Amy.
2: 어?
1: 이거 이렇게 하면 끝인데요?
2: 네.
1: 나는 우리 에이미와 함께 지금 있어주지 못했다.
2: 아까 시제를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네.
1: Cannot be라고 했던
2: right, 것 같아요. Right, right, right.
1: 자, 언제 크리스마스에...
2: 근데 so, any Christmas인가요?
1: 아니죠.
2: 언제 크리스마스요? 모르겠어요.
1: 지난 크리스마스.
2: Yeah.
1: Last Christmas.
2: That's what's 그렇죠? missing, right?
1: Last Christmas, so...
2: Last Christmas, right? Okay, 자, last라고 했는데 L-A-S-T 스펠링 뭐 짧지만 만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Check it out. Right. Yes, L-A-S-T. 지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크리스마스에 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 Oh, next.
2: 그렇죠.
1: 죄송합니다. 이제 글씨도 잘 못 써요.
2: 그렇죠. N-E-X-T, next. Last, next는 기본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사실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뭐 last weekend,
1: yeah.
2: next weekend, 뭐 기타 등등 다양하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나 뭐 할 수가 없어. 나 못해. 라고 할 때는 원래 현재형은 뭘 써야 돼요?
1: I cannot.
2: I cannot. 줄여서 I can't. 를 이제 쓰게 되는데 과거에 할 수가 없었어. 나 못했어. 라고 할 때는 can't가 아니죠.
1: Couldn't.
2: Couldn't. There you go. 시제를 변형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냥 현재형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난 크리스마스에 에임이랑 함께 할 수가 없어. 좀 어색하죠.
1: 시제가 안 맞죠.
2: 예, 물론 이해는 될 겁니다. 될 거지만 소통은 될 수 있지만 아, 이 사람이 약간 완벽하게는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겠죠.
1: 네.
2: 그렇죠? So, couldn't 동사원형.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까요? 상훈 씨가 예를 들어서 입맛을 확 잃어버리고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척해졌냐 물어봤더니 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
1: 과거로
2: 해볼게요. 네.
1: I couldn't eat anything.
2: 그죠? I couldn't eat anything. How about this? 나는 내가 거기에 있어주질 못했어, 널 위해. 영화에서 미안해. 그러면서 난 널 위해서 거기 있어주질 못했어.
1: I couldn't be there for you.
2: For you,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연기 가능해요. 미안해. 내가 널 위해 거기 있어주지 못했다. 할 수 없었어.
1: I'm sorry. I couldn't be there for you.
2: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I'm sorry. I couldn't be there for you. Right? 지금 사훈 씨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발음을 하면서 자동으로 연음 처리가 좀 된 것 같아요.
1: Yeah,
2: 그래서
1: yeah.
2: couldn'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couldn't. 모음에 항상 강세를 줘야 돼요. 그래서 는처럼 부드럽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n't eat 이렇게는 안 되죠. I couldn't eat 이렇게. I couldn't eat anything.
1: I couldn't eat anything.
2: I couldn't be there for you.
1: Oh, I couldn't be there for you.
2: 그렇죠. So 여기서는 I couldn't be with my daughter, 뭐 Amy, right? 언제 last Christma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I couldn't be with Amy last Christmas, so.
1: Oh, I couldn't be with Amy last Christmas, so.
2: All 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Can I take a day off on Christmas Eve? Can I take a day off on Christmas Eve?
2: 자, 그랬더니 이제 보스가 굉장히 generous하고 understanding한 보스예요.
1: 맞아요.
2: 이해하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할 걸 써.
1: 아,
2: 얼마나 좋아요.
1: 자, 일단은 이해한다. I understand 써주면 되겠죠.
2: Okay.
1: I understand.
2: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 꼭 해주시고요. I understand.
1: Yeah. She will. 그녀는 뭐뭐 필요할 걸세. 당신이.
2: So she will need you, 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understand.
1: Yeah. 그쵸?
2: 굉장히 베이직한 단어가 되겠죠. 이해하다라는 동사 understand가 되겠고요. 자, 기본일수록 더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꼭 이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과거형하고 PP 형태. 요거 가볼게요.
1: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 자, understand, 다음 understood.
2: Standard가 아니라 stood인가요?
1: Yeah.
2: Okay. PP 형태는?
1: 똑같죠.
2: Okay. 자, 많은 분들이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수가 오히려 그런 데서 나와요.
1: 네.
2: Okay. So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Okay.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형용사 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will be 형용사 기억나요?
1: Yeah, yeah.
2: She will be happy. They will be lonely. 이런 거 우리 얼마 전에 했었죠. 자,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가는데 이번에는 형용사를 쓰지 않고요. 그냥 동사원형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때는 형용사랑 쓰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썼던 거예요.
1: 맞아요.
2: 기억나시나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정말 대놓고 일반 동사 원형을 여기다 쓸 겁니다. 자, 저번에 will 한번 다시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주어가 I, we, 나나 우리면 내가 내 의지를 잘 알잖아요. 네,
1: 그래서 순간적 의지를
2: 그쵸?
1: 표현하죠.
2: 의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ll go there. 나 거기 갈 거야. 의지예요. 근데 그 주어가 she, they 이런 식으로 남이에요. 타인이면 그 사람의 의지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걔가 너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he'll help you 이러면 그 의지를 내가 막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So 여기서도 보면 she will need you. 아니 필요할지 알지 어떻게 알아요?
1: 맞아요.
2: 그렇지만 그럴 걸세 이런 식으로 막연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날씨 얘기할 때도 it'll rain. 비 올 거야. 이거는 비의 의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1: 그러니까.
2: 그거를 막연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의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잘 알고 얘기하느냐 남의 걸 내가 대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2: 오케이. So we'll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을 탓하고 막 뭐라고 하고 하는 거를 blame 한다고 하거든요.
1: Blame.
2: Blame. 오케이. 그녀가 너를 탓할 거야.
1: She will blame you.
2: 그렇죠. She will blame you. Very nice. 자, 깨어나는 게 뭐죠? 일어나다.
1: Wake up.
2: Wake up. 그 아기가 깰 거야.
1: Oh, the baby will wake up.
2: 그렇죠. The baby will wake up. 이런 것도 그냥 현재형으로 써버리면, 그렇죠. The baby wakes up 하면 그냥 원래 깨어나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뭔가 기본적인 원래 그렇다라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will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She will blame you.
1: Oh, she will blame you.
0: The baby will wake up.
1: Oh, be quiet. The baby will wake up.
0: Right, 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I understand. She will need you.
1: Oh, I understand. She will need you.
0: 필요할 걸세. 이건 사실 얘는 will을 빼도 말은 돼요. So she needs you.
1: Oh.
0: 그녀는 널 필요로 해. 그냥 원래 평소 팩트로 얘기해도 되죠.
1: 네.
0: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1: Yeah.
0: Okay. 그럼 오.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 빼도록 하게.
1: 와우.
0: 내가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네.
1: 자. Go and take 2 days off. 요거 그죠? 아까 나왔던.
0: 네.
1: 2 days를 take off 하게.
0: Not just a day, but 2 days.
1: Yeah. 근데 가라. 그리고 빼라. 뭐가 빠졌을까요?
0: 이게 좀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1: Go ahead. 와, 갑자기 생각났어. Go ahead.
0: 해야체에서 많이 들어봤죠.
1: Yeah, yeah, yeah, yeah. Go ahead.
0: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뭔가 좀 흔쾌히 허락하는 느낌?
1: 네, 네.
0: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쉽게 유추하기가 이게
1: 저 정도나 사실. 돼야 유추하죠.
0: 그렇습니까? 네. 많이 영화를 보신 분들, 미드 보신 분들은 조금 느낌 올 수 있어요. 볼게요.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1: Oh.
0: There you go. 자, ahead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앞으로, 앞서서, 뭐 앞에서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o ahead라고 하면은 진짜 정말 직역,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앞서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go ahead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화체에 쓸 때는 아 그렇게 하세요.
1: 해라.
0: 해라.
1: 하세요.
0: 서둘러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서 그렇게 해요. 아이 뭐 허락을 흔쾌히 할 때 거의 습관처럼 쓰는 겁니다.
1: Go ahead.
0: 없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나를 빼는 거 그런 거를 진행하세요. 진행해서 이틀을 빼세요.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1: 요즘 유행어로 보면 진행시켜! 이런 느낌일까요?
0: 시켜! 정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go ahead만 따로 보면 뭐 어서 해, 뭐 그렇게 해.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맥을 알면 go ahead. 예를 들어서 can I use the bathroom?
1: Go ahead.
0: Go ahead. 그렇게 하세요. 뭔가 허락, right?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go ahead and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1: 아하.
0: 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go ahead and 이거 하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can I use the bathroom 했을 때 이미 그거는 bathroom을 가도 되나요? 내가 물어봤으니까 성훈 씨가 그냥 go ahead 했죠.
1: Yeah.
0: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can I 이렇게 안 하고 어서 화장실 쓰세요.
1: Go ahead and you can
0: 그냥 you use 명령으로 쓰면 돼요. 화장실 쓰세요.
1: You use the bathroom.
0: 그쵸. You도 안 쓰고 그냥 go ahead and use the bathroom. 이렇게 하면 됩니다. Alright?
1: Yeah.
0: 자, 이거 해볼까요? 우리가 먹어보는 거가 try도 많이 쓰거든요.
1: Try.
0: 네, 그래서 어서 먹어봐. 드셔보세요. 이게 뭐 CC 코너 같은 데서.
1: Go ahead and try this one.
0: Alright. Try this one. Or try i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령어를 그냥 쓰는데 앞에다가 더 허락한다는 느낌?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투를 좀 넣는 겁니다. Again, 안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Go ahead and use the bathroom.
1: Go ahead and use the bathroom.
0: Hey, go ahead and try it.
1: Oh, go ahead and try it.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take 기간 off가 또 한 번 반복됐습니다. Yeah. 자, 읽어볼게요. 보면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1: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0: Alright, 대박이죠, 그렇죠? 이틀을 줬습니다.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피터와 트레이닝 해볼게요.
2: I understand. She will need you. I understand. She will need you.
3: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take a day off on Christmas Eve? Can I take a day off on Christmas Eve?

0: I couldn't be with Amy last Christmas, so... I couldn't be with Amy last Christmas, so...
1: I understand. She will need you. I understand. She will need you.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2: Alright,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핵심 패턴 혹은 표현을 활용해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다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키워주고 틀려도 된다는 느낌으로 조금씩이라도 따라해주세요.
3: 네.
2: 아시겠죠? 오케이. 자, take how many days off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빼다 해보겠습니다. 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차내도 될까요? 자, 얘를 직역하는 게 더 편하죠. 제가 하루 빼도 될까요? 뺄 수 있을까요?
3: Can I take a day off?
2: On Christmas Eve?
3: On Christmas Eve?
2: 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 이틀 빼도 될까요? 그냥 거기까지만.
3: Can I take 2 days off?
2: 저 3개월 빼도 돼요?
3: Can I take 3 months off?
2: 어, 그냥 푹 쉬게. 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3: Forever.
2: 3개월이면. Forever, right?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한 주를 빼. 어. 야, 우리 거기까지 가는데 한 주 빼.
3: Hey, take a week off.
2: 한 3주 빼.
3: Take 3 weeks off.
2: 6개월 빼.
3: Take 6 months off.
2: 그렇죠. 나 관두라고?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3: 오, 적어도 돼요? 네. Take forever off도 돼요?
2: 아, 그렇게는, 아, 그렇게는 쓰진 않고요. 그때는 그냥 이러죠. Quick. 아, 관둬라.
3: 관둬라.
2: Yes. 자, how about this? 난 6개월을 뺐어.
3: 과거로.
2: 어.
3: I took 6 months off.
2: 한 번만 더 볼게요. 저 6개월 뺐어요.
3: Oh, I took 6 months off.
2: 오케이, 좋아요. I took 6 months off. 아까 상훈 씨 이거 기억나요?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뺐어요.
3: Yeah.
2: 그러면은 나 학교에서 6개월 뺐어요. 이러면은 휴학하는 거 있잖아요.
3: I took 6 months off from school.
2: 네,
3: from the school?
2: 그냥 from school.
3: From school.
2: 굳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는
3: 그럼.
2: I couldn't do something. She couldn't do something. Yeah. 과거에 할 수가 없었다. 뭐 능력이 안 됐다. 기회가 안 됐다.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에이미와 있어주질 못해서. 자, 저는 에이미와 있을 수 없었어요.
3: I couldn't be with Amy.
2: 지난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3: Last Christmas, so.
2: 저는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에이미와 있어주질 못해서요. 연기하면서.
3: Oh, I couldn't be with Amy on last Christmas.
2: So 이렇게. So 이거는 그냥 말투기 때문에 so 못해도 됩니다.
3: 네.
2: 전혀 상관없어요. So be가 원래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Okay, so I couldn't be with her last Christmas. So right. So how about this? 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
3: I couldn't eat anything.
2: 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3: I couldn't eat anything.
2: I couldn't eat anything. Alright? 그래서 뭐 입맛이 없었던가 몸이 안 좋았던가. Right.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주인공처럼 난 널 위해 거기 있어주지 못했어. 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 널 위해.
3: I couldn't be there for you.
2: 난 당신을 위해 거기 있어주지 못했죠.
3: I'm sorry. I couldn't be there for you.
2: 아. 연기, 연기, 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뒤에 뭐 그냥 일반 동사도 넣어봤다가 막 비동사도 넣어봤다가 다양하게 응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 I couldn't go there for you.
2: I couldn't go. 뭐 I couldn't eat. I couldn't drink. I couldn't focus. 너무 많죠?
3: 맞아요.
2: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영작 패턴한 거 성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3: 네. 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차 내도 될까요? Can I take a day off on Christmas Eve? 한 주를 빼. Take a week off. 난 6개월을 뺐어. I took 6 months off.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에이미와 있어주질 못해서 I couldn't be with Amy last Christmas, so. 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 I couldn't eat anything. 난

0: 널 위해 거기 있어 주지 못했어. I couldn't be there for you.
1: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특히나 만약에 직장인 분들이시라면요.
0: 네.
1: take days off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너무 유용할 것 같거든요.
0: 네.
1: 왜냐면은 우리 회사가 뭐 외국 사람들이 있는 회사가 아니어도 나중에 무슨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때 제가 얼만큼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얼마를 빼서 거기 그뭐 예를 들어 오피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집중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활용
1: 오케이.
0: 많이 해주세요.
1: Alright.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0: 해결!
1: 해결!
0: Oh, my boss.
1: Yes.
0: Can I take a day off on Christmas Eve? I couldn't be with Amy last Christmas, so.
2: I understand. She will need you. Go ahead and take 2 days off.
0: 2 days off?
2: 2 days.
0: Oh, thank you so much.
2: No problem.
0: Yes.
1: Once again, you guys. Great job.
0: Once
1: Okay.
0: again이 뭐예요?
1: 한번 더죠. Once again. 자,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딸은 인형에 빠져 있어. 인형에 빠져 있다.
0: 인형에.
1: 빠져 있다라고 할때 전치사 뭐 썼는지
0: 오,
1: 기억나세요?
0: into요.
1: Into.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인형은 doll이지만 복수로 써야 될것 같아요.
0: 네.
1: So my daughter or my little girl이라고 하셔도 돼요. Is into doll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바로 take 기간 off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3일을 뺐어. 너 며칠 뺐니? 그랬더니 나 3일 뺐어. 요거 될까요?
0: 예, 뭐, 아까 이상훈 씨가 엄청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도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1: 요거는 제가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되죠?
0: EBS 이광초보영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1: 정말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Friday.
1: 네, 금요일 또 신나게 네. 여행 영어에 빠져보시죠.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excited 돼 있는 날인데요. 어허. 오늘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굉장히 유명한데 거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록펠러 센터 들어보셨나요?
1: 모릅니다.
0: 무슨 센터는 센터인데
1: 예, 예.
0: 뉴욕 시리에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는 또 곳이거든요. 어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이죠. 내 말은 뉴욕시에 있는 거 말이니? 네, 자, 요거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미션. 그래, 얘야. 아빠한테 물어보마. 요거는 두 번째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심플한 편인 것 같습니다.
1: 네.
0: 한번 보죠. 자, 공상시 보내볼게요.
1: 시작.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2: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3: Huge is 거대한 비.
2: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3: 아, 크리스마스 트리 큰데, 큰 거 보러 가면. 아, 내 말은 뉴욕시에 있는 거 말이니?
2: 어?
3: 그러니까 너의 말 그 뜻은 뉴욕시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You mean you is there a New York City in New York City?

0: Oh, the tree?
1: Oh, tree.
0: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1: 못 알아듣겠다. 스케이트? 스케이트
0: I
1: 알아들어.
0: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1: Rockefeller Center? Rocker?
0: You know
1: Rocker? Rocker?
0: Rockefeller Center, the building.
1: 아, 빌딩, 센터,
0: There's
1: 센터
0: a
1: 알았어.
0: skating rink.
1: 아, 센터.
0: I want to skate there.
1: 아, 오케이. 그래, 얘야. 아빠한테 물어보마. Okay, kid. I will ask your dad. 아빠한테 물어보고. 허락받아야 돼.
0: Okay.
1: 가자, 가자. 일단은.
0: Ask the
1: 아,
0: dad.
2: 지금 오늘 대화하면 상상만 해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기분이 좀.
3: Mayu loves Christmas.
2: Oh, I do.
3: Yeah.
2: I do. 진짜 저는 이 시즌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센티멘털해지고 너무 좋아요.
3: 그러니까 얘 제가 뭔가 그런 동심을 잃었나 봐요. 저도
2: 왜요?
3: 초등학교 때는 막 기대되고 막 트리 막 그쵸 어디 나뭇가지 잘라가서라도 막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2: 진짜?
3: 지금은
2: 지금은.
3: 아무 감이 없어요. 그냥 아 잠깐만
2: 아, 약간
3: 차가
2: 눈물이
3: 얼마나
2: 납니다.
3: 막히려나? 아 와이프는 또뭘 사달라고 하려나? 그런 생각만.
2: 잠깐만요. 예, 저는 약간 좀 10월부터
3: 아니,
2: 이미 캐롤을 틀기 시작합니다.
3: 너무 일찍 아니에요? 두달
2: 아,
3: 전부터.
2: 10월이면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어요. 예. 자, 아무튼 오늘은 뭔가 상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뉴욕 시리에 있고, 록펠러 센터, 막 스케이트도 타고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그런 느낌, 감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굉장히 또 유익하고요.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5: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4: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5: Okay, honey. I'll ask Dad.
2: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출발해 볼게요. 우리 큰 크리스마스 트리 보러 가면 안 돼요?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지만 록펠러 센터 앞에 가면 거의 상징적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다 모이고 하거든요, 또.
3: 거기가 이제 그 사거리 쪽에 있는 그 록펠러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2: 사거리요? 아, 그 사거리요? 예,
3: 네.
2: 그 사거리 대충.
3: 그쪽 그죠?
2: 맞아요.
3: 네. Can we go and see? 우리 가도 되나요?
2: 그리고
3: 가서 봐도 되나요?
2: 뭐를요?
3: 그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2: 네.
3: 가서 보러 가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또 맡고 있죠.
2: 네.
3: 근데 여기서 뭐빅 크리스마스 트리도 되지만
2: 아하.
3: 더 거대하잖아요.
2: 네.
3: 좀 들리잖아요. Huge.
2: Oh, okay.
3: Huge Christmas tree.
2: 자, 이거는 사실 큰 크리스마스 트리이기 때문에 이거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큰이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정해진 답은 없다고 봐요.
3: 그렇죠.
2: 어떤 사람들은 사이즈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높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주관적이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는데, 상호 씨는 huge를 했어요. Okay, let's see, right? Can we go and see what? The huge Christmas tree?
3: Hi.
2: 저의 답은,
3: 맞네요.
2: 휴지 맞습니다.
3: 아니, 뭐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 아니, 다른 생각을 하고
3: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2: 아, 저는 told 생각했고 휴지도 가능하고요.
3: 네.
2: 아까 하이라고 잠깐 얘기했었죠.
3: Yeah.
2: 하이. 그거는 안 됩니다.
3: 아.
2: 바닥에 보통 이게 항상은 아닌데요. 바닥에 붙어서 출발하는 높이 있죠.
3: 예. 네.
2: 요럴 때는 tall이라고 써야 돼요.
3: 아.
2: So high buildings가 아니라 tall buildings. Right? Tall tree가 맞고 high trees라고 쓰지 않습니다.
3: 근데 우리가 우리 키질 때는
2: 하이트
3: 하이트 아그 하이트
2: 명사. 근데요 이게 그렇게 암기하시면 또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 바닥에서 붙어서 출발하는 거는 tall이고 뭐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건 high이고 그게 좀 애매하고 예외 상황이 너무 많아요.
3: 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뭐 철트리는 제가 익숙한데 하이트리는 못 들어본
2: 못 들어봤죠.
3: 예, 예.
2: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tall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tall이라고 하면 진짜 길이가 높. 큰 거에 더 집중한 거고요.
3: 네.
2: huge라고 하면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가 와, 막,
3: 볼륨까지.
2: 장난이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big을 쓸 수도 있겠고요.
3: Yeah.
2: 오케이, 뭐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 요거 단어 나온 김에 U에다 강사 한번 찍어볼게요.
3: Yeah.
2: 그리고 방금 상훈 씨도 힘을 좀 너무 빼버렸어요. 그래서 huge 또 이렇게 됐거든요. 입모양 모으는 거 기억나시죠? G2로 끝나는 단어는 입모양을 모으고 G를 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오케이, U에 강세를 줄 뿐이에요. huge.

0: huge.
1: Okay.
0: huge.
1: 어, 좋아요, 좋아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상우 씨. big보다 더 큰 게 huge네요.
2: Yeah.
1: 그러면 그냥 작은 건 뭐죠? 작은 거?
2: small.
1: small. 혹시 아주 작은은 아세요?
2: tiny.
1: Go ahead. 아하. 아하. 완벽합니다. big and small. 이거는 너무 익숙해요. 근데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더 크고 더 작은 거. huge 그리고 tiny. 아주 조그만 것을 얘기를 합니다. Right? 두 개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보러 간다라고 할 때 너무 간단하죠?
2: Yeah.
1: 네, 그냥 동사 하나 쓰면 그냥 저희 가도 돼요? 이거 따로 쓰면 can we see? 그러면 우리 봐도 돼요? 근데 섞어버리는 거죠.
2: Wow.
1: So can we go and see? 이러면 가서 봐도 되나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한테 아, 가요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또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렇죠? So go and see는 그냥 하나의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보러 가다. 가서 보다 뭐 이 정도 느낌. 예를 들어서 하자 이거 뭐죠? 하자.
2: Let's.
1: Let's. 그러면은 얼룩말이 zebra.
2: 이거든요. Zebra.
1: 오케이. 저기 그 동물원에 갔는데 zebra들이 있는 거예요.
2: 아.
1: So 그 얼룩말들을 보러 가자. 가서 보자죠.
2: 오. Let's go and see the zebra.
1: Exactly. Let's go and see the zebras. Right? 복수니까 s 붙여주시면 더 좋고요. 오케이. 자 다음은요. 우리 그 타워를 가서 봐도 돼요? 혹은 oh. 보러 가도 돼요?
2: Can we go and see the tower?
1: Alright, can we go and see the tower? 이런 식으로 가서 보다. 저는 직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보러 가다 이거 하지 말고 가서 보다. Al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see the zebras.
2: Let's go and see the zebras.
1: Alright, 두 번째, can we go and see the tower?
2: Can we go and see the tower?
1: All right, there you go. 자, 요것도 볼까요?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2: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1: Okay, very nice. 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미션입니다. 아, 아. 너의 말은 뉴욕시에 있는 그거 말이니?
2: 아하.
1: 왜냐면 큰 트리는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2: 그쵸, 그쵸. 그쵸?
1: 근데 보통 그 지역 근처, 예를 들어 지금 뉴욕시티에 있으면 뉴저지라든가 yeah. 아니 완전 뉴욕 쪽이라든가 뭐 펜실베이니아 다 근처에 있는
2: 동부 동부죠.
1: 네. Yeah. 그러면은 혹시 너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런 느낌.
2: You mean 그러니까 너 네 말 뜻은 the one 그것 어, 그것인 거니 어디 안에 있는 뉴욕 시티.
1: 뉴욕 아하
2: 시티.
1: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거의 맞았어요.
2: 아,
1: 거의 맞았어요.
2: C도 혹시 대문자인가요?
1: 맞습니다. 이렇게 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대명사가, 아니, 그 고유명사가 많이 나왔네요.
2: 네.
1: Right. 자, there you go. New York이라는 게 이제 물론 주도 되지만은요. 그 뉴욕시에 있는 도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름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2: 뉴욕주에 뉴욕시가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2: 맞죠?
1: There you
2: 다
1: go.
2: 여기다. 이것도 그... 요크 지방 그 사람 가서 그 이제 토착민들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새로운 이제 요크 지방이다 해서 뉴욕 시티
1: 그거 아세요? 상훈 씨가 미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미국 역사를 진짜 많이 배워 오셨더라고요.
2: 너튜브로 너무 재밌어서 그 이제 가이드 분께 그거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맞아.
2: 너튜브로 뉴욕 역사를 다 찾아봤어요.
1: 너무 너무
2: 아,
1: 좋아요.
2: 그 미국 역사를. 그거 나오더라고요.
1: 너무 지금 이거 좋은 게 여러분 혹시라도 미국이든 어디든 놀러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뭐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네. 약간 TMI인데 그 시애틀도 그 시애틀이 그 미국의 그 원래 추장님
1: 네.
2: 그 원주민 추장님 이름이에요. 이름을 따와서 시애틀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를 여기까지입니다.
1: 이거 아무래도 이거 역사 코너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저도 듣는데 빠져들더라고요. 오케이, so New York City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요, 뉴욕을 한 단어로 붙여서 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틀립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two different words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one은 하나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2: 것.
1: There you go. on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것을 뭔가 받아주는 대명사 역할을 좀 해줘요. 그래서 뭐 그냥 the one 바로 그것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뭐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the cheap one 그 저렴한 것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것.

0: 얘는 사실 패턴은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원어민들이 이런 식의 말투를 많이 쓰죠. You mean 어쩌구? 이런 식으로. 네 말은 요거 말하는 거야? 뭔가 확인해 보는 느낌 아닌가요?
1: Yeah,
0: You
1: yeah.
0: mean 뭐뭐뭐? Right? Okay. 자, 예를 들어서 네 말은 그 키가 큰 건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1: You mean the tall building?
0: 그죠? You mean the tall building? How about this? 네 말은 그 검정색 차 말하는 거야, 그거?
1: You mean the black car?
0: 그죠? You mean the black car? The black one?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한번 연기하듯이 가볼게요. 확인한다는 표정 느낌. You mean the tall building?
1: You mean the tall building?
0: You mean the black car?
1: You mean the black car?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1: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0: Alright, 좋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할게요.
2: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0: 결국에는 그게 맞나 봐요. 그래서 예스 그러면서 자기는 록펠러 센터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싶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요. 겨울이 되면 사실 뉴욕시티는 거의 축제 같은 느낌도 좀 있고
1: 네.
0: 낭만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느낌이 됐는데 그 록펠러 센터 높은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아마 홈어론이라는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나홀로 집에 그 투, 뉴욕에 가다. 거기
0: 아,
1: 이제 실제로 뉴욕을 가죠.
0: 네. 엄청 상징적이라. 그거는 거기만이 아니라 어떤 로맨틱한 영화에도 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 스케이트장이 있고 그 앞에 그 트리가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의 로망 같은 거죠. 거기서 스케이트 뭐 연인끼리도 타고 아이들이랑도 타고 뭐 요런 느낌. 상상해 보시면 될것
1: 예스. 거기 맞아요. I want to. 나는 원합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어디에 장소 나오죠? 록펠러 센터. 예. 도, 스케이트 도. 그니까, I want to. 그죠?
0: I
1: 스케이트.
0: want to 뒤에는 뭐가 와요? I want to 어떤 형태가 오죠?
1: I want 명사. I want 동사. 근데, 스케이트를 타는 건데,
0: 너무 짧아요?
1: 너무 짧은데요?
0: 저기 죄송한데 어디인가요?
1: 스케이트?
0: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도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좋은데.
1: 뭐 이렇게 프롬 좀 들어주는 게뭐 없어요? 트. 스케이트.
0: 왜? 소신껏.
1: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0: 아니에요. 네, 아까 스카이시라고 썼던 것 같기도
1: 아, 두
0: 하고.
1: 번째 고쳤는데. 아, 못 보셨구나.
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왠지 탄다 이러면은 뭐 뭔가 라이드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자체가 동사인가
0: 칸이
1: 보다.
0: 모자라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Check it out.
1: 자체가
0: 네,
1: 동사 원형.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스케이트는 그냥 스케이트 명사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동사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여기서 I want to skate 하면, I want skate 하면 나는 스케이트를 원해요. I want to skate 하면 나는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요.
0: 여기선 동사를 써야 되겠죠. 왜냐면은 타다니까, 그쵸?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타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빠르게
1: 저희는, 네, 저희는
0: 생각하시더라고요.
1: 꼭그 타다가 들어가야
0: 네. 네.
1: 되거든요.
0: 그거는 예를 들어 교통수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ride a car, right? 아니면 무슨 뭐말 ride a horse 이런 거, ride a bicycle, right? 근데 이런 거 있죠. 스케이트, 스키, 스노보드
1: 스노보드.
0: 이런 것들은 그냥 동사를 써버리는 거. 이게 훨씬 편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skate 그러면 성우 씨, 성우 씨를 믿어보겠습니다. 스키 타다 볼까요? 확실해요?
1: Yeah.
0: 그럼 스노보드 타다는? 여러분 같이 필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우리 스키

0: 스노우보드도 워낙 명사로만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동사예요. 너무 편하죠. I want to ski. I want to snowboard. That's it. Alright?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Yes, I want to skate 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타고 싶어요?
1: At Rockefeller Center.
0: Rockefeller Center. 어. 근데 그 앞에 전치사 뭐 들어갔어요?
1: As요.
0: 용상씨 이제 느낌 오지 않아요?
1: 이제 와요.
0: 이제는, right? 왜 in 아니라 왜 at 썼어요?
1: 특정 장소는 at이에요. 그래도 좀 넓은 범위가 지역으로 들어가면 in이고.
0: in을 씁니다. 네네. Alright.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원래 어떤 특정 장소도 in을 쓸 수는 있어요.
1: 그러니까 빌딩 안을 강조하려면 강조. in을 쓰고.
0: 근데 이게 건물 안에 스케이트장이 있지 않거든요.
1: 그쵸.
0: 그냥 그 장소, 한정된 장소 있는데 사실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t하고 in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한정된 어떤 장소, 건물이든가 이런 거 at, 그리고 지역, 넓은 범위, 주, 나라, 뭐 도시 이런 거 앞에는 in 쓰는 거.
1: 그래서
0: 그거 해?
1: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in이었다가 그 다음 좀 작게 보면 로컬로 가면 at이었다가 조금 더 작게 가면 다시 in이에요.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0: Genius.
1: Yeah. In at in.
0: In at in. Okay, very nice. 이것도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나 그 콘서트 홀에 있어. 굳이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 그 장소에 와 있어. 이런 느낌.
1: I am at the concert hall.
0: Right? So I'm at the concert hall. Inside라는 거 강조하지 않는 이상.
1: 굳이.
0: Okay.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일하고 있어. My company라는 곳에서. 그냥.
1: She works.
0: 진행형으로 해볼까요?
1: She is working at Mayu Company.
0: Exactly. She is working at Mayu Compan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At 장소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한 문장 한 20개 30개 막 써보면 이게 완전 필이 와요.
1: 저 지금 at이랑 in은 이제 완전 궁금해요.
0: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at the concert hall.
1: I am at the concert hall.
0: She is working at my company.
1: She is working at my company.
0: 자, 그러면 본문도 갈까요?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Rockefeller Center too.
1: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0: Very nice. 나 거기서 스케이트도 하고 싶다.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 얘야. 아빠한테 물어보마.
1: Okay, honey. 뭐, 애기한테도 honey 쓰죠.
0: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1: I will. 땅땅 dad.
0: 땅땅 dad.
1: 네. 물어보자. 순간적 의지로 내가 물어볼게, 아빠에게. I will ask dad.
0: Okay.
1: 이렇게 가죠.
0: A-S-K, ask. 나왔습니다. 정답? Of course. You got it. 누구에게 물어보다 혹은 그냥 물어보다. 일반 동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I'll ask your dad라고 해도 돼요.
1: 그렇죠.
0: 너의 아빠 맞으니까. 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너의 아빠고 난 따르고 이런 느낌. 근데 한 가족이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아빠라는 걸 사람 이름처럼 써버리는 겁니다.
1: 네, 그래서
0: 그럴 때는 이제 대문자로 보통 쓰게 돼요. So I'll ask dad 이렇게 쓴다든가. You understand?
1: Yeah.
0: Right. So 여기서 dad는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의 dad를 좀 얘기를 해줬다고 보면 되겠고요.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왜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오죠?
1: 어떤 거요?
0: 얘 나왔어요.
1: 저는 위를 좋아합니다.
0: 예. 그렇죠. 거의 전문인데 볼게요. Will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이다. 자, 저번에도 나왔고 심지어 저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두 번이나 강조드렸죠. 주어가 I나 we일 경우에는 보통 나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 하지만 주어가 남들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지를 좀 내가 막연히 얘기한다.
1: 예, 예. 근데
0: 오늘은 주어가 뭐예요?
1: 지금 I예요.
0: I예요. 저 이럴 때는 나의 의지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아빠한테 물어볼게. 느낌 왔나요?
1: 예. Yeah.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뭐 나의 영어 선생님에게 물어보겠다. 의지를 딱 주면서 어떻게 할까요?
1: I will ask my teacher.
0: 영어 선생님.
1: English teacher.
0: 그렇죠. I'll ask my English teacher. Alright. will은 참고로 순간적인 의지를 더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한 거라기보단 그럴게. 할래. Alright. 자, 가져다가 주는 거. 가까이 가는 거는 take가 아니라 뭐였죠, 우리?
1: bring.
0: bring이었죠. 그럼 제가 당신에게 스푼을 가져다 드릴게요. 내가 당신에게 가져다 줄게요. 스푼을.
1: I will bring you a spoon.
0: A spoon. I'll bring you a spoon. 요렇게. Understand? 손님이 yeah. 예를 들어 그렇죠. 수프를 먹어야 되는데

0: 젓가락으로 그런 거
1: Oh, I'm
0: 꾸는
1: sorry. I
0: 거예요.
1: will bring you a
0: Oh, thank you,
1: spoon.
0: thank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I will ask my English teacher.
1: I will ask my English teacher.
0: I'll bring you a spoon.
1: I will bring you a spoon.
0: Okay, 본문 읽을게요. Okay, honey, I'll ask dad.
1: Okay, honey, I will ask da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Okay, honey, I'll ask Dad. Okay, honey, I'll ask Dad.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2: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3: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2: Okay, honey, I'll ask Dad. Okay, honey, I'll ask Dad.
0: 자, 우리 frame patterns, right? 뼈대 패턴들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만들 텐데 목소리 키워주는 거 제가 항상 잔소리 할게요.
3: You mean
0: 뭐뭐뭐? 확인한다는 느낌 기억나시죠?
1: Yeah.
0: 연기가 핵심입니다. 오케이, 갈게요. 내 말은 뉴욕시에 있는 거 말이니? 자, 일단 내 말은
1: You mean
0: 바로 그것 뉴욕시리에 있는
1: The one in New York City
0: 아니, 그러니까 당신 말은 뉴욕시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1: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0: Oh, yes.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이런 답이 나와야겠죠. Right? 자, 두 번째요. 그 높은 건물 말이니? 내 말은 그 높은 건물?
1: You mean the tall building?
0: 어, 당신 말은 그러니까 그 높은 건물이요?
1: Oh, you mean the tall building?
0: The tall building. Right? Okay, let's try one more. 그 검정색 차 말하는 거야? 어, 내 말은 그 검정색 차?
1: Oh, you mean the black car?
0: 어, 당신 말은 그러니까 그 검정색 차 말하는 거죠?
1: Oh, you mean the black car?
0: 그죠. You mean the black car? 이렇게. 나쁘지 않죠, 그쵸?
1: Yeah.
0: Okay.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못하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Okay. 그래서 의지를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 Okay. 자,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마. 어떡할까요?
1: I'll ask dad.
0: 내가 아빠한테 물어볼게.
1: I'll ask dad.
0: I'll ask dad. Right? 자, how about this? 내가 우리 영어 선생님께, 나의 영어 선생님이죠? 나의 영어 선생님께 물어볼게.
1: I will ask my English teacher.
0: 어, 제가요. 어, 제 영어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1: I will ask my English teacher.
0: 그렇죠. I'll ask my English teacher. Will을 껴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돼요.
1: I'll
0: ask.
1: 되고.
0: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하나 더요. 제가 스푼을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당신에게 스푼 가져다 드릴게요.
1: I'll bring you a spoon.
0: 어, 내가 너한테 스푼 가져다 줄게.
1: I'll bring you a spoon.
0: 그쵸? I'll bring you a spoon. There you go. 좋습니다. 이렇게 이병작 패턴 한거 사우씨 달려볼까요?
4: 네. 내 말은 뉴욕시에 있는 거 말이니?
1: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4: 아, 그 높은 건물 말이니?
1: You mean the tall building?
4: 그 검정색 차 말하는 거야?
1: You mean the black car?
4: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마. I'll ask dad. 내가 우리 영어 선생님께 물어볼게. 나의 영어 선생님께 물어볼게.
1: I will ask my English teacher.
4: 제가 스푼을 가져다 드릴게요.
1: I'll bring you a spoon.
0: 좋습니다. 오늘도 완성했고요. 그럼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5: Can we go and see the huge Christmas tree?
1: You mean the one in New York City?

0: Skating?
1: Yes, I want to skate at Rockefeller Center too.
0: Aha, okay, honey. I will ask Dad.
1: Ask him now. Go ask
0: Yeah,
1: him.
0: 같이 같이. Come with me. Come
1: No.
0: with me.
1: Dad. Great job.
2: Oh, great job.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주말 편하게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2: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난 3위를 뺐어. 난 3위를
3: 아하.
2: 뺐다.
3: 과거로 가서.
2: Yes.
3: I took 3 days off.
2: 아, beautiful. I took 3 days off.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will. 활용해서 will 동사 원형.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께 여쭤볼게.
3: 어허.
2: 네, 순간적인 의지의 느낌. 내가 우리 할아버지께 여쭤볼게. 요거 가능할까요?
3: 여러분, 요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3: EBS 이왕초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2: 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맛있는 거 또 많이 드시고, 월요일에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3: next wee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또 월요일 또 가정영어로 신나게 시작해봅니다.
0: 그렇습니다. 한 주를 또 따뜻하게 한번 가볼 텐데요. 오늘은 가정영어잖아요.
1: 네.
0: 산타 할아버지가 전화하셨다. 라는 제목입니다.
1: 지금 크리스마스를 네. 앞두고 뭔가
0: 네. 이제 완전 임박이죠.
1: 네, 네.
0: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설레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특히 아이들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1: 네.
0: 어렸을 때 상훈 씨도 막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선물?
1: 그렇죠. 장난감을 워낙 좋아했었던 네, 나이여서 네, 네. 그거 받을 생각에 며칠 밤부터 막 써놓고 소원 뭐 일기장에 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도 막 밤새서 산타로 만나겠다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물론 진짜지. 사실 어제 아빠한테 전화하셨단다.
1: 아, 뭐 뭔가 여기까지.
0: 예. 그러니까 뭔가 불신이 있었나 봐요. 아이의 뭔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자, 두 번째 미션이죠. 내가 할아버지를 믿어야 한다고 하시더구나.
1: 아하. 그래요.
0: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요 문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틀려도 되니까 머릿속에서 문장을 한번 그려보세요.
1: 네. 네.
0: 자, 공상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네.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도전합시다. Dad, is Santa real?
1: Santa, is Santa real?
2: Is he real?
1: 물론, 진짜지. 사실 어제 아빠한테 전화하셨단다.
2: Is he real?
1: 그러니까 of course, he is real. 사실이 뭐였지? 사실, in fact, he called me last night.
2: Really?
1: Yeah.
2: What did he say?
1: 뭐라 했냐고? 네가 할아버지를 믿어야 한다고 하시더구나. 그래? 그 산타 says, you believe me. You believe him.
2: I believe him?
1: You must believe him.
2: What? I must trust him?
1: Trust him.
2: And believe him?
1: Yeah. 있는 걸. 산타 할아버지가 있구나. Real. Santa is real. Believe.
2: I'll believe in Santa.
1: 인인가. 전치사를 또 빼먹었나 봐요.
0: 네. 잘 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난감한 좀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산타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는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오늘 내용 자체가 조금 실감나는 내용이기도 한데, 자, 뭐 오늘 전체적으로 뭐 공상 씨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끄럽지만 않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무슨 뜻인가요? 나쁘진 않았는데 매끄럽진 않았다.
0: 제 말은 뭐냐면 들어가야 될 건 다 들어갔어요. 단어들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중간에 시제를 매칭을 못 시켰다든가 아니면 뭐 전치사를 잘못 썼다든가 그 정도의 연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다.
1: 네.
0: 근데 원래 여러분 그래요. 영어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되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아예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핵심적인 핵심어들 있잖아요. 그걸 구성하고 전치사 계속 바꿔가면서 시제 바꿔가면서 틀려가면서 느는 겁니다.
1: 맞아요.
0: 자, 아무튼 오늘 또 신나게 산타 뭔가 크리스마스적인 느낌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is Santa real? Of course he's real.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Really? What did he say? He said you must believe in hi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문장 굉장히 난감하게 들어갑니다. 아이가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예요?
1: 아하.
0: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1: 자, Dad 물어봅니다. 그리고 의문문이에요. 주어 동사 바꿔서 is Santa. 어허. 산타가 뭐뭐예요?
0: 네.
1: Real 해요?
0: 진짜? 오!
1: Real. 이렇게. Is Santa real?
0: 그럼 여기서 real이 그, 뭐예요? 품사가.
1: 형용사죠.
0: 그러니까 Santa가 real 한 상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1: Yeah. 그렇죠?
0: 한번 보겠습니다. Dad, is Santa real? Perfect. 되겠습니다. So, 진짜인 이라고 하는 뭐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쵸? 그러면, 가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1: Is Santa? Fake?
0: 상우씨,
1: yeah?
0: 어휘 천재 아니에요?
1: 아이, 이런 거 제가 이거 하거든요, 많이.
0: 페이크를 많이 하시거든요.
1: 페이크. 이거 페인트도 있잖아요. 페인트?
0: 아, 그거는 페인트? 이제 또 다른 용어로 이제 쓸 수가 있죠. Right. But fake는 가짜인이라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Fake. So real or fake, 이거는 뭐 물건일 수도 있고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굉장히 베이직한 거를 썼어요. 문장이 엄청 짧죠?
1: 맞아요.
0: 우리가 왕초보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EBS 왕초보 영어는 그래도 정말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좀 길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아주 제격인 문장입니다.
1: 맞아요.
0: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을 형용사를 활용해서 쓸 때, 평소문을 쓸 때는 주어를 쓰고 그 다음 비동사 쓰고 형용사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smart. 그러면 나는 그 다음 비동사 그 다음에 smart라는 형용사 씁니다.
1: 네.
0: 하지만 만약에 그게 질문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요. 주어하고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평소문은 주어 is, 뭐 주어에 따라 are가 될 수도 있고 am도 될 수 있지만 주어 is 형용사. 이게 원래 기본이거든요. 나는 주어는 뭐하다 이렇게. But 요거 두 개만 바꿔주면
1: 맞아요.
0: 주어가 형용사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이거를 제가 일부러 주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처음 왕초보 영어 접하시는 분들은 요게 완전 기본이다. 앞으로 여기서 더 발전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키가 작아. 그러면 원래 평소문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주어 그다음 비동사 형용사니까.
1: I am short.
0: 그렇죠. 그러면 내가 키가 작니?
1: Am I short?
0: 그렇죠. Am I short? 지금 주어하고 비동사만 위치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너의 언니는 예뻐. 어떻게 해요?
1: Your sister is pretty.
0: 평소문이에요. Yeah. So your sister is pretty. 그냥 평소문. 그러면은 얘도 어순만 좀 바꾸면 되겠네요.
1: 네?
0: 너의 언니가 예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 Hey. Is your sister pretty?
0: 그러니까요. Is your sister

0: Pretty, she looks like me.
1: 오늘
0: Oh
1: jogo
0: my
1: 있어.
0: gosh.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어, 그리고 비동사 위치를 바꾼 겁니다. 보통요, 이걸 입영작으로 할 때, 스피킹으로 연습할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어, 비동사 매칭을 잘못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I, you, she 이런 게 아니라 your sister 같은 일반 명사가 나오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것도 반복으로 다 해결됩니다.
1: 저도 초반에는 너무 이거 바꾸는 게 어색했어요. Is
0: 네네네.
1: Santa? Is it your sister? 우리는 맨날 Am I? Are you?
0: 맞아요.
1: Is he? Is she? 하다가 Is your sister? 뭔가 더 어색하고.
0: 갑자기.
1: 근데 이게 금방 적응됩니다, 여러분들도.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틀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Am I short?
1: Am I short?
0: Is your sister pretty?
1: Is your sister pretty?
0: 본문으로 갈게요. Dad, is Santa real?
1: That is Santa real?
0: Okay. Santa라고 해도 되고요. Santa라고도
1: Santa.
0: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게 읽어주는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Santa.
1: Santa.
0: Santa, right?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오, 무릎 진짜 세요. 사실 어제 아빠한테 전화하셨단다. 굉장히 많이 가셨네요. 네.
1: 그냥 있다고만 하시지, 왜
0: 그러니까요.
1: 전화까지.
0: 아유, 이 이야기를 좀 복잡하게 만드신다라는 느낌.
1: 그러면은 발신자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시려고.
0: 요즘 아이들이 더다 알거든요. 네.
1: Of course. 그죠? 물론 진짜지. He's real까지. 물론
0: 그는
1: 진짜지까지. 다
0: 진짜다.
1: 들어갔습니다.
0: 네.
1: In fact, 또 들어갑니다. 사실. He called me. 그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언제? 어제.
0: 어제.
1: 어제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 그죠?
0: 알았습니다.
1: 어제 is yesterday. Yesterday.
0: 오케이. 자,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는 단어,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무조건 필기해 주세요. 오케이. So, of course he's real. 그러면서, in fact, he called me 언제? Yesterday. 완벽합니다. 그쵸? 어제라는 부사로 여기서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자, 근데 사실은요,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1: 네.
0: 정말 짧아요. 그냥, 물론, he's real. Right? 아까 전에, 주어, 비동사, 형용사 한 거로 그냥 평소문을 썼죠. 그래서
1: 맞아요.
0: 당연히 그는 real이지. 그러면서 in fact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과거 동사 썼고요. 어제.
1: 네.
0: 자, 여기서 특이한 건 바로 요겁니다.
1: In fact.
0: 들어보셨어요? In
1: Yeah.
0: fact.
1: Yeah.
0: Yes.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사실.
0: 이거 아마 중고등학교 때 아마 덩어리로 들어보셨을 것
1: 네.
0: 같습니다. 자, in fact 얘는 사실이에요. 얘는 보통 어떤 때 쓰냐면 뭔가 얘기를 하나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했죠.
1: 네.
0: 근데 뭔가 더 한술 더 뜬다고 하나요? 더 디테일하거나 조금 더 나아간 정보를 주고 싶을 때, 아, 사실 있잖아. 뭐뭐뭐뭐뭐 해. 이렇게 해서 더 추가적으로. Right? 이해하셨나요? Right.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훈 씨가 손님인데 제가 뭐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뭐 얘기를 막 하다가, 아, in fact. We have our newest product. 새로 나온 프로덕트가 있다. 그러면서 더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그쵸?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 사실은요,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1: Oh, in fact, I love Korean
0: 그쵸?
1: food.
0: Oh, in fact, I love Korean food. How about this? 아, 사실은 있잖아. 더 정보를 줄 거예요.
1: 네?
0: 사실은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어. 너에 대해서.
1: In fact, she asked you.
0: Me 나에게 물어본 거죠.
1: She asked you.
0: He asked me 나에게 물어봤죠. She asked me 너에 대해서.
1: She asked me about you.
0: 그렇죠. She asked me about you.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맞나요?
1: 네.
0: Right? So 이전에 이미 그녀와 나, 아, 뭐, 뭐랄까 우리끼리의 대화에 그녀가 뭐 들어가 있었어요. 내용 중에. 그랬다가 여기서 맞아. 그리고 그나저나 그러면서 사실은 이러면서 더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다 넣어버린 겁니다.
1: 네.
0: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좀 추임새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n fact, I love Korean food.
1: In fact, I love Korean food.
0: In fact, she asked me about you.
1: In fact, she asked me about you.
0: 물어보더라. 너에게 물어보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조금 팁을 더 드리면요. In fact 대신에 as a matter of fact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오, 뭔가,
0: 들어보셨나요,
1: 아니,
0: 이거?
1: 어려워 보이네요.
0: 오케이. 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워너민들 같은 경우에는 귀찮지만 이게 습관이 돼서 써버리는 표현인데요. 의미는 같아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좀 드리면, in fact, 짧죠?
1: Yeah.
0: As a matter of fact,

0: 길잖아요.
1: 네.
0: 이게 이 부분을 발음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1: Matter of fact?
0: Matter of fact.
1: 아.
0: 이렇게. 아니면 as a를 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해서 소리가 먹혀버리든가.
1: As a matter of fact.
0: 뭐라고요?
1: As a matter of fact.
0: As a matter of fact, right? As a matter of fact. 이렇게. 아. Right? Or 그냥 matter of fact.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은데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를 우리가 빠르게.
1: 아, 그러니까.
0: 이러잖아요. 약간 뭉쳐버린 케이스. 요렇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러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he's real.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1: Of course he's real.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0: 네, 추가 정보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s Santa real? Dad, is Santa real? 'Of course he's real.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Of course he's real.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0: 네, 다음 문장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1: 네, 봐요. 자꾸 깊게 파고 그러니까, 들어온다니까요.
0: 그러니까. 조사 들어옵니다.
1: 아, 지금. 정말.
0: Really?
1: 그죠? 진짜요? What did he? 그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의문사 들어갔죠.
1: say가 들어가야 되죠.
0: 어?
1: did 뒤에
0: 말했다 무적... 과거인데 said 아니에요?
1: 동사. 어허. 원형이 항상 들어와야 됩니다.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그쵸. 기초. 하지만 거의 핵심인 걸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과거에 대한 행동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So, what did he say? 뭐라고 그가 말했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답. There you go. Okay? say라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익숙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훈 씨도 그렇고 의문사를 이제 넣는 거를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질문 어순으로 문장을 그냥 써버리면 이렇게 did he say 뭐 이건 미완성이지만 did he say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0: Is she okay? 라든가 그런 질문 어순 쓰고 그 앞에다가 의문사를 달아버리면 질문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된단 말이죠.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여기서 what은 무엇을 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약간 목적격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무튼 무엇을 뭐뭐 하니? 예를 들어 무엇을 넌 보고 있니? 무엇을 너는 기대했니? 라든가 무엇을 넌 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그가 말했니? Yes?
1: Yeah.
0: 이거는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의역을 하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런 말 많이 쓰죠. 넌 뭐라고 말했니? 어떻게요?
1: What did you say?
0: 약간 기분 나쁜 느낌으로.
1: Hey, what did you say?
0: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just say?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렇죠? So 두 번째 가볼게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면서.
1: What do I say?
0: What do I say? What do I say? 이겁니까?
1: What can I?
0: What do I? 자. 그때 고민하는 거, 우리 주문할 때 고민했잖아요. 아,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뭘 주문하는 게 좋을까?
1: What should I say?
0: That's it. Right? What should I say? Right?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누구 여자애가 있는데, 고백을 하고 싶은데, 막 친구한테 고민 털어놓는 거죠. 아, what should I say? You know?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은 뭐, should를 집중하려는 건 아니고요. 의문사.
1: 네.
0: 그 다음에 어순이 뭐다? 질문 어순이다.
1: 네.
0: 이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did you say?
1: What did you say?
0: What should I say?
1: Oh, what should I say?
0: 자, 그러면은 응용을 좀 해볼게요. Be going to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0: 할 것이다 라는 걸 활용해서
1: 네,
0: 계획을
1: 네.
0: 뭔가 얘기하는 듯한 너 뭘 할 거야? 너 뭘 할 거니?
1: What are you going to do?
0: 오, 그쵸. What are you going to do? Beautiful, right?
1: Wow.
0: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는 뭘 할 거니? 결국엔 또 어떡할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의역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what 잘라내고, 그쵸? 그러니까 질문 어순이라고 해서 do I, can I? 여기에 한정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be going to do 될 수도 있고 will I?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다양할 수 있다는
1: 거죠. Should I? 다 되죠.
0: Right. So, are you going to do? 너는 할 거니? 뭔가

0: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뭔가 미완성이에요. 무엇을 넌할 거니? 이렇게.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Really? What did he say? Really? What did he say?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미션입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믿어야 한다고 하시더구나. 그 존재를.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
1: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아, he said. 그는 말하셨지. 너는 반드시
0: 뭐야
1: 믿어야
0: 된다.
1: 한다고.
0: 누구를?
1: 그 안에서. In him.
0: 네.
1: 근데 이게 이렇게 그의 안에서 하면 안 되고, 요렇게 끊어야 돼요. Believe in.
0: 덩어리 표현이 있습니다.
1: Yeah.
0: 오케이.
1: Believe. 그죠?
0: 믿다. 여러분 스펠링 같이 써주시고요.
1: I believe. 요런 느낌으로.
0: 오케이. 자, BELIEVE, believe in him. 자, in을 왜 쓰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여기는 들어갔네요. So he said you must believe in him. Check it out. 완벽하죠? 자, 믿다. 여기서 그나저나 he하고 him이 누구예요?
1: Santa.
0: Santa, right? Santa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믿다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자, 잠깐만요. 우리가
1: Yeah.
0: 이 덩어리 표현하기 전에 이걸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명사는 뭐예요?
1: 명사도 believe 아닌가요?
0: 걔는 동사이기 때문에
1: 아, 그럼 변화가 있군요.
0: 마지막에 VE만 한 철자로 바꾸면 됩니다. 일단 써볼게요.
1: Believe.
0: 자, 여기서 VE가 아니라 얘를 하나로 탁 뭉칠 겁니다. 힌트는 프라이 치킨을 먹고 싶어요.
1: 아, 이거, 어? 빌리프?
0: 끝.
1: 어머!
0: 맞습니다. belief.
1: 오, 저는 사실 이건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0: 아, 그래요?
1: 너무 생소한데요? 빌리프?
0: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Right. So believe는 믿다, belief. 믿음.
1: 보통은 우리가 명사에 더 익숙한데, 얘는 솔직히 좀 동사에 더 익숙하네요.
0: 아, 그럴 수
1: 개인적으로는
0: 있어요.
1: 좀 그러네요.
0: 근데 대부분 동사에 익숙한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문장에 넣고 자유자재로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belief란 명사도 알았고요. 자, 여러분. 이미 오랫동안 왕초보영어 시청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거 직접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elieve하고 believe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한 1억 번 얘기를
1: 아하.
0: 했습니다. 자, 뭐예요?
1: 자, 이 believe 자체는
0: Believe
1: 뭔가,
0: someone.
1: believe someone은 뭔가 뭐를 믿어야 될까요? 이거 부탁해요. Believe는 뭔가 그 존재, 그런 뭔가
0: 가치.
1: 내면 뭐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뭔가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Believe는요,
1: 예?
0: 제일 많이 쓰죠?
1: 예.
0: 'I believe you.'
1: 난너
0: 너
1: 믿어.
0: 슈퍼맨이라고? 'I believe you.'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겁니다. 말을 믿는 거예요. 오케이, 나 슈퍼맨이야. 'Oh, I believe you.' Right? 근데 believe in은 내면의 것을 믿는 거, 더 깊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존재, 가치 이런 것을 믿는 거, believ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잖아요. Hey, 자신감 가져. Believe in yourself. 라고 하죠. 아무도 believe yourself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스스로의 말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너의 존재, 그리고 가치를 스스로 믿어줘라.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존재를 믿어야만 한다. 해서 in을 넣는 게더 자연스럽죠. 안 그러면 산타가 한 말을 믿어라. 이게 돼버리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고 할때 사실 have to를 좀 많이 썼죠.
1: 맞아요.
0: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Right? Have to, right? 자, must라는 게 오늘 나왔는데 must는 진짜 어떻게 보면 have to보다 더 강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투지에 막 불탔을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you must 어쩌고 꼭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당장 반드시 돌아와야만 해. 안 그럼 늦어. 하면서 까게.
1: You must come back now.
0: 완벽하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반드시 투지 뭔가 느낌. So you must come back 뭐 now 아니면 뭐 집으로 돌아가 come back home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가져오는 거 가까이 가져가는 거 그거 뭐였죠? 이렇게
1: Bring.
0: bring 이제는 좀 느낌 와요.
1: Yeah.
0: 그녀는 그 파일을 가져와야만 해.
1: Oh, she must bring the file.
0: 그죠? She must bring the file. 뭔가 액션 영화에서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느낌 맞나요?
1: Yeah.
0: 얘는 강력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You must come back now.
1: You must come back now.
0: She must bring the file.
1: She must bring the file.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He said you must believe in him.
1: Oh, he said you must believe.

0: even in.
1: 좋습니다. 자,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Really? What did he say? Really? What did he say? He said, you must believe in him. He said, you must believe in him.
1: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is Santa real? Dad, is Santa real?
2: Of course he's real.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Of course he's real.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3: Really? What did he say? Really? What did he say?
2: He said, you must believe in him. He said, you must believe in him.
1: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 실감나게 자신감있게 틀려도 돼요. 자, in fact 하면서 막 신나서 뭔가 더 얘기해줄 때 아, 사실 어제 그가 나 아빠한테 전화하셨단다. 사실 일단 사실
0: In fact
1: 그는 나에게 어제 전화했어.
0: He called me yesterday.
1: 아, 사실 그가 나에게 어제 전화했다고.
0: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1: 그렇죠. 뭔가 항상은 아닌데 뭔가 신나는 느낌을 아 신나서 더 얘기를 해주려는 그런 느낌 살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사실 난 한국 음식을 사랑해.
0: Oh, in fact, I love Korea food. Korean
1: food. 사실 저는요 한국 음식을 막 사랑해요.
0: Oh, in fact, I love Korean food.
1: 그렇죠. In fact, I love Korean food. 마지막. 사실 걔가 너에 대해 나한테 물었어. 자, 사실 그녀는 나한테 물어봤어. 너에 대해서.
0: In fact, she asked me about you.
1: 어, 사실 걔가 너에 대해 나한테 물었어.
0: Oh, in fact, she asked me about you.
1: 그쵸, she asked me about you. 그러면서 more info, right? 자, 두 번째 볼게요. Must 활용해서 강하게, 반드시. 자, 그는 내가 그를 믿어야 한다고 하시더구나. 이거는 굉장히 의역된 케이스고요. 자, 그는 말했어. 어떻게요?
0: He said,
1: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그를.
0: You must believe in him.
1: 그죠. in이 들어가면서 뭔가 존재 가치를 믿어야만 한다. 오케이. 두 번째. 너 지금 돌아와야만 해.
0: 지금. You must come back now.
1: 그죠. You must come back now. 자, 세 번째. 그녀는 그 파일을 가져와야만 해.
0: She must bring the file.
1: 그죠. She must bring the file. 뭐 다 영화 같네요. 그렇죠?
0: Yeah.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입영자 패턴 한번 상훈 씨 달려볼까요?
4: 네. 사실 어제 그가 아빠한테 전화하셨단다.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사실 난 한국 음식을 사랑해. In fact, I love Korean food. 사실 걔가 너에 대해 나한테 물었어. 사실 그녀가 너에 대해 나한테 물었어. In fact, She asked me about you. 그는 내가 그를 믿어야 한다고 하시더구나. He said you must believe in him. 너 지금 돌아와야만 해. You must come back now. 그녀는 그 파일을 가져와야만 해. She must bring the file.
1: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5: Dad, is Santa real?
0: Of course, he's real. In fact, he called me yesterday.
5: Really? What did he say?
0: Oh, he said you must believe in him.
5: Oh, I believe in him.
0: Yeah.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아빠 말씀도 잘 듣고.
5: I believe in Santa.
0: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우, 여러분 잘하셨어.
1: Good job. 자,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께 여쭤볼게. 뭔가 의지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4: 그러니까요. 네.

0: 그럴 때는 또 의지의 그거 will을 써줘야 되겠죠.
1: 그렇죠. So I will 물어보는 게 뭐예요?
0: Ask.
1: Ask. 그다음에 my grandpa.
0: Yeah.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바로 must.
0: 아, 반드시.
1: 동사 원형 네, 활용해서 다음 영적해 주세요. 우린 반드시 지금 떠나야만 해.
0: 어허.
1: 뭔가 액션 영화 같은 거예요. Yeah. 우린 반드시 지금 떠나야만 한다. 느낌 왔나요?
0: 저는 지금 머릿속에 샥 이렇게 영작 해봤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직접 써주세요.
1: 그럼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 정말 틀려도 됩니다.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거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잘 어울리시네요.
2: 돌프 씨.
1: 네. Yeah.
2: 돌프 씨 진짜 귀여운데요?
1: 야. Yeah.
2: 오, 너무
0: I'm 루돌프. 루돌프고요. 저는 이제 산타 역할로 나왔습니다. 저는 뭐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좀 흥분돼 있는데 살짝 어떻게 느낌 좀 살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좀 스페셜이잖아요.
1: Yeah.
0: 그래서 크리스마스 쇼핑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진짜 어딜 가든 정말 차 댈 데가 없어요.
1: 맞아요.
0: 아시죠?
1: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또 모두가 나와서 즐기는 네. 뭐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0: 그쵸?
1: 어디 가나 뭐 좀 사람이 많죠?
0: 저는 좀 붐비는 거 나름 또 즐겨요. 그런 때는.
1: 네.
0: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미션 1입니다. 당연히 못 찾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1: 아하.
0: 자, 여기서 못 찾는 거는 힌트를 좀 드리면
1: 네.
0: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뭘못 찾을까요?
1: 주차 자리를 못 찾나 보네요.
0: 그렇습니다. 요거 영어로 일단 해보시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알겠어. 장난감 가게에서 만나.
1: 아하.
0: 오, 이거 느낌 아세요? 느낌 와요?
1: 오,
0: 모르세요?
1: 네.
0: 오케이, 오케이. 자, 장난감 가게에서 만나.
1: 만나자.
0: 네, 요것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틀리면 제가 고쳐드리면 되니까요.
1: 맞아요.
0: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네, 크리스마스 이브 한번 신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스.
1: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도전합시다. I can't find a parking spot.
1: 아, 주차자리, 파킹 스팟. 아유, 당연히 못 찾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2: What?
1: Of course not. It's Christmas Eve.
2: Yeah, I'll just drop you off here.
1: Here, 여기서 drop off 한다고?
2: I'll just drop you
1: Drop?
2: off here.
1: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장난감 가게에서 만나.
2: 응?
1: 그러니까 오케이. Meet us at the toy store.
2: At the
1: 오케이.
2: toy store?
1: 오케이.
2: Okay, don't
1: Yeah.
2: spend too much money.
1: Don't spend.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뭐 내가 사나 뭐. 오케이.
2: Shut the door.
0: 오늘은 뭘 해도 즐겁습니다.
1: 네?
0: 네, 심지어 잘하셨는데 아, 저 아시잖아요. 약간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네, 한 2주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이브를. 네.
1: 왜 이브를 2주나 하죠? 그럼 크리스마스 2주라고 하시죠.
0: 아, 그러니까
1: 이브
0: 그건
1: 말고.
0: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1: 네.
0: 아무튼 오늘은 근데 심지어 또 잘했어요. 오늘 공상시가.
1: 예?
0: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표현들, 그쵸? 아, 오늘은 단어 좀 위주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1: 네.
0: 엄청 긴 문장이라기보다는 단어 위주로, 어휘 위주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0: 상세대화 주세요.
1: I can't find a parking spot.
2: Of course you can't. It's Christmas Eve.
1: I'll just drop you off here.
2: Okay. Meet me at the toy store.
0: Alright. 오늘의 다이얼로그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저 어딜 가도 차가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3: 맞아.
0: 자리도 없고 그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차 자리를 못 찾겠네.
3: 자, 네. I can 동사 원형입니다. 나는 네. 찾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하나의 주차 자리를.
0: 그렇죠.
3: 주차장이라고 가면은 이제 parking lot이지만 주차 자리 하나는 parking
0: 항상 불안합니다.
3: Parking spot.
0: 네. 역시 반복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엄청 많이 헷갈렸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lot 아닌가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일단 맞는지 볼게요. So I can't 할 수 없대요. 그렇죠? I can't find what? A parking spot. 완벽합니다. There you go. 자, parking spot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주차장이라고 안 쓰고 뭐라 그랬어요?
3: 주차 자리.
0: 주차 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spot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비교적 작은 자리를 얘기를 해요.
3: 네.
0: 그런 spot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방금 이미 설명이 솔직히 말해서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을 여러분 얘기를 하자면 parking spot이라는 게 있고요. parking lot이라는 게 있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3: 예. Yeah. 뭐 parking lot 자체는 부지잖아요, 부지.
0: 맞아요.
3: 그래서 주차장 자체를 못 찾으면 parking lot을 못 찾는
0: okay,
3: 거고.
0: 오케이. Okay.
3: 주차장은 찾았는데 그 안에 자리를 못 찾으면 parking spot을 못 찾았다.
0: 스팟이 없다라는 거는 네. 자리가 없다.
3: 네.
0: 완벽한 해설 되겠습니다. 이 lot이 진짜로 부지라 그랬잖아요.
3: 네.
0: 그런 특정 용도의 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비교적 큰 거죠. 그렇죠? Alright. 그래서 이렇게 구분 꼭 지어 주시고요. 자,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3: 없다고 했습니다.
0: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못한다라는 걸 쓰는 걸 바로 우리 조동사 can't로 잡아봤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항상 어떤 형태예요?
3: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0: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래서 can't do something, right? 그리고 발음도 C-A-N-T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장 안에서 넣어버리면 솔직히 can't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 촌스러워요.
0: 맞아요. 솔직히. can't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솔직히 T가 소리가 잘 안 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맥으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에도 오케이, can't를 발음할 때 저는 추천하는 것은 입모양을 좀 옆으로 많이 벌려달라. 라는 거. 처음에는 오버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can't, can't 한번 해보세요.
3: can't, can't.
0: Right. 이게 도저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cannot 하셔도 괜찮아요.
3: 네.
0: 물론 cannot 하면 좀 강조를 해주는 거긴 하거든요.
3: 그렇죠.
0: 네, 그렇지만 뭐 아예 망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can't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나오다를 뭐라고 할까요? 나가는 거는 go out인데 나오다.
3: Come out?
0: Come out. 그러면은 나 못 나와. 나 못 나와. 나 숙제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3: I can't come out.
0: Come out, right? 이거는 상대방을 이제 집중으로 해가지고 말을 해준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I can't come out, right? 자, how about this? 함께 하는 거, 합류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3: Enjoy?
0: 아, 그거는 즐기다고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함께 하는 거.
3: Joy?
0: 아, join. 조이는 기쁨입니다.
3: 아, 네. my god.
0: 그래서 enjoy, joy 다 나왔지만 아니 근데 실패하면 또 이겨지거든요.
3: Yeah. Join, join us right. 할 때.
0: So join 뭐 누구 이러면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So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못 해. 합류할 수가 없어.
3: I can't.
0: 우리.
3: We can join
0: 그들.
3: them.
0: 그렇죠. We can't join them, right? 참고로 조이는 join with가 아닙니다. Join someone. 이렇게 해야 누구와 합류하다, 함께하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 can't come out.
3: I can't come out.
0: We can't join them.
3: We can't join them.
0: 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영어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할 때 내가 만약에 발음에 완벽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활용해 보셔야 돼요.
3: 맞아요. 그쵸?
0: So, 손동작, 표정,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절레절레 하는 거.
3: 네.
0: 이런 거 다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전달력도 발음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난 이것마저 난 수줍어서 안 할래.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3: 맞아요.
0: 네.
3: I can't join them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이상하죠.
3: 약간 이렇게라도 해주면서 맞아요. I can't join them right. 하면은

0: 알아듣죠.
1: CAN처럼 원어민이 들리더라도 사람들은 모든 걸다 보면서 복합적으로 흡수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So, I can't come out. We can't join them. 이런 식으로.
0: Yeah.
1: 그거 느낌으로 살려주세요.
0: Yeah.
1: I can't find a parking spot.
0: Oh, I can't find a parking spot.
1: 그런 느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못 찾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0: 자, I can't 라고 했으니까
1: 네.
0: You can't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 아,
1: You can't, you can't.
0: Of course라고 가야 될까요?
1: 아, 맞아요.
0: 아. Of course.
1: Of course you can't.
0: 아, of course you can까지 가면 되네.
1: Right, right.
0: 당연히 너는 못 찾지. It's Christmas Eve.
1: Christmas Eve인데
0: yeah.
1: 얘기가 나왔죠.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you can't. 맞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 꽁상식 깜짝 놀란 게
0: yeah.
1: 여기 not을 넣더라고요.
0: Of course not.
1: 맞아요. 자, of course not도 좋아요. 근데 여기 뒤에 이미 you can'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은 of course not 하고 끝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얘가 not 역할을 해준 거죠. 물론 못하지. 네, 그거 대신에 만약에 not으로 활용하고 싶으면 of course not. 이런 식으로
0: 그냥 it's Christmas Eve.
1: That's right. 오케이. Okay?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써주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제가 그걸 갖고 왔어요.
0: 어머.
1: 사실은. 네,
0: of course not.
1: 네, 당연히 아니지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 대신에 요거를 활용한 것 뿐이에요. 이 of course not은 보통 앞에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을 때 not을 이제 쓰게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ou don't eat. 라면, right? 너 라면 원래 안 먹지? 이랬을 때, of course not. 이렇게 하면 나 당연히 안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앞에 이미 you don't. 이렇게 부정문이 나왔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Alright? Okay. 근데 원어민들은 실제로 해야 할 때는요. Of course not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앞에 not 같은 뭔가 부정 질문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of course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뭐 회화체에서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Alright, so 아무튼 of course not or of course you can't 못하지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Of course you can't 뭐가 생략된 거예요? 동사가?
0: You can find a parking spot.
1: 완벽합니다. Very nice. Okay, 당연히 못 찾지. 그래서 이거잖아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자, 우리가 그쵸? Christmas Eve도 어떻게 보면 날이에요. 날 날짜 뭐 요일 앞에 우리가 뭘로 보통 시작을 하죠?
0: It.
1: It을 주어로 먼저 보통 잡아요. 그죠? So it's, 그 다음에 날, 날짜, 요일, 이런 거 쓰면 무슨 날짜야?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Christmas 날, 이 영어로 뭐예요? 어? 그냥 it's, 날만 붙이면 돼요.
0: It's Christmas Day.
1: 어, 그죠? It's Christmas Day. 이거야. 이런 느낌. 자, 해볼까요? 나의 아내의 생일이야, 오늘은. 어. 오늘을 마지막에 붙이면 되겠죠?
0: 어, it's My wife's birthday today.
1: Today, 그죠? It's my wife's birthday today.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today를 주어로 잡아도 돼요.
0: Today,
1: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0: Today is my wife's birthday.
1: 이제는 응용이 막 되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두 문장 낭독해 볼게요. It's Christmas Day.
0: It's Christmas Day.
1: It's my wife's birthday today.
0: It's my wife's birthday today.
1: Alright, 응용 하나 해봐도 돼요?
0: Yeah.
1: 해볼게요. 너의 생일은 오늘이야 가 아니라
0: 네.
1: 오늘이 너의 생일이니? 어떻게 할까요?
0: 아 잠시만요. 생일이니?
1: 일단 그러면 오늘은 네 생일이다를 그냥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네 생일이야.
0: Today is your birthday.
1: Or is로 시작해서
0: It is your birthday.
1: 오늘.
0: Today.
1: Today. 자. It's your birthday today, right?
0: Yeah.
1: 그러면 오늘이 네 생일이니 질문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0: Is it your birthday today?
1: 그렇죠. There you go. It's만 되는 거, it is만 되는 거가 아니에요. 물어볼 때는 비동사랑 주어랑 바꿔서 Is it your birthday today? You got it?
0: Yeah. 그러면은 아까 today is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것도 의문문으로 바꾸면
1: 당연하죠. 어떻게 될까요?
0: 아...
1: 오늘이 너의 생일이니 그러면
0: Today is니까 is today your birthday?
1: You got it. You
0: 그러니까
1: got it.
0: 뭔가 today가 주어가 이게 is랑 이렇게 바뀌니까 좀 어색해요.
1: 네. 네. 아 이거는 근데 is 사실은 today? 자기 마음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도 있고 뭘 더 네. 많이 쓴다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려면 둘 다 연습.

0: 때 굉장히 현명한 조치를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기를 여기서 그냥 내려줄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주차장 주차하고 다시 오겠다.
1: 네, 그런 네. 느낌? 뭐 저도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I will 네. 순간적 의지로 지금 drop off 하겠다. 너를.
0: 네. 지금 딱 정했네요. 네, 지금 의지를
1: 막히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0: 오케이, 오케이.
1: just 그냥 drop you off. 너를 여기서 내려줄게.
0: drop 해주겠다.
1: 예, 순간적 의지로.
0: 오케이.
1: 여기서 here네요. here. 여기는 here.
0: 네. here. So I'll just 난 그냥 뭐 할 거야. 의지를 살렸어요. drop you off. 너를 drop 해줄 거야. here. 여기서. 정답. right. So here는 명사도 돼요. 여기란 명사도 되는데 대부분은 부사로 쓰죠. So 여기에, 여기로, 뭐 여기에, 서, 기타 등등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보다 사실은요, 저는 이거를 하나의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누구를 어디서 차에 태워서 네. 데려다 준 다음에 거기서 내려주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세트로 알아두면 좋아요.
1: 네.
0: 그 중에서 여기서 가장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어디 내려준다라는 느낌. 그래서 drop off라는 덩어리를 잡았습니다. Right? 누구를 내려주는지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Drop someone off. 그런데 한국에서도요. 나 여기서 드랍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쓰지 않나요?
1: 쓰죠, 쓰죠.
0: 그죠? 드랍 네. 해달라.
1: 예.
0: Right? 그래서 거기에 off만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off가 약간 비접촉의 느낌이에요. 떨어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So drop somebody off. Right? 자, 그리고 어디서 뭐 내려주는지는 저렇게 뒤에 here, there,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In front of 어디,
1: yeah.
0: 어디 앞에서, right? Behind 어디, 그리고 어떤 장소, fixed 된 장소에서 그러면 at 어디, 다양합니다.
1: Yeah.
0: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Okay? 저를요, 여기 내려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택시 타고 가다가 기사님께 무조건 써야 되는 거거든요.
1: Yeah, yeah,
0: 저 여기 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1: Oh, I drop me off.
0: Oh, I drop me off?
1: Yeah.
0: I drop me off는 나는 여기서 나를 내려준다. 명령어를 해야죠.
1: 어,
0: 그렇죠.
1: Drop me off here.
0: 어, drop me off here.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Drop me off. 날 내려주세요. 여기에서. You know what I mean? 오케이. 여기서는 내가 널 내려줄 테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내가 너 내려줄 수 있어. 근데 어디서 내려줄 수 있냐면 그 호텔에서. 얘는 특정한 장소죠?
1: 네네.
0: 장소 앞에 at 기억나세요?
1: Yeah, yeah.
0: Right? 어디에? Right. 그럼 해보세요. 내가 너 내려줄 수 있어.
1: Oh, I can drop you off
0: 그 호텔에서
1: at the hotel.
0: 그렇죠. I can drop you off at the hotel. 느낌 오죠?
1: Yeah.
0: 이거는 내가 너를 내려주겠다니까 주어가 이제 나로 잡혀야겠죠. 평소문으로 쓴 겁니다. You got it?
1: Yeah.
0: Alright. 나름대로 이제 drop off가 조금 생소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입영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Drop me off here.
1: Drop me off here.
0: Oh, I can drop you off at the hotel.
1: Oh, I can drop you off at the hotel.
0: There you go. 조금 업그레이드 해도 돼요.
1: Yeah.
0: 네. 절 내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주차장 뒤에서 내려주세요.
1: Drop me off. Mm-hmm.
0: 뒤에서.
1: Behind the parking lot.
0: 아,
1: 너무 좋습니다.
0: Drop me off behind the parking lot. 파킹락 그 뒤에 아시겠죠? 일단은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드시면 drop someone off, drop someone off로 입영작을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 내려주는지는 업그레이드한다는 느낌으로 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내려주면 진작에 어디서 이렇게 차에 태웠어야 되잖아요.
1: 태웠어야죠.
0: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한국에서도
1: 많이 해요.
0: Pick up. 아예 쓰죠.
1: 예.
0: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1: Pick someone up.
0: That's it.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 픽업해. 그러면은
1: Pick me up.
0: Right? 날 거기서 픽업해 줘. 그러면은
1: Pick me up there.
0: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오케이? Okay? 자, 읽어 보겠습니다. I'll just drop you off here. 자기를 여기서 그냥 내려 줄게. 자, 그리고 상대방도 하나의 팀이에요, 지금.
1: Oh.
0: I guess.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서 왔나.
1: 오케이. Okay. Meet me, 나를 만나. 어디에? 요 장소 나왔죠? 토이 가게에서.
0: 장소 나왔어요. 맞아요.
1: Toy store 써주면 되죠.
0: Okay. Alright.
1: The toy store.
0: Okay. Meet me at the toy store. 나쁘지 않네요. 그죠?
1: Yeah.
0: You got it. Store, 가게, 상점. 아,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연음을 하다 보면 발음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긴 할 건데요. ST 보이죠?
1: Yeah.
0: Alright. 자, 이런 경우에 ST가 이렇게 뭉쳐있을 때 그 네. 뒤에 모음이 오면은요. 된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store 하는 것보다는 store,

0: 잔소리. Right?
1: Yeah.
0: Okay. 자, 해볼게요. Store. Store.
1: Store.
0: Mm-hmm.
1: Store.
0: 별 해보세요. 별.
1: Star.
0: 어, 완벽합니다.
1: 근데 또 우리가 그 야구에서 던지는 스트라이크는 mm-hmm. 모음이 아니고 R로 여기 뒤에 들어가니까 right. Strike.
0: Strike.
1: 약간
0: 치읓
1: 예, 비슷한 느낌. 거센 소리 느낌.
0: 맞아요. 지금 보세요. 상훈 씨한테 제가 이걸 엄청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상훈 씨가 처음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알게 되고 발음이 좀 안 됐다고.
1: 네, 맞아요.
0: 오히려 발음이 좀 잘 되면서 이론을 반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너무 좋아요.
0: 네, 그러니까 R 발음이 되면 결론은 뭐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 이런 거는 R 발음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1: 맞아요. 그러니까
0: 이런 설명보다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발음을 할 때는 이 각각의 단어 발음도 알아야 되지만 연음을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1: 예. Yeah.
0: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만나다. 당연히 무슨 동사 썼어요?
1: Meet.
0: Mm-hmm. Meet someone. Right? 당연히 누구를 만나는 거니까 목적어의 형태를 끼고 있어야 되겠죠.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eet I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meet me라고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Will 써서 의지를 얘기를 할게요.
1: 네.
0: 나 거기서 널 만날게. 나 거기서 널 만날게.
1: 어떻게 I will meet you there.
0: 그렇지, I'll meet you there. 느낌 왔죠?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First met 이래버리면 처음으로 만났다.
1: First
0: 뜻이요.
1: met.
0: First met. 동사처럼 쓰세요. 네, 아예 네. 그냥. 우리는 지나를 처음 만났어. 근데 고등학교에서. 자, 나눌게요. 우리 처음으로 지나를 만났어.
1: We first met Gina.
0: 어허. 고등학교에서.
1: In high school.
0: 아, 그렇죠. We first met Gina in high school. Alright? So, meet이라는 아주 간단한 동사. 이거는 뭐 패턴은 아닙니다. 이걸로 한번 좀 풀어봤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ill meet you there.
1: I will meet you there.
0: Oh, we first met Gina in high school.
1: Oh, we first met Gina in high school.
0: 네. 이 first met 같은 거 활용하면 되게 좋은 게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1: Oh,
0: 나는 그녀를 처음으로 만났다. 한번 해보세요.
1: Oh, I first met
0: 뭐 내 아내를
1: My wife.
0: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In France.
0: Yeah, there you go.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또 연습해보면서 그러니까 예문을 만들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거를
1: 맞아요.
0: 해보셔야 돼요.
1: 또 관심 있는 것들을 네. 계속 하다 보면 더 머릿속에 잘 박힙니다.
0: 맞아요. 전치사나 이런 거 틀리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1: 좀 네. 요즘은 제가 4년 동안 한 4,000번 틀리지 않았나요? 방송에서만.
0: 4,000번 틀렸지만 아마 얻어간 게 그래도 8,000개 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잘하고 그럽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오케이. Meet me at the toy store.
1: 오케이. Meet me at the toy store.
0: Al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ll just drop you off here. I'll just drop you off here. 오케이. Meet me at the toy store. Okay, meet me at the toy store.
0: Alright,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can't find a parking spot. I can't find a parking spot.
2: Of course you can. It's Christmas Eve. Of course you can. It's Christmas Eve.
3: I'll just drop you off here. I'll just drop you off here.
2: Okay, meet me at the toy store. Okay, meet me at the toy store.
0: Alright,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 날짜, 요일 얘기할 때 it's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
1: yeah.
0: 기억해 주시고요. 갑니다. Christmas Eve잖아.
1: Oh, it's Christmas Eve.
0: Christmas Eve잖아요.
1: It's Christmas Eve.
0: So it's Christmas Eve. 언제가? 그러면 뭐 today,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이렇게 뒤에 넣어주시면 또 되고요. 자, how about this? 크리스마스 날이야.
1: Oh. It's Christmas Day.
0: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1: It's Christmas Day.
0: 그렇죠. 내일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러면.
1: Oh, it's Christmas Day tomorrow.
0: You got it. Right? 자, 세 번째 가볼게요.

0: 오늘이 내 아내의 생일이야. 자, it's로 가세요.
1: Oh, it's my wife's birthday today.
0: 오늘이 제 아내의 생일이에요.
1: Oh, it's my wife's birthday today.
0: You go.
1: I'm so nervous.
0: Why are you nervous? Okay. 자, 주어를 그럼 today로 바꿔서 한번 해보실래요?
1: Today is my wife's birthday.
0: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되죠. 그럼 옵션이 또 생기잖아요. 자, 두 번째. 간단하게 meet someone, 누군가를 만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만나. 이거는 직역해드리면 날 만나 그 장난감 가게에서 어떡할까요?
1: Meet me at the toy store.
0: 저를요 그 장난감 가게에서 만나요.
1: Meet me at the toy
0: Meet me
1: store.
0: at the toy store. 이런 것도 약속 잡을 때이 장소만 바꿔가면서 또쓸 수가 있겠죠.
1: 만약에 장난감 가게 안에서 만나자라고 해버리면 meet me in the toy store.
0: That's fine.
1: Yeah.
0: Inside the store or in the store 이렇게 하면 그 장소 아니라는 걸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서 만나자. 이거 I will 출발할게요. 나 거기서 만나자.
1: I will meet you there.
0: 거기서 만나요.
1: I will meet you
0: I'll
1: there.
0: meet you there. Psych. I'll see you tomorrow. 이런 거랑 비슷하죠,
1: 맞네요.
0: 느낌이. Here you go.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린 고등학교에서 처음 진아를 만났어. 우리는
1: 진아.
0: 처음으로 진아를 만났어. 고등학교에서.
1: Oh, we first met Gina in the high school. In high school.
0: 그렇죠. 저희는요. 이거 해볼까요? 대학에서 처음으로 진아를 만났다. 그럼 어떨까요?
1: We first met Gina in university.
0: In university or in college.
1: In college.
0: Just like that.
1: Yeah.
0: You got it.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작 패턴한 거 상우 씨 달려볼까요?
1: 네.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It's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날이야. It's Christmas Day. 오늘이 내 아내의 생일이야. It's my wife's birthday today. 장난감 가게에서 만나. Meet me at the toy store. 거기서 만나자. I will meet you there. 우린 고등학교에서 처음 진아를 만났어. We first met Gina in high school.
0: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위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장 문장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나 이렇게 밋 누가 못해? 그거 안 나와요,
1: 안
0: 정말.
1: 나옵니다,
0: 안 해보면.
1: 진짜.
0: 네, 동사, 명사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병장으로 할수 있는 거 최대한 해서 자동화시키기. 제가 계속 이브 날에도 이렇게 잔소리해서 죄송하지만
1: 예.
0: 이거 해야 돼요.
1: 계속 해야죠.
0: 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2: 해결! I can't find the parking spot.
1: Of course you can. It's Christmas Eve.
2: I'll just drop you off here.
1: Okay, meet me at the toy store.
2: All right then.
1: Okay, see you.
2: Bye. Door.
1: 여러분,
0: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분 좋은 날인데 완벽하게 또 마무리했습니다.
1: Well done.
0: Alright.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린 반드시 지금 떠나야만 해. 큰일 난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안 하면. We must를 활용해서
1: 네.
0: We must leave. 지금이 뭐죠?
1: Now.
0: Now. We must leave now.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우리가 날이나 날짜, 요일 앞에는 it's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1: Yeah.
0: 자, 그러면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일은 어머니의 날이야. 네, 내일은 어머니의 날이다. 요거 되실까요?
1: 되죠, 여러분.
0: 오늘은 뭐.
1: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다, 내일은. 요렇게 어순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 드려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1: 네?
0: 함께 좀 따뜻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약간 영어로 이렇게 배운 거
0: 네.
1: 한 번씩 툭툭 던져서 대화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Why not, right? 자, 아무튼 따뜻한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1: 네.
0: 메리
1: 크리스마스!
0: 크리스마스!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탁!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험준한 산세를 깎아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댐이 막아서면 기꺼이 멈추어서 큰 물을 품었습니다. 쉼없이 토사를 실어날라 넓은 벌을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1300리를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 낙동강. 긴 물길에서 강도 사람도 온 힘을 다해 여름을 건넜습니다.
1: 이게 다 단합이어가지고, 그리고 배가 자체가 같이 저의 앞으로 나가는 거라서.
0: 그 첫 번째 여정에서 만난 청춘들.
2: 아, 자, 됐어.
1: 자, 9월달에 이제 해병대 입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체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0: 물 만난 고기처럼 힘이 넘치는 뜨거운 여름을 만나볼까요? 강원도 태백의 황지 연못에서 솟아난 낙동강이 드디어 강의 모양을 갖추는 곳. 그곳이 바로 험준하고 원시적인 봉화협곡입니다. 영남권 최고의 래프팅 성지로 꼽히는 봉화.
3: 머리를 하나, 둘, 셋.
0: 인간과 강이 온몸으로 소통하는 래프팅의 강렬한 매력은 여름마다 피 끓는 청춘들을 낙동강 상류로 불러모으고 있죠.
1: 대목에가 한 70km에서 한 60km, 70km 왔다 갔다 거리고요. 큰 거는 80km까지 나가고요.
0: 고된 일은 짜릿한 시간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
3: 하나, 둘, 셋!
0: 거친 강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니 동료들 간의 유대감도 깊답니다.
4: 여기 누가 최고 체인데요?
1: 양쪽 다 팀장이랑 팀장입니다.

0: 아, 팀장, 팀장?
1: 네네.
0: 아, 올해 몇 살인 팀장이?
1: 저는 21살입니다, 올해. 가이드 시작은 고3 때부터 시작했고요. 네, 이 강에 들어온 지는 4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낙동강 자체가 이제 저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2: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와 여름마다 낙동강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달았다는 준기군.
3: 이거 보세요. 어릴 때부터 배 탄 이 칼 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가이드들의 명예 분장 같은 겁니다.
2: 그을린 검은 피부가 베테랑의 증표랍니다.
0: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래프팅 타러 오신 분들 맞으시죠?
5: 예. 예.
2: 드디어 기다리던 탑승객. 먼저 안전장비부터 챙깁니다.
6: 가족끼리 뭐 휴가 때 한번 같이 한번 경험을 하고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설렙니다. 이제 뭐 처음 하는 그 래프팅이라서.
2: 가이드로 나서는 준기군. 네 살 때부터 낙동강에서 자란 청년과 함께 우리도 래프팅 한번 해볼까요?
3: 물 조금만 묻혀보시고, 물 조금 묻혀보시고.
0: 나 그냥 여기 뛰셔도 돼요. 여기 뛰셔도 돼요.
2: 물과 친해지는 과정.
3: 어, 저한테는 말고요.
0: 저한테는 말고요.
2: 탑승객과 가이드 간에도 서로를 믿는 신뢰가 중요하답니다.
3: 자, 됐고 밑에 보시면은 발 거리가 다 있어요. 발 거리. 이거 일단 넣어서
0: 눌러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 이 기본 자세예요. 자, 돌에 박았을 때도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가요. 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0: 네.
1: 자격증 있습니다, 저는.
0: 언제 자격증?
1: 저는 고3 때 땄고요, 자격증을.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손님들 옆으로 해갖고 같이 타고 놀면서 내려가는 그 정도만 있었습니다.
2: 강이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가이드는 안전을 책임지는 인명 구조원이자 선장입니다.
3: 하, 둘,
0: 셋, 넷,
3: 야,
0: 둘, 야,
3: 둘, 야,
0: 둘, 야,
3: 둘, 야,
0: 영차,
3: 하, 둘, 하, 둘, 칙, 칙, 칙, 칙, 칙, 칙, 칙, 칙, 칙. 칙칙칙! 칙칙칙칙칙칙!
0: 아, 왜 안 해?
3: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부러워요?
4: 네!
3: 이게 다 단합이어가지고, 그리고 배가 자체가 같이 저의 앞으로 나가는 거라서, 그냥 내려가면 재미가 없어요, 뭐든.
0: 하나, 둘!
3: 넷, 넷.
0: 하나, 둘!
3: 넷, 넷.
0: 둘, 샤!
3: 둘,
0: 샤!
3: 영차!
0: 영차!
3: 영차!
0: 영차!
3: 영차!
0: 세! 대왕아리!
3: 삐야삐야!
0: 꼬리!
3: 땡땡!
0: 강아지!
3: 엉무!
0: 고양이!
3: 영호!
0: 원숭이!
3: 끼룩끼룩 누구야? 끼룩끼룩? 끼룩끼룩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2: 한 배를 타고 스릴 넘치면서도 유쾌한 모험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이드와 탑승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3: 제가
6: 이제
3: 손님
6: 오는데
3: 위에
6: 자가지를
3: 좀 뿌려놨고.
6: 고향이 그 이 근처인데 뭐 그 낙동강 상륙 와본 경험이 없었는데 가족끼리 오니까 너무 좋네요.
2: 래프팅을 즐기는 구간은 긴 세월에 걸쳐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깎아내며 물길을 낸 거대한 협곡지대. 가파른 물길을 타고 내려온 강물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거친 급류로 변합니다.
3: 배가 제일 많이 뒤집어지고요. 물때 때문에.
2: 탑승객이 즐길 때 온 힘을 다해 보트의 중심을 잡는 것도 준기 씨의 몫.
3: 힘들다기보다는 즐겁습니다, 좀. 자, 뒤에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님들한테 휴대폰을 들고 타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제가 책임을 못 져드려서, 항상 제 휴대폰 갖고 타서, 이제 손님 사진 찍어드리고, 배 끝나면은 전화번호 받아서 사진 보내드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자, 3, 2, 1.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2: 급류가 잦아들자 준기 씨의 역할이 또 바뀝니다. 이번엔 놀이를 이끄는 오락부장입니다.
4: 재밌으세요?
5: 네, 부장입니다.
7: 그러시죠, 맞죠?
5: 놀러 오세요. 물이 너무 적어서 지금 없어요. 스릴이 없어요.
4: 아, 물이 적어서?
7: 내려. 내려요. 내려. 내가 스릴을 즐겨줄게, 내려.
2: 낙동강 상류의 절경이자 호수처럼 물이 잔잔하고 깊은 백용담. 이 강을 즐기지 못하는 건 준기 씨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죠. 베테랑 가이드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순식간에 보트가 뒤집히고 미끄럼틀이 만들어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장 개장입니다.
4: 즐기려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아래가 강물이라 수영장보다 아찔합니다.
4: 무서우세요?
5: 네, 안 무서워요. 하나, 둘,
7: 셋, 다섯.
5: 너무 짜릿해요.
2: 결국 온 몸을 불태우고서야 끝났습니다.
7: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점프도 하고 스릴도 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2: 낙동강 거친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나면 갑자기 찾아오는 게 허기죠.
1: 여기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데리고 나와주셨던 동네인데 매번 올 때마다 고기 연기로 되게 자극했던 곳이라서 레프팅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기 이런 거 먹으러 옵니다.
2: 이곳 봉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명물.
8: 엄마, 고기 갖고 왔어, 양념고기.
2: 1976년부터 50년째 소울립 숯불구이의 명맥을 잇고 있는 터줏대감. 여든을 넘기고도 고기와 양념은 직접 챙기신다는군요.
9: 맛의 비결은 생고기 숙성시켜서 안을 묻고 손으로 썰어서 하는 게 그게 주요 포인트. 양념을 해서 금방 하면 숙성이 안 되면은 맛이 없어.
10: 고기도 숙성시키고 양념도 숙성.
9: 그렇지, 그렇지. 숙성이 중요한 거야. 손맛, 정성.
2: 이제야 음식이 뜻대로 된다는데요. 양념 조리법은 비공개랍니다.
9: 아직까지도 이걸 내가 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10: 왜요?
9: 아이, 그거는 비밀이지. 나중에 내가 진짜 이 장사를 못하게 될 정도 되면 내가 딸한테 전수해 줄 거예요.
8: 우리 엄마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2: 또 다른 맛의 비결은 바로 솔잎. 예로부터 봉화는 최고급 소나무인 춘향목의 대표적 자생지랍니다.
11: 이게 소나무 숯입니다.
2: 숯불 하면 화력이 좋은 참나무부터 떠올리는 게 보통이지만 봉화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소나무에서 봉화만의 맛을 찾아냈답니다.
11: 기름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이 붙어서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10: 근데 왜 이것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11: 근데 향이 다르니까. 할머니 고집이시죠? 이렇게 50년 동안 해오신 고집이요.
2: 소나무 향을 진하게 고기에 입히는 직화구이.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든 불맛이죠.
9: 우리 손자 고기 원래 잘 굽는데 이 더운데 고생 많이 한다.
2: 초벌구이를 하고 나면 소울잎을 얹어 돼지고기 특유의 기름진 잡내를 지우고 담백함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다 구워서 상에 올리는 게 또 다른 특징.
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향긋한 솔잎 이불까지 덮은 고기 향에 청춘들의 입맛이 폭발합니다.
1: 아, 솔잎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0: 돌도 씹어먹을 나이, 대자연 속에서 온몸을 불태운 뒤 소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2: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3: 반찬 먹을 나이인데 맛있어요?
4: 네, 네. 맛있어요.
3: 네. 잘 먹으셔서 고마워요.
4: 감사합니다.
5: 젊은 분들 오셔 저를 드시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 내가 이 해능의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니까.
0: 하루를 마칠 시간. 청춘들은 아직 쉴 수 없답니다.
6: 하나 둘 셋
0: 가이드에겐 체력이 필수죠.
7: 하나 둘 셋 자,
8: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시네요?
7: 아, 이제 저 9월달에 이제 해병대 입대가 있어가지고, 근데 체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8: 왜 해병대 가려고 해요?
7: 제가 보시다시피 강해서 4살 때부터 자라서 물이 너무 좋아서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9: 아, 저도 해병대 갔다 왔고, 이 친구도 해병대를 갔다 와서. 해병대
8: 아, 두 사람?
7: 우선이랑 같이 갑니다.
8: 이분도 해병대 가세요?
7: 예. 몸을 이렇게 위해서 해도 웬만한 애들보다 체력은 좋습니다.
8: 아, 그래요?
7: 네.
8: 어디 아끼기 좀 있어요?
7: 아끼기 질이 있습니다.
9: 고라니 튀어나오겠다, 고라니. 이 정도면 가서 충분히 자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저도 해병대 가려고 하는데.
9: 저희 막내입니다. 20살이에요.
8: 아, 그래요? 해병대 가족으로 보이겠네요?
10: 예, 아, 그래도 그렇게
8: 해요. 네. 네.
9: 해병대 무리, 자, 들어와서.
0: 강을 놀이터이자 일터 삼아 성장해온 준기군과 동료들. 가이드 일을 통해 책임지는 법을 배웠고, 이제 국가를 위해 복무하기 위해 그 힘든 해병대까지 자원했답니다. 참 고맙고 대견하죠? 쉼 없이 흐르는 낙동강처럼 청춘들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8: 곧 있으면 낙동강하고 헤어지겠네?
7: 그냥 되게 그냥 가슴 한편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속 매년 들어왔다가 계속 지금 한 18년째 들어오고 있는데도 1년 딱 6개월 못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9: 각자 흩어져 있다가 또 저희가 이게 끈끈하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0: 청춘들의 뜨거운 여름이 아쉽게 지나갑니다.
11: 좋지 우리 집인데
12: 그때가 참 좋았지. 참 옛날 생각나네.
11: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13: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14: 잘 갖고 드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얘기 많이 더 듣나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곳에 오니까 또 다른 행성처럼 느껴져요. 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물보라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0: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물보라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1: 상상 그 이상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0: 1m만 더 뒤로 가면 108m의 낙차가 있는 폭포가 있습니다.
1: 때론 아찔하게
2: 5, 4, 3, 2, 1 반지
1: 때론 짜릿하게 빅토리아 폭포와 잠베지강을 즐깁니다. 흥에 살고 흥에 죽는 아프리카 부족들도 만났죠. 특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일생에 꼭 한 번쯤 가고 싶은 로망 여행지 아프리카로 갑니다.

인천에서 약 13시간을 날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한 후 다시 약 5시간을 날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세찬 울림이 있는 곳 빅토리아 폭포로 갑니다.

0: 자연의 거대한 장막을 들이운 듯 포효하는 빅토리아 폭포.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 잠베지강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만나러 먼저 짐바브웨로 갑니다. 짐바브웨는 약 16개의 공식 언어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인들의 때묻지 않는 순수함에 반해 아프리카 전문 여행가가 됐습니다. 19살 배낭 하나 메고 무작정 떠났던 세계여행. 20년 동안 141개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찾고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프리카의 매력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의 꽃, 빅토리아 폭포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1: 1855년 스코틀랜드에 탐험가였던 리빙스톤은 엄청나게 일고 있는 물보라와 굉음 소리를 듣고 카누를 타고 물보라가 치는 곳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이 바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빅토리아 폭포였다고 해요.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고요. 발견한 리빙스톤은 이곳의 작은 마을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0: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
2: Where are you from?
3: I'm from Mutare, Zimbabwe.
2: Zimbabwe.
3: Yes.
2: Wow. Are you first time in Victoria first?
3: Yeah, this is my first time. Because on Monday was my birthday, so I just had to treat myself to Victoria.
2: Wow. Congratulations.
0: 생일 기념으로 이곳에 왔다니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와.
0: 예전엔 멀리서 치솟는 물보라만 보이고 굉음만 들려 원주민들은 천둥치는 연기라는 뜻의 모시 오와 투냐라고 불렀답니다.
3: This is amazing.
1: This is Victoria Falls.
3: I'm so excited.
1: You're excited?
3: Yes, this is my first time to be here, by the way.
1: Congratulations on your birthday.
3: Oh, thank you. Thank you. It was nice to meet you.
1: Nice meeting you too.
0: 아프리카 남부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국경을 가르며 흘러가는 잠베지강. 그 한가운데 있는 빅토리아 폭포. 약 2억 년 전에 분출된 용암이 굳으면서 지표면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잠베지강 물이 땅을 깎아 지금의 협곡을 만들었답니다.
1: 와, 빅토리아 폭포에 조금 더 가까이 오니 물보라가 더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 빅토리아 폭포는 길이만도 1.7km에 달하고요. 최대 낙차가 108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수량이 지금 엄청 세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분당 5,500만 리터가 떨어지고요. 우기철인 경우에는 분당 5억 리터가 저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요.
0: 이토록 아름다운 빅토리아 폭포를 보기만 하면 아쉽겠죠? 저와 함께 아프리카 생명의 젖줄 잠베지강과 폭포를 100%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감 만족할 준비 되셨죠?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시원한 물보라를 맞으며 시선해 보는데요.

0: 여기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이 웅장한 빅토리아 폭포를 조금 더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이크로 라이트인데요. 마이크로 라이트는 하늘의 자전거라고 불리는 초소형 경비행기입니다.
0: 하늘에서 빅토리아 폭포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마이크로 라이트.
2: 어떠세요?
3: I hope you enjoy it from the air.
2: Yes, I'm
3: good. Enjoy the Victoria Falls.
2: If I look down, helicopters are everywhere. But the micro light, not every place we find. So
3: I'm your safe flight.
2: Thank you.
0: 먼저 탑승했던 남편이 무섭다고 거절한 아내를 적극 설득했답니다. 안 보면 후회한다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저도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마이크로 라이트를 타고 빅토리아 폭포 상공을 날아보겠습니다.
4: Push your bums right back, set up straight for me, that leg over. Right, sure.
5: There you go.
4: Okay, your first time in a micro light.
5: It's my first time, that's why I'm very nervous now.
0: 날씨 운이 좋아야만 이륙이 가능하다는 마이크로 라이트. 마치 새가 된 기분입니다. 이 장엄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6: Guess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night stand. But I still need love, cause I'm just a man.
0: 하늘에서 내려다본 빅토리아 폭포는 장쾌한 물소리와 함께 메마른 대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6: I don't want you to leave, will you hold me?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물커튼인 빅토리아 폭포는 사찰 안개가 서려 신비함을 더하고 그 위로는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비단수를 놓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이렇게 또 배웁니다.

0: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 감동적인 빅토리아 폭포의 풍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1: 안톤, thank you very much for helping me.
2: Ah, it's a pleasure.
1: It was my greatest experience because of you. Thank you very much.
2: Good.
1: Thank you very much.
2: Enjoy.
1: I hope to see you later.
2: Okay.
1: All right. Thank you.
2: Enjoy. Bye-bye.
1: All right.
0: 고소공포증 때문에 하늘에서 빅토리아 폭포를 즐길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폭포 위 특별한 곳으로 갑니다.
3: 근데 저렇게 물살이 센 빅토리아 폭포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우기 때는 물살이 세서 수영을 할 수가 없고 건기 때가 되면 위쪽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1년 중 딱 4달 동안만 즐길 수 있는 빅토리아 폭포의 끝, 악마의 수영장으로 갑니다.
4: Hello.
1: All together. No?
4: No.
1: Different.
4: South Africa.
1: South Africa.
4: San Diego, California.
1: San Diego, California, UK.
4: UK. Did you say Korea?
1: Definitely South Korea.
4: All right. Okay. Definitely.
1: Yeah.
0: 국적은 모두 다르지만 이곳을 찾는 이유는 같습니다.
1: We are in Victoria Falls! Which kind of activity did you do in Victoria Falls? Which kind of thing to do?
4: Oh,

0: Yesterday.
1: How was it?
2: Woo!
3: Where did you say?
2: I was the first one to go to mine.
1: You will flop?
2: Oh, yeah.
1: Yeah. How many times you flopped?
2: Just one.
1: Just one time?
2: Yeah.
4: 무릎이 아프기 전에 꼭 이곳을 와보고 싶었다는 여행자들입니다. 앙마의 수영장은 보트를 타고 10여 분 정도 물살을 가르면 닿는 곳에 있습니다.
1: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저쪽에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저희가 바로 앙마의 수영장입니다.
4: 건기엔 물살이 약해지지만 만약을 대비해 이 줄을 생명줄 삼아 조심히 이동해야 합니다.
5: 보시면 조심스럽게 손에 손을 잡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앙마의 수영장은 바위에 의해 잦아든 물길이 막히면서 수영장의 모습을 갖춘 곳입니다.
1: 아,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계곡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흐른 줄 알았는데 1m만 더 뒤로 가면 108m의 낙차가 있는 폭포가 있습니다.
4: 아찔한 높이의 폭포와 거센 물살이 만들어낸 빅토리아 폭포의 최고 사진 명당인 앙마의 수영장. 여기까지 왔는데 저만 무서운 게 아니네요.
1: How do you feel now?
6: I feel very nervous.
1: Very nervous?
6: Very nervous. I don't know.
1: It is 108 meters. Can you do it?
6: No.
1: Yeah. You look also very nervous. Don't you?
7: Phone me if there's a cancellation for tomorrow. And they phoned at 11 and he went and paid. So it's a lot of money and he paid and so I'm here.
4: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한 명씩 앙마의 수영장으로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잠깐의 용기로 평생 추억이 될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영국에서 온 노부부도 용기를 냅니다. 어째 저보다 더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오금이 저린다는 앙마의 수영장. 울먹이던 마리 씨도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짓네요.
1: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4: 자신만만하게 앙마의 수영장 끝으로 향한 저도 떨리지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보여드리기 위해 자세를 잡아봅니다.
1: 드디어 앙마의 수영장 끝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바로 108m의
4: 정말 아찔한 높이입니다.
1: 물살이 진짜 너무 세서 가만히 있어도 자꾸 뒤로 밀립니다.
4: 왜 악마가 이름에 붙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이번엔 잠비아로 갑니다. 빅토리아 폭포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1: I wanted to visit the Mukuni village.
2: Go straight.
1: Go this way.
2: Yeah.
1: And then?
2: Turn there. So.
1: And then on the right side, at the corner, there will be a Mukuni village.
2: Yeah.
0: 무쿠니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는 노래랍니다. 아이들이 마을 안내를 해주겠답니다.
1: 이 무쿠니 빌리지.
2: Yeah, this is 무쿠니 빌리지.
1: How many people are living?

0: 30,000 people.
1: 무쿠니 마을은 약 13세기경에 형성된 마을로 정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네아족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쿠니는 이곳 말로 나무를 뜻하는데요. 처음 이곳에 정착할 당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무쿠니 마을이라 지었답니다. 아프리카에선 춤과 음악이 곧 인사입니다. 저도 레아족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전통 북을 연주해 봅니다. 이런 아프리카 리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신명나는 북 연주에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2: 오, they are carving now.
3: Yeah.
2: How are you? I'm good.
1: 오,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무언가를 만들고 계신데요.
4: Yeah, want to make a hippo?
1: Hippo.
4: Yeah. And there will be zebra wood.
1: 얼룩말의 물결을 닮았다고 해서 지브라 우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요거를 깎아서 이러한 조각품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2: 와, they are elephant carving.
4: Yes, this is an elephant shell.
1: 와, 이 친구가 깎은 사자인데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정말 무거워 이게. 좋게 한 20kg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2: Can I try to make it?
4: You want to try?
2: Yeah, I want to try. I want to make my own.
4: But don't lift your finger here.
2: Finger. I will try.
4: Hold it. Yes. And then like this. Is it right?
2: Yeah.
1: 손을 찍을까 봐 엄청 조심했네요.
4: But for you, it will take almost a week.
2: 그리고
4: this is the first time.
2: Yes.
4: You see?
1: 아. 역시 전문가는 다르죠.
4: 와. Yes, very good. Because this job is from father to son.
2: Father to son.
4: Yes, my father was teaching me.
1: 아버지께 가업을 이어받아 섬세한 조각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였네요.
4: 예.
1: 와, 참 존경스럽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레아족 여성들이 모여 머리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오, 여기 또 지역 미용실이 열려 있어요. 미용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요. 와, 모발이 자라면서 두피를 파고들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야 한답니다.
4: 3 ways and a twist.
1: 오, I will try.
4: 끝났어.
1: 와, 저도 만들었어요.
2: Is it good?
4: Good job.
2: Yeah.
1: Good, good, right?
4: Yeah.
1: Good job, 저도 이제 여기서 미용사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고 굵은 곱슬머리를 땋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더군요.
4: 너는 그놈 짱.
1: Your hair is looks very good.
5: Yeah, it's good.
1: 와, 진짜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을 청년이 본인 집을 구경시켜 주겠답니다.
2: Is this the way to your home?
6: Straight. Yeah.
2: Okay.
6: Yeah.
2: It's not far from here.
6: No. That's there.
2: Okay.
6: Yeah.
2: Oh!
6: This is my grandmother.
2: Hello.
7: How are you?
2: I'm Mr. Lee from Korea.
8: From where?
7: Sick boys.
2: How old is she?
7: 93 years old.
2: Yes. 여기 마을에서 최연장자시라고 해요.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젊고 와, you look very young.
6: Just eat.
1: 정말 전통이 느껴집니다. 전통 오두막과 함께 사용하는 야외 부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0: Thank you very much.
1: Not sorry.
2: 아니요.
3: 오, 먹을 것이 귀하다 보니 손님이 오면 내놓는 특별식이랍니다.
2: 오, 냄새가 우리나라 약간 들깨죽 같은 느낌의 향이 나요.
3: 어떻게 먹는지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2: How is taste?
4: Yes.
2: It's good?
4: Yes.
2: I will try.
5: 뭐.
6: 레키.
2: 와라 굿굿.
4: 땡.
2: 와.
3: 특별한 날만 내놓는 음식이다 보니 동네 아이들이 너도 나도 달려듭니다. 함께 나눠 먹으면 더 맛있죠.
2: 아, 이거. How is the taste? It's good? 저는 이 식사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와, 아이들 한 20명이 달라붙더니 동이 났습니다. Mommy, I'm hungry. All the children take my food.
4: This cook is my mom.
2: This cook is.
4: Thank you.
3: 가장 귀하고 맛있는 건 자식에게 먼저 주고픈 어머니의 마음은 만국 공통인가 봅니다. 깊어가는 밤이 아쉬울 정도로 무크니 마을의 정은 참 따뜻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너머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밉니다.

0: 이번엔 특별한 동물을 만나러 가볼 참인데요. 과연 어떤 동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 Hello.
2: Hello. How are you?
1: Hello.
2: How are you?
1: I'm good.
2: Okay.
1: I'm from South Korea.
2: Okay. Nice to meet you.
1: Nice to meet you.
2: Okay. So you are welcome.
1: Okay.
2: You can follow me.
0: 저는 사자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제가 그 상위 포식자인 사자와 함께 잘 걸을 수 있을지 안전한 가이드와 함께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사자가 아니랍니다.
2: And these are white lions.
1: White lions.
2: Yes, these are very rare animals. Mm-hmm. Yes, you won't find a white lion in the bush. Mm-hmm. They are only found in captivity.
0: 이곳은 백사자라고 하는데, 오, 저 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
2: All right.
3: It's all right.
2: Yes, come with me.
3: Okay.
2: Come with me.
0: 오, 갈기가, 와.
4: 모두 어린 사자라는데 위험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곳은 어미에게 버림을 받거나 사냥꾼에 의해 어미를 잃은 사자들을 보살피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사자 보육원인데요. 수익금 전부는 야생 사자 후원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0: 이 털이 굉장히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이 사자의 힘이 세서 그런지 꼬리에서도 그 힘이 제 몸까지 전달이 돼요.
4: 사자는 등을 보이면 공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걸어야 합니다.
0: 진짜 힘이 여기가 땡땡이에요. 여기가 땡땡이. What is he doing now?
5: Marking territory.
0: 지금 영역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라이언호킹을 하면서 사자가 영역 표시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
4: 밀림의 왕, 백사자의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를 보니 저도 덩달아 어깨가 쫙 펴지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더군요.
0: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냥 제 애완견 같은 느낌이네요.
6: 애완사자 한 마리를 한 마리를
0: 와, 사자가 방금 우발적으로 저한테 달려와서 저희 가이드 뒤에 저는 숨었습니다.
7: No, it's okay. They just play. Yeah, they play.

0: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사자가 장난친 거라는데 제게는 장난이 아닙니다. 멸종 위기종인 백사자는 특이한 색 때문에 남아프리카 일부 부족들에겐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네요.
1: 여기 보시는 백사자들은 약간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자들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야생 훈련을 한 뒤에 진짜 야생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해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드넓은 초원으로 넘어가서 정말 밀림의 왕이 다시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0: 아프리카 초원의 왕, 백사자와의 아침 산책. 정말 짜릿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잠비아와 짐바브웨를 잇는 거대한 빅토리아 폭포에 왔습니다. 고요한 대지 속에 장쾌한 울림으로 반갑게 맞이해주는 빅토리아 폭포. 이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볼까 합니다.
2: Good morning, sir. How are you?
3: Good, good.
2: Thank you.
3: You're welcome.
0: 뷰 맛집으로도 입소문한 곳이죠.
4: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0: 전망대보다 더 좋은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깎아지를 듯한 협곡 사이로 흐르는 잠베지강의 세찬 물줄기 소리가 음악처럼 들릴 정도로 멋진 곳이죠.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은 꼭 들른다는 필수 코스기도 합니다.
4: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잠베지강을 바라보고 있으니 저 잠베지강에 뛰어들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잠베지강을 바라보지만 않을 겁니다. 저 잠베지강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바로 래프팅입니다.
0: 남부아프리카 최대의 강인 잠베지강은 이곳 말로 위대한 강이란 뜻을 지녔답니다. 위대한 잠베지강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래프팅. 벌써 기댐 반 설렘 반입니다.
5: Don't you feel nervous about the rafting?
6: Not yet. I'm very, very excited.
5: Not yet. I'm also nervous during the rafting.
0: 대화로 긴장을 푸는 사이 중간 지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또 이동해야 합니다.
7: Hello.
8: Here we go.
7: Victoria Falls.
8: Welcome to Zimbabwe.
0: 잠베지강의 거센 물살에 몸을 맡기기도 전인데 첫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저희가 이제 시작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사가 엄청납니다. 이게 거의 90도에 가까운 경사를 저희가 걸어서 30분 정도 내려가야 합니다.

0: 자연은 심술궂게도 재밌고 신기한 건 꼭꼭 숨겨두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1: Are you okay?
2: Yeah, I'm serious.
3: Just sweating.
2: 벌써 이 친구도 땀이 나고 있다고 해요.
4: 보관미대요가 It's good to be in the water. You know, swimming with you. Right?
1: You did the lifting.
4: Oh yes, I did. It's good.
1: You did. How is it?
4: Very nice.
1: Really?
4: Oh yes.
1: I believe you. You're from?
4: India.
1: India. Thank you very much.
4: Okay, guys.
1: 고맙습니다.
4: Thank you.
0: 드디어 보트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어떤 분들과 모험할지 궁금합니다.
1: 저희 이제 곧 래프팅을 시작할 건데요. 여기 계신 저희 다섯 명이 저희 한 팀입니다. Say hello.
5: Hello.
1: Hello.

0: from?
1: Sweden.
0: Sweden. You're from?
1: Belgium.
0: Belgium.
1: With me on your program, you will double the audience.
0: Okay. We'll make a deal.
2: 저희 팀은 연령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3: 파이팅! 파이팅!
0: 파이팅!
3: 파이팅!
4: Same time. Move the body. Better. One, two.
2: 급류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노젓는 것도 힘든 우리와 달리 내 집처럼 편안하게 급류를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0: 헬로. You look like David Livingston.
5: 그 당시에 장비도 좋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 와서 노를 젓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6: 왜요?
2: 이맘때가 래프팅 하기에도 최적인 물 수위랍니다.
5: 아, 시작하자마자 벌써 레벨 4를 만났습니다. 저 앞에 물살이 엄청나게 일고 있어요.
2: 잠베지강은 약 24개의 급류 코스가 22km나 이어져 있답니다. 물살의 세기도 5단계까지 있습니다. 4단계 급류인데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거센 물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0: 좋아요.
7: 좋아요.
2: 저희 팀워크 참 좋죠? 자, 다음은 어떤 단계 급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8: 리프트 인사이드 5. Right inside the level 4 plus.
9: This was the one for sure that we will
8: flip over.
9: What do you want?
8: Yeah.
9: For our left.
10: Okay.
9: We go for the best one. We need to give the cameraman the experience.
5: 저희 팀원들이 너무 용감한 나머지 모두 다 만장일치로 왼쪽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레이드 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다시 단단히 조여맵니다.
8: Remember, what's his name?
0: Song.
8: Remember, which one are you gripping? So you have to remember.
0: Yeah.
5: 잘 잡고 이걸 잡지 않으면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11: 얼마나 세길래 그러는가?
5: 그러니까요, 겁을 이렇게 주네.
2: 잠베지강의 급류는 악마의 화장실, 죽음의 이가리 등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물살이 거세다고 합니다. 저희 다국적 팀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천국행 계단 급류로 출발!
8: 파워 파로!

눈 깜짝할 새에 한 명 입수. 저도 아차 하는 순간 물속이더군요. 다른 팀은 결국 보트가 뒤집히고 맙니다.

0: 5단계의 엄청난 급류를 버티기 쉽지 않지만 도전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구해주니까요.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잠베지강 래프팅. 저보다 먼저 빠진 벨기에에서 온 브루노 씨도 5단계 급류의 매운맛을 보곤 혼이 쏙 빠진 것 같은데요.
1: 제가 잠베지강에 빠졌다가 이 친구가 저를 살려줬어요. You are my saver.
0: 5단계 급류까지 우리 팀이 해냈습니다. 때로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면 교훈을 찾게 되네요. 아재인가 봅니다. 역경을 함께 뚫고 헤쳤더니 전우애가 생길 정도로 손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약 3시간의 스릴 넘치는 잠베지강 래프팅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 소감을 물어봤는데요.
2: Hello, how are you?
3: Good.
2: How are you good?
3: Not good, very.
2: Not good, very.
3: So,
2: you got
3: stressful,
2: some panic.
3: Stressful, no.
2: No.
3: No, but it was long under the water.
4: Probably the best one.
2: The best one in the world.
4: I think so, because there were so many five rapids, yeah?
2: Yeah.
4: So it went, yeah.
3: That was good.
4: Yeah.
2: We got very good experience. We are the one team, right?
3: Yeah.
2: Yeah.
0: 빅토리아 폭포 100% 즐기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포만큼 유명한 게 또 있는데요. 119년 전 잠비아와 짐바브웨를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건설한 빅토리아 폭포 철교입니다.
5: So this is now end of Zimbabwe. Yeah, no, yeah, two countries.
2: Yeah.
5: Zimzam.
0: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왼쪽 다리는 짐바브웨, 오른쪽 다리는 잠비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쪽 국가에 제 몸을 맡기고 있어요. 빅토리아 폭포 다리에서는 짚라인, 번지 스윙, 번지 점프 등 여행자의 담력을 시험하는 여러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액티비티 끝판왕이라 불리는 번지 점프에 도전할 참입니다.
2: Hello.
6: Hello.
2: How are you?
6: Good and you?
2: I'm good.
6: Very good.
0: 이제 안전 장비를 차고 잠비지강 저 아래까지 제가 한번 내려갔다 와 보겠습니다.
6: Okay, full body harness. This is waiting for backing up.
4: Okay. Again.
6: If you don't jump three times. Away, notified.
2: Serious?
6: Yes.
0: 세 번 안에 꼭 뛰어야 합니다.
2: Okay? Okay. Three times, chances.
0: 높이만 무려 111m.
6: 5, 4, 3, 2, 1.
0: Oh, no, no, no.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got
2: it. You got it. You're gonna love it.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0: 두려움 가득했지만 두 눈 꼭 감고 뛰어내렸더니 다른 세상입니다.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4초.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4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 제가 빅토리아 폭포에서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7: 코리아 넘버원.
2: 넘버원, 예.

0: 컴백.
1: 감사합니다.
2: 사랑해.
3: 사랑해.
1: 111m에서 번지점프를 뛴 사람이 되었습니다.

0: 빅토리아 폭포 100% 즐기기 마지막 잠베지강에서 즐기는 선셋 크루즈입니다. 이번엔 조금은 느리게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는데요.
1: Hello, how are you? Hi, everybody.
2: Hello, how are you?
0: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선셋 크루즈는 잠베지 강가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들도 만날 수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나를 보아달라 말을 걸어옵니다.
3: 저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아프리카 여행을 마치고 아프리카의 석양을 본 사람은 결코 아프리카를 잊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저 또한 그 감정이 어느 감정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채운 빅토리아 폭포와 잠베지강의 일몰.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곳은 아프리카입니다.
4: 진귀한 풍경이다, 진짜 진귀한 풍경. 와.
3: 또 다른 행성처럼 느껴져요. 와.

안녕하십니까. 고전학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의 김어래 교수입니다.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는요, 현실 처세에서 현실 개선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제가 어떤 구조를 가져왔냐면요, 이런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승리의 기선 확보를 위한 다툼이 어려운 까닭은 우회하지만 곧장 간 것이 되게 하고 불리한 걱정거리를 유리함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손자병법의 군쟁편이라는 곳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구절은 불리한 걱정거리를 유리함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요 표현입니다. 원문으로 치면 이환위일인데요, 환은 이제 우환할 때 환자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걱정거리 정도 혹은 불리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것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불리한 현실, 현실의 불리함을 개선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의 처세,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걸 고민해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현실을 바꾸어 나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태도와 정신, 지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장수는 지혜롭고 믿어우며 어질고 용감하고 엄격해야 한다라는 개편에 나오는 장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장군, 전장에서의 지도자이죠. 이러한 전장에서의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다섯 가지 역량이, 덕목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장수에게 요구됐던 요 다섯 가지 덕목은요, 이렇게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빚어가는 데 필요한 덕목으로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어워야 돼요. 신뢰가 가는 인물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질고 또 용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격해야 됩니다.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남한테는 설사 너그러울지라도 자기 자신한테는 일정 정도 엄격해야 되는, 그래야만 미래를 자기 뜻대로 빚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방도는 뭐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장수한테 다섯 가지 덕목을 요구했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장수는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행위가 있다. 이걸 다섯 가지 위험한 행위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장수가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는 자라면 살해당할 수 있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라면 사로잡힐 수 있으며, 쉬이 분노하고 성격이 급한 자라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고, 청렴 결백한 자라면 모욕을 당할 수 있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자라면 번거로워질 수 있다. 여기 군쟁편에 나오는 그러한 언급인데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장수는 전승할 수 있고 불태, 위태롭지 않게 될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더욱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현실 개선의 방도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었던 장수가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는 자라면 살해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도록 싸우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어떠한 현실 개선의 방도를 추출해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생결단식에 뭐 아니면 도식에 이런 식의 태도 지향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식의 태도이기도 한데요. 이거 역시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해야 된다라는 얘긴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구 사항은 어떻게 바꿔 읽을 수 있느냐? 비겁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눈앞에 있으면 정면 돌파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구 사항은 또 어떻게 바꿔 읽을 수 있느냐? 쉬이 분노하고 성격 급한 자라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혈질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한 태도를,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이런 겁니다. 청렴 결백한 자라면 모욕을 당할 수 있다. 아, 청렴 결백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청렴 결백을 고수하는 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결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더러워질 수도 있어야 하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적당히 진흙도 좀 묻히면서 현실을 개선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태도는요, 남에게 엄격함을 요구하는 태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개선해 나갈 때 남의 도움, 남하고의 협력, 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남에게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만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지혜로운 방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자라면 번거로워질 수 있다. 아니, 백성 사랑하는 게 지도자로서 무슨 누가 됩니까? 그게 무슨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경우 전쟁 상황에서 백성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전쟁 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성이 더 크게 손해를 입는다라면 과연 그걸 백성을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백성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과감하게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요구는요, 목표를 과도하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요구이기도 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만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 개설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실 개선해 나가다가 재풀에 꺾여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식으로 현실 개선에 필요한 방도로 손자의 그 언급들, 장수는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위험한 행동을 바꿔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자병법에서 현실 개선에 아주 요긴한 역량을 추려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한 네 개 정도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형세와 세력을 빚어내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현상의 변이를 가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를 파악하는 능력. 손자는요, 손자병법 3편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다수를 다스림은 소수를 다스림과 같으니 바로 편제 덕분이다. 그러니까 암만 많은 병력을 다스려도 작은 병력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편제. 편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시스템입니다. 다수를 체계화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잘 갖추면은 그러면 충분히 아무리 많은 다수라 할지라도 소수를 다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현실 개선이라는 차원으로 바꿔 읽으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체계를, 그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현실을 개선해 가고자 한다라면 이 현실이 도대체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손자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세라는 편에서요. 다수와 싸움은,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적군의 병력과 싸움은 소수와 싸움과 같다. 그러니까 적군이 소수일 때 그때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신호 덕분이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수와 싸우더라도 예컨대 장군이 내리는 명령 같은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민활하게 그렇게 전선에 있는, 아주 최전선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까지도 쫙쫙쫙쫙 전달이 되면 그러면 상대가 다수이든 소수이든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손자가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을 중시를 했고 또 그 의사소통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중시를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 체계를 토대로 지휘자들은, 장수들은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손자가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 개선이라는 차원으로 바꿔 읽으면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현실의 제반 요소들하고의 교류를, 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변이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비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또 손자병법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개선의 요긴한 역량은요, 형세를 조성하고 세력을 빚어내는 역량입니다. 형세와 세력이 무엇이냐? 형편에 보면요, 승자는 백성을 지휘하여 전투함에 마치 천길이나 되는 계곡에 쌓인 물을 터놓은 듯이 하니 이것이 형세이다. 형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계곡에 물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모아둔 상태에서 갑자기 이 물꼬를 탁 트면 물이 뭐 엄청난 기세로 쏟아지겠죠. 그렇게 엄청난 기세로 쏟아지도록 갖추어진 모양새, 이게 바로 형세인 겁니다. 자, 세력은 뭐냐? 손자병법 3편에 보면요, 격한 물살이 질주하여 돌도 떠내려가게 함이 세력이다. 물살이 아주 격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지고 집채만한 바위 같은 것도 막 그 물살에 휩쓸려 나가

가게끔 하는 것, 그게 세력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러한 형세와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손자는 더 나아가서 전쟁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니다. 이런 형세와 세력을 갖추어서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현실 개선이라는 맥락으로 바꾸어 읽으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추세를 만든다. 어떤 현실 속에서 사회적 추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쪽으로 사회가 흘러갈 수 있게끔, 아니,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형세를 조성하고 세력을 빚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개선은 사회의 개선과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은 뭐냐? 현실 개선이라는 것을 어떠한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추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현실이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나 개인의 힘만이 아니라 그 추세를 탄 모든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명제를 한번 소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 이상이다. 개인들이 노력한 그 결과를 다 합친 것보다 어떠한 사회 차원에서의 큰 추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형세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내서 그러한 도도한 흐름 속에서 현실을 개선해 나가면 개인들이 해나간 현실 개선의 총합보다 훨씬 큰 것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상의 변이를 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손자병법에서는 기이할 기자를 써서 기이를 활용한다, 기이를 낸다,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뭐한 가지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현실 개선에 유리하다라면, 필요하다라면 또 다른 방식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의의 끝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실 개선은 왜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냥 만족은 못할지라도 그냥 어느 정도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것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미래가 내가 바라는 대로 펼쳐짐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이로운 것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욕망을, 이러한 의도를 된다면, 그렇다라면 현실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족하면서 안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태도, 지향은 이건 놓지 말아야 되는 덕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패의 미래를 빚어나감에 있어서 불패, 이거는 이제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과거의 승패를 말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 앞으로 빚어갈 미래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거든요.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내가 주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빚어감으로써 불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실 처세에서 현실 개선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손자병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 본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일출과 일몰, 명소가 모두 모여있는 곳. 아름다운 풍광과 즐길거리가 가득한 거제시. 그곳에 닿는 특별한 길, 거가대교는 주민들에겐 정말 보석같은 존재입니다.
1: 거가대교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엄청 여기가 그냥 핫해졌죠. 거제는 깡촌, 여기 사람들 얼씬도 안 했어요.
0: 초여름까지 거제 앞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진객. 올해는 멸치가 풍년인데요. 외포리 마을은 거제 멸치잡이 1번지입니다.
2: 물에서 떠밀려서 멸치가 떠밀린 가수로 얼어서 타닥타닥 튀는기라 그럼 속구리가 밭 이래 잡았다니까.
0: 맛으로 한 번, 멋으로 또 한 번, 이게 바로 진정성 있는 유혹 아인겨.
3: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로고 그런 게 이제 보이죠.
0: 저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외포리 사람들.
1: 거제도가 제 생활의 터전이었고 상당히 거제도에 대한 애착은 많이 있죠.
0: 그들을 만나러 거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그곳 외포리로 떠나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 그 아름다운 풍광에 한번 취하고 깎아지른 산세와 푸른 매력에 또 한번 푹 빠지게 되는 곳. 거제 곳곳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관광 명소도 제법 많은데요. 그중 요즘 SNS에서 아주 뜨거운 곳, 우리가 거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장소입니다. 거제시와 내륙을 연결하는 두 길목 중 한 곳,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그곳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특이한 건축물을 만났습니다.

0: 어우, 이건 유럽에서나 볼 법한 성곽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에 반해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만 무려 60만 명. 와, 정말 놀랍습니다.
1: 하나, 둘.
0: 모두 추억 하나씩 남기느라 정신없네요.
2: 여기는 저 선배 댁이에요.
3: 아,
2: 네, 저희 부산 기획 온 거.
4: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로고 그런 게 이제 보이죠. 진짜 이거는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장인 같은 그런 거예요.
1: 네. 그제 그러니까 사유지네요.
4: 그렇죠.
1: 그렇죠.
4: 네.
1: 근데 우리 공짜로 이거 뒤도 되는 게요.
4: 그거는 이제 선배님의 재량이죠.
1: 재량이라.
5: 한국스럽지 않고 미국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자, 이쯤 되니 바닷가에 턱하니 성을 지은 그 통 큰 선배님이 누군지. 아하,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구만요. 그러니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은 한 사람. 아하, 이 성을 지은 주인공이로군요.
6: 안녕하세요.
7: 본연에게 매미 성주가 됐습니다.
6: 아, 매미 성주님이요?
7: 예.
0: 스스로를 성주라 부르는 남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8: 지금 저 담쟁이가 붙어 있는데 앞에 이 모양이 배의 앞쪽 선수 쪽 모양이에요.
0: 이걸 어떻게 맨손으로 지은 건지 그 참 볼수록 신통방통하군요.
8: 이것도 이렇게 이럴 때 있잖아요. 파도 치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회전되잖아요. 그럼 다음 오는 물을 조금 이렇게 이 물이 그냥 막아가지고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그런.
0: 20년 동안 혼자 지었다는 배한성, 아니 매미성. 그 시작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답니다.
8: 집 하나 짓고 타박 갖고 오면서 이제 노후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단 말이에요. 추석 다음 날인데 엄청났죠. 그 매미 태풍의 어떤 그 위력이란 건 피해가 엄청났죠.
0: 이재민 수만 6만여 명에 이를 만큼 기록적인 피해를 남긴 태풍 매미. 바닷가 마을에 전원 주택을 지으려 터를 다지던 백순삼 씨의 꿈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나만의 성을 짓기로 마음먹었답니다.
8: 이거 들으면 몸에 다 딱 붙여야 됩니다.
1: 야, 상당히 크네요.
8: 예, 30에서 한 60kg까지 나갑니다.
1: 하나예요?
8: 예, 예.
0: 정말 힘이 장사시네요.
8: 현재까지 대략 한 2만 장 이상은 들어갔어요. 예, 2만 장.
0: 과거 조선소에서 일하며 거제 사람이 된 순삼 씨.
1: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8: 저 원래 고향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 소재지 깡촌이에요. 깡촌. 바다도 없고 거제도가 제 생활의 터전이었고 여기서 뭐 애들 태어나고 뭐 교육시키고 나도 먹고 살고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상당히 거제도에 대한 애착은 많이 있죠.
0: 두 번째 고향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긴 성은 이제 위풀이의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광객이 많아진 지는 얼마 안 됐다고요?
8: 다리 있는 거,
1: 네.
8: 저게 거가대교고요. 이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거가대교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일하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봐서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거가대교 생기고 나서는 이제 이쪽으로 그냥 부산 쪽 다른 데서 유입이 되니까 엄청 여기가 그냥 핫해졌죠. 그전엔 깡촌 여기 사람들 얼씬도 안 했어요.
0: 매미성이 있는 외풀이 역사를 바꾼 이 다리. 지난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부산에서 거제

0: 까지 오가는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통행 시간은 130분에서 50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그 덕에 이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는 사람은 더욱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깊은 밤이 찾아오면 외포항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야행성인 녀석들을 잡기 위해선 좀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자, 분주히 출항 준비를 마치고 컴컴한 바다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오늘 잡을 생선은 뭡니까, 선장님요?
1: 멸치 잡으러 갑니다, 멸치.
2: 해탈구도 얼마나 나갔나요?
1: 한 서너 시간 나갈 때도 있고,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막 멸치를 찾아야 투망이 되고 잡아올 수 있으니까.
0: 멸치 떼를 찾아 헷매기를 한참. 오, 드디어 판 내릴 곳을 정한 모양입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동트기 전 이맘때가 멸치잡이에 가장 좋은 시간이랍니다.
1: 지금 현재 멸치가 저 안에서 이렇게 티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소나의 기계에 다 포가 나거든요. 저쪽에서 멸치가 지금 오고 있다 아시고 해서 요즘 기계가 좋아갖고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런 게
0: 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님 지시에 따라 금을 투하. 1km가 넘는 대형 그물이 쏜살같이 바다로 잠기는데요. 이제 그물 가득 고기가 들어오길 바라며 인고의 시간을 가집니다. 1시간 남짓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오늘의 숙제 검사를 할 시간. 과연 멸치떼가 찾아와 줬을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멸치 맞습니까 이거? 그물 코마다 턱턱 걸려 올라오는 은빛 멸치들 보이소. 이만하면 밤잠 설친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는겨. 오늘 만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3: 많이 올라오나요?
1: 네.
3: 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1: 다 빼봐야지. 외관이 많이 남았거든요.
3: 네.
1: 외관이 많이 남았어요.
3: 아.
0: 걱정이 무색하게 갈수록 묵직한 그물. 야, 그나저나 이렇게 큰 멸치는 정말 처음 봅니다.
4: 우리가 아는 멸치보다 상당히 커요.
1: 이거는 젓갈용, 백감, 백감 젓갈용이고.
4: 지금이 제철인가요?
1: 예, 6월 말까지 어떤 그 길게 할 때에는 7월 한 15일까지 합니다. 3월 초순부터.
0: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추억. 하지만 이제부터 더 힘든 과정이 남았답니다. 멸치 무게까지 더해져 1톤이 훨씬 넘는 그물을 갑판 위로 당겨야 하는 건데요.
1: 우차! 야, 우차! 자, 우차! 자, 가세! 어, 가!
5: 뒤로, 뒤로. 아, 얘는 뒤로. 들이, 그 뒤로.
1: 어, 가! 땡겨, 땡겨라!
2: 땡겨라?
3: 땡겨라? 안 힘들어요?
1: 예.
2: 힘들어.

0: 어쨌든 오늘은 하하 만선.
1: 이렇게 이제 만선인 상태로 육지로 돌아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2: 기분이 좋죠. 좋고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가서도 이제 멸치를 털고 해야 되니까 저 근처에 박스에 완전히 담을 때까지는 이제 긴장이지.
3: 보람과 풍성함을 가득 싣고 무트로 향합니다. 약 4시간의 조업을 마치고 도착한 한국. 하지만 진짜 힘든 일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네요. 코에 걸린 멸치를 이렇게 털어내야 하는 건데요. 이게 아주 단내 나는 일이랍니다. 단체 작업이다 보니 호흡이 생명.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4: 고기 다 깨지는데 어떻게?
5: 아, 그래요?
4: 고기가 다 깨지잖아요.
5: 이렇게 다 일일이 털어야 돼요?
3: 진땀 나는 작업은 3시간 넘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잡은 멸치는 대략 1톤 남짓. 성질 급한 멸치는 대부분 잡히자마자 죽기 때문에 친손들을 위해 당일 항구에서 팔려나갑니다. 자, 뱃일 마치고 돌아오니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쏟아집니다. 외풀이 업판장에서 만난 두 사람. 갓 잡은 멸치를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근처에서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제철인 멸치 요리 식당을 운영한답니다. 장사 준비 한락하면 아침부터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가게 사장님인 어머님, 외풀이 토박이십니다.
1: 옛날에 외포는 어땠어요?
6: 물에서 떠밀려서 멸치가 이 떠밀려 가스로 얼어서 타닥타닥타 튀는 기라 그럼 속구리가 밭 이래 잡았다니까.
1: 아, 태양가루?
6: 뭐 밀리 들어갔고.
1: 그렇게 많았어요?
6: 그렇더만. 그때는 그리 고기가 많았어요.
1: 그럼 그런 멸치로 뭐 해 드셨어요?
6: 해도 해먹고 그 탁주 빨아갖고. 아. 그래 이렇게 까갖고 탁주 빨아갖고 그래가 해먹고 그랬지.
1: 그 당시에는 진짜 좋은 술안주였겠네.
6: 예, 그때는 좋지. 그때 그게 더 맛있지. 구이도 해먹고.
7: 아... 어릴 때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멸치 주우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1: 주소 와서 뭐 해요?
7: 그러니까 그때 가게를 했으니까. 아... 예, 손질해서 팔았죠.
1: 주소 와서요?
3: 이해부터 겨울엔 대구를 잡아 말리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멸치잡이로 항상 북적이던 외포항. 허가 대교가 생기기 전엔 거제에서 가장 위진 항구였던 곳이었지만 그래도 철마다 풍성하게 잡히는 수산물로 포구는 늘 풍요로웠습니다. 외포리 사람들은 가장 작은 생선 멸치 덕에 가족을 배불리 먹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죠. 멸치도 생생이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지만 여기 사람들에겐 참 대단한 생선이 분명합니다.
6: 고만해 너무 많아.
7: 너무 많나.
6: 넷.
3: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마치고 비로소 아침 밥상을 차립니다.
8: 겨울에 시래기 말렸던 거 이런 거 저장해놨다가 엄마가 이제 봄 되면 멸치 많이 나는 철에 엄마가 많이 자주 끓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먹기 싫었는데 이제는 예, 맛있어요. 예, 예.

0: 아이쿠야, 우습겠네요 참말로. 통통한 멸치, 뻥채라 캐도 믿겠습니다잉.
1: 엄마 식사해요.
0: 어머니 솜씨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딸 미선씨. 입맛 까다로운 어머니 평가가 궁금하네.
1: 샐러드 이런 것도 좀 먹고 엄마. 멸치 간장 넣고 국간장 조금 넣는데 국물 안 시원하나?
2: 국물 안 시원한데.
1: 시원하대 해야지.
3: 맛이 별로예요?
1: 네, 제, 싱겁겠지만
2: 나가 해야 맛있지.
3: 아, 그래요?
1: 응, 엄마가 해야 맛있다. 먹기가 상관없어.
0: 50년 경력, 어머니 솜씨 따라잡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3: 옛날에도 이 멸치를 드시고 많이 왔었어요?
2: 옛날에는 내가 안 했어요. 그게 많이 했어요. 여기 고대도 사는 이 지역에는 또 좀 많은 사람들이 왔어. 아니 요새는 진짜 정고.
1: 그가 대교 생기고 난 이후로 그때부터 좀 손님이 더 많이 유입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3: 아, 거가 되죠?
1: 네.
0: 다리 하나 놓였을 뿐인데 참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0: 신령님이 후 비구름을 불어내기라도 한 듯 거짓말같이 화창해진 날씨. 날씨 좋은 주말이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작은 항구 마을이 그냥 들썩입니다. 멸치식당이 모여있는 골목도 어느새 인산인해. 아이고, 주방도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큼직한 멸치는 굽기도 하고 이렇게 튀김으로도 손님상에 올립니다. 아우야, 튀김 멸치 맛도 맛있다 하던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만나겠네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렇게 멸치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항상 푸짐하게 차려낸다죠.
1: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거라서 예,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0: 특히 신선해야 먹을 수 있는 멸치 회무침이 별미 중의 별미. 이게 바로 새콤달콤 거제 맛인기라요.
1: 멸치 튀김 나왔습니다. 네, 모자라 말씀하세요. 리필 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네.
0: 손이가요, 손이가. 맛있는 멸치 요리 한상에 마음 급해진 손님들.
1: 우리 집은 진짜 전국구에 아침에 대구에서 오시고.
0: 저도 한입 맛보고 싶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나와라 카지트 만능팔. 어찌 잡설만 한가요? 말 좀 해주시죠.
2: 튀김이나 이런 멸치는 또 고소하고 또 게는 또 상큼하면서 이 야채와 더불어 이렇게 먹으니까 좀 상큼한 맛이 많이 납니다. 또 특히 지금 이 제철은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 몸에도 인체도 좋아요.
3: 우리가 그 제도 하면 섬이라는 그 느낌으로 전부 그 기양살이라든가 외진, 저도 막 그런 낙후된 섬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 거가대교라는 다리가 육지하고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이 섬 자체가 도시화가 되고 빠른 시일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그 바깥 광역시하고의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외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0: 손님들 마음까지 풍성하게 채워진 하루. 한섬 돌리러 찾은 곳, 다시 그 바닷가에

0: 없습니다.
1: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으세요?
2: 바닥에 있어서 좋아요, 진짜. 시내 나가면 뭐 복잡하고, 차도 오고 가고, 이름도 하고. 이제, 요 조용하니 안 좋습니다.
1: 보고만 있어도, 바다가 왜 좋을까?
2: 내 삶에 터지니까. 터지니까.
0: 한 평생을 눈에 담아도 참 좋은 풍경. 그곳엔 사계절 넉넉하게 내어주는 풍요로운 바다가 있어 좋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거제로 통하는 길목이 된 고장, 여기는 외포리입니다.

0: 마지막 상식.
1: 상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0: 바다로 가는 곳이다.
2: 바다, 산, 하늘 이게 하나로 눈에 다 들어오니까 정말 축복받은 기분이에요. 매번 그 풍경은 다르잖아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아이씨,

0: 화창하구나. 그렇지 않소, 댕구 선비?
1: 거참 아주 아주 좋소이다. 딩동 선비.
0: 딩동 선비. 나 딩동 쌤인데.
1: 아, 오늘은 이거잖아요.
0: 그나저나 오늘 여기서 아주 화려한 춤공연이 있다던데. 어디 보자. 여기가 맞나?
2: 여기가 맞다. 얼쑤.
1: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거참 고맙소 많은 뉘신지요.
2: 몰라도 된다. 얼쑤.
1: 아이고.
0: 여튼 우리가 잘 찾아온 모양입니다.
1: 그랬어, 그랬어. 화려하고 우아한 우리 춤 아주 아주 기대가 돼요.
0: 그렇소, 춤은 역시 우리 춤이 아름답지요.
2: 우리 춤이 좋은 것이요.

0: 아주 아주 좋구만. 오우. 그렇지 않소, 딩동선비.
1: 댕구야, 여기까지.
0: 예.
1: 자, 오늘 딩동댕 쇼는 우리나라 전통춤 쇼.
0: 첫 번째로 만나볼 우리 전통춤은 부채춤.

0: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1: 와, 세상에 부채춤이 이렇게나 멋진 춤일 줄이야. 꼭 나비가 나풀나풀 날아서 꽃밭을 훨훨 나는 느낌이었어요.
0: 맞아.
2: 오, 잘 봤어요. 부채춤은 부채로 꽃과 나비를 만들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표현한 춤이에요. 자, 나비가 나풀나풀.
1: 우와, 진짜 나비 같아요.
2: 그리고 꽃들이 한들한들.
1: 우와, 진짜 꽃이다.
2: 자, 이건 뭘까요?
1: 이건 살랑살랑 바람 같은데요?
2: 맞아요. 자, 그럼 우린 바람 같이 들어갈게요.
1: 바람이 분다.
0: 아니, 정말 바람처럼 사라지셨어.
1: 역시 부채춤이 최고로구나.
3: 얼쑤.

0: 오늘은 한 해 농사의 시작!
1: 모니 하는 날!
2: 어? 어? 모내기가 뭐예요?
3: 자, 봐봐. 요 볍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데 그걸 모라고 해. 그리고 봄이 되어서 그 모를 옮겨 심는 걸 모내기라고 하지.
0: 자자! 다들 내 북소리에 맞춰 모를 줄 맞춰서 심어보세!
1: 오. 좋아! 그럼 심어볼까나! 심어보세! 심어보세! 모를 심어보세!
0: 아, 참! 하늘 한번 꾹꾹 눌러서 제대로 심으라고 모가 둥둥 떠다니잖아!
4: 힘이 없어서 그려. 팔다리, 어깨, 허리야.
2: 아이고, 그 힘들어서 못하겠네.
4: 아휴, 그려. 아, 거 부끄러 말하고만 하지 말고 힘나게 응원이나 좀 해봐.
2: 그려.
0: 이 부끄러 응원을
5: 우리가

0: 진짜 힘이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1: 그러게요. 거기 계신 분들 응원 받으면서 모내기 잘 하셨나요?
2: 힘든 줄 모르고 다 끝냈네요.
3: 모내기 끝!
0: 역시 이게 북소리의 힘인가요?
4: 그렇죠. 예전에 진도지방에 모내기 할 때 북으로 힘을 내라고 응원을 했었는데요.
0: 네네.
4: 와! 이렇게 북을 치며 추던 춤이 발전해 지금의 진도북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0: 아, 그렇군요. 이게 진도북춤이었군요. 세상에, 응원의 북소리가 춤이 되다니요.
1: 둥둥둥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진도북춤. 불끈불끈 힘이 나는구나. 얼쑤!

0: 드디어 모내기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유, 벌써 가을이 됐구먼.
1: 시간 참 빨라. 다들 보름달 보고 소원은 빌었는가?
0: 하하, 벌써 빌었지.
2: 아유, 난 소원 빌 게 하나도 없네.
0: 어? 아니, 그게 뭔 소리요?
2: 쌀 농사, 과일 농사 다 풍년이라 먹을 것도 많고 가족 모두 건강하니 더 바랄 게 없구먼.
3: 아하, 맞아, 맞아.
1: 그야말로 풍요롭고 신나는 한가위로세.

0: 뛰어나보세.
1: 한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1: 한강술래
0: 높은 마당 짚어나지고.

0: 정말 정말 신나고 재밌는 춤이에요. 네. 이 춤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 춤이 바로 강강술래잖아요.
1: 맞아요. 둥근 달 아래 손에 손잡고 원을 그리며 신나게 추던 춤이죠.
2: 와, 이 춤 저희도 배울 수 있을까요?
1: 마지막 부분을 같이 배워볼게요.
0: 네! 우리 친구들도 잘 보고 따라해봐.
1: 자, 잘 보세요.
2: 네.
3: 개구리 개굴청 방죽 아래 왕개굴.
2: 오.
3: 개구리 개굴청 방죽 아래 왕개굴. 개구리 개굴청 방죽 아래 왕개굴.
1: 다음엔
3: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긋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긋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1: 진짜 쉽죠?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3: 네.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아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긋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0: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강강술래 춤 또 쳐요, 또.
2: 네네네. 우리 친구들도 옆에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계시면 같이 쳐요.

0: 마당이 또 퍼지게
1: 한강술래
2: 개구리 개굴창
0: 개구리 개굴창 광주간의 왕개굴 왕개굴을 찾으려면 양파를 뜯어

0: 리리띵!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0: 자, 터져!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대기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불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감, 담.
2: 오, 우와! 우와! 이게 뭐야?
3: 감이야, 감!
2: 감?
3: 응! 할아버지께서 감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어. 잘 말리면 맛있는 곶감이 될 거래.
2: 빨리 먹고 싶다.
3: 더 기다려야 돼. 조금만 참자.
2: 응. 빨리 먹고 싶겠다.
4: 바꿔라, 한글!
2: 어? 감이 없어졌네?
5: 어? 감이 담으로 바뀌었어.
2: 우리는 감 먹고 싶은데 감을 찾아야 해.
5: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8: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어? 이?
9: 야!
7: 훈민정음, 안녕?
6: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감이 담으로 바뀌었어!
2: 감, 감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감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

0: 잡아.
1: 한글이 안 보여. 위엔 없어.
2: 사방을 찾아도 없어.
1: 대체
2: 어디에 있지?
1: 어? 저기 한글 감이 있어.
3: 나나나
0: 헛! 밀다!
1: 어?
2: 한글이 밀려나고 있어!
1: 헛!
0: 어림없다!
1: 헛! 밀다!
0: 천지가 한글을 밀어버렸어!
4: 천지의 한글 공격에 태극봉도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어. 태극봉의 힘을 되살리려면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밀다에 맞서는 말은 뭐지?
0: 당기다.
1: 짠!
4: 한글이 돌아왔어.
0: 아니, 나의 밀다 공격을 당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이런, 한글 감이 결국 파괴됐어.
0: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3: 수사라, 한글!
0: 헷!

0: 컴.
1: 저장 완료. 컴.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감! 감! 감은 주황색이에요. 오, 잘 익은 감. 아, 맛있어. 담. 담. 야! 아! 아이고! 담 때문에 한글이 안 보여.
1: 한글 담 먹어야지. 냠. 냠냠. 슈.
0: 아호! 윙! 한글 담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담! 담! 담! 감! 순서대로 써볼까요? 기억이 아를 만나 가, 가가 받침 미음을 만나

0: 감, 감.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감. 친구들 따라해봐요. 감. 끝.
2: 감에서 첫 소리 그를 드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밤, 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감에서 첫 소리 그를 드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밤, 담. 히힛.
0: 감, 담. 할아버지가 감을 대롱대롱 달아놓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감을 담으로 바꿔라 한글. 감이 담이 되었어요. 천지가 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당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감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감이 나왔어요. 감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감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감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불, 물.
3: 캠핑을 할 땐 고기를 구워야지.
4: 고기를 구우려면 불을 피워야지.
3: 그래, 불을 피우자. 불. 아이, 따뜻해.
4: 이제 고기를 올릴게요.
3: 네.
4: 우와.
3: 닭고기도 구워주세요.
4: 닭고기?
3: 옥수수랑 소시지도 구워주세요.
4: 옥수수랑? 도시지.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아, 야채도 구워줄게요. 자, 양배추와 당근.
3: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마시멜로도 먹고 싶은데.
4: 짠! 여기 내가 가져왔지. 밥 다 먹고 나면 내가 마시멜로를 구워줄게.
3: 네! 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5: 바꿔라! 한글!
3: 어? 불이 물로 바뀌었어.
4: 아, 우리는 불로 고기를 구워야 하는데. 우리는 불이 필요해.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 한글 볼이 있어.
0: 천지?
2: 한글 불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뭉개구름이 숨을 쉬어 방해할 것이다.
3: 헛! 들이시다!
4: 어? 뭘 하려는 거지?
1: 어? 한글이 구름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5: 어? 헛! 내 손을 잡아!
4: 내 손을 잡아!
5: 한글이 사라졌어.
1: 한글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4: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5: 드리시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1: 내시다.
2: 아니, 나의 드리시다 공격을 내 쉬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1: 이런. 하지만 괜찮아.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0: 불.
1: 저장 완료. 불.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하! 불! 불! 물! 물! 불! 불! 오! 불은 뜨거워요! 오! 불이 활활 타올라요! 오! 야! 물로 불을 껐어요! 하우! 후! 힘들어!
1: 한글 불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야하! 오잉! 한글 불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불! 불! 물! 불! 불! 순서대로 써볼게요.

0: 비읍이 우를 만나 부, 부가 받침 리을을 만나 불, 불.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불. 친구들 따라해봐요. 불. 끝.
2: 불에서 첫 소리 불을 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 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불에서 첫 소리 불을 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 굴. 히힛.
0: 불. 물. 훈민이와 정음이가 캠핑 놀이를 해요. 불을 피우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불을 물로 바꿔라 한글. 불이 물이 되었어요. 천지가 들이쉬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내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불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불이 생겼어요. 훈민 정음이 불을 피워요. 훈민정음이 불을 피워요. 훈민정음이 불을 피워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핏
2: 올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람,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어? 본드 선생님!
1: 자.
0: 어? 여기서 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우와!

사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먹으려고 서둘러서 왔는데. 나한테 아침을 줘야 낚시도 갈 수 있을 텐데.

달콤한 거 없을까?

내가 직접 만든 사탕이야. 어때? 맛있겠지?

치아를 위해선 양치질이 중요하단다. 그래, 역시 아침에는 달콤한 거지. 이게 바로 달콤한

며느리아기, 수영에 서만이 피곤하지?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니지, 우리 아기?

괜찮아? 누구 의사 필요한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싫어.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뭐야,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그걸 누구한테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잡았다!

0: 친구, 나랑 결혼하겠어?
1: 아니, 싫어요. 이 나쁜 사람 같으니.
0: 어우, 뭐라고?
1: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 안 돼.
0: 허허허허.
1: 어, 안 돼요, 안 돼.
0: 나는 슈퍼마샤.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
1: 내가 구했다. 나는 야 용감한 영웅. 아, 그래, 슈퍼 영웅. 마샤! 이 험난한 세상, 내가 구해주마.

너희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해주겠다. 좋아, 너희들은 안 구해줄 거야.

0: 뭘 놀라고 그래. 저옷 없어도 난 다 구할 수 있다고.
1: 데이비띵!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3: 출발.
5: 돼버리가 도망간다.
6: 3인 쫓아가야지.
4: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벨가족.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0: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개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3: 스쿨버스
2: 내일 떠나자.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호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5: 가재의 시냇물 음악회.
6: 으쨔!
7: 저게 뭐야?
5: 아깝다.
8: 얘들아, 이렇게 둥글고 납작한 돌로 던지면 먼 곳까지 보낼 수 있을 거야. 자, 엄마 봐봐.
6: 자. 우와, 우리 중요하구나.
7: 내가 먼저 좋은 돌 찾아야지.
5: 같이 가.
6: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건 바로 저 돌이야.
5: 잘됐다.
6: 이건 내 거야.
9: 꼬마 가지잖아.
6: 이 돌 나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8: 가재에게 이 돌멩이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나 봐.
6: 그래, 이건 내가 그토록 찾던 최고의 악기라고.
5: 악기라고?
6: 응? 응, 잘 봐. 팡팡팡팡이 팡팡.
10: 우와, 돌멩이 연주 최고야.
8: 그러게, 꼬마 가재 연주 소리가 아주 좋은걸?
6: 이 정도는 기본이죠. 우리도 해보자.
9: 소리가 안 나.
6: 아야야.
8: 꼬마 가재는 집게가 아주 단단해서 연주할 수 있는 거란다.
6: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9: 음악회는 언제 하는 거야? 우리도 초대해줘.
6: 너희가 와준다면 너무 좋지. 음악회는 오늘. 내 정신 좀 봐. 곧 있으면 음악회 시작이잖아. 안녕 얘들아.
5: 가재, 이 돌 놓고 갔어.
8: 저런, 꼬마 가재가 악기가 없어서 곤란하겠는걸?
9: 우리가 가재한테 악기를 가져다 주자.
5: 하지만 음악회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잖아.
9: 아, 가재 선장님은 시냇물 음악회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몰라.
7: 우와, 좋은 생각인데.
8: 그럼 가재 선장님 집으로 가볼까?
10: 네!
11: 이런, 우리 막내가 놓고 갔나 보구나. 내가 전해주마.
8: 저 선장님, 혹시 우리 꼬맹이들도 데리고 가주실 수 있을까요?
11: 물론이죠.
10: 정말요? 으아, 신난다.
11: 그럼 떠날 준비는 됐겠지?
10: 네, 선장님.
11: 그렇지, 저 자라바 위에서 오른쪽으로.
7: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6: 최고의 악기를 구하느라 좀 늦었어.
7: 그래서 그 악기는 어디 있는데?
6: 그야 당연히 내 등에. 내 돌멩이 육지에 두고 왔나 봐.
7: 어떡해. 이제 곧 음악회가 시작될 텐데.
6: 내가 음악회를 망쳐버렸어. 나 몰라.
11: 혹시 이것 때문에 우는 게냐?

0: 나라의 최고의 악기가 빠질 순 없잖아.
1: 정말 고마워. 너희는 최고의 꺼병이들이야. 야호!
2: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시냇물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공연은 모두 꺼병이 너희 덕분이야. 얘들아, 같이 연주하자.

0: 엄마의 목걸이.
1: 아, 왔지.
2: 우와,
1: 이것 좀 봐. 얘들아, 준비 다 했니?
3: 네.
1: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네!
0: 엄마, 엄마! 제가 이 목걸이를 찾았어요. 너무 예쁘죠?
1: 어? 아, 엄마 우정 목걸이를 찾았구나.
0: 우정 목걸이요?
1: 이건 엄마가 둘이만 할 때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어딨나 했더니.
0: 아, 혹시 이 목걸이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1: 목걸이를? 어...
4: 어,
1: 둘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렴.
0: 네, 걱정 마세요.
2: 목걸이가 어디 갔지?
0: 내 목걸이. 아기 물개야.
2: 어디 간 거지?
0: 안녕, 난 둘이라고 해.
5: 안녕, 난 아기 물개야.
0: 근데 네가 들고 있는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거거든.
5: 뭐?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야.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 거랑 좀 다른가?
0: 얼른 줘.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래도.
5: 아니야.
2: 엄마의 소중한 목걸이가. 어떡해.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 텐데. 난 몰라.
5: 내가 찾아올게. 기다려. 으잇!
2: 파도가 센데 괜찮으려나?
0: 우와! 와, 고마워. 정말 다행이다.
2: 엄마! 엄마!
1: 둘이야! 아가들 많이 놀랐지?
5: 엄마!
1: 둘이야!
0: 엄마!
5: 둘이야!
1: 어디 다친 데는 없어?
0: 네, 그런데 엄마...

0: 목걸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송해요.
1: 괜찮아. 엄마는 목걸이보다 우리 둘이가 더 소중한걸. 저희 아이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2: 별 말씀을요.
1: 어? 그 목걸이는? 물개야, 이게 얼마만이야?
2: 와, 내 친구 까투리가 이제 이렇게 엄마가 된 거야?
0: 엄마 목걸이랑 물개 아줌마 목걸이가 똑같잖아.
3: 그러게, 엄마랑 물개 아줌마랑 친구였어요?
1: 그렇단다. 엄마가 어릴 때 바다에

0: 이건 내 선물이야. 잘 간직해야 해.
1: 아기 물개야, 고마워.
2: 이제 둘이도 엄마처럼 무정 목걸이가 생겼네. 우리 것보다 멋진데?
0: 나라쟁이 흉내 불어. 우리 집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할까?
3: 좋아.
4: 와, 여기가 육지구나.
3: 가지가.
0: 내가 제일 빠르다고.
4: 저 신기한 물건은 뭐지?
0: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3: 기다릴게.
4: 배가 많이 아픈가 봐. 저 구름 새치 형 닮지 않았어?
5: 우와, 정말이네.
4: 저 구름은 엄마 닮았어. 한번 타볼까?
5: 작은 도토리 구름.
4: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우와, 신났다.
0: 셋지가 1등 하려고 먼저 출발했나 봐.
5: 우리도 얼른 가자.
3: 같이 가.
6: 다들 어디 간 거지?
0: 우리 셋지다.
6: 내 자전거.
0: 자전거 돌려줘. 거기 서라고.
6: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어? 셋지야, 안녕. 뭐야, 인사도 안 하고.
4: 신난다.
3: 사랑이야, 우리자.
6: 다람쥐야, 나 킥보드 좀 빌릴게. 고마워. 잠깐, 셋지랑 분명 좀 전에 지나갔는데. 이야. 다들 비켜.
0: 거기서 내 자전거 돌려줘.

0: 친구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쓰면 안 돼. 꼭 먼저 빌려달라고 말해야 해.
1: 아, 몰랐어요. 미안해, 셋지야.
2: 네가 날 구해줬으니까 괜찮아. 우리 같이 놀자.
3: 문어는 자전거가 없는데.
0: 마침 우리 흉내 문어에게 꼭 맞는 자전거가 있단다.
4: 그게 뭔데요?
5: 자, 여기 있다.
1: 고맙습니다.

0: 칙칙 폭폭 기차놀이. 엄마, 이제 다 된 거예요?
1: 됐다.
2: 꼬맹이 기차 출발합니다.
3: 칙칙 폭폭 땡, 다녀오겠습니다. 칙칙 폭폭 땡.
1: 너무 멀리 가지 말고.
4: 네, 엄마.
3: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땡. 꼬맹이 기차 나가신다.
2: 이번 역은 산딸기역입니다.
3: 칙칙 폭폭 땡.
2: 다리를 지나갑니다. 모두 꽉 잡아주세요.
4: 안녕, 베스타냐.
0: 지나가게 좀 비켜줄래?
2: 여긴 우리 햄스터 기찻길이거든. 너희가 비켜.
5: 맞아, 맞아.
2: 뭐? 우리가 먼저 왔잖아. 비켜, 비키라고. 우리가 먼저 지나갈 거야.
0: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2: 좋아, 진쪽이 비키는 거다.
4: 그래,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가면 그 말이지.
0: 위험하잖아. 너희들 사과해.
2: 싫어. 달려, 달려.
0: 그런 게 어딨어.
4: 연부해. 쫓아가자.
2: 달려, 달려.
4: 어디서?

0: 뚜루지야. 위험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해. 멈춰.
1: 우리가 멈출 줄 알고?
0: 얘들아, 괜찮아?
2: 정말 다행이야.
1: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그리고

0: 괜찮아.
1: 어? 어? 네, 이제 기차 놀이 못하겠네.
2: 자, 보자.
3: 아, 그래! 엄마에게 줘볼래?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는 기차 놀이를 할 수도 있지. 짠!
4: 엄청 길어졌어!
1: 햄스터들아, 같이 타자!
0: 좋아!
1: 그럼 출발합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콩순이네 딸기 정당.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뭐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함께해. 우리 같이 놀자.
3: 5월 3일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4: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카페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뉴스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박수!
1: 고맙다, 태태야.
2: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2: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잔 형도 나.
2: 유후.

0: 너무 재밌다 진짜.
1: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요.
0: 웃어봅시다. 웃어봐요. 더 크게. 더 크게.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